0: 들어가 있어요.
1: 맞아요.
0: 오케이. So, 오늘 문구점 간 situation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이런 공책 찾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 오,
0: 원하는 공책이 있는 거예요.
1: 있네. 저희 아이들도 보면요, 이 캐릭터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 공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0: 어렸을 때는 화려한 거 많이 찾는데 또
1: 맞아요.
0: 살짝 중학교, 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좀
1: 네.
0: 뭔가 좀 심플한 거, 이런 거 많이
1: 맞아요.
0: 찾죠. 자, 두
1: 예.
0: 번째 미션은요. 다른 표지 색으로도 나와요. 색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되겠네요.
1: 그쵸.
0: 그렇죠?
1: 원하는 컬러가 또 있나 보죠.
0: That's right. 자,
1: 좋습니다.
0: 영어로 바꿔볼게요.
1: 예. 문구점에 가서 또 영어로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제가.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Can I help
1: 안녕하세요.
0: you?
1: 혹시 이런 공책 찾고 있는데요.
0: Do you speak English? Sorry.
1: 아, 예. 오케이, 오케이. I am finding. I
0: Oh,
1: am
0: you're
1: finding.
0: trying to find,
1: Yeah,
0: okay.
1: this notebook.
0: Ah, like
1: Yeah, yeah,
0: this.
1: yeah, yeah, yeah.
0: Ah,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1: Yeah. 잠깐만, 근데. 다른 표지 색으로도 나와요?
0: Sorry?
1: 디퍼런트 컬러, another color.
0: Oh, a different
1: Yeah,
0: color. It comes in blue,
1: blue.
0: but it's sold out.
1: Ah,
0: Yeah, it's
1: blue.
0: sold out. It's all gone. Yeah.
1: Yes.
0: I'm sorry.
1: Ah, it's okay.
0: That's the most similar one. Yeah. 아유, 정말.
1: 네.
0: 이 해외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문구점이라는 게 따로 별로 없거든요.
1: 그냥
0: 그러니까 찾기가
1: 다
0: 쉽지
1: 같이
0: 않아요.
1: 팔죠.
0: 맞아요. 이것저것 다 파는 곳이 많기 때문에 약간 우리 같은 추억은 좀 없긴 한데.
1: 그쵸.
0: 그래도 오늘 나오는 것에서 굉장히 어휘 같은 것도, 아, 우리 이거를 몰랐다니 하는 게 많을 겁니다. 오케이. 자,
1: 궁금합니다.
0: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드세요.
2: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3: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2: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3: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이런 공책 찾고 있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가는 겁니다.
1: 네, I'm looking for a like this.
0: 자, 일단 앞에부터 한번 가볼게요.
1: 나는 look for 하고 있어. 에, BING잖아요. 그래서 look for가 찾다예요. 저또 이것도 많이 외웠던 기억나요. look for 이것을 like this. 여기서 끊어도
0: 오, 오케이.
1: 되겠네요. 예, 이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공책.
0: 공책이 필요합니다.
1: 공책이니까 그냥 북이 아니라 notebook이겠네요.
0: 오.
1: Yes. 우리가 이게 노트북을 컴퓨터를 쓸때 사실 노트북 쓰잖아요.
0: Laptops, right?
1: 랩탑인데, 그죠? 예.
0: 오케이. 자, 한번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looking for 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An book, 공책이 되겠고요. 자, 참고로 이거 나온 김에 당연히 우리 교재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1: 교재요?
0: 그렇죠? 우리가 왕초보 영어도 교재가 여러분들 있잖아요.
1: 예.
0: 영어로 뭐라고 하죠? 갑자기 안 떠오르죠. 별거
1: 교재는
0: 아닌데.
1: 한자잖아요. 교재는 한자인데, 교재, 그러면은 학습지 뭐 이런 개념인가요?
0: 그러니까 이거 내가 뭔가를 필기하는 느낌보다는
1: 예.
0: 그것을 참고해서 학교에서 예를 들어 보고하는
1: 배우는
0: 거.
1: 거.
0: 우리 왕초보 영어 교재 같은 그런 거.
1: 교과서 같은 거.
0: Right,
1: 아,
0: right.
1: 교과서. 그거는 그냥 북 아니에요? 북?
0: Book.
1: 예.
0: 오케이.
1: 북.
0: 자, book은 당연히 들어가지만 바로
1: 아!
0: textbook. Textbook,
1: 텍스트북이에요?
0: yes.
1: 오!
0: 이것도 two words가 아니라 one word로 구성이 돼 있고요.
1: 아!
0: text가 들어간 book. So, textbook을 보고 사실 뭐 notebook에 이렇게 필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이 맞겠죠. 자, 앞부분에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슬기 씨가 이거를 암기를 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1: 네.
0: 했었죠. So, 우리 look for something.

0: Something 한다는 거, 이게 바로 뭔가를 찾다라는 뜻인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for 뒤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얻고자 하는 게 많아요. for 뒤에. 그좀 이따가 제가 비슷한 표현들 알려드릴 텐데. 그래서 이거를 얻으려고 나는 look 하고 있는 거예요. look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번에 한번 제가 그거 알려드렸을 거예요. find랑 좀 다르다 그랬었죠.
1: 맞아요.
0: look for 하는 것은 이미 찾아냈나요? 아니면 찾고 있나요?
1: 찾고 있어요.
0: yes. 이거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I'm looking for something, right? But find는 찾아내다, 결과에 더 집중하는 겁니다. So I already found it. 이런 식으로. Okay, so look for something. 아예 덩어리고요. 진행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저희 뭐 언니 누나 찾고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난 찾고 있다. 나의 누나나 뭐 언니나.
1: I'm looking for my sister.
0: 그렇죠? I'm looking for my sister. Have you seen her? 막 이러면서. 자, 질문형도 가능하겠죠. 주어, 비동사 돌리면 됩니다.
1: 그렇죠.
0: 바꾸면 돼요. 이거. 너나 찾고 있니? 너나 찾고 있는 거야? 계속 두리번거리길래.
1: Are you looking for me?
0: 그렇죠. Are you looking for me? Very nice. Look for. 이것도 사실 몇 번만 써보면요. Find랑 느낌이 다른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I am finding my sister.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과정이기 때문에. 자, 같이 한번, 이러면 읽어볼 텐데, 이 정도에서 나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Looking 하고 있는데 뭘 얻으려고? 뒤에 것을. 읽어볼게요. I am looking for my sister.
1: I'm looking for my sister.
0: Are you looking for me?
1: Are you looking for me?
0: 네. 자, 이제 for 관련해서 제가 좀 비슷한 느낌의 흐름의 표현을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이런 겁니다. Ask for something 하는 게 뭔지 아세요?
1: Ask for?
0: Right?
1: 물어보는 거 아닌가요?
0: 자, 그거는 그냥 ask고요. Ask for something은요, 뭔가를 좀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for 뒤에 것을 내가 원한다고 했었잖아요. 오케이, so 뭐 ask for something은 내가 물어봐서 for 뒤에 있는 거 받으려고 하는 거.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좀 쉽죠? Apply for something 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1: 어플라이는 뭔가 제공하는 건데요.
0: 아, 그거는 provide고요.
1: 아이고, 많이 못 갔네요.
0: 많이 못 갔어요.
1: 예.
0: Apply for something. 예를 들어서, I'm applying for a job. 이렇게 얘기를 하면.
1: 아, 찾고 있는 거네.
0: 맞아요.
1: 굳이.
0: 이거는 구직 같은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1: 네.
0: 신청하는 것을 apply
1: 아,
0: for 한다고 합니다.
1: 지원하다.
0: 그래서 그 포지션을 내가 원하는 거죠. for 뒤에.
1: 예.
0: 그러기 위해서 내가 apply를 한다. 그래서 for가 항상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1: 네.
0: Okay? So 요거는 노트북 원하는 거예요.
1: 네.
0: 읽어보겠습니다.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1: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0: Alright. 자, 이랬을 때 거기에서 주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 네.
0: 여기 좀 비슷한 게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러면서.
1: We might have a one over here. 진짜 이 문구점 사장님들은 정말 신기한 게
0: 네.
1: 거기에 진짜 물건이 많거든요. 뭐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아시는 게,
0: 심지어 디자인까지.
1: 네. 지금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있을지도 모르겠다. Might have.
0: Might have.
1: 비슷한 것. 이렇게 끊을까요?
0: 겉, 오케이.
1: 예, 원이 것이잖아요. Over here. 여기에.
0: 여기에.
1: 그러면은 여기에 비슷한이 들어가야겠네요.
0: 비슷한이라는 형용사가 나와야 됩니다.
1: 아, same one은 이상해요.
0: Same one?
1: 예.
0: 오케이.
1: 그래서
0: Same 어는 뭐죠?
1: same은 비슷한.
0: 네? 죄송한데 비슷한이 아니라면서요?
1: same은 거의 똑같은 거예요.
0: 맞아요.
1: 예, 거의 똑같은 거라서 비슷한 거는 제가 왜 아냐면요.
0: S로 시작하죠.
1: 저는 이제 저희 가족끼리
0: 네.
1: similar look을 입는 걸 좋아해요.
0: 요즘에 약간
1: 예.
0: similar look 이 말이 또 유행이죠.
1: 맞아요.
0: 오케이.
1: family look, similar look.
0: 똑같으면 오히려 조금 촌스럽다라고 해서 비슷하게
1: 맞아요.
0: 가죠.
1: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예, 스펠링이
0: 스펠링이.
1: 관건이죠. C, 밀, 밀러.
0: Okay.
1: Yeah,
0: Okay.
1: similar.
0: S-I-M-I-L-A-R.
1: Similar.
0: 맞는지 한번 보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So,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1: Yes.
0: 정답?
1: 오!
0: 맞습니다. 근데 진짜 맞아요. 예전에 무슨 공항 사진 같은 게뭐 소셜미디어에 올라왔었는데,
1: 네.
0: 예전에는 왜 커플끼리 똑같은 옷을 입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1: 맞아요.
0: 그게 너무 티를 낸다 막 이래가지고
1: 예.
0: 약간 같은 계열의 색을 입는다든가 무늬가 비슷하다든가. Am I right?
1: 진짜
0: Yes.
1: 은근히 티내는 거죠.
0: 맞아요. 예. 그런 게 이제 뭐 similar look이다 또 유행을 했었는데, so similar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이라는 형용사고요. 그러면

0: 방금 슬기 씨가 얘기했던 같은이라고 하려면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요?
1: 그렇죠.
0: 네.
1: 이게 바로 우리가 쌤쌤이라고 하는 same.
0: 쌤쌤. same인데 얘는 더를 넣는 게 중요해요.
1: 아, 그래요?
0: 네. 왜냐하면 같은 것은 뭐 비슷한 거랑 아예 다르죠.
1: 네.
0: 딱 특정 한정돼 있잖아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the same 뭐뭐 이렇게 쓰는 거. 그래서 더랑 같이 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보세요. 여기서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사장님은
1: 네.
0: 확신이 차이 있나요?
1: 아니요.
0: 아니에요?
1: 네.
0: 있을지도 모른다?
1: 확신 많이 떨어지는데요.
0: 어디서 할 수 있어요?
1: Might have.
0: That's right. Might이라고 하는 조동사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1: 네.
0: So, might 뒤에 동사 원형 하면 뭐 그렇다, 100%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럴지도 몰라요. Okay, let's see. 어디 보자. 이러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1: 네.
0: Okay? So, 한번 might 뒤에 동사 원형입니다, 여러분들. 그녀가 너에게 뭔가를 물어볼지도 몰라. 너 준비하고 있어. 이런 느낌. 자, 그녀가 너에게 물어볼지도 모른다. 뭔가를.
1: 그녀가 she might ask
0: you
1: 뭔가
0: something.
1: Yeah.
0: She might ask you something.
1: Mm-hmm.
0: 이런 식으로.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나 늦을지도 몰라.
1: 오.
0: 아, 내가 내일 약속이 있을 갑자기 어떻게 될지도 몰라서. 아무튼 나 늦을지도 몰라.
1: I might late.
0: 아, 이거 실수 잘 안 하는데.
1: 뭐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요.
0: Mm-hmm.
1: I might
0: be late.
1: Be late. 아, yeah.
0: 왜냐면 late은 비동사랑 같이 써야 되죠.
1: 네네.
0: 비동사의 원형은 be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살짝 헷갈리죠.
1: 그렇죠.
0: Right.
1: 이게 딱 안 떠오르죠.
0: Yes, yes.
1: 네.
0: So might의 동사 원형 ask, might의 동사 원형 비동사 원형 be입니다.
1: 예, 예.
0: Right. 자, 요거 갈 때 확신에 찬 듯이 낭독하면. 엄청 어색하죠?
1: 그렇겠네요.
0: 떨어지니까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She might ask you something.
1: She might ask you something.
0: I might be late. 네. 자, 그리고 오늘은 이 명작을 하진 않겠으나
1: 네.
0: 항상 이 might과 관련돼 있는 친구들을 같이 알아야 돼요. 그 might 대신에 may가 나올 수도 있고 must가 나올 수도 있어요. 조동사, right? 그러면
1: 네.
0: 확신이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1: 오호.
0: So might이 일지도 몰라라면은 메인은 거의 비슷한데요. 살짝 달라요. 약간 뭐뭐 할 수

0: 마이, 지금 이 문장에 마이 대신에 얘네들을 다 써도 되는 거예요?
1: 가능하지만 이 전달하는 그런 확신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0: 예.
1: 오케이?
0: 뜻이 달라지네요.
1: 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0: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1: 네, 여기서 참고로 one은 어떤 것이라는 뜻이지
0: 네.
1: 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1: 자, 다음 문장 보니까요.
0: 네.
1: 다른 표지색으로도 나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0: 다른 컬러가 필요하네요.
1: 저는 개인적으로
0: 예.
1: 약간 white color 좋아했어요.
0: 아, 그래요?
1: 깨끗한 느낌이에요.
0: 아.
1: 하지만 이제 지문이 막 묻기 시작하죠.
0: 저는 때타가지고. 저는 무조건 블랙이요.
1: 실용적이었구나.
0: 예,
1: 네네.
0: 그럼요. Does it come in cover colors? 뭐, 이게 약간 느낌이?
1: 이게 뭘까요?
0: Come in.
1: Come in.
0: 들어오나요? 아! 이런 것도 취급하나요? 이런 느낌인가?
1: Something like that, I
0: 예.
1: guess.
0: 그러면은 아까 이건 노트북이 될것 같고, 그 노트북이 커버가 색깔이 다른 거. 여기 달라야 되겠네요. Does it come in another? Another 할까요?
1: Okay.
0: 다른 거니까.
1: All right.
0: 예.
1: Good try. Good try.
0: 예. Another cover, 또 다른 커버 색깔이 있나요?
1: Okay.
0: 예.
1: 뭔가 해석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1: Alright, 보겠습니다. Does it come in another cover colors? 자, 일단은 다른이라고 할때 another이라고 하는 거쓴거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아요. 오늘 답은 아니지만 괜찮습니다. 하지만
0: 네.
1: 이게 여기서는 안 돼요.
0: 그래요?
1: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different.
0: Different이에요?
1: 왜냐면 another 같은 경우에는 another color. 이라고 해야 되겠죠. 복수를 쓰면 안 돼요. 만약에 복수로 쓸 거면 other colors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0: 그렇구나.
1: 문법적인 충돌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0: 여기 other는 돼요?
1: Other이라고 하면 가능하죠. Other
0: 오.
1: cover colors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근데 different 이거 말고 다른, right?
0: 예.
1: 굉장히 심플한
0: 그러네요.
1: 표현으로 썼고요. 이 different 할때 많은 분들이 강세를 잘못 줘서 different 사음절처럼 발음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I의 강세를 꽝 찍고요.
0: 네.
1: 거의 T는 흡수되는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죠. Different, different. 그러니까 천천히 하면 T가 살짝 T가 나지만 연음으로 읽을 때는 거의 T가 나면 안 되는 겁니다.
0: 오.
1: Alright, so 앞쪽에 강세 주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0: 네. Different.
1: Okay, one more time.
0: Different.
1: Different. 이렇게 돼야지
0: 오.
1: different. 오케이. 자, 그리고 어떤 색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0: 네.
1: 다른 표지 색으로도 나와요라고 했는데 어떤 색으로 어떤 물건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때 일단은 나온다 come 쓰면 되고요.
0: 네.
1: 그리고 뒤에 색 앞에다가 in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0: 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come in 색 쓰면 어떤 색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0: 우와.
1: 예를 들어 come in gold, come in green
0: 예.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come in 이런 색상으로,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0: 근데 이게 나와요라는 해석이 있으니까
1: 네.
0: 저는 뭔가 come out이 돼야 될것 같은 그런
1: Right,
0: 느낌이
1: right.
0: 드는
1: 그러니까 이게
0: 거예요.
1: 해석된 거를 그대로 영어로 바꿔보려고 하는 거는
0: 네.
1: 문장 흐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약간 자기 크리에이티비티를 만들 수가 없죠. 좀 한정된 상황에서 해석만
0: 맞아요.
1: 해버리는 건 있습니다.
0: 네.
1: 자,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세요. 파란색 과 핑크색으로 나온다를 활용을 해서
0: 예.
1: 그건 일단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건 와요. 이렇게 하면 되죠?
0: It comes.
1: It comes. 그런데 파란색과 핑크색으로.
0: It comes in blue and pink.
1: 그렇죠. In blue and pink. 자, how about this? 그 드레스는
0: 네.
1: 빨간색으로도 나와요. 하면 중간에
0: 오.
1: also를 한번 넣어서 느낌
0: 예.
1: 살려볼게요. 뭐 그걸 빼도 상관없습니다. 그 드레스는 빨간색으로도 와요 이래야겠죠?
0: The dress comes in also red.
1: 오케이. The dress also comes in red.
0: The
1: 이렇게
0: dress
1: 하면
0: also comes
1: 이건 검정색, 흰색도 있지만요. 사실 빨간색으로도
0: in.
1: 나옵니다.
0: Yes.
1: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색으로 나온다라고 할 때는 전치사 in을 쓰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문장에서 자연스럽게 익히셔야 돼요.
0: 네.
1: You know?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0: It comes in blue and pink.
1: It comes in blue and pink.
0: The dress also comes in red.
1: The dress also comes in red.
0: Right. 자, 응용 문장, 질문형을 할 텐데요. 살짝 헷갈릴 수도 있긴 하지만
1: 네.
0: 그건 나와요. 그럼 it comes잖아요.
1: 예.
0: 그럼 질문으로 그건 나오나요?
1: 어.
0: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 Does it comes?
0: Does it comes?
1: 아, does it come?
0: 이렇게. 살짝 헷갈리죠, 그죠?
1: 네.
0: 자, 그러면 그게 나와요? 검정색으로도요? 그래서 뭐뭐뭐 to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1: Does it come in black too?
0: 그렇죠. Does it come in black too?
1: Yes.
0: Does it also come in black?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질문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1: 네.
0: 이런 것들은 이런 문구점에서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옷 사러 갔을 때 특히 그렇지 않나요?
1: 그렇죠.
0: 아, 나 이거 사이즈도 좋고 스타일도 좋은데 색이 별로네. 이랬을 때는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 네.
0: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1: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0: Alright,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꼭 이래요. 원하는 게 있으면 파란색으로도 나오는데 품절이에요.
1: 아이고.
0: 꼭 없어요.
1: 꼭 내가 원하는 건 잘 나가더라고.
0: 잘 나가요.
1: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내가 사고 싶은 거 비싸고.
0: 왜냐면 모두가 원하거든요.
1: 그렇죠. 예.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품절. 이렇게 되겠네요.
0: 이거는 우리가 다행히도 지금 배웠으니까.
1: 네. 그러면 여기에 품절이니까 다 팔렸다가 이제 저희는 알죠.
0: 오케이.
1: 워낙 이거는
0: 이거 외래어로도 쓰지 않나요? 사실?
1: 너무 많이 그 현수막에
0: 걸어놓죠?
1: 걸어놔요.
0: 그거 보면 눈물이 딱 나죠?
1: 맞아요.
0: 아, 못 썼구나. 네.
1: 이거 주문해서 못 받아요?
0: 아,
1: 이렇게도 물어봐요. 그래서. 예.
0: 그래서 콘서트 티켓 같은 거 뭐 5초 만에 또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1: 맞아요. 네. 광클 해야 돼요.
0: 광클.
1: 아주 열심히 클릭.
0: 그래도 될까 말까?
1: 네.
0: So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맞습니다.
1: Yes.
0: 자, sold out은 중요한 게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비동사랑 같이 썼죠?
1: 그렇구나.
0: So it is sold out인 상태예요.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Okay? So sold out은 품절인, 뭐 매진인, 티켓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Correct? Alright.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아까 요거 우리 달아놨었죠, 그렇죠?
1: 네.
0: Right. 어서에서 약간 양념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거로도 나온다. 그래서 어떤 또한 뭐뭐 도로 쓸 수 있었던 거. Right. 자. 예를 들어 이 also는요 사실 강조하고 싶은데 아무데나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 그리고 또 있잖아요 하면서 출발을 해도 돼요.
1: 아.
0: also를 앞에 넣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그리고 또한 그건 무료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1: also it's free.
0: That's it. Also it's free.
1: Yes.
0: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주어 뒤에 바로 뒤에 넣어서
1: 네.
0: 저는 또한 AA batteries도 필요해요. AA batteries가 우리가 왜 AA 해가지고
1: 아,
0: 좀 굵은 배터리들
1: 네네네,
0: 있죠? 살짝
1: 네네.
0: 굵은, right?
1: 네.
0: 저는 또한 필요해요. 그러면 어때요?
1: I also need
0: AA 배터리들.
1: AA batteries.
0: 오케이. 그나저나 이거 사이즈 뭐 AA, 뭐 AAA,
1: 예.
0: AAA 이런 거 있잖아요.
1: 맞아요.
0: Double, triple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Also, it's free.
1: Also, it's free.
0: I also need AA batteries.
1: Oh, I also need AA batteries.
0: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제가 항상 여러분들 계속 머리에 들어갈 때까지 시킬 건데요.
1: 네.
0: Also는 to랑 비슷하고요.
1: 음?
0: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아시더라고요.
1: 알죠.
0: 그런데 또 하나 쓰는 게 있습니다.
1: As?
0: 문장 보통 맨 뒤에 넣어서 as, 이러면은 또한이라는 뜻이 돼요.
1: 그래요?
0: 역시 제가 잘 고른 것 같아요.
1: 누가 쓰죠 이렇게? 저는 뵌 적이 없어요.
0: 영국이나 이런 데서 특히 많이 쓰기도
1: 아.
0: 하는데 자, 어, 잘했다, 잘.
1: 아, as well. 인가요? 어, 그래요?
0: 정답?
1: 오.
0: 맞습니다. Oh, I like this one as well. 이러면, 어, 나 이것도 한번.
1: 이것도 좋아요. 네.
0: 이거는 희한하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약간의 격식의 느낌도 없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어린 친구들보다는 조금 나이 조금 더 성인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 아주 좀 점잖은 느낌을 많이 주기도 합니다.
1: 네.
0: As well 같은 경우에 얘는 문장 맨 뒤에 넣어주시면 돼요. Alright,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1: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0: Very nice. 또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0: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이런 공책 찾고 있는데요.
2: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1: 두 번째 미션은요. 다른 표지색으로도 나와요.
2: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1: 그렇죠. in이 중요했습니다.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주세요.
3: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0: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3: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0: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1: 네, 입으로 직접 도전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1: Alright. 자, 첫 번째는요. Look for something. 아, 뭔가를 찾는 과정을 강조한 거였죠.
2: Yes.
1: 입영작 할 때는 여러분 틀려도 되니까 목소리 키워주세요.
2: Okay.
1: Alright. 자, 제 여동생을 찾고 있는데요. 저는 저의 여동생을 찾고 있어요.
2: Oh, I'm looking for my sister.
3: There you go. I'm looking for my sister.
2: Mm-hmm.
1: 자, how about this? 이런 공책 찾고 있는데요. 자, 저는 찾고 있어요. 공책을 일단 거기까지 하면은
2: I'm looking for a notebook.
1: 이런
2: like this.
1: Like this. 자, 세 번째입니다. 너 나 찾고 있는 거니? 너 나 찾고 있어?
2: Oh, are you looking for me?
1: There you go. 진행형으로 또 썼네요.
2: Yeah.
1: 같이 읽어 볼게요.
3: I am looking for my sister.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Are you looking for me?
1: Okay, 다음은요. Come in 어떤 색이 나와야 됩니다.
2: 네.
1: 자, 첫 번째. 아, 그 드레스 빨간색으로도 나와요. Also를 좀 넣어볼게요. 그 드레스는 또한 빨간색으로 나온다.
2: The dress also comes in red.
1: Yes. 자, 그거 검정색으로도 나와요. To를 마지막에 넣어볼게요.
2: Yes. Does it come in black too?
1: Yes. Alright, 하나 더 해볼게요. 다른 표지색으로도 나와요? 자, 그거는 나오나요? 일단 어떻게 해요?
2: Does it come in?
1: Okay, does it come in? 자, 다른 커버 색상들?
2: Different cover colors?
1: You got it. Okay,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 The dress also comes in red. Does it come in black too?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ed colors?
1: 네,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5: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4: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5: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1: 네, 오늘은 진짜 쇼핑몰에서도 쓸 수 있는 전치사 in 넣어서 come in 요거 많이 트레이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어딜 놀러 갈 때 내가 필요한 색상이 있을 때 그때그때 딱딱 꺼내서 쓰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That's right. Alright,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2: 슬기롭게 미션 해결!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0: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2: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0: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Sorry.
2: Only this color?
0: At the moment, yes.
1: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2: 네.
1: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2: 난 내가 춤추는 걸 봤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saw you dance.
1: Alright, very nice.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바로 네. look for something.

0: someone 이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너 내 핸드폰 찾고 있니? 너 너의 핸드폰을 찾고 있어?
1: 네.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Alright. 자, 그날 배운 다이얼로그 같은 경우에 네. 일단 연기하는 게 조금 쑥스럽다라고 한다면 목소리 키워서 낭독해보는 훈련 항상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아주 자신감이 생기는 것만큼 영어가 느는 방법이 또 없는 것 같아요.
0: Of course.
1: 네.
0: Alright.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Oh, you are such a nice person. Thanks.
1: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닉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여러분은 가끔 더 어릴 때로 아니면 완전 어린아이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나요? 오늘 카툰에서는 크리스틴이 다시 어린아이가 되고 싶다라는 바람을 내비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보면서 생생한 영어의 묘미 느껴볼게요. 오늘은요, 크리스틴이 케빈의 거실에서 신기한 달력을 발견을 합니다. 그림 보면 숫자가 엄청 크게 써있죠. 할머니 집에 어릴 때 가면 걸려있던 그런 모습의 달력인데요. 그랬더니 케빈이 We call it a grandma's calendar. 할머니 달력이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It's rare time이라고 합니다. 아마 rare 템을 얘기를 한 거겠죠. 그거 레어템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레어템이라는 거는 구하기 힘든 물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좀 특이한 이런 줄임말 표현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We have a lot of abbreviations in Korea. 한국에는 줄임말이 아주 많아. 말 나온 김에 우리 줄임말 한번 볼게요. Abbreviations라는 말 자체가 줄임말이라는 단어고요. OMG 많이 보셨죠? Oh my God 줄여서 OMG 쓸 수 있고요. DIY도 많이 봤을 거예요. 혼자 만들어서 사용하는 키트 같은 거에 꼭 붙어 있는데요. 이 DIY의 뜻은 Do it yourself. 당신이 직접 하세요 이런 뜻이고요. 또 LOL 같은 경우에는 채팅이나 온라인상에서 우리 많이 보는 표현입니다. Laugh out loud. 하하하 크게 웃는다는 뜻으로 우리말로는 키역을 여러 개 쓰는 크크크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ASAP, as soon as possible. 빨리 답장 줘, 빨리 대답해 주세요 할 때 쓰는 말로 가능한 한 빨리, ASAP이라고 줄여서 말까지 하는 그런 줄임말들이 있네요. 그랬더니 달력을 보던 크리스틴이 빨강색으로 5월 5일을 봅니다. 5월 5일은 왜 빨강색이야? 라고 했더니 이거 우리 어린이날이라고 기념하는 날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줬죠. 이런 날들을 빨간 날, 우리는 그런 말 쓰죠. 휴일들을 빨간 날이라고 해. Red Day라고 해. 그랬더니 어린이날 좋겠다. 나도 다시 어린이가 되고 싶어 라고 크리스틴이 얘기를 합니다. 나도 다시 어린애가 되고 싶어 기억하시나요? That's right. I wish I could be a kid again. I wish I could be a kid again. 이에요. I wish, 나는 소망한다 라는 뜻이고요. I could be, 내가 뭐뭐가 될 수 있다면 이 could라는 말이 지금 실현 가능하지 않은 어떤 소망이나 바람을 나타낸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크리스틴이 다시 어린이가 될 수는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상상 속의 바람이니까요. 이루어질 수 없고 현실과 반대인 것이라서 could 사용했고요. A kid, 아이가 again, 다시 붙여서 I wish I could be a kid again. 나 다시 아이가 될 수 있다면 좋겠어 라는 뜻이네요. 의미 생각하면서 같이 말해볼게요. I wish I could be a kid again. 노란 부분 강조해서 다시 한번 I wish I could be a kid again. 좋습니다. 어린이가 되면 선물도 많이 받으니까요. 그쵸? 그랬더니 우리 착한 케빈이 Let's pretend we're at the zoo. 우리 어린아이 됐다고 하면 되지. Let's pretend we're at the zoo. 동물원에 놀러 왔다고 하자. 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때 사용한 표현이 pretend인데요. pretend는 원래 뭐뭐인 체하다. 척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을 더 발전시켜서 가정하고 상상하다 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Let's pretend we're teachers. 우리가 선생님인 척하자. 또는 Let's pretend it's snowing. 눈이 온다고 가정해보자 라는 뜻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다양한 동물 흉내를 내면서 크리스틴을 즐겁게 해줍니다. 너무 착한 친구죠. 그랬더니 크리스틴이 You're such a nice person. 너 진짜 너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Such 라는 게 그렇게 라는 뜻인데요. 너무나 뭐뭐한 이라는 강조의 표현도 될 수 있습니다. such a 그리고 꾸미는 말 명사를 써서 정말 어떠어떠한 누구누구 무엇무엇 이런 뜻으로 사용해요. 문장으로 보면 더 쉽죠. It's such a cold day. 정말 추운 날이야. He's such a funny guy. 걔는 진짜 웃겨.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카툰 한 장면씩 보면서 재미난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I wish I could be a kid again.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어린아이였으면 좋겠다. I wish까지는 맞는데요. I were를 사용했어요. 내가 지금 어린아이면 좋겠다라는 뜻이죠. I wish I were a kid. I wish I were a kid.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뭐?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가 스마트폰을 줬다고? 나도 어린이가 되고 싶다. 어떻게? I wish I were a kid. I wish I were a kid.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진짜 그러면 좋겠어? I wish. I wish. 짧고 간단하죠?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0: 야, 다른 나라에 사는 친구가 결혼한대요. 너도 내 결혼식에 올수 있으면 좋을 텐데. 나도 그래. 어떡해요? I wish. I wish. Great. 오늘도 즐거운 같은 영어, 같은 속에 재미있는 표현들도 놓치지 말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생생한 표현으로 만나요. 안녕.
1: 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1: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2: 로봇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Welcome to EBS 초등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영어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도 우리 절대 모르면 안 되는 영어 발음 선생님이랑 같이 학습해 볼 건데요. 오늘 다룰 표현들 먼저 영어 원어민의 음성으로 우리 한번 들어볼게요. 얼마나 잘 들리는지 체크 한번 하러 가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That. Look at that. Leather. It's made of leather. Breathe. It's hard to breathe.
0: Okay, 오늘의 단어들도 잘 들어봤나요?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런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That, leather, 그리고 breathe. 자, 이 단어들 다 각각 무슨 뜻인지 어떻게 발음하는지 우리 이따가 확실하게 연습할 거니까요. 걱정하지 말고요. 자, 일단 이 단어들의 공통점부터 한번 찾아내 볼까요? 맞아요. 모두 TH가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네요. 자, 그런데 선생님, 우리 이 TH 발음 어떻게 하는지 배웠잖아요. 메롱, 이렇게 혀를 내밀고 발음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TH 발음 우리 함께 배운 적 있지만 그거 말고 또 다른 발음, 두 번째 발음 오늘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TH는 두 개의 발음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 저번에 배웠던 혀를 반드시 꼭 내밀고 메롱을 하고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끼워서 발음을 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고마워 라고 말할 때 Thank you 이렇게 하라고 우리 가르쳤습니다, 선생님이. 자, 그런데 오늘 볼 TH는 두 번째, 여기에다가 한 가지 요소가 더 플러스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목의 진동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친구 목이 막 떨리고 있죠. 성대 울림까지 우리가 추가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배웠던 이 thank you의 th는 한글의 쌍디귿과 가깝다면 지금 오늘 배울 th는 약간 디귿과 가깝다고 생각을 해도 좋아요. 그래서 th 발음이 아니라 th 이렇게 메롱도 유지하면서 목에 막 진동을 주는 발음입니다. 오케이? 같이 한번 단어들에 적용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단어. 그것, 저것이라는 단어인데 이거 한글의 그냥 단순한 디귿처럼 that 아니죠. 우리 이거 th로 이렇게 혀 메롱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진동을 줄게요. 그래서 that 조금 과장해서 발음하자면 이렇게나 진동이 많이 필요해요. that okay? 그냥 단순한 that 아니고요. 그리고 쌍디귿처럼 that 아니겠죠. 그 thank you의 th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 우리 편의상 디귿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디귿보다는 훨씬 더 진동과 이 메롱혀가 있어야 된다는 거. That 예문 볼게요. 저것 좀 봐 라고 한번 말해볼까요? Look at that. Look at that. 여기서 이 that 부분 th 제대로 진동까지 넣어줘야 됩니다. Alright, 두 번째 단어. 자, 이 단어는 어떻게 읽냐면요. re 아니고 앞부분이 re예요. leather. 그리고 가죽이란 뜻이죠. 이렇게 th 부분은 leather 아니겠죠. 쌍디귿 같은 게 아니라 디귿 같은 th로 leather. Alright? leather. 가죽. 오케이, 예문 볼게요. 이건 가죽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건 가죽으로 만들어진 거야. It's made of leather 라고 해주면 돼요. 뭐로 만들어졌다 라고 말할 때 이렇게 be made of something 이라고 하거든요. 가죽으로 만들어진 뭐 가방 또는 신발 이런 것들 이야기할 때 말하면 되겠죠? It's made of leather. 오케이, 마지막 단어는 자, 이건 뭐냐면요. 숨쉬다 라는 동사인데요. breathe 이렇게 발음이 돼요. 마지막 부분, 이 th 부분은 th 소리이기 때문에 절대 breathe 이렇게 쌍디귿 같은 TH를 끝내면 안 된다는 거. Breathe. Alright? 숨 쉬다. 이런 말 할 때 많이 필요합니다. 숨 쉬기가 힘들어. 우리가 숨 쉬기가 쉬울 때는 숨 쉬다라는 표현을 뭐 쓸 일이 없고 숨을 못 쉬겠어 또는 힘들어 갑갑해 이런 말 할 때 많이 쓰는데 뭔가 공기가 답답하고 이럴 때 이렇게 말하면 돼요. It's hard to breathe. The 마지막 부분 TH로 부드러운 TH로. Okay? It's hard to breathe. Alright, 그럼 우리 오늘 배운 이 새로운 TH 발음 한번 같이 연습하러 가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Okay, 오늘 배운 단어들, 표현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여러 번 따라 말해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 그것, 저것이라는 단어 듣고 따라해주세요. That. 한 번 더 진동 주면서 that. Good job! 좋아요. 두 번째 단어, 가죽 따라해 볼게요. leather. 그렇죠. leather 아니고요. 한 번 더 leather. Very good! 자, 마지막 단어는 숨 쉬다 라는 동사죠. 가볼게요. breathe. 한 번 더 breathe. 좋아요. 아주 잘 따라하고 있어요. 자, 이번엔 문장들로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저것 좀 봐 라고 말할 때 계속 이 진동 주면서 갈게요. Look at that. Wonderful. One more time. Look at that. 그렇죠. 좋아요. 자, 두 번째 문장, 그건 가죽으로 만들어진 거야. 바로 가볼까요? It's made of leather. Great! One more time. It's made of leather. 아주 잘했어요. 마지막 문장 갈게요. 숨 쉬기가 힘들어. It's hard to breathe. Very good! One more time. It's hard to breathe. Wonderful. 아주 잘 따라했어요. 좋아요. 이렇게 TH 부드럽게 발음하는 방법 어떤 건지 확실하게 이해됐죠? 우리 그럼 처음에 들었던 원어민의 발음 다시 한번 들어보고 연습하러 가볼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That. That. Look at that. Look at that. Leather, leather. It's made of leather.

0: It's made of leather. Breathe. Breathe. It's hard to breathe. It's hard to breathe.
1: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서 저 헤일리 선생님은 언제나 여기 이곳 EBS 초등 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빠바이!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일상 속에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같이 들어봐요. Let's get started.
1: Street. S-T-R-E-E-T. Street. Street. Look. L-O-O-K. Look. Look. Slow. S-L-O-W. Slow. Slow.
0: 오늘의 주제는 On the Road, 도로에서 2편을 배워볼 거예요. 어제는 1편 배웠죠? 참 다양한 단어들이 있었는데 오늘 과연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Street, 거리, 도로예요. 보세요. 이렇게 좁은 길 또는 넓은 길을 street라고 해요. 그 다음은 look, 보다, 바라보다. Look at her. She is looking at something. 뭔가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다음은 slow, 느린이에요. If there are many cars like this, you have to slow down. 천천히 운전해야 돼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단어 발음과 강세 같이 연습해봐요. 거리, 도로, street. Street. Good job. 보다, 바라보다. Look. Look. Excellent. 느린. Slow. Slow. Great job, everyone.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우리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1: Street. Street. Look. Look. Slow. Slow.
0: Now let's practice some sentences together. There are many cars on the street. 도로에 차가 많아. 친구들, 도로, street,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점. There are, 뭐뭐가 있다란 뜻이에요. There are many, 뭐뭐가 많다란 뜻이에요. 자,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There are many cars on the street. Very good. Okay, wow, this one is short. Look at the sky. 하늘을 봐. 여러분, look, 보다가 있는데요. 이렇게 문장 앞에 오면 뭐뭐를 해봐. 봐봐,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큰 소리로 말해볼까요? Look at the sky. Good job. Okay, let's try this one. A rabbit is fast. And a turtle is slow. 토끼는 빠르고 거북은 느려. 여러분, 이 스토리 잘 알죠? Rabbit is very fast and the turtle is slow. Let's try again.

0: one. A rabbit is fast and a turtle is slow. Excellent!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다음으로 배울 단어 같이 알아봐요.
1: Careful. C-A-R-E-F-U-L. Careful. Careful. Highway. H-I-G-H-W-A-Y. Highway. Highway. Sign. S-I-G-N. Sign. Sign.
0: 그 다음 단어는 뭘까요? Careful, 조심하는, 주의 깊은이란 뜻이에요. 보세요, 이 사람처럼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길을 건너든, 학교를 가든. Always be careful, everyone. 다음은 highway, 고속도로예요. 우리가 저 멀리 갈 때 이렇게 highway를 이용해요. 가면 차들이 빠르게 달리죠? 그 다음은 sign, 표지판이에요. 도로에서 운전할 때 또는 걸을 때 이런 다양한 표지판을 볼 수 있어요. 멈추시오, stop, turn right, 오른쪽으로 돌아가세요. 뭐 이런 다양한 표지판이 있어요. sign. 이제 단어 발음과 강세 연습 같이 해봐요. 조심하는, 주의 깊은, careful. 중간에 er 발음 잊지 마세요. careful. 고속도로, highway. highway. Very good. 표지판, sign. 발음 쉽죠? sign. Excellent. Okay, 그럼 우리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1: Careful. Careful. Highway. Highway. Sign. Sign.
0: Now it's time to practice some sentences. Be careful when you go outside. 밖으로 나갈 때 조심해. 여러분, 아까 조심스러운, 주의 깊은 careful이라고 배웠죠? 우리가 상대방한테 조심해 라고 할 때는 be를 써요. Be careful. 그리고 바깥, 밖으로, 영어로는 outside예요. 잊지 마세요. 자, now how about we say it all together? Be careful when you go outside. Good job. Okay, now let's try this one. There were many buses in the highway. 고속도로에 버스가 많았어. 맞아요. There are many buses. There are many cars. 여러분, 기억나나요? 지난번에 써니가 뭐뭐가 있다, there are를 알려줬는데 여기는 there were예요. 많아가 아니라 많았어. 과거형이에요. 자, 여러분 같이 따라해볼까요? There were many buses in the highway.

0: 발음이 너무 좋네요. 그 다음, this is our last sentence. Can you see the sign? 표지판이 보이니? Sign, 표지판 잊지 말고요. Can you see? 뭐뭐가 보여? 뭐뭐가 보이니? 여러분, 자주 쓸 수 있는 문장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 같이 이제 따라해봐요. Can you see the sign? Great job, everyone. 아주 잘했어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 우리 쭉 복습하는 시간 가져봐요.
1: Street. Street. Look. Look. Slow. Slow. Careful. Careful. Highway. Highway. Sign. Sign.
0: 오늘 여러 단어를 같이 알아봤어요. 어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이렇게 오늘처럼 꾸준히 연습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Thank you for watching and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special delivery.
1: Thanks. You're right on time.
0: Oh.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겹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 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0: 하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2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탑. 저 경비 펜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1: 그럼 안 짠!

0: Unit 48. UI. Let's go. Phonics UI. Ooh, juice.
1: Ooh, juice.
0: Ooh, fruit.
1: Ooh, fruit.
0: Ooh, suit.
1: Ooh, suit.
0: Ooh, bruise.
1: Ooh, bruise.
0: Eh, guitar.
1: Eh, guitar.
0: Eh, build.
1: Eh, build.
2: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를 만날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도 두 알파벳이 만났을 때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같이 배워볼 거예요. 아! 소리가 나는 알파벳 U와 E! 소리가 나는 알파벳 I가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우! 우! Great job! 친구들, 그런데 U랑 I가 만났을 때 U 소리도 나지만 가끔 E 소리가 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같이 따라해볼까요? E E Very good! 그럼 U와 E 소리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아주 맛있는 주스예요. Juice. 과일이나 채소를 갈아서 아주 맛있게 먹는 걸 주스라고 하죠. 영어로 juice. Juice. Juice. Very good. 그 다음은 과일. Fruit예요. 여기 으 소리 들리죠? 아주 다양한 과일이 많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과일이 가장 좋아요? 과일. 영어로 fruit, fruit, fruit. Very good.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아, 정장, suit가 있었네요. 여기도 으 소리 들렸죠? 우리가 아주 멋지게 보이고 싶을 때 깔끔한 정장을 입어요. 정장, 영어로 suit. Suit. Suit. Good job. 그 다음은 멍. Bruise. 예요. 친구들, 우리가 어딘가에 부딪혔을 때 아야 하고 아프죠? 그럼 멍이 들 수 있어요. 이 멍, 영어로 bruise. Bruise. Bruise. 발음이 너무 좋네요. 다음 단어는 기타, guitar예요. 여기는 E 소리가 나죠. 우리가 손가락으로 줄을 튕기면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나는 기타, 영어로 guitar. Guitar. Guitar. Excellent. 오늘의 마지막 단어는 짓다, build예요. 여기도 E 소리가 나죠. 우리가 집이나 건물을 세울 때 짓다 라는 단어를 써요. 짓다, 영어로 build. Build. Build. Very good. 와우, 이렇게 우와 이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럼 오늘

0: 네,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1: Hi.
0: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친구들, 알파벳 아 소리가 나는 U와 E 소리가 나는 I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배웠는데요. 로건, 어떤 소리 나게 해요? 네,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U와 I가 만나면 또 E 소리가 난다고 배웠어요. 로건, 우리 E 소리도 발음해 주세요. Very good.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우리가 싱싱한 채소나 과일을 갈아 먹는 주스인데요. 주스 영어로 뭐였죠? Oh, that's right. Juice. 자, 그럼 로건이는 어떤 주스가 가장 좋아요?
1: Banana juice.
0: 아, 바나나 주스. 바나나 주스를 가장 좋아하네요. 그럼 우리 여기 바나나 주스 한번 만들어 먹을까요? 소니가 너무 목이 마르거든요.
1: Banana, banana, banana, banana. More like a glass.
0: 와우, 여러분, 이렇게 바나나 주스가 완성됐어요.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
1: This is like
0: 그럼 우리 주스 세번 발음해 주세요.
1: 주스. 주스. 주스.
0: That was very good. 또, 우 소리가 나는 단어는 우리가 마트 가면 아주 많이 볼수 있죠? 과일이었는데요. 영어로 뭐게요?
1: Fruit.
0: That's right. Fruit. 여기 우 소리 들렸죠? Logan, what's your favorite fruit?
1: Watermelon.
0: 아,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수박, 워터멜론이래요. 써니도 수박 너무 좋아하는데, 로건, 우리 수박 한번 그려볼까요? 써니가 수박 너무 먹고 싶거든요.
1: Very good at drawing tiny dots and the red things, the 수박 red things.
0: 와우! 이렇게 맛있는 수박 보세요. 너무 잘 그렸는데, 먹고 싶다. 로건, 그럼 우리 이 과일 영어로 한번 말해볼까요?
1: Fruit. Fruit. Fruit.
0: Excellent! 또, 으 소리가 나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멋지게 입는 정장인데요. What is it in English?
1: Suit. Suit. Suit.
0: Very good! 다음 단어는 우리가 어디 부딪혔을 때 멍이 들죠? 멍, 영어로 뭐였죠?
1: Bruise. Bruise. Bruise.
0: Good job! 다음 단어는 손가락으로 튕기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뭐죠?
1: Guitar. Guitar. Guitar.
0: 엑셀런트! 오늘의 마지막 단어, 여기도 E 소리가 나는데요. 우리가 건물이나 집을 짓다 할때 어떻게 말하죠?
1: Build. Build. Build.
0: 와, we did it! 너무 잘했어요. 그럼 우리 배운 단어로 신나게 노래로 발음해 볼까요? Let's dance!
2: Let's go! Phonics UI. Ooh, juice.

0: guitar.
1: Guitar.
0: Build.
2: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I hope you had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oo and ee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어와 이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날게요. See you next time. By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안으로라는 into를 배웠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밖으로라는 out of라는 표현을 함께 배워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올까요?
1: Week 31. Prepositions of direction. I can use the expression out of.
0: Let's start with warm-up. 자, warm-up부터 한번 해볼게요. Oh, look here. Here's a big box. 박스 안에 물건들이 있네요. What do you see, everyone? Uh-huh, a book. There are some blocks. And a cushion, right? 자, 요 세 가지 물건을 이 박스 밖으로 꺼낸다고 할 때 쓰는 표현을 오늘 같이 배워볼 거예요. So what expression are we going to learn? Let's find out through the dialogue first. 오늘의 대화 듣고 오겠습니다.
2: Take the apples out of the bag.
1: Should I also take out the bananas?
2: Yes, please take them out too.
1: I'm done.
2: Thank you.
0: 대화 잘 들었죠? 같이 함께 어떤 내용이었는지 볼게요. Take the apples out of the bag. Take the apples out of the bag. 라는 표현이 뭔지 나왔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의 표현이죠. 자, 일단 take는 가져가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out of의 out하고 같이 붙어서 꺼내다 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리고 out of 자체는 어디에서 어디로 나오는 이라는 의미로 어디 어디로 뭐 밖으로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Take 뭐뭐 out of 어디 어디,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 있는 거를 꺼냅시다 라는 뜻인 거죠. 자, 일단 phone, pocket. phone은 전화기고 pocket은 주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전화기를 주머니에서 꺼내세요. 하면 take the phone out of the pocket.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phone은 그 전화기니까 the phone이고요. the pocket은 이 옷에 있는 바로 그 주머니죠. 그래서 the pocket이에요. take the phone out of the pocket.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Take the phone out of the pocket. Good job. Money, 돈이죠. Wallet, 지갑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돈을 지갑에서 꺼내볼까요? Take the money out of the wallet. Take the money

0: out of the wallet. 자, 알았어요. Milk. 여러분이 좋아하는 우유죠, 그쵸? Milk. Fridge는 냉장고라는 뜻인데 원래는 refrigerator라는 좀 긴 단어가 냉장고인데 그냥 생활용어에서는 이걸 줄여서 fridge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우유를 냉장고에서 꺼내세요. 해볼까요? Take the milk out of the fridge. Take the milk out of the fridge. 네, 여기도 더 들어가는 거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Clothes. Clothes는 옷을 뜻합니다. Suitcase는 자, 요거 우리가 캐리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행 가방을 우리가 캐리어라고 보통 하는데 사실 캐리어라는 말은 영어에서는 여행 가방이라는 뜻이 없어요. Suitcase가 맞는 표현이에요. Suitcase. 그러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옷을 캐리어에서 꺼내세요인데 영어로 하면 Take the clothes out of the suitcase. Take the clothes out of the suitcase 라고 하면 되겠죠. 자, 쿠키. 띵 하고 쿠키가 다 됐대요. 그럼 오븐에서 꺼내야 되겠죠. Oven 이 발음이에요. 영어 발음. Take the cookies out of the oven. Take the cookies out of the oven. Oven도 모음 소리로 시작해서 더가 아니라 the로 발음해줘야 되겠죠. Dish, 그릇이라는 뜻이고요. Sink는 우리가 말하는 싱크대입니다. 그냥 영어로는 sink라고 해요. Take the dishes out of the sink. 싱크대에서 그릇을 꺼내세요라는 뜻이죠. Take the dishes out of the sink.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는 거를 그 장소로부터 꺼낸다 라고 할 때 쓰는 게 바로 out of 입니다. Should I also take out the bananas? 바나나도 꺼낼까요? 라는 질문이죠. 자, 여기서 take out이 또 나왔죠, 그쵸? 근데 take out of는 안 나왔어요. 어디에서부터 꺼내는 건지는 안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take하고 out만 붙어서 꺼내다의 의미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should I also 뭐뭐는 뭐뭐도 할까요? 라는 상대방에게 좀 공손하게 의견을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미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가정이죠. 왜냐하면 also가 들어갔으니까요. also는 또한 제가 이걸 했는데 이것도 할까요?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제가 달릴까요? 또 달릴까요? 뭐 달리기 말고 점프도 했는데 달리기도 할까요? 인 거죠. Should I also run? Should I also run? 제가 John을 초대했는데 Sarah도 초대할까요? Should I also invite Sarah? 라고 하면 돼요. Invite가 바로 초대하다 라는 뜻이죠. Should I also invite Sarah? Should I also invite Sarah? 제가 의자랑 바닥이랑 다 닦았는데 식탁도 청소할까요? Should I also clean the table? 이라고 하면 되겠죠? Should I also clean the table? 제가 침대도 정리했는데 불도 끌까요? Should I also turn off the lights? Turn off the lights가 방에 불을 끄다 라는 뜻이에요. Turn off the lights.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Should I also turn off the lights? 잘했어요. Yes, please take them out too. 네, 그것들도 꺼내주세요 라는 뜻인데 take out이 또 나왔는데 요 take out 사이에 them이 있죠? 요 them은 the bananas를 뜻하는 거겠죠. 네, 바나나도 꺼내주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I'm done. 자, I'm done은 정말 많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이 done이 끝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 됐어요. 저 끝났어요. 라고 하는 모든 상황에서 쓸 수 있어요. I'm done. 숙제 다 했니? I'm done. 다 놀았니? I'm done. 샤워 다 했어? 네, 뭔지 알겠죠? I'm done.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너무 고맙죠. 내가 해달라는 거를 해줬으니까. 그래서 thank you, 고마워요. 이렇게 마무리 지었네요. 자, 오늘의 대화 다시 한 번 더 듣고 오겠습니다.
1: Take the apples out of the bag.
2: Should I also take out the bananas?
1: Yes, please take them out too.
2: I'm done.
1: Thank you.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입니다.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there are some things to take out of the box. 박스에서 빼야 될 것들이 있네요. 일단, what things are in the box? 박스 안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죠. What things are in the box? 일단, there is a book. 책이 하나 있네요, 그쵸? 한 권이니까 a book이라고 했어요. There is a book. 블록들은 뭐 여러 개 있으니까 there are blocks. 이렇게 복수로 바꿔줘야 되겠죠? There are blocks. 그리고 쿠션은 한 개 있으니까 there is a cushion. 여기도 역시 are를 써줬네요. There is a cushion. 자, 그럼 일단 왼쪽부터 책을 박스에서 꺼내주세요. Take the book out of the box. Take the book out of the box. 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쵸? 아주 간단하죠? Next, 블록들을 박스에서 꺼내주세요. Take the blocks out of the box. Take the blocks out of the box.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쿠션도 빼야 되는데, 그쵸? Take the cushion out of the box. Take the cushion out of the box. 자, 그런데 아까는 왜 there is a cushion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take the cushion이에요? 이미 어는 여기에 지금 한 개, 뭐 여러 개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지만 이미 여기 쿠션이 있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 쿠션인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the cushion, 바로 내가 방금 언급했던 그 쿠션을 꺼내줘이니까 더로 바뀌는 거예요. 요거는 많이 많이 연습해야 익숙해질 수 있어요. 자, 이제 세 명이 합심해서 세 가지 물건들을 꺼냈잖아요. 그래서 I'm done이 아니고 we are done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끝났어요. We're done.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out of, 어디 어디 밖으로 라는 의미를 우리가 같이 배워봤죠? 여러분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l right. It's time to chant to the beat. Phone, pocket. Phone, pocket. Take the phone out of the pocket. One more time. Take the phone out of the pocket. Good. Money, wallet. Money, wallet. Take the money out of the wallet. One more time. Take the money out of the wallet. Uh-huh. Milk, fridge. Milk, fridge. Take the milk out of the fridge. One more time. Take the milk out of the fridge. Good job. Cookie, oven. Cookie, oven. Take the cookies out of the oven. One more time. Take the cookies out of the oven. Book, box, book, box. Take the books out of the box. Take the books out of the box. Good job,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0: I can use the expression out of 이죠. Out of 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인데 여러분 할 수 있으니까 check. 네, 어떤 장소로부터 어떤 걸 꺼낼 때 밖으로라는 의미로 out of를 사용했죠. 우리는 take와 함께 써서 take 뭐뭐 out of 어디 어디 이 표현을 연습을 했었습니다. 자, 그 표현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1: So,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2: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1: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2: 로봇카 풀리랑 꼭꼭 약속!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우리 친구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얘들아, 이번 주에 선생님이랑 Teen Inventors, 10대 발명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오늘도 재밌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게요.
1: Week 31 Teen Inventors Wednesday Anga Daryani I can talk about a teen who made a tower to clean dirty air.
0: 자, Look and Talk 코너 바로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어떤 발명품과 발명가가 소개될지 궁금한데요. 바로 시작해보자.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얘들아, 되게 슬픈 이야기 하나 해줄게. 매년 인도에서는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로 160만 명의 이상의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대요. 너무 슬픈 얘기지? 그걸 해결하고자 어떤 한 소년이 거대한 공기 정화 타워 라는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짜잔! 그 소년의 이름은 바로 Anga Daryani. Anga Daryani. 와우, 지금 여기 그림에 봐봐요. 남자아이가 지금 타워 옆에 서 있죠? 어우, 이게 약간 공기 정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공기청정기, 거대한 공기청정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Anga Daryani. Alright? 자, 앵가드는요, 인도 출신이라고 해요. India. India. He is from India. Alright. 자, 그리고 air pollution 이란 단어 나왔습니다. Air pollution. 대기 오염이란 뜻인데요. 자, air가 대기란 뜻이고요. pollution은 오염이란 뜻이에요. 자, 지금 그림에 봐도, 어우, 저기가 굉장히, 어우, 되게 air pollution problem이 심각해 보여요.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안 좋아 보이네요. 그쵸? air pollution. 대기 오염. 단어 꼭 기억하세요. Alright. 자, 그 다음은요. tower 나왔네요. tower, tower. 지금 이 앵가, 남자아이가 옆에 tower가 보이죠? 그게 바로 air pollution cleaning tower라고 해요. 탑이 있죠? 한 6m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tower, tower.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는요. problem이 나왔어요. problem, problem. 문제인데요. 딱 봐도 지금 air pollution problem이 심각해 보여요. 그쵸? 자, 우리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눠볼 텐데요. 우리 친구들 지금은 한번 질문 들어보고 오세요.
2: Anga Daryani. Anga Daryani was born in 2004 in India. He invented an air pollution cleaning tower. He invented it when he was 19 years old. His invention

0: helps places with air pollution problems.
1: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고 왔나요? 이번엔 read and speak time 한번 가져볼게요. 짜잔! 자, 첫 번째 문장. Angad Daryani was born in 2004 in India. 자, 한번 해석해보자. 짜잔! 자, be born in. 이번 주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나오지요. 자, be born in 하면은 뭐뭐에 태어나다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in 다음에 태어난 연도를 말해주거나 태어난 나라, 출생지를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be born in. 뭐뭐에 태어나다. 자, 저 be가 비동사인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은 India 나왔습니다. India. India, 인도죠. 자, 우리 그럼 천천히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 okay? Angad Daryani was born in 2004 in India. 자, Angad Daryani는요, 인도에서 2004년에 태어났어요. 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Angad Daryani was born in 2004. Four in India. Okay, 좋아요. 자, 두 번째 문장은요. He invented an air pollution cleaning tower. Okay, 자, invented 단어 우리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Invented은 바로 발명했다라고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렇죠? Invent가 invented 돼가지고 지금 과거형 된 거지. Invented. All right. Air pollution 나왔습니다. 오늘의 키워드예요. Air pollution의 뜻은 맞습니다. 대기오염이지. Air pollution, air pollution. Okay. 자, tower는 탑이죠. Tower, tower. 자, 그럼 우리 한번 해석해보자고. He invented an air pollution cleaning tower. 자, 그는 발명했대. 무엇을? Air pollution cleaning tower. 자, 대기 오염을 cleaning 하는, 자, 청소해주는 탑을 발명했대요. 오, 자, 거대한 공기청정기를 발명했다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He invented an air pollution cleaning tower.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읽고 있는 거 맞지? 선생님 혼자 읽는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He invented it when he was 몇 살? 19 years old. 자, invented 뭐예요? 발명했다. 자, 그는 19살 때 그것을 발명했대요. Air pollution cleaning tower를 바로 19살 때 발명했다라는 뜻이겠죠? 짜잔! 다시 읽어볼게요. He invented it when he was 19 years old. Your turn. Ready? He invented it when he was 19 years old. 19살 때 발명했대. Okay. 자, 그 다음은요. His invention helps places with air pollution problems. 이것도 한번 해석해보자. 자, 그의 invention. 자, invention의 뜻은? 발명품이죠. 그의 발명품은 help, 도와준대요. 자, places, place가 장소죠. 근데 places, 복수형으로 돼서 지금 장소들이 된 거죠. 자, air pollution의 뜻은? 그치, 대기오염이죠. 그쵸, problem은 뭐야, 얘들아? 문제들이죠. s가 마찬가지로 붙어서 지금 복수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그의 invention, 그의 발명품들은 도와준대요. help 해준대요. 어디를? places. 장소들을 도와주는데 어떠한 장소들이냐면 air pollution problems가 있는 장소들을 도와준대요. 자, air pollution problems는 대기오염 문제들이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그의 발명품은 대기오염 문제가 있는 places, 장소들을 도와준대요. 자, 오케이. 좀 길지만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His invention helps places with air pollution problems. 잘했습니다. Air pollution problems. Alright. 잘했어요, 얘들아. 자, 우리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Number one. When was Angad Daryani born? 언제 태어났냐? Oh, 2004? 2004년? 2014?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다. 얼른 생각해보세요. I'll give you 3 seconds, right? 3, 2, 2004년에 태어났다 그러죠. 얘들아, 2014년이면은 아직 너무나도 어립니다. 그쵸? 자, 2004년에 태어난 Angad Daryani 기억하세요. Okay, number 2. Where was Angad Daryani born? 어디서 태어났을까? India or China? 3 seconds, ready? China는 중국입니다. 3, 2, 1. The answer is India. 인도에서 태어났다 그랬죠? Alright. 자, question number 3. How old was he when he invented it? 자, 그가 그것을 발명했을 때 how old was he? 몇 살이었나요? 19 years old? 10 years old? Okay, 3 seconds, ready? 3, 2, 1. 정답은 19 years old. 19살 때 발명을 했다 그랬죠? 19 years old. 기억할게요. Okay, 마지막 문제. What does his invention help? 무엇을 도와주냐요? Okay, A. Places with air pollution problems. B. Places with water problems. Water, 물인데. 자,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뭐지? 정답은? A 되겠죠? Air pollution problems. 대기 오염 문제가 있는 것들을 도와준다 그랬죠? Alright, 좋습니다. 우리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볼게요. Angad Daryani. Angad Daryani was born in 2004 in India. Angad Daryani는 인도에서 2004년에 태어났어요. He invented an air pollution cleaning tower. 그는 발명했대요. 무엇을? Air pollution cleaning tower. 자, 대기 오염을 청소해주는 타워를 그는 발명했습니다. He invented it when he was 19 years old. 그는 19살 때 그것을 발명했어요. His invention helps places with air pollution problems. 그의 발명품은 대기 오염 문제들이 있는 장소들을 도와줍니다. Okay, 우리 친구들 잘 이해가 됐나요?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신나는 Chant and Move Time! Drop the beat! Who invented the tower? Your turn. Who invented the tower? Good job! Angad Daryani invented it. Angad Daryani invented it. He was just 19. He was just 19. The tower helps places with air pollution. Your turn. The tower helps places with air pollution. Good job. Excellent. Good job, everyone. 재미있는 Cartoon Talk Time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빠밤.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은 Angad Daryani가 발명한 Air Pollution Cleaning Tower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빠바밤. 자, Angad가 자기소개를 먼저 시작하네요.
2: Hi, I'm Angad Daryani. 안녕하세요, 전 Angad Daryani예요.
1: 자, 그러면서
2: I am from India라고
1: 합니다. India는 어떤 나라? 인도지요.
2: 저는 인도 출신이에요.
1: I am from India 라고 하지요. Alright. I invented the air pollution cleaning tower when I was 19.
2: 해석해 보겠습니다.
1: 나는 invented, 발명했대요. 무엇을? Air pollution cleaning tower. 대기 오염을 청소해 주는 탑을 내가 19살 때 만들었어요. 라 그러죠. 와, 대단합니다. 자, my invention makes the air cleaner. My invention makes the air cleaner. 라고 합니다. 내 발명품은 대기, 공기를 cleaner, 더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라 그러죠. 정말 대단한 발명품입니다.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a teen who made a tower to clean dirty air. 자, 나는 더러운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탑을 만든 teen, 10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check, check, check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 발명가였죠? Enga Daryani가 발명가였죠? Air Pollution Cleaning Tower를 만든 그를 기억해주세요.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Bye bye, butterfly!

0: 9 tens, 10 tens, heroes with zeros. 100.
1: Hey!
0: 90.
1: Hey!
0: 80.
1: Hey!
0: 70.
1: Hey!

아, 진짜. 오늘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I'm so mad. Don't be upset. 구석구석 한번 찾아보자.

0: 그래, 수고하다 빠뜨리신 게 있을지도 모르지. 우리는 분리수거장을 샅샅이 뒤졌다. Nothing. 에휴, 또 한 번 힘이 쭉 빠졌다.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분리수거장으로 걸어오셨다. 어머, 벌써 다 수거해 가버렸네.
1: Good evening.
0: 안녕.
1: 에구, 다음 주에 다시 내놓아야겠다.
0: 돌아서는 아주머니 손에는 신문이 한 다발 들려 있었다. 어, 아주머니, 혹시 그 신문 버리실 거예요?
1: 그런데
0: 벌써 수거를 다 해갔네.
1: Can we keep them?
0: 그럼 나야 편하지.
1: Here you are.
0: Thank you. 이게 웬 떡이야?
1: Hi,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영어 친구 니콜 선생님이에요.
0: 아, 오늘에서야 일기에서 지우가 뭔가 이렇게 술술 풀리는 느낌이 나죠. 막 빨리 우리도 지금 병에 진짜 이게 지돈지 병을 빨리 깨봤으면 좋겠는데 뭔가 산 넘어 산 자꾸만 뭔가 이렇게 걸리는 것들이 생겼었어요. 지난 시간에는 분리수거장에 딱 갔는데 신문이 없을 때 끝이 났는데 마침 옆집 아주머니가 신문을 버리러 들고 오시는 걸 만나서 드디어 신문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네요. 이제는 집에 올라가서 신문을 이제 병 싸가지고 다 깨보는 일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 일기도 기대해 주고요. 아,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 드로잉 퀴즈 기억나나요? 선생님이 그림으로 표현한 문장 뭐였을까요? 맞아요.
1: We don't have newspapers. We don't have newspapers가
0: 선생님이 그린 문장이었네요. 맞힌 친구들? Very good. 자, 그럼 오늘의 일기 신문 획득!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기 읽기를 도와줄 단어 먼저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오늘도 4개의 단어 준비되어 있어요. 친구들 잘 듣고 소리, 글자 생각해보면서 단어 찾아볼게요. 첫 번째 단어, mad. mad. 소리로 시작하고 z 소리로 끝이 났어요. 찾을 수 있나요? 맞아요. 두 번째 단어, upset. upset. 아, 잘 찾았어요. upset 붙어 있는 단어네요. 세 번째 단어는 evening. evening. 이 소리 들렸죠? 바로 찾았네요. 마지막 단어는 keep. keep. 소리로 시작했으니까 여기. 자, 이제는 그림 보면서 각 단어의 뜻도 알아볼게요. 첫 번째 그림. 어, 해가 뉘엿뉘엿지고 있어요. 이렇게 깜깜한 밤이 되기 전에 해지는 저녁 찾아볼까요? 저녁? 그래요. evening. evening. 어, 이 사람 왜 이렇게 화가 나 보이지? 화가 난? That's right. mad. mad. 친구들 화가 나네 angry도 알고 있을 텐데요. mad도 많이 사용하니까 같이 알아두면 좋겠어요. 세 번째 그림. 어, 곰인형 내가 가져도 돼요? 갖다? 그래요. keep. keep. 마지막이네요. 이 친구 왜 이렇게 한숨을 쉬지? 걱정이 있나? 뭔가 속상한 일이 있나? upset. 속상한 upset. 자, 이제는 단어 강약 강약 살려서 읽어볼 거예요. 빨간 점 친구들 보이죠? 빨간 점이 있는 단어들은 박자가 두 박자 이상인 단어예요. 둘 중에 또는 셋 중에 하나에만 강조를 주거든요. 강조 잘 주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mad mad. 두 번째 단어는 up 그리고 set이 붙어있죠. 강조는 두 번째. upset. upset. 세 번째 단어는 첫 박자의 강조를 줘요. evening.

evening. 마지막 단어는 keep. Keep. Good job. 자, 이제는 일기 속에 있는 문장들을 뽑아서 어떤 뜻인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오늘의 첫 번째 문장은 I'm so mad예요. 이거 누가 한 말? 지후가 한 말. 왜요? 지후가 생각할 때 오늘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친구들도 막 하는 것마다 잘안 되고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화가 엄청나죠? 화가 난 mad예요. 여기에다가 so 붙여서 진짜 너무 화가 난다라는 게 I'm so mad예요. 친구들도 좀 화를 많이 끌어올려서 한번 같이 말해볼게요. I'm so mad. 그래요. 이렇게 오빠가 화가 나니까 지유리가 아, 오빠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고 위로를 해주네요. Don't be upset이에요. upset이라는 것은 속상하고 마음이 되게 안 좋고 언짢고 이런 것들이 upset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말할 때는 don't 하지 마, be upset. 그런 화, 언짢은 속상한 상태로 있지 마 이런 뜻이 되겠네요. 위로하는 마음으로 don't be upset, don't be upset.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죠. 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둘이서 이렇게 뭐 떨어뜨린 거 있는지, 그죠? 놓고 가실 수도 있으니까. 막 분리수거장을 뒤졌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Nothing은 아무것도 아닌 것, 이런 뜻도 되고요.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도 돼요. Nothing. 아무것도 없잖아. 그때 마침, 옆집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저녁에 만났으니까 인사를 good evening이라고 했죠. Good evening. 그럼 여기서 친구들, 아침에 만나면 good morning. 맞아요. 오후, 낮에 만나면 good afternoon. 그리고 저녁에 만나면 good evening. 이렇게 인사할 수가 있죠. 우리말로는 안녕하세요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다행히 옆집 아주머니가 신문을 버리려고 들고 오신 거예요. 그거 보고 지유리가, 그거 저희가 가져도 돼요? Can we keep them? Can we keep them? 이에요. 이 keep이라는 것은 가지는 거. 계속 갖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거 저희가 가져도 돼요? Can we keep them?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요. them은 그것들이란 뜻이거든요. 신문이 한장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장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 저희가 가져도 되나요? Can we keep them? 하고 물어봤어요. 아주머니가 좋다고. 그럼 그럼 하면서 주셨죠. 우리 건넬 때 쓰는 말. Here you are. Here you are. 이렇게 뭔가 돈이나 물건 같은 거 건넬 때쓸수 있어요. 여기 있어.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Thank you. 고맙습니다. 하고 또 인사를 해야죠. 자, 이렇게 일기 속에 있는 영어 문장들 모두 뽑아서 어떤 뜻인지 알아봤어요. 이 중에서 우리 네 문장만 골라서 리듬 살려서 읽기 연습도 하고 챈트도 같이 불러봐요. 리듬 살려 말하기. 선생님이 영어 일기에서 네 개의 문장 뽑아왔어요. 첫 번째 문장은 I'm so mad 예요. I'm so mad. 자, 여기서 친구들 뜻을 가장 잘 전달하는 두 개의 단어만 골라볼까요? 그렇지. 너무 화가 난. 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읽을 때도 I'm so mad 이렇게 강조를 해주면 좋아요. 친구들도 해볼게요. I'm so mad. 한번 더. I'm so mad. Very good. 두 번째 문장 선생님이 먼저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Don't be upset. Don't be upset. 자, 여기서는 어디를 강조하면 좋을까? 두 가지 찾아볼까요? 두 단어. 하지마. 중요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뭐 하지 마요? 속상해 하지 마. 속상한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don't be upset. Don't be upset. 한번 더. Don't be upset. 좋아요. 이 리듬을 잘 타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는 Can we keep them? 예요. Can we keep them? Them은 newspapers, 신문이잖아요. 그거 저희가 가져도 돼요? 여기서는요, 친구들 오늘은 중요한 거두개 찾아볼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두 개. 그래요. 선생님이 고른 건 we랑 keep예요. 왜냐면 원래는 we, 우리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거 저희가 가져도 돼요? 라고 우리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면 요렇게도 할수 있어요. 연습해 볼게요. Can we keep them? Can we keep them? 한번 더. Can we keep them? Very good. 잘했어요. 마지막 문장은 Here you are. Here you are. 이에요. 건네줄 때 쓰는 말이죠.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어떻게? 하나만 강조하면 돼요. Here. 이 중요하겠죠. Here you are. Here you are. 한번 더. Here you are. Here you are. Very good. 자, 그럼 이 리듬 그대로 살려서 우리 신나게 챈트 불러볼게요. Here we go. I'm so mad. Don't be upset. Can we keep them? Here you are. Yay. 오늘의 drawing quiz. 오늘도 일기 속에서 선생님이 한 문장 찾아냈어요. 그림으로 표현해 볼 테니까 친구들 어떤 문장인지 생각해 봐요. 자, 여기에 사람이 있고, 여기도 사람이 있네요. 뭔가 받고 싶은가?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이 말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접시에 약간 뭐 케이크인지 뭐를 주고 있어요. 이렇게 주고 있어요. 이렇게 주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 여기 있어요. 하는 말을 우리 친구들 찾아주면 돼요. 오늘의 일기에서 찾을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말도 해보고요. 우리 홈페이지 오면 자료실에서 활동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친구들 문장도 써보고 또 문장 다시 한번 쓴 다음에 빈칸에 이 뜻을 내가 그림으로 표현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친구들의 정답과 그림 실력 기다릴게요.

오늘도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은 뭔가 실마리가 풀리는 느낌의 일기였어요. 친구들도 기대되죠? 다음 시간에는 과연 신문을 사용해서 병을 깨서 병 속에 있는 지도를 지후도 보고 우리도 볼 수 있을지 기대해주고요. 친구들 오늘 배웠던 거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drawing quiz도 꼭 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재밌는 일기로 또 만나요. 안녕.

How can you forget? 9 a.m. Football? Oh no, I totally forgot. I'll leave right now. Tim, come on. How long will it take? It'll take 15 minutes. Okay, well, hurry up. We're waiting for you. Okay, I'll be there soon. I'll be there soon? What does that mean? 무슨 뜻이지? Let's find out. Everyone, 안녕, 반가워요. 믿음 소망 자랑 미소랑이에요. Hi, I'm 미소랑 and I'm here to help. 네, 오늘은 우리가 친구한테 전화로 곧 갈게 이걸 말할 건데 영어로 해볼 거예요. To do that, let's go see what's inside this magic box. 이 매직 박스 안에 오늘은 어떤 단어들, 어떤 카드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So here is the first card. 첫 번째 카드입니다. 짠! Okay. Two words. 단어가 하나, 두 개 있고요. 먼저 스펠링, 소리내서 하나하나씩 읽어볼게요. Let's spell it out. B-E-T-H-E-R-E. Once again, 한 번 더. B-E-T-H-E-R-E. And the sound, 소리들. B-E-T-H-E-R-E. 자, 그런데 여기 th 붙으면 트흐, 트흐, 트흐 이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소리가 되죠. 트, 트라는 소리가 됩니다. 이거 발음할 때 혀끝이 윗니랑 아랫니 사이로 나왔다가 들어가야 돼요. I'll show you, 보여드릴게요. 트, 트, 그래서 트, 이렇게 b, e 합치면 B, B, T, E, R, E, there, there, there 입니다. Be there, be there, be there, be there. Your turn, be there, be there. Okay, I'll put be there back in the box. Let's grab the second card, which is... Done. Okay, it's a lot shorter. 훨씬 짧죠? S O O N, S O O N, and the sound. 여기 O가 두 개 들어가 있으면 O 긴 O가 아니라 U 발음으로 바뀌죠. 그래서 S U N이 됩니다. S 쌍시옷 U N 니은 받침. Soon, soon, soon, soon. Your turn. Soon, soon. Well done. I'll put soon back in the box as well.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ose two cards. All right, the first card. Be there. Be there. There, 거기,

0: be 있다. 그래서 합치면 거기에 있다가 됩니다. Be there. Be there sounds like the following words. Air, hair, and care. Air, 공기. Hair, 머리카락. Care, 보살피다. 또는 케어하다라고도 요즘 많이 말하죠. So be there 읽어볼게요. Be there, air, hair, care. Once more. Be there, air, hair, and care. Be there, 거기에 있다. Let's sing it. Be there, be there. Be there sounds like air. Be there sounds like hair. Be there sounds like care. Air, hair, care, be there. Be there, 거기에 있다. Once again. Be there, be there, be there. Be there sounds like air. Be there sounds like hair. Be there sounds like care. Air, hair, care, and be there. Be there, 거기에 있다. Let's move on to the second card. The second card is soon. S-W-N, soon. Soon은 곧이라는 뜻입니다. Soon, soon. Soon sounds like the following words. Noon, moon, and spoon. Noon, moon, spoon, soon 다 un으로 끝나죠. So the first word, noon, 12시라는 뜻인데 이 캄캄할 때 그 밤 12시가 아니라 낮 12시예요. 점심 먹을 때 12시. Noon. And moon은 달이라는 뜻이고요. Moon. And the final word, spoon, 스푼, 숟가락입니다. So let's read the words. Soon, noon, moon, and spoon. Once more, soon, noon, moon, and spoon. Soon, 곧, let's sing it. Soon, 곧, soon, 곧, soon, 곧. Soon sounds like noon. Soon sounds like moon. Soon sounds like spoon. Noon, moon, spoon, soon. Soon, 곧. Let's do it once more. Soon, 곧. Soon, 곧, soon, 곧, soon, 곧. Soon sounds like noon. Soon sounds like moon. And soon sounds like spoon. Noon, moon, spoon, and soon. Soon, 곧. All right, let's take those two cards and many more words and come up with today's sentences. 오늘의 문장 만들어 볼게요. Soon. Be. I'm. I'll. There. Okay. So. Sorry. Mix it up. Abracadabra. Done. 두 문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Okay. I'll be there soon. I'm so sorry. Let's take a closer look one by one. Okay, this was the first sentence. Okay, I'll be there soon.
1: 오늘의 매직 카드에 나온 단어들이 다 여기 나왔어요.
0: Be there, 거기 있다, soon, 곧.
1: 하나하나씩 우리가 한국어로 바꿔볼게요.
0: Okay, 알겠어. I'll, 내가 할게. Be there, 거기 있다, 곧.
1: 내가 거기에 곧 있을 거야 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국어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바꿔보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내가 거기에 곧 있을 거야 라는 말은 곧 도착할 거야, 곧 갈 거야 라는 말이 되겠죠? 같은 뜻입니다.
0: Okay, I'll be there soon. 곧 갈게 이 말이에요. 그리고 늦었으니까 미안해서 I'm so sorry. 정말 미안해. I'm so sorry. 그냥 I'm sorry로는 안 돼서 정말 미안해. 너무 미안해. I'm so sorry. Okay, I'll be there soon. I'm so sorry.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플리 안전스쿨.
2: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로보카.

0: 그렇죠. 스쿨버스가 예를 들어 한 시간에 하나 오는데 딱 하나 오는데 그거를 막 놓친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 지각할 수 있잖아요. 자, 과연 그럴 때 영어로 이런 말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따당! 스쿨버스를 놓쳐서 지각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잘 보면요. 뭐뭐 해서, 뭐뭐 했기 때문에 라는 이유를 밝히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이유를 말하는 방법 여러분과 같이 배워볼 거예요. 자, 먼저 단어부터 만나봐요. 단어부터 알아야지. 하하. 자, 친구들, 오늘 단어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자, 첫 번째 단어부터 만나봅니다. Ow! Sleep in. Sleep in 이라는 표현이네요. 여러분, 이 친구 보세요. 지금 일어났습니다. 막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뭐야? 9시 30분. 그러면 우리는 이 친구에게 늦잠 잤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잠을 자긴 잤는데 되게 늦게까지 잤을 때, 늦잠 잤을 때 sleep in 까지 씁니다. 아, 오케이. 말해보세요. Sleep in. Sleep in. Very good. And next. Happen. Happen. 이군요. 자, 여러분. 딱 보니까 뭐뭐뭐뭐뭐 post 해서 technology 이렇게 딱 나와요. 아, 신문인 것 같은데. 그쵸, 여러분. 이거 신문입니다. 신문. 기술 분야에 어떤 큰 발전이 뭔가 있었나 봐요. 그쵸? 자, 이렇게 주로 신문에는요. 이미 일어난 일, 발생한 일, 있었던 일이 쫙 나오죠. 그래요. 어떤 일이 벌어지다, 발생하다, 일어나다라고 할때 우리는 happe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happen, happen, very good. And next, scold. 여러분, 좀 똑같, 이렇게 어떻게 똑같나? 아, 너왜 그랬어? 누가 그랬어? 그렇지. 이렇게 scold. 꾸짖는 모습입니다. 누군가를 꾸짖다. 말로 혼내는 거죠? 자, 우리 말해볼게요. scold. scold. scold. Very good. And next. rude. 여러분. 누군가를 처음 만났는데, 안녕. 나의 이름은 샤이니야. 만나서 반가워. 이렇게 인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 진짜 웃기게 생겼다. 이렇게 하면 그 친구를 보고 우리는 무례하다라고 얘기하죠. 제발 예의도 없고 참 무례한 친구야. Oh, she's so rude.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자, 무례한 rude입니다. Rude. Rude. Very good. 잘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 어휘들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드디어 영어에 반해볼까요?
1: No, I was late because I missed the school bus.
2: Aw, it happens.
1: I got scolded by Mr. Lee.
0: 아이고, 그랬구나.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그럴 수 있죠. 아, 자, 여러분. 조금 속상하긴 하지만, 우리 촥! 한번 어떤 얘기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가 말합니다. 친구가 학교에 지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있다가, 야, 너 늦잠 잔 거야? 오늘 늦잠 잔 거야? 이렇게 묻습니다. Did you sleep in today? 그쵸? 여러분, 여기 sleep in. 우리 아까 단어 시간에 나왔던 거. 늦잠 자다라는 표현 여기 나오죠? sleep in. 그치? 너는 오늘 늦잠을 잔 거니? 라고 묻는 거예요. 따라서 말해 봅니다. Did you sleep in today?
1: 야, did you sleep in today? Did you sleep in today? 늦잠 잔 거야? 늦게, 그러니까 늦잠 잤으니까 늦게 일어난 거죠? 너 그래서 지각한 거야? 라는 것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B가, No, 아니야, 아니야. 나 늦잠 안 잤어.
0: I was late. 나는 지각을 했어. 늦었어. Because, 왜냐하면 말이지? I missed the school bus.

0: 내가 스쿨버스를 뭐 했어? missed. 놓쳤기 때문에 지각을 한 거야. 라는 말입니다. 아, 그랬구나. 자, 여러분, 여기 because 빨간색 글씨로 표현된 거 보이시죠? 바로 뭐뭐 때문에. 바로 이유를 밝히고 싶을 때이 because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잠깐만요. 보이시나요? I was late. 나는 늦었어. 요게 결과가 되는 거죠? 나는 지각을 했어. 이런 결과가 왜 나왔냐면 그 원인은요? 그 이유는 바로 이거죠. 내가 스쿨버스를 놓쳤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 요렇게 된 겁니다. 즉, 원인이 되는 부분 앞에다가 because를 써주는 거예요. 알겠죠? 따라서 말해볼게요. No, I was late because I missed the school bus. No, I was late because I missed the school bus. No, 친구들 잘했어요. 아, 이런 말을 듣고 친구가 말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여러분 because 이용해서 더 많은 문장들 살펴볼게요. 자, 나걔 싫어 싫어 싫어. 별로 안 좋아해. 왜냐면 걔 정말 애가 무례하잖아. 그래요. 무례한 친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따라서 말해볼게요. I don't like him because he's rude. I don't like him because he's rude. I don't like him because he's rude. 잘하셨어요. And next, how about this one? 계속 꼬르륵 소리가 나요. I'm hungry because I didn't have lunch. 내가 점심을 안 먹어서 배가 고파. 그렇죠? 배 고픈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점심을 안 먹어서 이 부분이 이유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말해볼게요. I'm hungry because I didn't have lunch. 야,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I smell bad. 나안 좋은 냄새 나. I smell bad. 그쵸? 나 나쁜 냄새가 난다. 왜? Because I didn't take a shower. 내가 샤워를 안 했거든. 그래서 나한테 안 좋은 냄새 나니까 떨어져. 떨어져. 자, 말해볼게요. I smell bad because I didn't take a shower. Oh, 부끄럽지만 I smell bad because I didn't take a shower. Very good. 잘했어요. 자, 다시 한번 대화 속으로 돌아가서 스쿨버스를 놓쳐서 지각을 했다라는 말을 듣고요. It happens.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벌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그럴 때 있지. 그런 일 발생하지. 그런 일 생기지. 이런 말입니다. 너한테만 있는 거 아니고, 그래. 그런 일 뭐,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지. 이런 느낌이에요. 따라서 말해볼게요. It happens. It happens. Very good. 자, 그랬더니, 비가 한마디 더 하죠. 나, 선생님한테 혼났어. 라고요. I got scolded by Mr. Lee. 여러분, Mr. Lee는 선생님일 거예요. 그쵸? 이 선생님. 리 선생님한테 내가 got scolded, 꾸짖음을 받았다. 즉, 혼났어.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말해볼게요. I got scolded by Mr. Lee. I got scolded by Mr. Lee. Very good. 잘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보세요. 너 오늘 늦잠 잤니? Speak.
1: Did you sleep in today? 아니, 나 스쿨버스를 놓쳐서 지금

0: 기억한 거야?
1: Speak. No, I was late because I missed the school bus. 그럴 때 있지. Speak.
0: 나 선생님한테 혼났어.
1: Speak.
0: 영어에 반하는 퀴즈 타임입니다. 예! 친구들, 오늘 배운 내용 잘 기억하면서 세 문제 잘 풀어보세요. 꼭다 맞춰주세요. Okay, here goes the first question. 스쿨버스를 놓쳐서 지각했어요. 여러분, 과연 요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2: 3, 2, 1. 네! Time's up. Okay, the answer is... Woo! That's right. Because가 정답이죠.
0: 보세요, 여러분. I was late. 나는 지각했어. 늦었어. 이것은 결과. 근데 그 원인이 뭐예요? 이유가 스쿨버스 놓쳐서. 이렇게 이유를 밝힐 때 because를 쓸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 따라서 말해볼게요.
2: I was late because I missed the school bus.
0: I was late because I missed the school bus. 잘하셨어요. And next.
1: Okay. 그가 무례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아요. 와!
0: 자, 이것도 우리 배운 거다잘 보세요, 여러분.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3, 2,
1: 1. Ding! So easy, right? Okay, the answer is because. 맞습니다. 이것도 읽어볼게요. I don't like him because he's rude. I don't like him because he's
2: Hey, I don't like him because he's rude.
1: I don't like him because he's rude. 네, 잘하셨습니다.
0: 뿅! 마지막 문제.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이렇게 꾸짖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3, 2, 1. The answer is scold. 잘했어요.
1: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어떤 이유를 말하고 싶을 때 뭐뭐 때문에 그러하니까 이런 말로 because를 배웠습니다. 아무래도 because가 들어가면요 이유까지 같이 설명해 주니까 문장이 조금은 길게 나옵니다.
0: 우리 친구들 이제는 이렇게 긴 문장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멋져요.
1: 연습 많이 많이 해보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요, 일반 동사 다시 복습을 한 게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 친구들로 부정문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셨나요? 분명히 not을 쓰는 것 같기는 했는데 그냥 not을 붙이면 안 됐던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자, 어떻게 하면은 일반 동사 부정문 과거형으로 잘 만들 수 있을지 기억을 잘 더듬어 보자고요. 그럼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여러분, 어때요? 기억이 났죠? 그쵸? 그냥 not을 쓰는 건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 일반 동사 과거 부정문 어떻게 만드는지 학교 시험 출제 유형은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형태가 did, not 동사 원형이었습니다. did, 요 두의 과거형인 did 사용하는 게 핵심이었고요. not의 위치 또한 중요했습니다. did 뒤입니다. 즉, 동사 앞입니다. 우리가 비동사 부정을 배울 때는 비동사 뒤에 썼는데요. 일반 동사는 do를 빌려와서 do 뒤에다가 not을 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일반 동사 앞에 not이 위치하게 되죠. 그 차이점을 잊지 말고 잘 기억하고요. 만약에 이게 너무 헷갈린다 하는 친구들은 don't, didn't 동사 원형 이렇게 묶어서 외워주셔도 아주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나는 어젯밤 너에게 전화하지 않았다인데 이미 선생님이 답을 알려준 셈이죠, 사실. 그냥 not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일반 동사 부정문에서는 현재 시제 때도 그랬지만 그냥 not을 사용하면 안 되고 뭘 빌려온다고요? do를 빌려온다고요? 자, 그런데 과거 시제니까 그냥 do가 아니라 did. 사용을 하는 거고요. 과거 시제 did의 not은 뒤에 붙입니다. 그래서 didn't call 이렇게 쓰시는 게 맞겠죠. 언뜻 보면은 not called 저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뭔가 not 쓰고 called 심지어 과거 시제 잘 지킨 것 같죠? 하지만 정답이 될수 없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들은 그 발표를 보지 않았다라는 문제인데요. 요건 조금 어려웠으려나요? 아무래도 did라는 게두개다 나와 있다 보니까 not의 위치를 알고 있냐, 안 알고 있느냐가 정답자를 갈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죠? don't, didn't 요걸 외우고 있으면 쉬워질 거라고. didn't를 외우고 있는 친구들은 두 번째 거를 쉽게 골랐을 거고요. not의 위치는 do not, did, does 요 뒤에 있습니다. not을 앞에다가 쓰면 안 되겠지요, 그죠? 그래서 they didn't watch the presentation 이렇게 쓰는 게 맞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 별표 두개 치십시오. 아주 학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출제 형식인데요. 그는 당신이 여기 있었는지 몰랐다. 뭐 이렇게 된 건데 실제로 선생님이 가르치던 학생의 학교 시험 문제에 이것과 아주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와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요거 정답이 뭘까요? 한끗 차이의 다름인데. 그쵸. 자, 정답은 didn't know가 맞겠습니다. 자, 이게 많이 알수록 오히려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예요. 아무래도 친구들이, 과거 부정문을 만들려면 do 대신에 did 요걸 써야 되는 것도 알고, did 뒤에다가 not을 붙여야 되는 것도 아는 친구들이, 그럼 과거 시제니까 didn't 하고 knew를 써야겠구나. 요렇게 머리를 쓰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안 됩니다. 자, 우리 배웠듯이 didn't 다음에는 동사 원형입니다. 마치 doesn't 쓰고 동사 원형을 썼던 거랑 같은 이치예요. 규칙은 한 번만 지켜주면 됩니다. 과거 시제라는 규칙을 이미 did에서 지켜줬기 때문에 굳이 뒤에 있는 동사까지 과거 시제를 써주면 이상해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didn't 하고 동사 원형을 적어주셔야 한다는 거. didn't 하고 또 과거 시제에 동사를 쓰면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학교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고 정말 많은 중위권 친구들이 틀리는 부분이니까

인데요. 자, 일단 몰랐다부터 해볼게요. Didn't know. 몰랐다. Didn't know. 그는 몰랐다. He didn't know. 묵은 버전으로 가보죠. 그는 몰랐다. He didn't know. 그는 몰랐다. He didn't know. 따라하셔야 합니다. 그는 몰랐다. He didn't know. 당신이 여기 있었는지, you were here. 좋아요. 그는 당신이 여기 있었는지 몰랐다. He didn't know you were here. He didn't know you were here. 그는 당신이 여기 있었는지 몰랐다. He didn't know you were here. He didn't know you were here.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스피킹이었고요. 이제 복습할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상식 시간입니다. 먼저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질문 들어보시고요. 해석은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해드릴게요.
1: I didn't have time to sleep. I didn't wake up on time. I didn't have time to eat breakfast. I didn't pick my outfit. I didn't have a good morning.
0: 아침이 쉽지 않았던 한 친구의 어떤 푸념 같은 글이네요. 자, 먼저 단어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On tim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수거입니다. On time 하면 제 시간에 라는 뜻이에요. 그 시간에 딱 알맞게 딱 붙어가지고 오는 거.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on time 읽어보죠. On time. 좋습니다. 해석해 볼게요. I, 나는 didn't have, 가지고 있지 않았다. time, 시간을 to sleep, 잠잘 시간을. 그러니까 나는 잠잘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잘 시간이 부족했다 라는 뜻입니다. I didn't wake up. 나는 일어나지 않았다. on time 하면 제 시간에 라고 방금 했죠. 나는 제 시간에 일어나지 않았다. 뭐 제 시간에 일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않았을 수도 있고 그죠? I didn't have time. 나는 시간이 없었다. To eat breakfast. 아침을 먹을 시간이 없었다. 약간 총체적 난국이다. 그죠? 잠잘 시간도 없었고요. 제 시간에 일어나지도 못했고요. 아침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뭔가 되게 정신없는 아침 풍경이네요. 자, 다음 거 보기 전에 단어 볼게요. outfit이라는 단어, 의상이라는 뜻입니다. outfit 읽어보죠. outfit. I didn't pick my outfit 하면은 나는 내 의상을 고르지 않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신없어가지고 막 되는 대로 막 이렇게 주워입고 나갔어야 했던 그런 상황 생각해도 좋겠고요. 뭔가 밤에 자기 전에 의상을 골라놨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상황을 상상해도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문장이네요. I didn't have a good morning. 나는 good morning. 좋은 아침을 보내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가끔은 이런 아침도 있는 거죠. 자, 이제 전체 문장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1: I didn't have time to sleep. I didn't wake up on time. I didn't have time to eat breakfast. I didn't pick my outfit. I didn't have a good morning.
0: Writing입니다. 오늘도 주어 동사부터 챙겨서 잘 영작해 볼게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했어. 인데 주어는 난. 동사는 생각 안 했어. 입니다. 그럼 일단 주어부터 쓰죠. I. 그 다음에 생각 안 했어. 인데 메인 동사가 뭐죠? 생각하다. 그러니까 think, I think인데 생각을 안 한 거니까 I don't think, 근데 과거니까 I didn't think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렇게를 넣어서 I didn't think so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나쁘지 않아, 그죠?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그것은 목욕을 원하지 않았다. 선생님의 사랑스러운 강아지 담비가 생각나는 문장이네요. 엄청나게 목욕을 싫어하거든요. 자, 그것은이 주어고 원하지 않았다가 동사입니다. 그것은은 it, 원하다 메인 동사죠? want예요. 원하지 않았다니까 didn't want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목욕을에 해당하는 거는 a bath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t didn't want a bath 하면 그것은 목욕을 원하지 않았다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는 건강해 보이지 않았다 인데 자, 일단은 주어는 그는 동사는 보이지 않았다. 자, 먼저 주어를 씁시다. He 보이지 않았다. 그럼 보이다죠. 보이다, 보이다, 보이다. Sam 보이지 않았다. Didn't seem 건강해. 보이다니까 didn't seem 혹은 didn't look healthy. 둘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Look도 되고 seem도 되고 참고로 appear도 가능합니다. Look, seem, appear 전부 다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해 보이다 라는 뜻의 동사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일반 동사 과거 부정문 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나게 공부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2학년의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는 영어의 5형식, 굉장히 또 중요한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 5형식 문장의 중요한 출제 포인트들, 5형식의 보어 자리는 어떤 것들이 오는지 오늘부터 차근차근 짚어 가볼 테니까 잠시 후에 함께 하시고요. 오늘의 듣기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 오랜만에 나왔죠. 날씨 파악하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0: 다음을 듣고 내일의 날씨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아시죠, 여러분들? 문제에서 요구하는 날씨만 정확하게 들어주면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내일의 날씨입니다. 잘 듣고, 내일, tomorrow. 요게 딱 들릴 때 어떤 날씨가 나오는지 집중해서 듣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Listen up.
1: Good morning. I'm Lisa Green from the Weather Center. Today, it'll be cloudy and rainy in some areas. The showers will stop by this evening. Tomorrow will be sunny and very hot. I suggest you wear a hat and protect your skin with sunscreen if you go to the beach.
0: 자, 내일의 날씨였습니다. 정답 맞는지 지금 바로 한번 들어볼 텐데요. 빈칸 한번 채워보면서 우리 정답 골라볼게요.
1: Good morning. I'm Lisa Green from the Weather Center.
0: Weather. 들으셨죠, 여러분들?
1: today.
0: 날씨 넣어주시고요. 좋은 아침입니다. 기상센터의 리사 그린입니다. 라고 하면서 today부터 시작하네요.
1: today, it'll be cloudy and rainy in some areas.
0: It'll be cloudy and rainy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cloudy 그러면 구름이 잔뜩 낀, 그 다음에 rainy 그러면 비가 내리는 날씨죠. It'll be cloudy and rainy in some areas. 오늘 일부 지역에서는 구름이 끼고 비가 오겠습니다. 네, 우리가 원하는 답은 아니죠. 우리는 내일의 날씨를 찾고 있어요.
1: The showers will stop by this evening.
0: The showers We'll stop by this evening. 그랬는데, 쌤, 갑자기 웬 샤워인가요? 그럴 수 있겠지만, showers 하면 우리 소나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비 내리는 걸 말해요. 계속해서 the showers will stop by this evening. 오늘 저녁까지는 소나기가 그칠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원하는 답과는 상관이 없죠.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1: Tomorrow will be sunny. And very hot.
0: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Tomorrow 들으셨죠? 이제 어떤 날씨인지만 들으면 되는데, will be sunny and very hot 이렇게 이어지니까 sunny 화창하고 매우 덥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해가 그려진 그림을 정답으로 고르면 되겠죠.
1: I suggest you wear a hat and protect your skin with sunscreen if you go to the beach.
0: I suggest 첫 번째 빈칸은 suggest. 제안하다라는 동사였습니다. 저 제안합니다. 제가 you wear a hat. 일단 모자를 쓸 것을 and protect your skin. 그리고 피부를 protect 보호할 것을 뭘로? with sunscreen. 그러면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이라고 하는 것 그거를 sunscreen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선크림을 바를 걸 발라서 피부를 좀 보호할 걸 제안합니다. 이런 뜻이죠. If you go to the beach. 그래서 여러분이 바다에 가신다면 마지막엔 beach, 해변가, 바다라고 하는 단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빈칸이 좀 많았죠?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1: I suggest you wear a hat and protect your skin with sunscreen if you go to the beach.
0: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니? 1번에 해가 쨍쨍한 그림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단어 공부 잠깐 하고요. 오형식 동사의 출제 포인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분 복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앞에 in, in이 붙었을 때 단어들의 의미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변형의 형태가 있어요. 잠시 후에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일단 이 in이 단어 앞에 붙을 때 얘가 안에란 뜻은 일단 아니에요. 안에란 뜻이 아니고 부정의 의미를 가집니다. not의 의미를 가지면서 이 단어 자체가 부정이 된다는 건 사실은 반대말이 되는 것과도 같은 의미가 되거든요. 반의어를 만들어주는 in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independent. 어디서 많이 들어는 본것 같아요. Independent인데요. 이때 이는 not의 의미고요. 중간에 depend 얘도 어디서 많이 봤죠? 의존하다란 뜻이에요. Depend 의존하다. 자, 그다음에 끝에 ent로 끝나면 단어가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하나로 붙여져서 independent 제가 되면 의존하지 않는 이라는 의미가 되면서 말 그대로 의존하지 않는 거니까 독립적인 독립심이

강한, 독립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in을 떼고 그냥 dependent, 그러면 걔는 의존적인이 되겠지만 앞에 in이 붙으면 independent, 무슨 뜻? 독립심이 강한, 반대말이 되는구나. 하나 더 보겠습니다. inevitable. 자, 이것도 in 빼고요. inevitable이란 단어 자체를 여러분들 알수 있어야 되는데요. 끝에가 이렇게 able로 끝나는 단어들의 해석은 할수 있는 이란 뜻이 있고요. 그래서 evitable 그러면 피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 단어의 앞에 in이 붙으니 반대말, 부정이 되면서 inevitable 그러면 피할 수 없는 이란 뜻이 돼요. 말 그대로 피할 수 없는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불가피한, 피할 수 없는, inevitable 기억해 주시고. 자, 역시나 변형의 형태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발음 때문에. 그래서 얘가 relevant, 어로 시작하니까 여기다 in을 붙이든 im을 붙이든 발음이 굉장히 어렵겠지. 대신에 같은 스펠링을 붙여버리게 되면 발음이 한결 편하겠죠. 그래서 ir를 붙여서 또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relevant는 관련이 있는 거예요. relevant, 관련이 있는. 근데 앞에 ir를 붙여서 irrelevant라고 하게 되면 관계가 없는 이 되겠죠. irrelevant, 관계가 없는, 상관이 없는, 한번 더, irrelevant, 관계가 없는, 이런 부정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in의 형태가 im 또는 ir 이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 발음에 따라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단어는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우리 그러면 오늘부터는 5형식의 출제 포인트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는 5형식의 목적격보로 쓸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을 기억하자. 요게 여러분 가장 기본이죠. 사실 5형식의 목적격보어 자리에 진짜 다양한 형태가 오거든. 개념 정리할 때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들이 와요. 이 여러 가지 형태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를 자유자재로 풀수 있게 됩니다. 일단 주어진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다음 주어진 문장과 문장의 형식이 다른 하나는 골라볼게요. 우리 영어 문장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는 거 아시죠? 자, 먼저 주어진 문장 한번 어떤 몇 형식인지 잘 생각해 보고 나머지 선택지에서 다른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of them elected her class president. 이렇게 나와 있고요. 몇 형식일까? 생각해 보시고. 1번. My mom calls me Jenny. 2번. The students found the book interesting. 3번. Dad told me to study hard. 4번. She gave some money to him. 마지막 5번. He saw me dancing on the stage. 자, 정답 찾으셨나요? 정답은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 그러면 이 5형식 동사의 목적격보어가 어떤 형태들이 오는데, 요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일단 5형식이라는 건 주어 동사 있고요. 목적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즉 목적격 보어가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목적격 보어의 자리에는 일단 보어니까 기본적으로 명사나 형용사 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품사로는 어차피 명사나 형용사일 텐데 형태가 다양하게 올 수가 있어요. 투부정사도 오고요. 원형 부정사, 그러니까 동사 원형의 형태도 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분사 있지? ing, 현재 분사, PP, 과거 분사. 이렇게나 다양한 형태가 오더라. 그러면 어떤 걸 어떤 언제 어떤 형태를 쓸 것인가도 사실은 동사가 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call, name 같은 동사, 뭐뭐를 뭐뭐라고 부르다. 얘네들은 주로 명사를 쓰고요. 그 다음에 make, find, consider. 얘를 어떠어떠하게 만들다, 하다고 생각하다, 여기다. 뭐 얘네들은 또 주로 형용사를 쓴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왜 우리 투부정사 할때 열심히 그때 잠깐 우리 했었어. 5형식의 목적격 보어 자리에도 투를 쓴다. 어떤 동사들? 미래지향적인 동사들. 기억나지? 그래서 원하다, 목적어가 투하기를, 예상하다, 목적어가 투할 것이라고, 경고하다 또는 조언하다, 목적어에게 투하라고, 이런 식으로
앞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한 어떤 바람들, 뭐 이런 것들, 이런 동사들은 또 to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 했었는데, 우리 사역동사라고 해서 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세 개, have, make, let. 얘네들은 또 동사 원형을 쓰고요. 그치? 그 다음에 see, watch, 보다, 뭐 hear, 듣다, feel, 느끼다. 이런 것도 우리 뭐라 그러죠? 그렇죠. 지각동사라고 하는데, 지각동사 같은 경우는 능동일 때 목적어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는 걸 보다, 듣다, 느끼다라고 할때 원형이나 ing 두개다 된다. 이것도 우리 배웠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 PP는 얘는 또 의미가 수동 아니겠니? 그래서 이 목적어와 보어의 관계가 뭔가 행위를 얘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당하는 입장이네. 그럼 그냥 그땐 또다 PP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특정 동사에 따라서 어떤 형태를 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선생님이 동사들 많이 나오는 것들 정리해봤고, 아, 어찌됐든 이렇게 다양한 게 오는구나. 그리고 얘네들이 오형식이구나. 이 형식 자체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문 하나씩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파란색이 동사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부분이 오형식의 보어 자리죠. 어떤 품사가 왔는지 매칭을 잘 시키면서 예문 한번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는 My uncle named his dog Coco. 우리 삼촌은 이름을 지었어요. 그의 강아지를 코코라고 명사 왔고요. 두 번째, She made the place beautiful. 자, 그녀는 만들었습니다. 그 장소를 아름답게. 형용사 보어 자리에 왔고요. 자, 그 다음, Dad wanted me to clean my room. 자, 이건 to까지 같이. 아빠는 내가 방을 청소하길 원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want니까 to 부정사. 맞죠? 자, 그 다음엔, Mom, let me have some cookies. 엄마는 내가 쿠키를 좀 먹게 허락하셨습니다. 사역동사라서 동사 원형이 또 왔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Liz saw her dog barking loudly. Liz는 그녀의 강아지가 큰 소리로 짖고 있는 걸 봤습니다. 동작의 진행에 강조되는 ing도 지각동사라서 올수 있고요. 그 다음, Jason heard his name called. Jason은 그의 이름이 불리는 걸 들었습니다. 이건 이름 입장에서 불려지는 거니까 PP,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PP가 왔고요. 자, 마지막에 The man helped the old lady carry 또는 to carry the box. 그 남자는 그 노부인이 상자를 옮기는 걸 도왔다라고 할때 우리 help 동사는 to도 되고요. 원형도 되는 또 그런 동사였던 거죠. 이게 다 오형식이야. 이렇게 다양한 형태들이 동사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구나. 요거 기억해 주시고. 자, 우리 그러면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와서 문장의 형식이 다른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자, 일단 주어진 문장은 All of them elected her class president. 그들은 전부 다 그녀를 학교 회장으로, 그러니까 관계를 잘 보세요. 그녀가 즉 학급 회장인 거죠. 오형식입니다. 1번. My mom calls me Jenny. 엄마는 나를 제니라고 부르세요. 내가 즉 제니라고 불리는 거죠. 오형식. The students found the book interesting. 학생들은 그 책이 재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책이 재밌는 거. 오형식. Dad told me to study hard. 아빠는 나에게 열심히 공부해라.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죠. 오형식. She gave some money to him. 이거는 그녀가 돈을 좀 줬어요. 목적어까지 나왔죠. 돈을 줬어. 누구에게, 그에게, 이건 전치사예요. 형식에 포함되지 않죠. 삼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또 He saw me dancing on the stage. 자, 그는 봤습니다. 내가 춤추고 있는 것, 내가 춤을 추고 있는 거 맞지? 얘도 지각동사를 쓰고 있는 오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형태들이 지금 오고 있고요. 어찌됐든 전부 다 오형식인데 4번만 삼형식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출제 포인트입니다. 우리 make 동사가요. 사실 여러분들, 이거 제 4형식에서도 봤던 것 같은데? 라고 아마 생각할 것 같은데, 사실 이 make 동사는 여러 가지 형식으로 쓰이면서 너무 자주 쓰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같은 메이크인데 밑줄을 그어놓고

음식이 다른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 오늘 그거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4, 5형식이 있습니다. 자, 그럼 3형식의 make는 목적어가 한 개겠죠? She made a delicious food for them. 어차피 전치사구는 형식에 포함이 안 되니 그녀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어요. 여기까지 되는 거야. 누구에게 만들어 준 거야? 그들에게. 3형식. 자, 밑에는 4형식 우리가 배운 거죠? She made them a delicious food. 그녀는 그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줬습니다. 만들어 주다라고 해석되면 이거 4형식이 되고요. 목적어 나란히 왔죠. 자, 그다음에 5형식의 make가 또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보어가 여러 가지가 온 건데 첫 번째는 그가 회장이 된 거잖아. 그녀가 그를 회장으로. 5형식. 근데 보어 자리에 명사 온 경우 그녀가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었어. 그것이 즉 아름다운 상태가 된 거. 5형식. 형용사가 온 경우. 자, 마지막엔 사역동사의 메이크입니다. 시키다. 아시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게 시켰다. 근데 얘는 사역동사라서 원형이 오고 있고, 어쨌든 5형식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해 볼까요? 자, 보기와 형식이 다른 걸 모두 골라라. 일단 보기는 This experience, 이 경험이 만들었어요.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그가 더 나은 사람이 됐네요. 5형식입니다. 1번. She made her daughter pretty. 자, 그녀는 그녀의 딸을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녀의 딸이 예뻐진 거죠. 5형식. 2번. My friend made a paper flower for me. 내 친구들은 종이꽃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에게 형식에 포함 안 되는 3형식이죠. 그쵸? 하나 나왔고요. She made him a star. 그녀는 그를 스타로, 그가 스타가 된 거예요. 5형식. She made him a cake. 똑같아 보이지만 그녀가 그를 케이크로 만들었어요. 이름 이상하잖아. 그녀가 그에게 케이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4형식이야. 이거 구분 잘 하세요. 자, 마지막에 My mom made me wash the dishes. 사역동사죠. 내가 설거지를 하게 시켰다. 5형식이 되겠습니다. 같지 않은 건 2번과 4번 각각 3형식과 4형식의 문장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5형식의 문장들, 보어 자리에 여러 가지 오는 거 다시 한번 꼭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포인트로 찾아올게요. 수고 많았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도 사진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뭔가 성냥이 보이죠? 성냥은 영어로 match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불장난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Because it can be very dangerous.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위험한은 영어로는 dangerous라고 해요. 스펠링도 확인해 볼게요. dangerous, dangerous. 자, 강세가 앞에 있고요. dangerous. 해석은 위험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자, 앞에 보았었던 성냥 있죠? 그런 성냥 개비를 match라고 하고요. 자,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초는 candle이라고 하죠. 자, 다음 단어, form. form은 동사로 쓰이면요. 무언가 만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혹은 형성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자, 다음 단어, fire, drill이라고 하면 화재 대피 훈련 혹은 소방 훈련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원래 drill이라는 것은 무언가 공구 drill이라는 것도 있지만 반복되는 것을 할때 drill이라는 단어도 쓰기도 합니다.

0: 다음 단어 prepare. prepare는 준비하다 혹은 대비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뭔가 fire drill, dangerous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면서 화재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나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 listening clear로 내용 먼저 확인해 볼게요.
1: Fire is very dangerous. Children must not play with fire. Also, they must not play with matches or candles. If there is a fire at school, you should know what to do. First, it is important not to run. Everyone must form a line and walk out slowly. You must also be quiet. You must listen to the teachers. They will tell you what to do. It is also important to practice fire drills with your parents at home. If you know what to do, you will be safe if there is a fire. So don't be afraid of a fire. Just be prepared by practicing fire drills.
0: Reading clear 시간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소화기가 보이죠? 참고로 소화기는 extinguisher라고 해요. 자, 소화기, 뭔가 화재에 관련된 내용인가 봐. 자, 우리 첫 문장부터 볼게요. Fire is very dangerous. 불은 매우 위험합니다. Children must not play with fire. 아이들은 불로 장난치면 안 돼요. Also, they must not play with matches or candles. 자,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가리키는 것은 children, 아이들이잖아요. 자, 아이들은 이런 성냥이나 초를 가지고 놀아서는 안 됩니다. If there is a fire at school, 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you should know what to do. 자, what to do는 무엇을 해야 할지란 뜻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불이 났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First, it is important not to run. 자, 보통 불이 나면요, 사람들은 뭐 뛰는 상황들이 많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워낙 긴급한 상황이니까요. 자, 그런데들아, it is important not to run. 뛰지 않는 것이 중요하대요. Everyone must form a line and walk out slowly. 모두가 a line는 한 줄이죠. 한 줄을 만들어서요, walk out slowly, 천천히 걸어나가야 한대요. You must also be quiet. 또 조용히 해야 되는데요. You must listen to the teachers. 지금 학교에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런 대비 훈련 혹은 그런 비상 상황을 생각을 하면 되겠고, 자, 떠들면 안 돼요. 왜요? 선생님이 어떤 지시사항을, 지침을 말할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만 하죠. 자, 떠들면 안 됩니다. They will tell you what to do. 문맥상 they는 선생님이고요. 선생님들이 너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해 주실 겁니다. It is also important to practice fire drills with your parents at home. 자, fire drill은 화재 대피 훈련이었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에 있는 학교, 두 번째 집이죠. 자, 집에서도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이런 화재 대피 훈련을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맞아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화재 대피 훈련의 뭔가 중요성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어서 뒤에 좀 더 가볼게요. If you know what to do, 너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안다면 you'll be safe if there is fire. 자, 내가 비상 상황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있다면 you will be safe, 안전할 거래요. 자, 뭐가 발생하더라도, 그렇죠. If there is a fire, 화재가 있다 하더라도 안전할 겁니다. So, don't be afraid of fire. 화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Just be prepared by practicing fire drills. 이렇게 화재 대피 훈련을 연습함으로써 대비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true or false로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해 볼게요. Let's start with number one. Fire is very dangerous. Obviously, the answer is true. 자, 물론 불이라는 것이 우리 인류의 많은 장점, 어마어마한 어떤 발전을 가져다 주었지만 반대로 이 부분도 역시 아주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절대로 불로 장난치시면 안 되고요. Children should not play with fire. 같은 내용이죠. 정답은 true입니다. 3번. Children should run if there is a fire. 화재가 발생한다면 children should run. 아이들은 뛰어야만 합니다. 자, 불이 발생했다고 해서 얘들아 뛰면 돼요, 안 돼요? 뛰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 부분

false로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make a line or form a line. 한 줄을 만들어서 빠르게 걸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slowly라고 얘기했으니까 천천히 걸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부분이 왜

0: 시끄러워, 아이, 귀찮아. 이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실제 상황처럼 연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또 본격적으로 발음 연습해봐야겠죠? 자, 스피킹 클리어에서 확인할 문장은 여기입니다. 자, 소방 대피 훈련을 할 때, 혹은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었죠. 자, 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맞아요. Not to run. 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먼저 발음의 첫 번째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자, important라는 이 단어, 당연히 중요한이란 형용사이고요. 이 단어의 강세는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important, important, important여서 이 가운데 이음절에 조금 더 강하게 그리고 조금 더 천천히 발음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important, important으로 발음할 수 있어야 되고, 자, 두 번째, 자, 부정어 not이 있고요. 투부정사의 to run이 있네요. 자, 이런 경우에 앞 단어의 끝 사운드, 두 번째 단어의 첫 사운드가 똑같을 경우에는 not to, not to.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겠죠. 왜요? 사운드가 같으니까요. 그래서 not to run. 다시 not to run. 조금 빨리 하면 not to run, not to run. 전체 같이 해볼게요. First, it is important not to run. 다시, first, it is important not to run. 자, 이 부분 원어민 소리로도 지금 체크해 볼게요.
1: First, it is important not to run.
0: 네, 자, 정말로 이 형용사에 조금 더 강하게 실제 발음을 했었고요. 강세는 이음절에 있었다. 그래서 important도 아니고요, important도 아니고요, important도 아니고 important. Important. 확실하게 이음절에 있다. 두 번째, not to run까지 이 부분도 연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 차례죠? 실제 소리 내서 발음해 보세요.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금 Fire Drill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절대 뛰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keep calm and exit the building. 자, calm이란 단어는요, 차분한이란 뜻인데 약간 특이하게 이 단어에서의 발음에 이 l, l 사운드가 나지 않아요. 마치 l이 없는 것처럼 calm, calm으로 발음하시면 되는데, 자, 차분하게 유지하면서 뭐 해라? exit는 바깥으로 나가다라는 뜻이죠. 건물 바깥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실제 화재 대피 훈련을 하고 있는 사진을 쌤이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 앞에 본문에서 보니까 화재가 났을 때 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를 살펴볼게요. Everyone should walk quietly and calmly. 불이 났다고 해서 뛰면 안 되고요. 조용히, 그 다음에 calmly. Calmly는 차분히, 차분하게라는 부사여서 차분하게 걸어야만 합니다. 뛰는 게 아니라 걸어야만 해요. Running can increase confusion. 뛰면 뭐할수 있다? 그렇죠. 혼란과 어떤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대요. Bumping into someone. 자, 얘들아, bump into라고 하면 왜 우리 놀이동산에서 할때뭐 bumping car 이런 거 있잖아요. bump가 이렇게 쿵하고 부딪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뛰다 보면 뭐할수 있겠어요? 특히 여러 명 있는 경우에 뛰다 보면 bumping into someone or getting stuck in the crowd. 자, 뛰게 되면은 질서가 엉키기 때문에 당연히 혼잡해지고요. 서로 부딪혀서 부상의 위험도 올라갈 수가 있고 또뭐할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런 군중 속에서 getting stuck에는 꽉 갇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한 명으로 줄을 서야 빨리빨리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겠지만 출구는 하나인데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가면 당연히 갇힐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겠죠. 절대 불이 났을 때 얘들아 뛰면 안 되고요. 천천히 줄을 만들어서 가야 합니다. 자, 이 부분 너무너무 중요해서 우리 지금 중앙여고 클리어에서 이미 실은 앞에 한 번은 Fire Drill에 다뤘거든요. 이 부분 너무 중요해서 이제 한번더이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불이 났을 때는 몸을 낮추고 옷이나 손수건 같은 걸로 코를 막고 한 줄로 서서 조용히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Grammar Clear로 이번에는 서답형 문제를 풀어 볼게요. 다음 ABC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쓰시오. 자, ABC의 위치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아이들은 불장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특히 뭔가 케이크 할때 우리 초 많이 키잖아요. 이런 초를 가지고 했을 때 초나 혹은 성냥 이런 거 가지고 놀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었었죠. 자, 거기 바로 뒤에 A가 위치해 있고요. 비번의

자리를 확인해 보면, 아, 맞아요. 학교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부모님과 이런 화재 훈련을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비번 뒤에 blank, you know what to do, you'll be safe, blank, there is a fire. 자, 한 문장에 BC가 함께 있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A, BC의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무엇인지 쌤이랑 같이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if라는 것부터 정리를 할게요. 자, 영어에서 if는요, 접속사예요. 다시, 자, 접속사라고 하면 한 문장에서 동사와 동사를 접속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영어에서는 매우 특이하게 주어는 하나,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동사는 하나, 주어 하나에 동사를 하나만 써야 하는 규칙이 있대요. 이게 영어 원어민들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 근데 내가 한 문장에서 동사를 여러 개 쓰고 싶을 때도 있겠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 써주는 장치가 뭐다? 바로 접속사라는 장치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문장에 접속사라는 아이가 보인다면 그 문장에는 동사가 두개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영어에서 if라는 것은 무슨 기능을 한다? 그렇죠. 동사와 동사,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의 역할을 하는 접속사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if가 이끌고 있는 절을, 이 if절을 문장 전체에서 보았을 때 마치 부사처럼 쓰인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구분을 하게 되면은 해석은 뭐뭐 한다면 조건의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쌤이 예쁘게 적어줄게요. 문장에서 주어가 있고 내가 동사를 하나를 썼어요. 근데 내가 절을 또 쓰고 싶어요. 한 문장에 절을 또 쓰고 싶을 때 주어 동사를 이렇게 쓰고 마침표를 써서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영어에서는 동사를 두개 쓰면 안 된대. 그래서 반드시 해석에 맞는 접속사 같은 걸 붙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절 앞에 그 의미에 맞추어서 접속사를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가 얘들아, 주어 동사 한 덩어리를 뭐라고 불렀죠? 주어 동사 한 덩어리를 절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접속사가 붙어 있는 절, 이 부분을 보았을 때 영어 전체 문장에서 부사와 같은 기능을 한다면 이 절은 무슨 절이다? 그냥 부사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 문장에서 절과 절을 내가 두개 쓰고 싶은데 반드시 접속사가 필요하니까 거기에 해석에 맞는 접속사를 문맥에 맞게 절 앞에 붙여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접속사가 붙어 있는 절이 문장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사처럼 쓰인다면 그 문장에서의 이 절은 부사절이다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요. 자, 그래서 if절이 부사처럼 쓰이게 되면 해석을 뭐뭐 한다면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만약에 문장에서 이렇게 접속사가 붙어 있는 절이 명사절처럼 쓰였다면, 다시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영어에서는 명사가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쓰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if절이 명사처럼 이렇게 쓰이게 된다면요. 해석은 뭐뭐인지 아닌지, 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if의 끝이에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문제를 이제 풀어 볼게요. 자, 이 자리에 들어가는 해석은 바로 이거였죠. 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자, 화재가 실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불이 난다면이라고 조건을 얘기를 해보고 있죠. 자,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에 들어가는 부분을 보면 there is라는 절이 하나가 보이고요. 콤마 뒤에 you should know라는 절이 이렇게 두 개가 보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절이 두 개인데요. 여기 A부터 school까지 이 절이 전체 문장에서 없다고 해도요. 이 문장은 전혀 타격을 받지 않죠. 왜냐하면 A부터 여기 school까지 문장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you should know what to do. 너는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야만 합니다. 라는 이 문장의 성분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있는 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사절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부사절의 역할을 하면서 무언가 한다면이라는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바로 뭘 쓰시면 된다? 접속사 if가 이렇게 들어와야 하죠. 그래서 if there is a fire at school, 학교에서 불이 난다면 너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제 B번 가볼게요. Blank, you know what to do. You will be safe. Blank, there's a fire. 자, 우리말 해석은 이거죠. 무엇을 해야 할지 안다면, 자, 역시 안다는 것도 뭐예요? 아, 안다라는 거는 뭔가 기정사실인데, 어떠한 것을 안다면이라고 조건을 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you know라는 주어 동사 하나, 그리고 you will be라는 주어 동사 두 개가 보이니까 이 자리는 접속의 역할을 하면서 조건을 나타낼 수 있는 접속사 if가 이렇게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때 너는 안전할 겁니다. 뭐 하더라도 if there is a fire. 그렇죠. 불이 난다 하더라도 다시 불이 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불이 난다고 가정을 해보았을 때, 자, 여기에서 if는 소문자로 써야 되죠. 소문자로 써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뒤에 정리를 잘 해줄게요.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뭐가 들어야 된다? 그렇죠. if가 들어가야 합니다. 지난 시간 was, could 정답 확인해 볼게요. 자, 접속사 that과 관계되면서 was은 명사절의 역할을 할수 있다. 그렇죠. 정답은 당연히 O입니다. 둘다 명사절 역할을 할수 있고요. 오늘의 워스 퀴즈는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문장을 쓴다고 했을 때 문장에서 조건을 표현하고 싶을 때, 뭐 한다면을 나타내고 싶을 때 접속사 if를 쓸수 있다. 자, 정답이 O인지 X인지 우리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이번 시간은 fire drills에 관련된 내용으로 함께 다뤄보았죠.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Hello, everyone. Welcome to Kevin's Cartoon English. Welcome.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favorite 선생님, 케빈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재밌는 cartoon, 만화를 통해서 다양한 표현들 배워보러 가볼게요. Are you guys ready? Let's go, go, go!
1: Are you still sleeping, Kevin? Wake up!
2: Oh, Christine, my back is killing me. I need some rest today.
1: Oh no, what's wrong? Did you hurt yourself?
2: No, actually, I'm doing 투잡 these days.
1: 투잡? What kind of company is 투잡?
2: No, I mean I have two jobs.
1: Oh, you mean moonlighting? Why are you doing this? Aren't you already busy?
2: I have to pay my tuition and I don't have enough money.
1: Oh, why didn't you tell me earlier? I can help you.
2: Really? Thanks, Christine. I'll pay you back. Should I give you my account number?
1: Hold on. Let me get my phone.
2: She fell for my trick. It's payback. Where is she?
1: Kevin, you need to practice your acting. I'm going to meet up with a friend. Get plenty of rest.
2: Oh, do I need to sign up for an acting class?
0: 여러분, 카툰 재밌게 잘 보셨나요? 자, 이제 그럼 복습 들어가 보겠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네요. 크리스틴이 들어오면서 얘기를 합니다. Are you still sleeping, Kevin? Wake up! 케빈, 아직도 자? 일어나! 그러자 케빈이 Christine, my back is killing me. Christine, 나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 I need some rest today. 나 오늘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오늘의 핵심 표현, my back is killing me. 허리가 너무 아파. 자, 그렇죠. is killing me는 뭐뭐가 너무 아프다. 어디가요? 허리가. My back is killing me. 꼭 외워주세요.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자, 그러자 크리스틴이 Oh no, 아이고 이런. What's wrong? 어떡하다 그렇게 된 거야. Did you hurt yourself? 스스로 다친 거니? 그러자 케빈이 No, actually I'm doing two jobs these days. 아니, 실은 나 요즘 투잡 뛰거든. 그러자 크리스틴이 투잡? What kind of company is 투잡? 투잡? 어떤 회사가 투잡이야? 투잡이란 회사가 있나? 그러자 케빈이 No, I mean I have two jobs.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뜻이 아니라 나 일이 두 개라고. Oh, you mean moonlighting? Why are you doing this? 문라이팅 얘기하는 거니? 근데 그걸 왜 하는 거야? Aren't you already busy? 아니, 너 그냥 요즘 그냥 바쁘지 않아? 네, 여러분. 자, 여기서 콩글리시가 나왔습니다. 투잡. Two jobs? 아니죠. 한국에서만 쓰는 투잡은요. 외국에서는 투잡이라고 안 하고요. Moonlighting이라고 합니다. Moonlighting. 꼭 외워두세요. I have to pay my tuition. 나 학비도 내야 되고. And I don't have enough money. 돈도 없어. 그러자 크리스틴이 Why didn't you tell me earlier?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 I can help you. 내가 도와줄 수도 있는데. 그러자 케빈이 벌떡 일어나죠. Really? Thanks, Christine. 정말, Christine? 고마워. I'll pay you back. 내가 꼭 갚을게. Should I give you my account number? 혹시 내가 계좌번호 알려줄까? 그러자 Christine이 Hold on. 잠깐만. Let me get my phone. 나 휴대폰 좀 가지러 갈게. 하하, she fell for my trick. 내 꽤 넘어왔군. It's payback. 복수할 시간이야. 응? Where is she? 어? 어디 갔지? 어? 크리스틴 어디 있지? 그러자 문자가 하나 오죠. 띠링! Kevin, you need to practice your acting. I'm going to meet up with a friend. Get plenty of rest. 케빈아, 너 연기 연습 좀 더 해야겠다. 나 친구 만나고 올게. 푹 쉬어. 그러자 케빈이, Oh, do I need to sign up for an acting class? 나 연기 수업 들어야 되나? 역시 크리스는 쉽게 넘어오지 않았군요. 네, 오늘의 만화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자, 이제 표현 디테일하게 배워보러 가볼까요? Let's go, go, go. Alright, 오늘의 표현 디테일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줄 Jamie, come on in.
3: Hello.
0: Hi, Jamie.
3: Hi, Kevin. 나 오늘 상황극 하고 싶어.
0: 상황극?
3: 내가 환자, 케빈이 의사 선생님.
0: 오케이. 자, 다음 환자분 들어오세요.
4: What's wrong with you?
3: My back is killing me. 허리가 너무 아파요.
0: 그렇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My back is killing me.
3: My back is killing me.
0: One more time. 또 어디가 불편하시죠?
3: My leg is killing me. 다리가 너무 아파요.
0: 따라해 볼까요? My leg is killing me. One more time. My leg is killing me. 또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3: My throat is killing me. 목구멍이 너무 아파요.
0: 따라해 볼까요? My throat is killing me. One more time.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핵심 표현을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툰 다시 보시죠. Let's go, go, go!
1: Are you still sleeping, Kevin? Wake up!
2: Oh, Christine, my back is killing me. I need some rest today.
1: Oh no, what's wrong? Did you hurt yourself?
2: No, actually I'm doing 투잡 these days.
1: 투잡? What kind of company is 투잡?
2: No, I mean I have two jobs.
1: Oh, you mean moonlighting? Why are you doing this? Aren't you already busy?
2: I have to pay my tuition and I don't have enough money.
1: Oh, why didn't you tell me earlier? I can help you.
2: Really? Thanks, Christine. I'll pay you back. Should I give you my account number?
1: Hold on. Let me get my phone.
2: She fell for my trick. It's payback. Where is she?
1: Kevin, you need to practice your acting. I'm going to meet up with a friend. Get plenty of rest.
2: Oh, do I need to sign up for an acting class?
0: 네, 여러분, Kevin's Cartoon English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저도 아주 재밌었습니다. 앞으로도 Kevin Cartoon English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의 핵심 표현 뭐였죠? My back is killing me. 꼭 외워주세요. See you next time.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빅쌤의 지치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Once. 말만 들어도 뭔가 한 번 있을 법한 그런 일을 표현할 것 같은 그 once가 들어가는 것들로 dialogue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dialogue라고 할 수 있겠지만 narrator가 해주는 뭔가 해설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prince who did some strange things once in a while. 옛날에 가끔 뭔가 이상한 짓을 하는 한 왕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For example, he would dress up as a beggar and go out in public to fool his citizens. 예를 들면 그는 거지처럼 입고 바깥에 나가서 대중들, 그의 시민들을 놀리곤 했습니다. 자, 요런 이 옛날 아주 먼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뭔가 dialogue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해설이 나왔었죠. 동화책의 도입부 같은 게 오늘의 이제 특징이었는데요. 실제로 once upon a time 요 문자, 요 표현이요, 요 때문에 동화 같은 느낌이 나는 dialogue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Once

upon a time. 요거는 정말 거의 동화의 시작 부분에 아주 늘 등장하는 친구. Once in a while은 반면에 조금은 아주 뭐 자주자주 일상 대화에서도 쓸수 있는 친구입니다. Once라는 친구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한 번, 한 차례, 혹은 한 때, 뭐 이런 의미도 갖고 있는데요. Once upon a time 같은 경우는 그한 번, 옛날 그먼 시기에 그때 그한 번쯤, 그래서 옛날 옛날에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그냥 Once upon a time 이렇게 해서 옛날 옛날에 라고 외워두는 게 아주 편안할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렇게 나왔죠. Once upon a time 옛날 옛날에 늘 옛날 얘기가 나오면 누가 살아요? 왕자님이 살거나 공주님이 살거나 한 소녀가 살거나 아니면은 소년이 살거나 그렇죠. 자, 여기도 왕자님이 사셨습니다. 근데 왕자님이 조금 가끔 가다가 이상한 짓을 하는 왕자님이었다. 그치? 그래야 이야기가 전개되지. 평범한 왕자님이면 굳이 동화로 쓰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때 옛날 옛날에라는 의미로 썼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요런 것도 동화에 또 도입부죠. 아까 왕자님이 나왔다면 이번엔 공주님이 등장하십니다. Once upon a time, 옛날 옛날에 a princess was locked up in a tall tower. 한 공주님이 아주 높은 타워에 갇혀 있었어요라는 건데 누가 생각나요? 누가 생각나요? 그쵸? 라푼젤. 우리 라푼젤이 생각나죠? 머리카락 엄청 길어가지고 이렇게 막그 타워 아래로 이렇게 머리카락 내려가지고 사람 올려주는 그 공주님 있잖아요. 그 동화의 시작 부분이 요렇게 됩니다. 저 마찬가지로 뭔가 옛날 옛날에라는 의미가 확 사는 느낌이죠. 자, 두 번째로 볼 표현은 once in a while입니다. 자, 요것은 사실 직역을 해보면은 확실히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요. once가 한 번, 한 차례, 한 때. 잖아요. In a while. While은 요만큼의 기간이에요. Moment보다 훨씬 긴 기간인데, 이 기간 중에 한 번입니다. 그래서 가끔, 때때로. 요만큼의 기간 중에 한 번이니까, 가끔, 때때로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아까 요렇게 나왔죠. 한 왕자님이 있었는데, 가끔 이상한 짓을 하는 왕자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왕자님이 매일같이 이상한 짓을 하면, 폐위되겠죠. 왕자님이 바로 왕자님에서 아웃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끔만 한다고 조금 써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튼 여기서는 가끔 때때로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요거를 이제 현대로 와서 이제 조금 자주 쓸 법한 문장으로 바꿔 보면요. I have a glass of wine once in a while. 요런 문장 보통 일상에서 많이 씁니다. 나는 와인 한 잔을 가끔 마셔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술이라는 것 자체가 몸에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와인 한잔 정도를 가끔 마시는 거는 몸에 좋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해요. 뭐 출처는 저도 기억이 잘안 납니다만 여튼 이런 문장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once in a while을 굉장히 강조해서 정말 정말 아주 진짜 가끔 이라는 의미로 표현할 때는 once in a blue moon 이라는 표현 쓸수 있어요. 파란색 달이 뜬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파란색 달이 뜬다. 언제 뜨죠? 여러분 평생 살면서 파란색 달이 뜨는 거본적 있어요? 거의 평생 살면서 한두 번 볼까 말까 할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가끔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끔이라는 표현을 총 지금 세 가지를 배우는 건데, 예전에 우리 from time to time도 배웠죠. 요건 그냥 가끔. Once in a while은 그거보다 조금 더 빈도가 적은 가끔이고요. 진짜 진짜 진짜 안 일어난 일은 once in a blue moon 해서 요렇게 순서가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외우기가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요렇게 두 가지 표현을 배워본 거고요.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오늘도 네 문제를 풀어봅니다.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옛날 옛날에 백설공주가 살았어요. 자, 옛날 옛날에 once
아, 번의 창, 그죠? There lived a

0: princess. 자, 공주님이 살았는데, Snow White가 백설 공주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죠. 내가 옛날에 왕년에는 말이야, 덩크슛을 할수 있었단 말이지. 자, 요런 식으로도 once upon a time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옛날 옛날에. 요렇게. once upon a time. 그쵸. 요런 식으로도 뭔가 꼭 동화의 도입부가 아니더라도 내가 왕년에 말이야. 예전에 내잘 나갈 땐 말이지. 요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문제 한번 보죠. 모두가 가끔씩 거짓말을 합니다. 자, once가 앞에 주어졌어요. 가끔씩 거짓말을 한다? In a while. 요만큼의 기간 중에 한 번. 그래서 가끔이라는 의미가 완성된다. 라는 거 중요하고요. 자, everyone이라는 주어가 모두라는 뜻이긴 하지만 얘는 뒤에 단수 동사 사용합니다. 그래서 tells, s 꼭 붙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 문제 보죠. 나는 그를 가끔만 봐서 그를 내 친구라고 부를 수 없다. 자, 가끔 여기에 그쵸. 일단 배운 once를 활용하면 once in a while 되겠고요. 맥락상 얼마나 가끔인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from time to time, once in a blue moon도 뭐 가능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퀴즈 마치고요.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듣고 수업 마칠게요.
1: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prince who did some strange things once in a while. For example, he would dress up as a beggar and go out in public to fool his citizens.
0: 자, 이렇게 오늘 once로 시작하는 두 가지 표현 봤습니다. Once upon a time, 옛날 옛날에 라는 뜻이었고요. Once in a while, 가끔 때때로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일상 속에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같이 들어봐요. Let's get started.
1: Street. S-T-R-E-E-T. Street. Street. Look. L-O-O-K. Look. Look. Slow. S-L-O-W. Slow. Slow.

0: 오늘의 주제는 On the Road, 도로에서 2편을 배워볼 거예요. 어제는 1편 배웠죠. 참 다양한 단어들이 있었는데 오늘 과연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Street, 거리, 도로예요. 보세요. 이렇게 좁은 길 또는 넓은 길을 Street라고 해요. 그 다음은 Look, 보다, 바라보다. Look at her. She is looking at something. 뭔가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다음은 slow, 느린이에요. If there are many cars like this, you have to slow down. 천천히 운전해야 돼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단어 발음과 강세 같이 연습해봐요. 거리, 도로, street. Street. Good job. 보다, 바라보다. Look. Look. Excellent. 느린. Slow. Slow. Great job, everyone.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우리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1: Street. Street. Look. Look. Slow. Slow.
0: Now let's practice some sentences together. There are many cars on the street. 도로에 차가 많아. 친구들, 도로, street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점. There are, 뭐뭐가 있다란 뜻이에요. There are many, 뭐뭐가 많다란 뜻이에요. 자,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There are many cars on the street. Very good. Okay, wow, this one is short. Look at the sky. 하늘을 봐. 여러분, look, 보다가 있는데요. 이렇게 문장 앞에 오면 뭐뭐를 해봐. 봐봐,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큰 소리로 말해볼까요? Look at the sky. Good job. Okay, let's try this one. A rabbit is fast. And a turtle is slow. 토끼는 빠르고 거북은 느려. 여러분, 이 스토리 잘 알죠? Rabbit is very fast and the turtle is slow. Let's try again. A rabbit is fast and a turtle is slow. Excellent!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다음으로 배울 단어 같이 알아봐요.
1: Careful. C-A-R-E-F-U-L. Careful. Careful. Highway. H-I-G-H-W-A-Y. Highway. Highway. Sign. S-I-G-N. Sign. Sign.
0: 그 다음 단어는 뭘까요? Careful, 조심하는, 주의 깊은 이란 뜻이에요. 보세요, 이 사람처럼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길을 건너든, 학교를 가든. Always be careful, everyone. 다음은 highway, 고속도로예요. 우리가 저 멀리 갈 때 이렇게 highway를 이용해요. 가면 차들이 빠르게 다르죠? 달리죠? 그 다음은 sign, 표지판이에요. 도로에서 운전할 때 또는 걸을 때 이런 다양한 표지판을 볼 수 있어요. 멈추시오, stop, turn right, 오른쪽으로 돌아가세요. 뭐 이런 다양한 표지판이 있어요. sign. 이제 단어 발음과 강세 연습 같이 해봐요. 조심하는, 주의 깊은, careful. 중간에 er 발음 잊지 마세요. careful. 고속도로, highway. highway. very good. 표지판, sign. 발음 쉽죠? sign. Excellent. Okay, 그럼 우리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1: Careful. Careful. Highway. Highway. Sign. Sign.
0: Now it's time to practice some sentences. Be careful when you go outside. 밖으로 나갈 때 조심해. 여러분, 아까 조심스러운 주의 깊은 careful이라고 배웠죠? 우리가 상대방한테 조심해 라고 할 때는 be를 써요. Be careful. 그리고 바깥, 밖으로 영어로는 outside예요. 잊지 마세요. 자, now how about we say it all together? Be careful when you go outside. Good job. Okay, now let's try this one. There were many buses in the highway. 고속도로에 버스가 많았어. 맞아요. There are many buses. There are many cars. 여러분, 기억나나요? 지난번에 써니가 뭐뭐가 있다, there are를 알려줬는데 여기는 there were예요. 많아가 아니라 많았어. 과거형이에요. 자, 여러분 같이 따라해볼까요? There were many buses in the highway. 발음이 너무 좋네요. 그 다음, this is our last sentence. Can you see the sign? 표지판이 보이니? Sign, 표지판 잊지 말고요. Can you see? 뭐뭐가 보여? 뭐뭐가 보이니? 여러분 자주 쓸 수 있는 문장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 같이 이제 따라해봐요. Can you see the sign? Great job, everyone. 아주 잘했어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 우리 쭉 복습하는 시간 가져봐요.
1: Street. Street. Look. Look. Slow. Slow. Careful, careful. Highway, highway. Sign, sign.
0: 오늘 여러 단어를 같이 알아봤어요. 어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이렇게 오늘처럼 꾸준히 연습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Thank you for watching and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은 현재 진행 시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미션입니다. 주어진 동사를 사용하여 현재 진행 시제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They blank on the beach. lie 하면 눕다라는 뜻이니까 그들은 해변에 누워 있다, 누워 있는 중이다라는 표현을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진행 시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축구를 한다. 하지만 그들이 축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지금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현재 진행 시제를 사용합니다. 지금 뭐뭐 하고 있다, 뭐 하는 중이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진행되는 동작이나 상황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게 바로 현재 진행 시제예요. 자, 그러면 현재 진행 시제 형태부터 알아볼까요? 비동사를 사용하는데요. 비동사의 현재형에 동사 ing를 붙여주면 현재 진행형이 됩니다. 비동사의 현재형은 am, are, is 세 종류가 있었죠. 당연히 주어의 인칭과 수에 맞게 비동사를 잘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은 동사의 ing 형태입니다. 현재 진행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동사의 ing 형태를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먼저 예문을 본 다음에 구체적으로 동사의 ing 형태 만드는 방법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I am eating lunch. 나는 지금 점심을 먹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고요. She is writing a letter. 그녀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중이다. We are swimming in the pool. 우리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중이다. 주어가 I면 am, 주어가 she, 3인칭 단수면 is, 주어가 we, 복수면 are 적어주는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나서 동사의 ing 형태를 붙여주면 지금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동사의 ing형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볼까요? 대부분의 동사는 동사 원형에 ing만 붙여주시면 돼요. Go, going, read, reading, talk, talking 이렇게요. 그런데 이로 끝나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고 ing를 붙여줍니다. come, 이로 끝나죠. 이를 지우고 ing 붙여서 coming이라고 써주고요. make, 만들다, 이를 지우고 ing를 붙여서 making이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I로 끝나는 동사가 있어요. 이럴 때는 IE를 Y로 바꾸고 ing를 붙여줍니다. lie, 눕다, I로 끝나는데요. I를 Y로 바꾸고 ing 붙여서 lying이라고 써주세요. tie, 묶다, I로 끝나죠. I를 Y로 바꾸고 ing를 붙여서 tying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일 음절의 동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단모음, 단자음은 이전에도 배워서 알고 있죠. 하나의 모음, 하나의 자음입니다. 이렇게 끝나면서 짧은 일음절의 동사라는 것은 소리가 딱한 글자라는 소리예요. 마지막 자음을 한번더 쓰고 ing를 붙여줘요. run, 달리다. 보시면 끝에 자음 하나, 그 앞에 모음 하나고 run, 한 글자로 소리가 나네요. 그럴 때는 끝에 있는 n 한번더 쓰고 running이라고 적어줍니다. sit, 앉다라는 뜻. 끝에 자음 하나, 그 앞에 모음 하나죠. 끝에 있는 자음 한번더 쓰고 sitting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put, 놓다. 끝에 자음 하나, 그 앞에 모음 하나,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고요. put 역시 한 글자 짧은 단어예요. 그러면 끝에 있는 자음 한번더 써서 putting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동사의 ing형 만들었으니까 이제 현재 진행형 써볼 수 있겠죠? come. come의 ing형 만들 때는 끝에 이로 끝나니까 이를 삭제하고 ing 붙여주시면 됩니다. coming. tie는요. i, 이로 끝나니까 I를 Y로 바꾸고 ing를 붙여서 tying이라고 써주면 돼요. run, run은 끝에 자음 하나, 그 앞에 모음 하나가 있는 한 글자짜리 짧은 단어네요. 그러면 n을 한번더 쓰고 나서 ing를 붙여줘야죠. running, 이렇게 ing형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현재 진행 시제에 부정문, 의문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정문 만들 때는 우리가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인다. 이 규칙,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am, are, is. 비동사 뒤에 not을 써주고, 그리고 나서 동사에 ing를 써줘요. 그런데 이때 is not은 isn't. are not은 aren't로 줄여 쓸수 있다라는 거 요거까지 같이 알아줍시다. I am not lying on the sofa. 나는 소파에 누워 있지 않다라는 뜻이죠. She is not playing the piano. is not 줄여서 isn't로 쓸 수도 있어요. 그녀는 지금 피아노를 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고요. They are not cutting the paper. are not을 줄여서 aren't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종이를 자르고 있지 않다. 현재 진행 시제의 부정문은 비동사 뒤에 not을 쓰고 그 다음에 동사의 ing형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문장을 부정문으로 적어주세요. He is playing the guitar. 그는 기타를 연주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문장인데요. 부정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주어 he에 맞게 비동사 is를 잘 써줬고요. 비동사 뒤에 not을 붙여서 부정문 만들어줄 수 있죠. He is not 또는 줄여서 isn'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He is not playing the guitar. He isn't playing the guitar. 또는 한 가지 더 줄여 쓸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He is를 줄여서 He's not playing the guitar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2번, Stella and Tony are cooking. 스텔라와 토니는 요리하고 있는 중이다. 자, 주어가 두 명이라서
비동사 are 써줬어요. 비동사 뒤에 not에 붙이면 부정문이 되죠. Stella and Tony are not cooking. 혹은 are not을 줄여서 aren't cooking. 스텔라와 터니는 요리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의문문입니다. 의문문 만들 때는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보내주면 돼요. am, are, is, 주어. 자, 그러면 우리 현재 진행시제이기 때문에 동사의 ing 형태가 남아있겠죠? 주어 뒤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대답할 때 비동사를 활용해요. Yes, 주어, am, are, is. No, 주어, am, not, aren't, isn't.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Is your brother sleeping? 너의 남동생은 자고 있니? Yes, he is. No, he isn't. 혹은 no, he's not.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Are the kids jumping on the bed? 그 아이들은 침대 위에서 점프하고 있니? Yes, they are. No, they aren't. 또는 no, they're not. 이렇게 답변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의문문 만드는 거 퀴즈 풀어볼게요. 1번, Kelly is dancing on the stage. 자, 어떻게 바꾼다고요?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보내주면 돼요. 그러니 is를 주어 앞으로 보내면 완성입니다. Is Kelly dancing on the stage? Kelly는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니? 라는 문장이에요. Yes! Yes라고 답했기 때문에 주어 is라고 해야겠죠? Kelly는 she라고 대명사 써줄 수 있으니까 Yeah, she is. 그녀는 무대에서 춤추고 있어.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Justin and Tina are running in the park. 자, 이번에는 Justin and Tina가 주어예요. 그래서 비동사 are 써줬는데요. 비동사를 앞으로 보내면 의문문 완성입니다. Are Justin and Tina running in the park? Justin과 Tina는 공원에서 달리고 있니? No, no라고 했기 때문에 no, they aren't 혹은 no, they are not 이렇게 답변해주면 아니, 그들은 공원에서 달리고 있지 않아 라는 의미 완성입니다. 주어진 동사를 사용해서 현재 진행 시제 문장 완성해주세요. They blank on the beach. 자, 이때 주어가 되니까 비동사 먼저 are 적어주고요. I는 I로 끝나니까 I를 Y로 바꿔서 ing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They are lying on the beach. 그들은 해변에 누워있는 중이다. 이렇게요.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과거 진행 시제 알아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43강인데요. 오늘 43강에서는 어떤 중요한 단어들을 배우게 될까요?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돈을 쓸 때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요. 가격이 너무 비싸진 않은지,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인지 등을 생각하고 고민해요. 오늘은 소비와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우리 친구들은 돈을 쓸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하나요? 첫 번째 그림을 보면 가격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신발을 보면요, 여러분. 신발 한 켤레에 250달러예요, 250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만 원이 넘는 돈인데요. 정말 비쌉니다. 우리 이렇게 비싸고 싼 물건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비싼 물건을 맘먹고 구입하기로 했어요. 그럼 돈을 지불해야겠죠? 우리 돈을 쓰다라는 단어 알아볼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비싼 신발을 정말 맘먹고 샀는데 집에 와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혹은 사이즈가 안 맞아요. 이럴 때는 우리 환불을 해야 합니다. 우리 환불하다라는 단어는 또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표현들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단어는 spend. 돈을 쓰다 혹은 시간을 보내다 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spend는 모두 내가 가진 자원을 소모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내가 가진 돈을 쓰다 혹은 내가 가진 시간을 보내다, 이런 의미예요. 자, 우리 이 단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스펠링 외우고 오른쪽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펠링을 외울 때는 눈으로 보고 이 단어를 바로 눈에 넣은 다음에 오른쪽에 써보는 거예요. spend, S-P-E-N-D 하면 spend. 돈을 쓰다도 되고 시간을 보내다도 됩니다. 우리 예문 속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한번 파악해 볼게요. 첫 번째, I can spend $10. I can spend $10. 나는 10달러를 뭐 할 수 있을까요? spend니까 쓸 수 있어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spend 뒤에 이렇게 time이 나오게 되면 시간을 보내다가 되겠습니다. Let's spend more time together. Let's spend more time together. 무슨 뜻일까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모아자. spend, 보내자가 되겠습니다. 자, spend의 두 가지 의미 꼭 같이 기억하시고요. 이어서 바로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expensive, 우리 친구들이 정말 잘 아는 단어입니다. expensive 하면 비싼이고요. 강세는 이렇게 pen에 들어가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강세를 살려서 expensive. 한 번 더 읽어볼게요. expensive. 네, expensive 하면 비싼 거고요. 우리 값싼 반대말은 cheap을 활용하면 됩니다. C-H-E-A-P로 써요. cheap 하면 값싼, 반대말 비싼은 expensive. 같이 한번 써볼게요. 비싼, expensive, E-X-P-E-N-S-I-V-E. 읽어보겠습니다. expensive, 비싼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My shoes are not expensive. 이렇게 말하면 내 신발은 비싸지 않다가 되겠네요. Not expensive니까 내 신발은 비싸지 않다. 하나 더. We can't buy this computer because it's too expensive. 우리는 이 컴퓨터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Can't buy니까 살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because it's too expensive. 너무 비싸서,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살 수 없다. 자, expensive 기억하셨나요? 반대말인 cheap도 꼭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이어서 다음 표현입니다. 이번에는 refund가 나와 있는데요. refund는 환불하다 혹은 환불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이 refund에서
Fund는 바로 money. Money입니다. Money. 돈이죠, 돈. 자, 그리고 앞에 있는 이 re는요, 다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다시 돌려주는 거죠. 환불하다, 환불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 표현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동사일 때와 명사일 때 강세가 다른 곳에 찍히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 refund가 그런 예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refund가 동사로 쓰일 때, 즉 환불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강세가 뒤에 들어갑니다. refund, refund 이렇게요. 그런데 명사로 쓰일 때는요. 앞에 강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refund, refund가 되겠죠? 자, 여러분, 환불하다라는 의미일 때는 refund, 환불일 때는 refund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같이 한번 스펠링 체크하면서 써볼게요. refund, R, E, F, U, N, D, refund. 자, 우리 예문 보겠습니다. Can you refund this ticket? 자, 이 표를 뭐 해주실 수 있나요? Refund, 환불해주실 수 있나요?가 되겠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I'd like to get a refund for this shirt. 자, 이때는 get a refund 명사로 쓰였죠? 제가 뭘 받고 싶어요? Get a refund, 환불받고 싶어요. 근데 뭘 환불받고 싶어요? For this shirt, 이 셔츠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refund, 환불하다 혹은 환불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같이 알아두면 좋은 소비와 구입 관련 영단어들.

우리 사다 할 때는 buy, 팔다는 sell입니다. 둘이 꼭 같이 기억하시고요. 우리 물건 살 때는 가격을 고려하잖아요. 이 가격은 영어로 price라고 합니다. 가격이 영어로 뭐예요? price. 자, 그리고 cost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cost도 가격이나 비용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동사로 정말 자주 쓰여요. 어떤 비용이 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This will cost $5. This will cost $5.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비용이 5달러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 더. This will cost $10. This will cost $10.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비용이 10달러이다가 되는 겁니다. cost는 이렇게 동사로도 쓰일 수 있고요. 자, 이어서 우리 환불 받으려면 꼭 이게 필요합니다. 영수증인데요. 얘는 발음하실 때 receipt, P가 묵음이에요. 없는 것처럼 발음합니다. receipt, receipt. 이 영수증까지 꼭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단어들 복습해 볼 건데요. 신발 가격이 너무 비싸요. 못 사겠어요. 비싼 영어로 expensive.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소비한다. spend. 그리고 집에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환불할 거예요. 환불하다는 refund.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

0: Hi guys,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Tweet English의 Stephanie 쌤이에요. Tweet English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영어 단어들과 영어 표현들을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단어를 배울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오늘은 일단 James의 일기를 먼저 확인해 볼까요?
1: I don't like this class. The teacher gives me too much homework. Also, the tests are very hard. I'm so tired today. I wish I didn't have homework. I want to play instead.
0: 아, 제임스가 숙제가 정말 많은가 봐요. James has too much homework. 자, 이게 오늘 에피소드의 테마죠. 바로 숙제예요. 다들 숙제 정말 싫어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임스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임스의 일기를 다시 자세히 보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영어 단어, vocabulary, 영어 문법, grammar, 그리고 발음까지, pronunciation까지 같이 배워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I don't like this class. 여기서 주의해야 할 단어는 don't, do not의 단축형이죠. 하지 말자, do not. I don't like this class. 나는 이 수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Don't like가 좋아하지 않다라는 단어죠. 자,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I don't like this class. I don't like this class. 아주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자, the teacher gives me too much homework. 아까도 앞서 나왔죠? Too much homework. 어떤 뜻인지 단어별로 볼게요. 자, first, give는 주다. Give. The teacher gives me too much. 과도하게. 너무 많은 거예요. Too much homework. 숙제죠.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숙제를 너무 많이 내주십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The teacher gives me too much homework. The teacher gives me too much homework.

이라는 문장이 되죠. 다음 문장 볼게요. Also, the tests are very hard. Also, the tests are very hard. 여기서 test는 시험 혹은 퀴즈죠. 그리고 hard은 어렵다 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또한 시험은 매우 어렵습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Also, the tests are very hard. Also, the tests are very hard. 라는 문장이 되죠. 다음 문장 볼게요. I'm so tired today. 라는 문장이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하나, tired. 피곤하다, 지치다 라는 단어예요. I'm so tired today. 오늘 너무 피곤해요. 라는 문장이죠. 제임스의 심정이 잘 들어있는 문장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I'm so tired today. I'm so tired today.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I wish I didn't have homework. I wish I didn't have homework. wish라는 단어를 저희가 평소에 굉장히 많이 쓰는데 원하다, 바라다, 희망하다 라는 단어예요. I wish I didn't have homework. 뭘 바랬을까요? didn't, did not의 단축형이죠. have homework이니까 숙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I wish I didn't have homework. I wish I didn't have homework. 좋아요. 마지막 문장 볼게요. I want to play instead. I want to play instead. 자, 여기서 want to, 뭐뭐를 하고 싶다 라는 거죠. instead, 대신에, 숙제 대신에 뭘 하고 싶다? play, 놀고 싶어요. 그래서 숙제 대신에 놀고 싶어요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I want to play instead. I want to play instead. 라고 마지막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I don't like this class. 나는 이 수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The teacher gives me too much homework.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숙제를 너무 많이 내주십니다. Also, the tests are very hard. 또한 시험은 매우 어렵습니다. I'm so tired today. 오늘 너무 피곤해요. I wish I didn't have homework. 나는 숙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I want to play instead. 숙제 대신에 놀고 싶어요. Give, 주다. Give, 주다. Too much, 과도하게. Too much, 과도하게. Homework, 숙제. Homework, 숙제. Test, 시험. Test, 시험. Hard, 어려운. Hard, 어려운. Wish, 원하다, 바라다. Wish, 원하다, 바라다. 자, 첫 번째 퀴즈 문제예요. The teacher gives me blank homework. 이 blank 안에는 어떤 단어들이 들어갈까요? 맞아요. too much, 과도하게 많다 라는 단어였죠. 선생님께서는 숙제를 너무 많이 주십니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The teacher gives me too much homework. 다시 한번 해볼게요. The teacher gives me too much homework.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Also, the tests are very blank. 이 blank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hard, 어렵다 라는 단어였죠. 시험이 너무 어려워요 라는 문장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Also, the tests are very hard. Also, the tests are very hard.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I'm so blank today. 이 blank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tired, 피곤하다. 지치다 라는 단어가 답이죠. I'm so tired today. 나는 오늘 너무 지쳤어요. 너무 피곤해요 라는 문장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I'm so tired today. I'm so tired today.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I blank, I didn't have blank. 답이 두 개죠.
이 blank 안에는 어떤 단어들이 들어갈까요?

0: 맞아요. wish and homework이죠. I wish I didn't have homework. 나는 숙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희망사항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I wish I didn't have homework. I wish I didn't have homework. 자,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퀴즈가 마무리가 됐고요. 다들 어떠셨나요? 좀 복습이 되는 것 같나요? 그럼 단어들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 I don't like this class. The teacher gives me too much homework. Also, the tests are very hard. I'm so tired today. I wish I didn't have homework. I want to play instead.
0: 자, 오늘은 제임스와 제임스의 숙제에 대한 일기를 보고 배워봤어요. 이제 여러분의 숙제는 오늘 배운 단어들을 직접 일기로 써보는 거예요. 그럼 절대 까먹지 않을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단어들과 표현들로 찾아뵐게요. See you guys next time. Bye!

0: Oh, you are such a nice person. Thanks.
1: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닉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은 가끔 더 어릴 때로 아니면 완전 어린아이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나요? 오늘 카툰에서는 크리스틴이 다시 어린아이가 되고 싶다라는 바람을 내비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보면서 생생한 영화의 묘미 느껴볼게요. 오늘은요, 크리스틴이 케빈의 거실에서 신기한 달력을 발견을 합니다. 그림 보면 숫자가 엄청 크게 써있죠. 할머니 집에 어릴 때 가면 걸려있던 그런 모습의 달력인데요. 그랬더니 케빈이 We call it a grandma's calendar. 할머니 달력이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It's rare time이라고 합니다. 아마 rare 템을 얘기를 한 거겠죠. 그거 레어템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레어템이라는 거는 구하기 힘든 물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좀 특이한 이런 줄임말 표현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We have a lot of abbreviations in Korea. 한국에는 줄임말이 아주 많아. 말 나온 김에 우리 줄임말 한번 볼게요. Abbreviations라는 말 자체가 줄임말이라는 단어고요. OMG 많이 보셨죠? Oh my God 줄여서 OMG 쓸 수 있고요. DIY도 많이 봤을 거예요. 혼자 만들어서 사용하는 키트 같은 거에 꼭 붙어 있는데요. 이 DIY의 뜻은 Do it yourself. 당신이 직접 하세요 이런 뜻이고요. 또 LOL 같은 경우에는 채팅이나 온라인상에서 우리 많이 보는 표현입니다. Laugh out loud. 하하하 크게 웃는다는 뜻으로 우리말로는 기억을 여러 개 쓰는 크크크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ASAP, as soon as possible. 빨리 답장 줘, 빨리 대답해 주세요 할 때 쓰는 말로 가능한 한 빨리, ASAP이라고 줄여서 말까지 하는 그런 줄임말들이 있네요. 그랬더니 달력을 보던 크리스틴이 빨강색으로 5월 5일을 봅니다. 5월 5일은 왜 빨강색이야? 라고 했더니 이거 우리 어린이날이라고 기념하는 날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줬죠. 이런 날들을 빨간 날, 우리는 그런 말 쓰죠. 휴일들을 빨간 날이라고 해, red day라고 해. 그랬더니 어린이날 좋겠다. 나도 다시 어린이가 되고 싶어 라고 크리스틴이 얘기를 합니다. 나도 다시 어린애가 되고 싶어 기억하시나요? That's right. I wish I could be a kid again. I wish I could be a kid again. 이에요. I wish, 나는 소망한다 라는 뜻이고요. I could be, 내가 뭐뭐가 될 수 있다면. 이 could라는 말이 지금 실현 가능하지 않은 어떤 소망이나 바람을 나타낸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크리스틴이 다시 어린이가 될 수는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상상 속의 바람이니까요. 이루어질 수 없고 현실과 반대인 것이라서 could 사용했고요. A kid, 아이가 again, 다시 붙여서 I wish I could be a kid again. 나 다시 아이가 될 수 있다면 좋겠어 라는 뜻이네요. 의미 생각하면서 같이 말해볼게요. I wish I could be a kid again. 노란 부분 강조해서 다시 한번 I wish I could be a kid again. 좋습니다. 어린이가 되면 선물도 많이 받으니까요. 그쵸? 그랬더니 우리 착한 케빈이 Let's pretend we're at the zoo. 우리 어린아이 됐다고 하면 되지. Let's pretend we're at the zoo. 동물원에 놀러 왔다고 하자. 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때 사용한 표현이 pretend인데요. pretend는 원래 뭐뭐인 채 하다. 척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을 더 발전시켜서 가정하고 상상하다 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Let's pretend we're teachers. 우리가 선생님인 척하자. 또는 Let's pretend it's snowing. 눈이 온다고 가정해보자 라는 뜻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다양한 동물 흉내를 내면서 크리스틴을 즐겁게 해줍니다. 너무 착한 친구죠. 그랬더니 크리스틴이

such a nice person. 너 진짜 너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such라는 게 그렇게라는 뜻인데요. 너무나 뭐뭐한이라는 강조의 표현도 될수 있습니다. such a, 그리고 꾸미는 말, 명사를 써서 정말 어떠어떠한 누구누구, 무언무언 이런 뜻으로 사용해요. 문장으로 보면 더 쉽죠. It's such a cold day. 정말 추운 날이야. He's such a funny guy. 걔는 진짜 웃겨.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같은 한 장면씩 보면서 재미난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I wish I could be a kid again.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어린아이였으면 좋겠다. I wish까지는 맞는데요. I were를 사용했어요. 내가 지금 어린아이면 좋겠다라는 뜻이죠. I wish I were a kid. I wish I were a kid.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뭐?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가 스마트폰을 줬다고? 나도 어린이가 되고 싶다. 어떻게? I wish I were a kid. I wish I were a kid.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진짜 그러면 좋겠어? I wish. I wish. 짧고 간단하죠?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다른 나라에 사는 친구가 결혼한대요. 너도 내 결혼식에 올수 있으면 좋을 텐데. 나도 그래. 어떡해요? I wish. I wish. Great. 오늘도 즐거운 같은 영어, 같은 속에 재미있는 표현들도 놓치지 말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생생한 표현으로 만나요. 안녕.

0: 아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핑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이 영어 말하기 실력 쑥 올려볼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점심 먹고 축구하고 싶어요. 같이 축구할 친구가 필요한데. 어 저기 Do you want to play soccer with me? 나랑 같이 축구할래? 친구의 대답은 응, 그래. 클릭.
1: Do you want to play soccer with me? Yes, I do. When do you want to play? After lunch.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자, 오늘도 우리가 채워볼 빈칸이 세 개가 있어요. 축구, 그리고 언제 물어보는 말, 뭐뭐 후에 라는 말 세 개 떠오르는 단어 있나요?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남자애가 물어보죠. Do you want to play 축구 with me? 축구는 뭐예요, 친구? 아, 그치. Soccer. 우리 모든 친구들이 soccer라는 말 들어봤을 것 같아요. Soccer. 그죠? 축구를 soccer이라고 해요. 그런데 영어에서 원래 C 뒤에 E가 나오면 C의 소리가 S처럼 나야 되는데 이 단어는 예외다. 그래서 친구들이 모양을 잘 보는 게 중요해요. soccer 뒤에 er 소리 있는 것까지 soccer 이게 축구를 쓰는 방법이다. Do you want to play soccer with me? 이 문장은 상대방에게 뭐뭐 하고 싶니? 즉, 뭐뭐 할래? 물어보는 말. Do you want to play soccer with me? 나랑 함께 축구를 하고 싶은지 물어봤어요. 친구 대답이 yes, I do. 에요. Do you 물어봤을 때 yes면 yes, I do. no면 no, I don't. 대답하는 거 기억하죠? 어, 그래? 그럼 언제 축구할래? 물어볼 거잖아요. 언제 하고 물어보는 말 있어요. 그렇지. When. When 하고 Do you want to play? 에요. 여기 Do you want to play 자체도 물어보는 말이잖아요. 언제 너 play 하고 싶니? 언제 축구할까? 그랬더니 친구 대답이 후에 lunch. 네요. 일단 후에를 채워보자. 뭐뭐 후에, 뭐뭐 하고 나서 이런 뜻? 그렇지. After. After 이에요. After lunch이니까 lunch는 점심 식사잖아요. 점심 먹고 나서 하자. 점심 후에 하자라고 한 대답이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완성한 대화를 이제는 리듬을 살려서 말해볼게요. Do you want to play soccer with me? 꽤 긴 문장이에요. 그쵸? 많이 들어봐서 익숙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주 길

0: 들어요. 이렇게 단어가 많은 긴 문장일수록 어떻게? 그렇지. 중요한 단어를 강조해서 리듬을 살려준다. 그럼 어디를 강조해볼까? 선생님은 그렇지. 뭐뭐 하고 싶다 하는 want. 그리고 축구하다. 통째로 play soccer. 그리고 없어요. 나랑 같이는 그렇게까지 강조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Do you want to play soccer with me? 친구들도 해봐요. Do you want to play soccer with m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다. 대답은 어디 강조할까요? 응, 아니가 중요하죠. Yes, I do. 친구들도 Yes, I do. 나 정말 하고 싶어. 그래. 이렇게 말할 때는 Yes, I do. 이렇게 강조할 때도 있기는 있어요. 선생님은 기본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언제 하고 싶니? 여기는 어디 강조? 이건 감았지, 친구들. 언제 중요하잖아요. When. 그리고 하고 싶다. 그다음에 운동하는 거. Play. 여기 강조해야 되겠죠. When do you want to play? 선생님 로봇 같죠? 친구들도 When do you want to play. 조금 빠르게 하면 When do you want to play? 자연스럽단 말이지. 이렇게 리듬 살리는 거다. 마지막 문장 After lunch. 점심 먹고 나서는 어디 강조할까요? 이거는 둘다 강조해 주면 돼요. After lunch. 친구들도 After lunch. Awesome. 자, 그럼 이 리듬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앱으로 체크해 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줘요. 오키도키. 오늘도 스피킹 누르고요. 친구 눌러서 씬 4. 네 번째 대화 함께 연습해 볼게요. 잘 듣고 리듬 맞춰서 말해 보기.
1: Do you want to play soccer with me?
0: Do you want to play soccer with me?
1: Yes, I do.
0: Yes, I do.
1: When do you want to play?
0: When do you want to play?
1: After lunch.
0: After lunch. Awesome. 좋아요, 친구들. 선생님이 가끔 얘기해 주지만 그래프가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컴퓨터가 아니니까 AI 아니에요. 대신에 그래프의 느낌이 오르락내리락이 큰 그림에서 비슷하게 보이면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 함께 talk more 해볼게요. talk more는 대화 속에서 한 문장을 쏙 뽑아내서 그 문장을 기본 재료로 여러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도전할 문장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Do you want to? 동작. 많이 봤잖아, 우리. Do you want to? 동작. Do you want to? 자체가 뭐예요? 너 뭐뭐 하고 싶니? 즉, 뭐뭐 할래? 하고 싶냐고 물어보는 문장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문장은 종종 너 뭐뭐 할래? 이렇게 제안하는, 하자라고 말하는 문장이 될 수도 있어요. Do you want to? 동작 넣어서 우리 대화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죠. Do you want to play soccer with me? 너 나랑 축구? 하고 싶니? 즉, 축구할래? 제안하는 말이었어요. Do you want to? 동작 생각하면서 문장 만들기 도전. 너 TV 볼래? 하고 물어보는 말. Do you want to? 그러면 TV를 보다를 넣어주면 돼요. TV를 보다? 우리 많이 했으니까 알 거야. 그렇지. Watch TV. Do you want to watch TV? 이러면 너 TV 볼래? 물어보는 말. 이건 어때요? 너 집에 올래? 그러면 집에 오고 싶니? 물어보는 말이겠죠. 집에 오다는. 우리 알고 있는데 come home이잖아요. Do you want to come home? 한번 더. Do you want to come home? 이렇게. 마지막 문장이요. 너 한번 볼래? 너도 한번 볼래?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한번 보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한번 보다. 예전에 우리 몇번 했어요. 그렇지. 그냥 look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have a look. Have a look. Do you want to have a look? 한번 더. Do you want to have a look?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요. Well done. 좋아요, 친구들. 오늘 대화의 핵심은 Do you want to겠죠? 정말로 하고 싶냐고 물어보는 말일 수도 있고요.

0: 뭐뭐 할래 이렇게 제안하는 표현일 수도 있다. 그리고요 친구들 우리 앱에서 고르지 않은 대답 친구들이 꾹 눌러서 또 다른 대화 연습해보는 것도 잊지 마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1: Why don't you go?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여러분의 위기도?
6: 이게 뭐야?
5: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안으로라는 into를 배웠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밖으로라는 out of라는 표현을 함께 배워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올까요?
1: Week 31. Prepositions of direction. I can use the expression out of.
0: Let's start with warm up. 자, warm up부터 한번 해볼게요. Oh, look here. Here's a big box. 박스 안에 물건들이 있네요. What do you see, everyone? A book. There's some blocks. And a cushion, right? 자, 요 세 가지 물건을 이 박스 밖으로 꺼낸다고 할 때 쓰는 표현을 오늘 같이 배워볼 거예요. So what expression are we going to learn? Let's find out through the dialogue first. 오늘의 대화 듣고 오겠습니다.
2: Take the apples out of the bag.
1: Should I also take out the bananas?
2: Yes, please take them out too.
1: I'm done.
2: Thank you.
0: 대화 잘 들었죠? 같이 함께 어떤 내용이었는지 볼게요. Take the apples out of the bag. Take the apples out of the bag. 라는 표현이 뭔지 나왔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의 표현이죠. 자, 일단 take는 가져가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out of에 out하고 같이 붙어서 꺼내다 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리고 out of 자체는 어디에서 어디로 나오는 이라는 의미로 어디 어디로 뭐 밖으로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Take 뭐뭐 out of 어디 어디,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 있는 거를 꺼냅시다 라는 뜻인 거죠. 자, 일단 phone, pocket. phone은 전화기고 pocket은 주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전화기를 주머니에서 꺼내세요. 하면 take the phone out of the pocket.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phone은 그 전화기니까 the phone이고요. the pocket은 이 옷에 있는 바로 그 주머니죠. 그래서 the pocket이에요. Take the phone out of the pocket.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Take the phone out of the pocket. Good job.

0: money, 돈이죠. wallet, 지갑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돈을 지갑에서 꺼내볼까요? Take the money out of the wallet. Take the money out of the wallet. 잘했어요. Milk, 여러분이 좋아하는 우유죠, 그쵸? Milk. Fridge는 냉장고라는 뜻인데 원래는 refrigerator라는 좀 긴 단어가 냉장고인데 그냥 생활용어에서는 이걸 줄여서 fridge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우유를 냉장고에서 꺼내세요. 해볼까요? Take the milk out of the fridge. Take the milk out of the fridge. 네, 여기도 더 들어가는 거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Clothes. Clothes는 옷을 뜻합니다. Suitcase는 자, 요거 우리가 캐리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행 가방을 우리가 캐리어라고 보통 하는데 사실 캐리어라는 말은 영어에서는 여행 가방이라는 뜻이 없어요. Suitcase가 맞는 표현이에요. Suitcase. 그러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옷을 캐리어에서 꺼내세요인데 영어로 하면 Take the clothes out of the suitcase. Take the clothes out of the suitcase 라고 하면 되겠죠. 자, 쿠키. 띵 하고 쿠키가 다 됐대요. 그럼 오븐에서 꺼내야 되겠죠. Oven 이 발음이에요. 영어 발음. Take the cookies out of the oven. Take the cookies out of the oven. Oven도 모음 소리로 시작해서 더가 아니라 the로 발음해줘야 되겠죠. Dish. 그릇이라는 뜻이고요. sink는 우리가 말하는 싱크대입니다. 그냥 영어로는 sink라고 해요. Take the dishes out of the sink. 싱크대에서 그릇을 꺼내세요라는 뜻이죠. Take the dishes out of the sink.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는 거를 그 장소로부터 꺼낸다라고 할 때 쓰는 게 바로 out of입니다. Should I also take out the bananas? 바나나도 꺼낼까요? 라는 질문이죠. 자, 여기서 take out이 또 나왔죠, 그쵸? 근데 take out of는 안 나왔어요. 어디에서부터 꺼내는 건지는 안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take하고 out만 붙어서 꺼내다의 의미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should I also 뭐뭐는 뭐뭐도 할까요? 라는 상대방에게 좀 공손하게 의견을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미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가정이죠. 왜냐하면 also가 들어갔으니까요. also는 또한 제가 이걸 했는데 이것도 할까요?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제가 달릴까요? 또 달릴까요? 뭐 달리기 말고 점프도 했는데 달리기도 할까요? 인 거죠. Should I also run? Should I also run? 제가 John을 초대했는데 Sarah도 초대할까요? Should I also invite Sarah? 라고 하면 돼요. Invite가 바로 초대하다 라는 뜻이죠. Should I also invite Sarah? Should I also invite Sarah? 제가 의자랑 바닥이랑 다 닦았는데 식탁도 청소할까요? Should I also clean the table? 이라고 하면 되겠죠? Should I also clean the table? 제가 침대도 정리했는데 불도 끌까요? Should I also turn off the lights? Turn off the lights가 방에 불을 끄다라는 뜻이에요. Turn off the lights.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Should I also turn off the lights? 잘했어요. Yes, please take them out too. 네, 그것들도 꺼내주세요 라는 뜻인데 take out이 또 나왔는데 요 take out 사이에 them이 있죠? 요 them은 the bananas를 뜻하는 거겠죠. 네, 바나나도 꺼내주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I'm done. 자, I'm done은 정말 많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이 done이 끝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 됐어요. 저 끝났어요 라고 하는 모든 상황에서 쓸 수 있어요. I'm done. 숙제 다 했니? I'm done. 다 놀았니? I'm done. 샤워 다 했어? 네, 뭔지 알겠죠? I'm done.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너무 고맙죠. 내가 해달라는 거를 해줬으니까. 그래서 thank you. 고마워요. 이렇게 마무리 지었네요. 자, 오늘의 대화 다시 한 번 더 듣고 오겠습니다.
1: Take the apples out of the bag.
2: Should I also take out the bananas?
1: Yes, please take them out too.
2: I'm done.
1: Thank you.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입니다.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there are some things to take out of the box. 박스에서 빼야 될 것들이 있네요. 일단, what things are in the box? 박스 안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죠. What things are in the box? 일단, there is a book. 책이 하나 있네요, 그쵸? 한 권이니까 a book이라고 했어요. There is a book. 블록들은 뭐 여러 개 있으니까 there are blocks. 이렇게 복수로 바꿔줘야 되겠죠? There are blocks. 그리고 쿠션은 한 개 있으니까 there is a cushion. 여기도 역시 are를 써줬네요. There is a cushion. 자, 그럼 일단 왼쪽부터 책을 박스에서 꺼내주세요. Take the book out of the box. Take the book out of the box. 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쵸? 아주 간단하죠? Next, 블록들을 박스에서 꺼내주세요. Take the blocks out of the box. Take the blocks out of the box.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쿠션도 빼야 되는데, 그쵸? Take the cushion out of the box. Take the cushion out of the box. 자, 그런데 아까는 왜 there is a cushion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take the cushion이에요? 이미 어는 여기에 지금 한 개, 뭐 여러 개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지만 이미 여기 쿠션이 있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 쿠션인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the cushion, 바로 내가 방금 언급했던 그 쿠션을 꺼내줘이니까 더로 바뀌는 거예요. 요거는 많이 많이 연습해야 익숙해질 수 있어요. 자, 이제 세 명이 합심해서 세 가지 물건들을 꺼냈잖아요. 그래서 I'm done이 아니고 we are done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끝났어요. We're done.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out of, 어디 밖으로 라는 의미를 우리가 같이 배워봤죠? 여러분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l right. It's time to chant to the beat. Phone, pocket. Phone, pocket. Take the phone out of the pocket. One more time. Take the phone out of the pocket. Good. Money, wallet. Money, wallet. Take the money out of the wallet. One more time. Take the money out of the wallet. Uh-huh. Milk, fridge. Milk, fridge. Take the milk out of the fridge. One more time. Take the milk out of the fridge. Good job. Cookie, oven. Cookie, oven. Take the cookies out of the oven. One more time. Take the cookies out of the oven. Book, box, book, box. Take the books out of the box. Take the books out of the box. Good job, everyone!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use the expression out of이죠. out of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인데 여러분, 할 수 있으니까 check! 네, 어떤 장소로부터 어떤 걸 꺼낼 때 밖으로라는 의미로 out of를 사용했죠. 우리는 take와 함께 써서 take 뭐뭐 out of 어디 어디 이 표현을 연습을 했었습니다. 자, 그 표현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1: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1: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우리 친구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얘들아, 이번 주에 선생님이랑 teen inventors, 10대 발명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오늘도 재밌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1 Teen Inventors Wednesday Anga Daryani I can talk about a teen who made a tower to clean dirty air.
0: 자, Look and Talk 코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어떤 발명품과 발명가가 소개될지 궁금한데요. 바로 시작해 보자.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얘들아, 되게 슬픈 이야기 하나 해줄게. 매년 인도에서는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로 160만 명 이상의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대요. 너무 슬픈 얘기지? 그걸 해결하고자 어떤 한 소년이 거대한 공기 정화 타워라는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짜잔! 그 소년의 이름은 바로 Anga Daryani. Anga Daryani. 와우, 지금 여기 그림에 봐봐요. 남자아이가 지금 타워 옆에 서 있죠? 어우, 이게 약간 공기정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공기청정기, 거대한 공기청정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Anga Daryani. Alright? 자, Anga는요, 인도 출신이라고 해요. India. India. He is from India. Alright. 자, 그리고 air pollution이란 단어 나왔습니다. Air pollution. 대기 오염이란 뜻인데요. 자, air가 대기란 뜻이고요. pollution은 오염이란 뜻이에요. 자, 지금 그림에 봐도, 어우, 저기가 굉장히, 어우, 되게 air pollution problem이 심각해 보여요.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안 좋아 보이네요. 그쵸? air pollution. 대기 오염. 단어 꼭 기억하세요. Alright. 자, 그 다음은요. tower 나왔네요. tower, tower. 지금 이 Anga, 남자아이가 옆에 tower가 보이죠? 그게 바로 air pollution cleaning tower라고 해요. 탑이 있죠? 한 6m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tower, tower.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는요. problem이 나왔어요. problem, problem. 문제인데요. 딱 봐도 지금 air pollution problem이 심각해 보여요. 그쵸? 자, 우리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눠볼 텐데요. 우리 친구들 지금은 한번 질문 들어보고 오세요.
2: Anga Daryani. Anga Daryani was born in 2004 in India. He invented an air pollution cleaning tower. He invented it when he was 19 years old. His invention helps places with air pollution problems.
0: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고 왔나요? 이번엔 read and speak time 한번 가져볼게요. 짜잔! 자, 첫 번째 문장. Anga Daryani was born in 2004 in India. 자, 한번 해석해보자. 짜잔! 자, be born in. 이번 주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나오지요. 자, be born in 하면은 뭐뭐에 태어나다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in 다음에 태어난 연도를 말해주거나 태어난 나라, 출생지를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be born in. 뭐뭐에 태어나다. 자, 저 be가 비동사인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은 India 나왔습니다. India. India, 인도죠. 자, 우리 그럼 천천히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 Okay? Anga Daryani was born in 2004 in India. 자, Anga Daryani는요, 인도에서 2004년에 태어났어요. 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Anga Daryani was born in 2004. Four in India. Okay, 좋아요. 자, 두 번째 문장은요. He invented an air pollution cleaning tower. Okay, 자, invented 단어 우리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Invented은 바로 발명했다라고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렇죠? Invent가 invented 돼가지고 지금 과거형 된 거지. Invented, alright? Air pollution 나왔습니다. 오늘의 keyword예요. Air pollution의 뜻은? 맞습니다. 대기오염이지. Air pollution, air pollution. Okay, 자, tower는 탑이죠. Tower, tower. 자, 그럼 우리 한번 해석해보자고. He invented an air pollution cleaning tower. 자, 그는 발명했대. 무엇을? Air pollution cleaning tower. 자, 대기 오염을 cleaning 하는, 자, 청소해주는 탑을 발명했대요. 오, 자, 거대한 공기청정기를 발명했다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He invented an air pollution cleaning tower.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읽고 있는 거 맞지? 선생님 혼자 읽는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He invented it when he was 몇 살? 19 years old. 자, invented 뭐예요? 발명했다. 자, 그는 19살 때 그것을 발명했대요. Air pollution cleaning tower를 바로 19살 때 발명했다라는 뜻이겠죠? 짜잔! 다시 읽어볼게요. He invented it when he was 19 years old. Your turn. Ready? He invented it when he was 19 years old. 19살 때 발명했대. Okay. 자, 그 다음은요. His invention helps places with air pollution problems. 이것도 한번 해석해보자. 자, 그의 invention. 자, invention의 뜻은? 발명품이죠. 그의 발명품은 help, 도와준대요. 자, places. place가 장소죠. 근데 places, 복수형으로 돼서 지금 장소들이 된 거죠. 자, air pollution의 뜻은? 그치, 대기오염이죠. 그쵸. problem은 뭐야, 얘들아? 문제들이죠. s가 마찬가지로 붙어서 지금 복수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그의 invention, 그의 발명품들은 도와준대요. help 해준대요. 어디를? places. 장소들을 도와주는데 어떠한 장소들이냐면 air pollution problems가 있는 장소들을 도와준대요. 자, air pollution problems는 대기오염 문제들이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그의 발명품은 대기오염 문제가 있는 places, 장소들을 도와준대요. 자, 오케이. 좀 길지만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His invention helps places with air pollution problems. 잘했습니다. Air pollution problems. Alright. 잘했어요, 얘들아. 자, 우리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Number one. When was Angad Daryani born? 언제 태어났냐? Oh, 2004? 2004년? 2014?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다. 얼른 생각해보세요. I'll give you 3 seconds, right? 3, 2, 1. 빠밤! 2004년에 태어났다 그러죠. 얘들아, 2014년이면은 아직 너무나도 어립니다. 그쵸? 자, 2004년에 태어난 Angad Daryani. 기억하세요. Okay, number 2. Where was Angad Daryani born? 어디서 태어났을까? India or China? 3 seconds, ready? 차이나는 중국입니다. 3, 2, 1. The answer is India. 인도에서 태어났다 그랬죠? Alright. 자, question number 3. How old was he when he invented it? 자, 그가 그것을 발명했을 때 how old was he? 몇 살이었나요? 19 years old? 10 years old? Okay, 3 seconds, ready? 3, 2, 1. 정답은 19 years old. 19살 때 발명을 했다 그랬죠? 19 years old. 기억할게요. Okay, 마지막 문제. What does his invention help? 무엇을 도와주냐요? Okay, A. Places with air pollution problems. B. Places with water problems. Water, 물인데. 자,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뭐지? 정답은? A 되겠죠. Air pollution problems. 대기 오염 문제가 있는 것들을 도와준다 그랬죠? Alright, 좋습니다. 우리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볼게요. Angad Daryani. Anga Daryani was born in 2004 in India. Anga Daryani는 인도에서 2004년에 태어났어요. He invented an air pollution cleaning tower. 그는 발명했대요. 무엇을? Air pollution cleaning tower. 자, 대기 오염을 청소해주는 타워를 그는 발명했습니다. He invented it when he was 19 years old. 그는 19살 때 그것을 발명했어요. His invention helps places with air pollution problems. 그의 발명품은 대기 오염 문제들이 있는 장소들을 도와줍니다. Okay, 우리 친구들 잘 이해가 됐나요?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신나는 Chant and Move Time! Drop the beat! Who invented the tower? Your turn. Who invented the tower? Good job! Anga Daryani invented it. Anga Daryani invented it. He was just 19. He was just 19. The tower helps places with air pollution. Your turn. The tower helps places with air pollution. Good job. Excellent. Good job, everyone. 재미있는 cartoon talk time.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Ba-bum.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은 Anga Daryani가 발명한 Air Pollution Cleaning Tower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빠바밤. 자, 앵가드가 자기소개를 먼저 시작하네요.
3: Hi, I'm Anga Daryani. 안녕하세요, 저는 Anga Daryani예요.
0: 자, 그러면서
3: I am from India 라고 합니다.
0: India는 어떤 나라? 인도지요.
3: 저는 인도 출신이에요.
0: I am from India 라고 하지요. Alright.
3: I invented the air pollution cleaning tower when I was 19.
0: 해석해보겠습니다. 나는 invented, 발명했대요. 무엇을? Air pollution cleaning tower. 대기오염을 청소해주는 탑을 내가 19살 때 만들었어요. 라 그러죠. 와, 대단합니다. 자,
3: my invention makes the air cleaner. My invention makes the air cleaner.
0: 라고 합니다. 내 발명품은 대기,

공기를 cleaner, 더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라 그러죠. 정말 대단한 발명품입니다.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a teen who made a tower to clean dirty air. 자, 나는 더러운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탑을 만든 teen, 10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check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 발명가였죠? Engadarani가 발명가였죠? Air Pollution Cleaning Tower를 만든 그를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Bye bye, Butterfly.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학교에서 연극해본 적 있나요? 오늘은 연극, 그리고 배역에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9. Movies and theaters. Wednesday. What role are you playing? I can talk about my role in a school play.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그럼 그림을 한번 보시죠. 배너에 school play라고 써져 있고요. 우리 친구들이 무대 위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의상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배울 단어 바로 play입니다. 우리 play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제 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명사로 연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배너에 school play라고 써져 있으니까 학교 연극이겠네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이제 역할, 배역을 맡다 혹은 연기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play. play. play. Very good. 그리고 우리 이 친구가 지금 용 의상을 입고 있는데요. 이런 play나 뭐 영화 아니면 공연을 위해서 입는 특별한 옷을 의상이라고 그러죠. 이건 영어로 costume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costume. costume. costume.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는 옷은 clothes, 그쵸? 그리고 이렇게 특별한 공연을 위해서 입는 옷은 costume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할을 맡다라는 아까 그런 말을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배역을 맡고 이제 역할을 맡을 때 역할, 배역은 영어로 role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role, role.

Role. Very good. 마지막 단어. 우리 이제 연기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죠? 대사를 외워야 돼요. 그죠? 여기서 대사는 영어로 line이라고 해요. 우리 line은 줄, 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0: dragon.
1: Do you need to practice your lines?
0: Yes, I need to practice every day.
2: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배울 첫 번째 key expression은 바로 We have 땡땡 next week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뭐뭐가 있어 라고 말을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we have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러한 계획이 있어, 이런 일정이 있어 라고 말을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next week 이면 미래니까, 다음 주면 미래니까 여기에서 미래형을 써야 될 것 같은데 will have 미래형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가까운 일정에는 we have 현재형으로 써도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학교 연극이 있어 라고 말을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 학교 연극 좀 전에 배웠죠? We have a school play next week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We have a school play next week. We have a school play next week. Very good. 우리 다음 주에 현장 학습이 있어 라고 말을 해볼까요? 현장 학습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이 빈칸에 넣어서 a field trip 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면 We have a field trip next week 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We have a field trip next week. We have a field trip next week. We have a field trip next week. Very good. 우리 다음 주에 수학 시험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We have a math test next week. We have a math test next week. We have a math test next week. Very good. 우리 다음 주 혹은 짧은 일정 안에 근실 내에 무언가가 있을 때 we have로 이렇게 문장을 시작해보세요. 그럼 두 번째 key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What 땡땡 are you playing? 넌 무슨 땡땡을 맡았어?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여기에서 이제 무슨 역할을 맡았어? 라고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역할을 맡다, 연기를 할다, 연기를 하다 할 때 play라는 단어를 쓴다고 우리 좀 전에 배웠었죠? 그래서 역할을 맡았어니까 what role are you playing?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무슨 역할을 넌 맡았니? 맡았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What role are you playing? What role are you playing? What role are you playing? 네, 그래서 이 질문은 상대방의 역할을 묻는 거 아니면 상대방이 무슨 뭐 연극이나 영화를 준비한대요. 그때 넌 무슨 역할을 맡았어? 라고 물어볼 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쓰기는 하지만 그러면은 너는 지금 무슨 역할을 맡고 있어? 너는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물어보는 이유는 이 연극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간 중이니까 계속 이 프로젝트에 가담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당신, 그러니까 너가 주어가 아닌 이제 그녀로 한번 바꿔서 얘기를 해볼까요?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있어, 여자 배우가 있는데 이 여자 배우가 그녀는 무슨 역할을 맡았어?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What role is she playing? 이라고 말을 하면 되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What role is she playing? What role is she playing? Very good. 이제 she에서 다시 you로 바꿔서 넌 무슨 캐릭터를 맡았어?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역할, 캐릭터, 뭐 비슷비슷한 얘기이긴 한데 여기서 캐릭터, 캐릭터는 이제 영어 단어도 똑같죠? What character are you playing? 이라고 하면 넌 어떤 역할, 어떤 배역, 어떤 캐릭터를 맡았어? 라는 의미입니다. What character are you playing? What character are you playing? Very good. 이런 질문에 이제 답을 할 차례예요. 이제 다음 표현으로는 여기에 대한 답으로 I'm playing 땡땡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땡땡 역할을 맡았어. 그래서 이 빈칸에 내가 맡은 역할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난 용 역할을 맡았어. I'm playing the dragon. I'm playing the dragon. 네, 쉽죠? 난 왕자 역할을 맡았어. I'm playing the prince. I'm playing

The Prince. 난 마법사 역할을 맡았어. 마법사. 마법사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I'm playing the wizard. I'm playing the wizard. Very good. 친구들, 너무 잘해줬어요. Boom boom, chant, and drop the beats. We have a school play next week. We have a school play next week. What role are you playing? What role are you playing? I'm playing the dragon. I'm playing the dragon. I need to practice every day. I need to practice every day. Good job! Speaking 연습하고 레벨업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타다! School play, 우리 학교 연극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stage, 이 무대 위에서 우리 친구가 costume을 입고, dragon costume을 입었죠. 그래서 이제 친구랑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건데, 자, 우리 대화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문장. 우리 다음 주에 학교 연극이 있어. 자, 다음 주에 우리가 있는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we 땡땡 한다고 했어요. 그죠? We 땡땡 a school play next week. 자, 다음 주에 학교 연극이 있어. 어떻게 얘기할까요? 3, 2, 1. 네, we have a school play next week. 미래에 있는 일을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미래형을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다음 주라면 근실 내에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we have a school play next week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We have a school play next week. We have a school play next week. Very good. 여기에서 근데 school play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넌 무슨 역할을 맡았어?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What 땡땡 are you playing? 이라고 질문을 만들면 되는데 그럼 이 빈칸에 what 땡땡 무슨 역할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3, 2, 1. 네, 역할은 바로 role. role입니다. 역할 혹은 배역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what role are you playing? 이라고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여기에 role 말고 character라고 대신 넣어도 되겠죠? 자, 그럼 따라해 보세요. What role are you playing? What role are you playing? What role are you playing? 네, 이렇게 물어봤더니 난용 역할을 맡았어라고 답을 합니다. What role are you playing?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거기에 맞게 답을 해야 되겠죠? I'm 땡땡 the dragon. 자,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네, I'm playing the dragon. Playing 하면은 난 역할을 맡고 있어. 연기를 하고 있어. 뭐 이런 뜻이죠. 네, I'm playing the dragon. 따라해보세요. I'm playing the dragon. I'm playing the dragon. Very good.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대사 연습해야 해? 대사 연습해야 해? Do you need to practice your 땡땡? 자, 여기에 대사. 대사를 어떻게 영어로 말할까? 3, 2, 1. 네, 대사는 줄, 선이랑도 의미가 같은 line, line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선 이제 대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lines 이렇게 뒤에 s를 붙여줄게요. 자, 따라해 보세요. Do you need to practice your lines? Do you need to practice your lines? 여기에 그러면 매일 연습해야 돼 라고 답을 할게요. Yes, I 땡땡 to practice every day. 아까 do you need to practice? 라고 했으니까 답을 어떻게 할까요? 3, 2, 1. 맞아요. Do you need to라고 했으니까 need로 답을 해야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Yes, I need to practice every day. Yes, I need to practice every day. Very good.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은 연극, 그리고 배역, 역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봤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학교 연극에 출연하게 된다면 어떤 역할을 맡고 싶은지도 한번 영어로 얘기해보세요. 오늘 배운 표현들 모두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여러분은 넘어진 적 있죠? 선생님도 넘어진 적 있는데요. 그 넘어지고 아플 때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그냥 help 이러나요? 자,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자, 이렇게 넘어졌을 때 상황 설명을 할 수 있는 표현들을 오늘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 잘 듣고 선생님하고 따라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들어볼게요.
1: Week 29. Expressing problems. Wednesday. I accidentally tripped. I can say what happened when I accidentally trip.
0: It's brain up time, everyone. Time to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배워볼 시간이죠.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자, what is happening in this picture? 자, 오늘은 어떤 상황인가요? 자, 우리 학생들이 지금 they're at a school cafeteria. 학교 급식실에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 여자아이가 음식을 받았는데 그것을 쏟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이 음식을 쏟다 혹은 무엇을 흘리다 라는 단어를 한번 읽어볼까요? Spill. Spill. Good. 근데 이게 잘 보니까 이 여학생이 일부러 쏟았나요? 일부러 쏟은 것 같진 않아요. 표정이 좀 일그러져 있어요. 본인도 속상한가 봐요. 그죠? 실수로 이제 이게 쏟아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무엇을 실수로 하다라고 쓸 때 쓰는 표현, 그리고 우연히라고 쓸 때 쓰는 표현도 읽어볼게요. Accidentally. Accidentally. Good. 자, 이렇게 넘어졌는데 지금 보니까 무릎이 빨개요. 그죠? 어떻게 넘어졌을까요? 어디에 걸려 넘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자, 발에 걸리다 혹은 발을 헛디디다 라는 표현 읽어볼까요? Trip. Trip. 근데 선생님, trip은 여행 혹은 여행을 가다 라는 뜻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 뜻도 있지만 오늘은 발이 걸리다, 발을 헛디디다 라는 의미로 trip을 사용할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단어들이고요. 트레이스 다이러그를 들어보면서 오늘 단어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Let's listen to it.
1: Jessica, are you okay? What happened?
2: I spilled my soup on the floor.
1: How did that happen?
2: I accidentally tripped. What should I do?
1: Let's tell the teacher and clean it up.
0: Welcome back. It's focus on time.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우리 대화문 속에 배울 표현들을 선생님이랑 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 I spilled on the floor 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spill 단어 기억하죠? 무엇을 쏟다, 흘리다 라는 단어인데요. 뒤에 ed가 들어가게 되면서 과거형이 됩니다. 주어, spilled, 물건, on, 그리고 장소나 사물을 쓰게 되면 누구누구는 어디에 무엇을 쏟았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여기서 on the floor가 장소를 의미하는 부분이죠. Let's fill in the blank. 우리 빈칸을 채워볼 거예요. 나는 바닥에 수프를 쏟았어 인데요. 자, 우리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수프죠. 우리 영어로 soup이고요. 우리는 my soup으로 써볼 거예요.

자, 문장 읽어볼까요? I spilled my soup on the floor. I spilled my soup on the floor. Good. 다른 단어를 우리 사용해 볼 거예요. 그녀는 의자에 내 음료를 쏟았어 입니다. 여기서 의자에 라는 표현은 on the chair이고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내 음료입니다. 자, 어떤 단어일까요? 맞아요. My drink를 쓰면 되겠죠? Let's read. 그녀는 의자에 내 음료를 쏟았어. She spilled my drink on the chair. She spilled my drink on the chair. Good. Our second one. 우리 두 번째 표현입니다. I accidentally. 자, 선생님이랑 단어 배웠을 때 accidentally 기억하나요? 어떤 뜻이었죠? 맞아요. 실수로 혹은 우연히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I accidentally 그리고 뒤에 과거 동사를 쓰게 되면 나는 실수로 혹은 우연히 무엇무엇을 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문장 볼게요. 나는 실수로 발이 걸려 넘어졌어 라는 표현입니다. 자, 한국어는 발이 걸려 넘어졌다.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영어로는 한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 바로 trip이었죠. 자, 근데 우리가 과거 동사를 써야 돼요. 그래서 trip 뒤에 p 하나를 더 쓰고 ed를 씁니다. 문장 읽어볼까요? 나는 실수로 발이 걸려 넘어졌어. I accidentally tripped. I accidentally tripped. Good. 자,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까요? 나는 실수로 그 파일을 삭제했어 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 파일은 the file 이라고 써져 있고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삭제했다 입니다. 자, 무엇을 삭제하다 라는 단어 혹시 알까요? 맞아요. delete 이고요. 근데 삭제했으니까 과거형 deleted를 사용하면 됩니다. Let's read. 나는 실수로 그 파일을 삭제했어. I accidentally deleted the file. I accidentally deleted the file. Good. 우리 마지막 표현이죠? What should 자, 이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should 뒤에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붙게 되면 누구누구는 어떻게 혹은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빈칸을 채워볼까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문장인데 선생님이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나는 주어, I, 해야, 이거는 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을 하다라는 동사는 뭘까요? 맞아요. do입니다. 그래서 I do를 사용하면 됩니다. Let's read.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Good. 자, 이번 문장은 나는 무엇을 입어야 할까입니다. 똑같이 나는, 주어는 똑같이 I인데요. 입어야 할까, 무엇을 입다라는 동사를 써볼 거예요. 무엇을 입다는 영어로 뭘까요? 맞아요. wear입니다. 그래서 I wear를 넣어서 우리 문장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나는 무엇을 입어야 할까? What should I wear? What should I wear? Great work, everyone! It's beat and speak time, everyone! Let's chant along with me. Hit the music, please! I spilled my soup. I spilled my soup. I accidentally tripped. I accidentally tripped.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Good job!
It's build-up time, everyone. Let's review today's dialogue and upgrade your English skills. 자, 오늘 배운 대화문을 한 번 더 복습하면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시간입니다. Here wa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What was happening? 오늘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맞아요. 지금 학생들이 급식실에 있는데 여학생이 실수로 넘어지면서 수프를 바닥에 흘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한 번 더 선생님이랑 읽어봐요. Our first sentence, 우리 첫 번째 문장 볼까요? Jessica, are you okay? Jessica, 괜찮니? 아, 이 여학생 이름이 제시카입니다. What happened? 무슨 일이야? 한 번 더 읽어볼게요. Jessica, are you okay? What happened? Jessica, are you okay? What happened? 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제시카의 답변이죠. I spilled on the floor. 아,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일단 먼저 맞춰봐야 돼요. 어떤 단어였죠? 맞아요. 내 수프, my soup를 쓰면 되고요. 나는 바닥에 내 수프를 쏟았어 라는 문장이죠. 읽어볼까요? I spilled my soup on the floor. I spilled my soup on the floor. Good.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남학생의 답변입니다. How did that happen? 어떤 뜻인가요? 그게 어떻게 일어난 거야? 상황을 설명해달라 라는 문장이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How did that happen? How did that happen? Good. 자, 여자가 설명을 합니다. I accidentally.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맞아요. 발에 걸려 넘어졌다 라는 표현, tripped를 사용하면 되죠. 내가 실수로 발에 걸려 넘어졌어. 그래서 수프를 쏟았어. 이런 설명이죠. 우리 문장을 읽어볼게요. I accidentally tripped. I accidentally tripped. Good. 이번엔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 거예요. 떨어뜨리다 라는 단어 읽어볼까요? Drop. Drop. Good. 자, 우리 빈칸에 drop을 쓸 건데 과거형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dropped를 사용해서 읽어볼까요? I accidentally dropped your phone. 어떤 의미죠? 내가 실수로 너의 휴대폰을 떨어뜨렸어 라는 문장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I accidentally dropped your phone. I accidentally dropped your phone. Good. 자, 다음 문장 볼까요? What should,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문장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I do입니다. 읽어볼까요? 나 어떻게 해야 할까?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Good. 우리 남학생의 답변 볼까요? Let's tell the teacher and clean it up. 아,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청소하자라는 문장입니다. 아, 그래서 옆에 지금 선생님이 계시고 청소 도구가 보이네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Let's tell the teacher and clean it up. Very good, everyone. 자, 실수로 지금 수프를 흘린 거니까 혼나진 않겠죠? Well d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That's it for today, everyone.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What did we learn? 오늘은 무엇을 배웠죠? 맞아요. 내가 실수로 넘어졌을 때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표현들이었죠. 자, 오늘 배웠던 표현들은 항상 remember to practice them. Okay? 연습하는 것을 잊지 말아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Until next time!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좋아하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안녕하세요. I'm your English teacher, Crazy. 얘들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쌤이 이제 올 시간이 됐으니 쌤 보고 싶지 않았어요? 생각나지 않았어요? 자, 오늘도 쌤이랑 재미있게 신나게 영어 공부할 준비가 됐다면 All eyes on Crazy. 얘들아,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그렇지,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일주일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어. 조금만 힘내세요. Today is Wednesday. 자, 수요일은 뭐 하는 날이지, 얘들아? 그렇지요. 귀를 쫑긋하고 듣기 하는 날이죠. 자, 이번 주에 주제가 뭐였더라? 기억나요? 어, 맞아, 맞아. 손 들고 얘기해봐. 그렇지, 우리 친구들. 정답이에요. 자, week 5. Who lives on the farm? Who lives on the farm? 농장에는 누가 사나요가 이번 주의 주제였지요. 다양한 동물 단어도 우리 며칠 전에 배웠는데 그치요? 자, 우리 기억나는지 한번 보러 갈게요. 자, 근데 우리 듣기 하기 전에 항상 쌤이랑 하는 게 있지요. 바로 미션입니다. 오늘의 미션은 What sound does a chicken make?네요. 어? 닭이 무슨 울음소리가 내지? 무슨 소리를 내지? 오, 티쳐 저 알아요 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죠. 꼬꼬대 꼬꼬잖아요. 근데 얘들아, 영어로도 설마 고고대 고고 이럴까요? 아니에요. 영어로 닭의 울음소리를 따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궁금하지 않아? 그러면 귀를 쫑긋하고 잘 듣고 와보세요.
1: Hi, Gio. Can you make animal sounds?
2: Of course. Cows go moo.
1: That's fun. How about sheep?
2: Sheep go baa.
1: Great. What sound does a chicken make?
2: Chickens go cluck, cluck.
1: And the pig?
2: Pigs go oink, oink.
1: Then how about a horse?
2: Horses go neigh.
1: You're great at this, Gio.
0: 잘 듣고 왔나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하나하나씩 잘 듣고 한번 따라해봅시다. 준비됐어요? 그럼 귀를 쫑긋 들어봅시다.
1: Hi, Gio. Can you make animal sounds?
0: 오, Hi, Gio라고까진 들었는데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1: Hi, Gio. Can you make animal sounds?
0: 어, 우리 친구들 잘 들었어요? 뭐래요? 그쵸? Hi, Gio. Can you make animal sounds? 였지요? 안녕, Gio. Can you make animal sounds? Sound는 소리야. 그래서 너는 동물 소리를 낼 수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Gio가 낼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들어볼게요.
2: Of course. Cows go moo.
0: 어, 들었어, 얘들아. 너무 웃기지? 한 번 더 들어보자.
2: Of course. Cows go moo.
0: 와, 진짜 잘 내지 않아요? 너무 리얼해요. 자, 보자. Of course. 당연하지. Cows go. 선생님, 따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Moo. 잘했어요. 자, 소들은 moo 소리를 낸대요.

0: 자, 우리는 보통 소라고 하면 뭐 소리 낸다고 하잖아. 영어로 미국식으로 표현할 때는 영어로 표현할 때는 뭐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Hi, GL. Can you make animal sounds? 시작. Hi, GL. Can you make animal sounds? 그렇지, 잘했어요. 그랬더니 지효가 Of course, cows go moo. 우리 친구들이 저잘 내봐. 시작. Of course, cows go moo. 잘했어요. 그 다음에 쌤이 뭐라고 하나 다시 들어봐봐.
1: That's fun. How about sheep?
0: 다시 들어볼게요.
1: That's fun. How about sheep?
0: 쌤이 뭐라 그랬어? 그렇죠. That's fun. 그거 재밌다. How about sheep? Sheep가 뭐였지? 그렇지, 양이었지요. 그럼 양은? 양의 소리도 낼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것 같지요? 자, 그러면은 지효가 과연 양의 소리도 잘낼수 있을지 한번 들어봅시다.
2: Sheep go baa.
0: 한번 더.
2: Sheep go baa.
0: 들었어요. 너무 잘하지 않아지요? 정말 잘하는 것 같아. 자, 어떻게 했냐면 sheep go baa 따라하지도 못하겠어. 보통 양의 소리라 그러면 우리는 뭐매 이러잖아요. 뭐 염소랑 좀 비슷하긴 하지만 매 이러잖아요. 여기 미국식 영어 표현으로는 baa라고 합니다. 자, 우리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That's fun. 그거 재밌다. That's fun. How about sheep? 양은? How about sheep? 그렇죠. 그랬더니 지효가 sheep go baa 해보세요. 시작. Sheep go baa. 너네가 더 잘한 것 같은데, 얘들아? 자, 그러면 쌤이 또 뭐라고 했는지 들어봅시다.
1: Great. What sound does a chicken make?
0: 뭐라 그랬어? 쌤이 또 지효한테 뭘 물어봤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 Great. What sound does a chicken make?
0: 들었어요? 자, great. 훌륭하다. What sound does a chicken make? 그러면 요번에는 닭은 무슨 소리네라고 물어보지요. 자, 닭은 무슨 소리 날까 얘들아? go go dag go go일까요? 영어로도 설마 go go dag이라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잘 들어봐봐. 이게 미션 정답일 것 같지, 그치? 잘 들어보세요.
2: Chickens go cluck cluck.
0: (웃음) 잘 들어봐. 또한번 해보자.
2: Chickens go cluck cluck.
0: 들었어요? 오, 우리는 한국에서는 뭐 꼬꼬대꼬꼬라 그러는데요. 미국, 영어 표현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빠밤, 클럭클럭라고 한대요.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Great. What sound does a chicken make? 우리 친구들 잘해. 시작. Great. What sound does a chicken make? 자, 훌륭하네. 닭은 무슨 소리네? 했더니 지효가 chickens go cluck cluck. 시작. Chickens go cluck cluck. 콜록콜록 하는 것 같다. 기침할 때, 그쵸? 자, 그 다음에 크리스가 또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까요?
1: And the pig.
0: 다시 한번.
1: And the pig.
0: 오, 자, 뭐라고 했어? And the pig. 돼지는? 돼지는 무슨 소리네라 그러지요. 우리 한국에서는 꿀꿀 소리 난다 그러는데 GEO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
2: Pigs go oink oink.
0: 들었어요? 한번 더.
2: Pigs go oink oink.
0: 자, 뭐라 그런데? Pigs go 오잉크 오잉크 한다 그러죠? 우린 꿀꿀이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오잉크 오잉크 영어로는 오잉크 오잉크라고 한대요. 자, and the pig 읽어볼까? 시작. And the pig. And the pig. 그렇죠. 그랬더니 돼지는 오잉크 오잉크 소리를 내. 시작. Pigs go 오잉크 오잉크. 잘했어. 너네가 더 잘하는 것 같아. 지금 소리 내고 있는 거 맞지? 자, 그랬더니 크리스가 또 뭐라 그럴까요?
1: Then, how about a horse?
0: 이번엔 무슨 동물 물어보지? 다시 한번.
1: Then, how about a horse?
0: 들었어요? 자, 쌤이 then 그렇다면 how about a horse? 말은 무슨 소리 낼까요? 우리 한글로 표현할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0: 뭐라 무슨 소리 낸다 그러지? 이히힝 소리 낸다 그러나요? 그쵸? 그랬더니 GO는 뭐라고 하나 봅시다.
1: Horses go neigh.
0: 들었어요? 다시 한번.
1: Horses go neigh.
0: 와, 근데 지오 진짜 잘 내지 않아요? 진짜 동물 소리인 줄 알았어요. 자, 지오는 horses go neigh 소리가 난대요. 우린 이히히힝이라 그러는데, 자, 영어로는 neigh라고 한다 그러죠? 자,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럼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Then how about a horse? Then how about a horse? 잘했어요. 그 다음에 지오가 horses go neigh 시작. Horses go neigh. 자, 따라했어, 얘들아. 너네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럼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까요?
2: You are great at this, Gio.
0: 오, 한번 더.
2: You are great at this, Gio.
0: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하하, you're great at this, Gio. 라 그러죠. You're great at this 하면 너 이거 잘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오, 지호야, 너 이거 되게 잘한다. 다시 읽어볼까요? 하하, you're great at this, Gio. 하하, you're great at this, Gio.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잘 이해가 됐나요? 되게 재밌었지? 자, 그렇다면 우리 미션을 확인해 보러 가야죠. What sound does a chicken make? 닭의 소리는 무슨 소리인가요? 닭은 무슨 소리를 내죠? Go, go, dad, go, go예요. No, no, no. 정답은 들어보자.
1: Chickens go cluck, cluck.
0: 뭐래요? 그렇죠. Clock, clock. Chickens go clock, clock. 소리 낸다 그랬어요.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그렇다면 이제는 퀴즈 풀어볼게요. What sound does a cow make? 소는 무슨 소리를 내니?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 뮤, 오잉크, 오잉크. 자, 들어볼까요? 시작!
1: Cows go moo.
0: 정답은 뭘까요? 그렇다면 정답은 B가 되겠죠? 뮤 소리 난다 그랬어. 2번 가볼게요. 2번은 What sound does a sheep make? Sheep는 양이었죠? 양은 무슨 소리네? Clock, clock, moo, ba, ah. 자, 들어볼게요.
1: Sheep go baa.
0: 그래서 정답은 ba가 되겠습니다. 3번 가볼게요. What sound does a pig make? 돼지는 무슨 소리 냈더라? 자, 네, moo, oink, oink.
1: Pigs go oink, oink.
0: 오잉크오잉크였죠. 그래서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그 다음에 True or False 가보겠어요. Geo says horses go moo. 말의 소리는?
1: Horses go neigh.
0: 네이죠. 그래서 X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Chrissy asks Geo if he can make animal sounds. Chrissy가 Geo에게 동물 소리가 낼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2: Can you make animal sounds?
0: 자, 그러면 정답은 O가 되겠죠. 잘했어요. 그 다음에는 Geo says horses go oink oink. 들어봅시다.
1: Horses go neigh.
0: 자, 네였죠. 오잉크 오잉크 아니었죠? 그래서 정답은 X예요. 너무 잘했어,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우리 한번 크리스티가 되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1: Of course. Cows go moo. Sheep go baa. Chickens go cluck, cluck. Pigs go oink, oink. Horses go neigh.
0: Yeah. 얘들아, 오늘 수업 어땠어요? 선생님 너무 재밌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 소리랑 조금 다른 소리들 오늘 들어봤는데 재밌었지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고요. 식사 맛있게 하고 우리 내일 이 시간

0: 拜拜 ，Butterfly。
1: 전기도보급되지않고신문조차없던시절에태어나30살이전의모습은사진한장남아있지않은사람세계열방이경제력과군사력을겨루던시절다른가치에주목했던사람그가간절히원했던것은오로지높은문화의힘그의오랜소원이현실이된대한민국에서다시그를기억합니다2026년은문화의힘으로평화를꿈꾼지도자100번김구탄생150주년입니다

by step. 초등 영문법 독해의 힘 레벨 2예요. 선생님은 여러분을 문법의 지니어스로 만들어드릴 지니쌤 유진 선생님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과거 시제 의문문 두 번째 시간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은 아주 힘차게 선생님과 함께 구호를 외치면서 수업 시작해볼까 해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구호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We've got this 입니다. We've got this. 우리는 할 수 있어 라는 뜻이고요. We'll rock it. 이거는요. 우리는 잘 해낼 거야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오늘 수업도 자신감 있게 힘차게 잘 해낼 거라는 의미로 구호 함께 외치면서 시작해 볼게요. 다 같이 소리내서 외쳐주세요. 선생님과 함께요. We've got this. We'll rock it. 오늘도 잘 해내 봅시다. 수업 문을 열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의 학습 내용 퀴즈를 통해 복습해 볼까요? Ready, set, quiz! Question number one. 첫 번째 문제입니다. There are many visitors at the museum. 그 박물관에 많은 방문객들이 있었나요? 있었나요? 라는 뜻 어떻게 될까요? A, was, B, were, C, did.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요. 3, 2, 1. 정답은요. 바로 B의 were입니다. 우리 친구들, 무엇 무엇이 있었나요? 라는 표현, there was 혹은 there were 위치만 슉 바꿔서 was there, were there 바꿔주는 거 기억나지요? 이 문장에서의 주어는 many visitors, 많은 방문객들, 복수명사니까요. Were there many visitors at the museum? 해주는 것이 맞는 문장입니다. 좋아요. 2번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Question number 2. The airplane arrived on time. 그 비행기는 제 시간에 도착했나요? 라는 표현입니다. A, did, B, was, C, were.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요. 우리 친구들 3초 드립니다. 3, 2, 1. 정답은요. 바로 A의 did 였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요. 뒤에 arrive라는 동사 원형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따라서 앞에는 조동사 did가 오는 것이 맞습니다. Did the airplane arrive on time? 그 비행기는 제 시간에 도착했나요? 라는 문장이 되겠죠. 마지막 3번 문제 갑니다. Question number 3. 3번 문제예요. 다음 중 과거 의문문으로 올바른 문장은 우리 친구들 올바른 것이에요. A. Did the last question easy? B. Was easy the last question? C. Was the last question easy? 자, 이 중에서 올바른 문장은 무엇일까요? 3, 2, 1. 정답은요? 그렇죠. C의 was the last question easy? 였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 문...

문장은 뒤에 일반 동사가 없고 is라는 형용사가 있지요. 따라서 문장의 맨 앞에 비동사 과거 was가 오는 것이 맞습니다. Was the last question easy? 이렇게요. 그 마지막 문제는 쉬웠나요? 라는 뜻이 되겠죠? 좋아요. 퀴즈 1, 2, 3 모두 풀어봤습니다. 정말 고생했어요, 우리 친구들. 네, 우리 친구들. 과거 시제 의문문이요. 지난 시간에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묻는 방법 모두 배워봤잖아요. 우리 친구들, 활용해서 친구들에게 혹은 가족에게 질문 한번 해보았나요? 지난 시간에 문법 능력 올리기 미션이었는데요. 혹시 해보지 못한 친구들은 오늘이라도 한번 과거에 대해서 묻는 표현, 질문 한번 해보세요. 이 영어라는 것은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배운 것들을 실생활에서 활용하고 직접 입 밖으로 내뱉어보고 할수록 실력이 훨씬 빨리 늘거든요. 오늘 꼭 과거 시제 의문문으로 질문 한번 해보기로 선생님이랑 약속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두 가지 아주 재미있는 지문을 독해도 하면서 그 속에서 문법도 찾으면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Let's start! 교재 36쪽에 step up!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구글 사용해 보셨나요? 구글. 네, 이 구글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엔진이잖아요. 지금은 검색 엔진을 넘어서서 이제 전 세계인들이 아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왜 이름을 구글이라고 지은 걸까요? 구글?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네, 오늘 지문에서 이 구글의 이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밝혀준다고 해요. 바로 지문 읽어볼까요? We all know the name Google. 그렇죠. 우리는 모두 know, 알고 있습니다. The name, 그 이름, Google. 구글이라는 이름을요. 우리 친구들, 여기서 name이요. 이름. 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사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이렇게 이름을 짓다라고 동사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대요. Name. 자, 이따가 뒤에서 나올 거예요. It is the name of a search engine.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it은요 앞에 있는 무엇을 가리키겠어요? Google. 그 구글이라는 것은요 이름이래요. 무엇의 search engine? 바로 검색 엔진이라는 뜻입니다. 검색 엔진. 우리가 무언가를 검색할 때 사용하는 도구 있지요? 그러한 검색 엔진의 이름이래요. 구글이. But why did they name it Google? 자, 우리가 궁금해하던 거죠. 그러나 why? 왜? Did they name? 자, 과거형 의문문 나왔네요, 우리 친구들. 그들은 name,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렇죠. 그것을 구글이라고. 그러나 왜 그들은 이름 지었을까요? 그것을 구글이라고? 왜 그럴까요? 선생님도 궁금한데요. Did the word mean anything? 여기도 나왔죠. 의문, 과거 의문문이요. Did, 주어, 동사, 원형이요. 여기서 mean은요, 의미하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해석해 보면, 그 단어는 의미했나요? 의미했나요? 과거 의문이죠. Anything, 무언가를. 즉, 그 단어, 구글이라는 그 단어는 무언가를 의미했나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런 질문이죠. No, it didn't have a meaning before. 아니요? 아니요? 없대요. 그것은 didn't have, 우리 친구들, unit 2에서 배웠던 반가운 표현이지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과거 부정이요. 그것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의미를요, before, 이전에.
그 구글이라는 것은 이전에 의미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네요.

Actually, they wanted to name it Google. 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Google 이런 식으로 발음할게요. Actually, 실제로, 사실은, 사실 그들은 wanted 뒤에 ed 붙어서 원했습니다. 무엇을 원했냐면 to name it. 그것을 이름 짓기를 원했습니다. 구골이라고요. 사실 구글이 아니라 처음에는 구고 이렇게 이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It means, 자, 우리 친구들, 이 숫자는 처음 보셔서 당황했죠? 10의 백승이라고도 읽는데요. 영어로는 10 to the power of 100. 이렇게 길게 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바로 설명이 있어요. Or, one with 100 zeros라고 되어 있지요. 그 구골이라는 것은 means, 의미합니다. 10의 백승.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10이 100개나 있다는 뜻이에요. 10이라는 숫자가 100개 있다. Or, 혹은 1 with 100개의 zeros. 1 뒤에 100개의 0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뒤에 0이 3개만 있어도 1000이지요. 4개 있으면 만이고요. 5개 있으면 10만이고요. 그런데 그 0이 100개나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라는 뜻이죠. 이 구고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를 의미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면 어떤 검색 엔진의 이름이 아주 큰 숫자를 뜻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검색하면 아주 방대한 양의 자료가 혹은 정보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구글이라고 짓고 싶었다는 거예요. So, they made their internet address. 그래서요, 그들은 made 무엇의 과거형일까요? 그렇죠. make 만들다의 과거형 만들었다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Their internet address. 그 인터넷 주소를 만들었습니다. Google. 이렇게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큰 숫자를 의미하는. 따라서 그들의 인터넷 주소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뻐에? 그런데요, 그러나 they misspelled it as Google. 그러나 그들은 misspell 하면요, 우리 친구들 철자를 잘못 쓰다예요. spell 하면 철자를 쓰다인데요, 그 앞에 MIS, miss가 들어갔죠. 어떤 실수, 실수로 스펠을 잘못 쓰다. 실수로 스펠을 잘못 썼대요. 그것을 as Google, Google라고 철자를 잘못 썼습니다. 원래는 Google이었잖아요. So, was the name born from a spelling error? 그래서 was the name, 자, 비동사가 주어 앞에 나왔네요. 그렇다면 의문문이 되는 거겠죠. 그 이름은 무엇무엇이었나요?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 뒤에 어? born이라는 동사가 선생님 또 있어요. 이상하네요. 네, 이거 왜 그러냐면요. be born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비동사 born 하면 태어나다 혹은 처음 생겨나다라는 뜻이에요. 비동사 was 그다음에 born 해서 처음 그 이름이 생겨나다 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the name was born인데요. 비동사를 앞으로 빼줬죠. Was the name born? 하면 그 이름이 처음 생겨났나요?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From a spelling error. 스펠링 철자 error. 오류로부터 처음 생겨난 이름인 건가요? That's funny. Funny 하면은 웃긴, 우스운이죠. 네, 이렇게 좋은 뜻이 있었는데 Google라고 철자 실수로 처음 생겨난 이름이라는 게 정말 That's funny 하네요. 아주 우스운 일이네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Google 지금은 정말 유명하고 전 세계인이 아주 당연하게 사용하는 이 이름인데 처음에는 실수로 만들어졌대요. 정말 우습지 않을 수 없겠네요, 우리 친구들. 지문을 재미있게 읽었다면요. 그 속에 숨은 grammar point

살펴보러 가봅시다. Grammar point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did the word mean 나왔지요? Did 주어 동사 원형이야. Did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원형. 그 단어는 의미했는가? 그 단어는 의미했나요? 이렇게 과거 의문이 되겠지요. 두 번째는요. Was the name blah blah? 그렇죠. 이 비동사 과거 was가 주어 앞에 왔습니다. 즉, 그 이름은 무엇무엇? 이었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의문문 형태가 되겠네요. 오늘의 grammar point요. 첫 번째, 일반 동사 과거 의문이고요. 두 번째, 비동사 과거 의문입니다. 이두 가지 만드는 방법이 다르니까요. 우리 친구들 각각 나눠서 꼭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문제 풀어봅시다. 1번.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은? 골라보래요. 1번. 구골의 의미. 오, 구골의 의미가 나오기는 했어요. 그쵸? 아주 큰, 방대한, 큰 숫자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이 글의 주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1번은 X. 2번. 검색 엔진 사용법? 검색 엔진 사용하는 방법이 나왔나요? 안 나왔지요. X. 3번. 구글 이름의 기원. 기원하면 우리 친구들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냐라는 뜻이에요. 구글이라는 이름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는지 밝혀주었죠. 그래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주제는 3번 구글 이름의 기원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2번 문제입니다.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골라보래요.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구골은 1에 0이 100개 붙은 수이다. 맞나요? 그렇죠.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 줬었죠? One with 100 zeros. 1 뒤에 0이 100개나 붙은 그런 수라고 했어요. 따라서 1번 정답. 2번. 구글은 철자를 잘못 써서 짓게 된 이름이다. 맞지요? misspelled. 철자를 잘못 썼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2번도 일치합니다. 3번. 구글 회사는 아무 의미 없는 이름을 짓고 싶었다? 아무 의미 없는 이름을 짓고자 만든 거였나요? 아니죠. 처음에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구글이라는 이름을 짓고 싶었으나 실수로 구글이라고 지었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3번은 일치하지 않는 말이 되겠습니다. 2번의 정답 3번 체크해주고 넘어갈게요. 네, 우리 친구들. 이제 교재 37쪽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 글의 아래 그림을 보니까요. 여러분, 한 번쯤은 본적 있는 작품이지요. 바로 모나리자라는 작품인데요. 지금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런 아름다운 인자한 미소를 아주 사랑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림을 한번 자세히 봐볼래요? 자세히 보면요. 어딘가가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그녀는 이 눈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마 밑에 바로 눈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화가인데, 이 화가가 과연 실수로 눈썹을 빼먹은 것일까요? 혹은 이 눈썹이 지워졌을까요? 네, 오늘의 이 질문에서 그녀의 눈썹에 대한 비밀이 밝혀진다고 합니다. 바로 한번 읽어볼게요. The Mona Lisa is a famous painting by Leonardo da Vinci. 나왔죠? 그 모나리자라는 작품은요, is a famous painting. famous. 우리 친구들, 지난 유닛에서 다뤄봤습니다. 유명한이라는 뜻이에요. 유명한 painting. 그림입니다. 누구로부터 그려진? 레오나르도 다빈치로부터 그려진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Many people love her gentle smile. 많은 사람들이요, love 아주 좋아해 줍니다. 그녀의 gentle 온화한 순한 미소를요. 아까 여러분도 보셨죠? 아주 온화하게,
아주 평온한

하게 미소를 짓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미소를 좋아합니다. But look closely. 그런데요, 한번 closely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자세히 봐보세요. She has

뒤에 make a mistake가 들어간 어떤 문장을 만들어야 되고요. make a mistake 하면 실수를 하다라는 뜻이죠. 네, 이 문장은 이따가 우리 문제 풀면서 한번 써볼게요. Or did the eyebrows fade over time?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과거 의문문 나왔습니다. Did 조동사 나왔고요. The eyebrows, 그 다음에 fade, 동사 원형까지 나왔죠. 그 눈썹들은 fade, 색이 바래다 혹은 희미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 눈썹들은 색이 희미해졌나요? 색이 바랬나요?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요. This mystery makes the painting even more interesting. 네, 이러한 mystery 하면 수수께끼라는 뜻인데요. 즉, 그 질문이, 그 답이 풀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수께끼라고 불렀어요. 그 수수께끼 혹은 그 미스테리한 부분은 makes, 만들어줍니다. 무엇을? The painting, 그 그림을요. Even more interesting, 훨씬 더 interesting, 재미있게. 흥미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겠죠. 그냥 일반 그림인데, 오? 눈썹이 왜 없지? 그 화가가 실수한 거야? 혹은 색이 지워진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면서 그 그림이 조금 더 재밌고 아주 흥미로워졌다는 거예요. 훨씬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었겠지요. But actually, it was the real face of Mona Lisa. But 그런데요, actually 사실은 it was 그것은 real 실제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의? 모나리자예요. 아하, 사람들이 그림을 보면서 눈썹이 없을 리가 없잖아. 이 눈썹 실수로 안 그린 걸까? 색이 지워진 걸까? 이렇게 궁금해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녀의 real face. 실제 얼굴이었다는 거네요. 정말 놀라운데요. In the past, past 하면 우리 친구들 과거라는 뜻이에요. 과거에는 women shaved their eyebrows for fashion. 우리 친구들 women 기억나지요? woman, a를 e로 바꾸면서 여자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과거에는 여자들이 shaved, 면도하다 뒤에 d가 붙어서 과거형이죠. 면도했습니다. 즉, 밀었습니다. 무엇을? 그들의 eyebrows, 그들의 눈썹들을요. 왜? For fashion. fashion 하면 유행 혹은 패션이에요. 즉, 그냥 유행을 따라서 멋을 위해서 눈썹을 밀었습니다. 라는 문장이었네요. 아하, 알고 보니까 과거에는 이 여자들이 눈썹을 미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지금이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이 모나리자, 아까 우리가 처음 봤던 그 그림에 눈썹이 없는 그녀는 실제로 눈썹이 없는 사람이 맞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문 재밌게 읽었으니까요. Grammar point 확인해 볼까요? Grammar point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요. Did the eyebrows fade? 그렇죠. Did 조동사, the eyebrows 주어, fade 동사 원형이야. 그 눈썹은 희미해졌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죠. The eyebrows. 자, 이렇게 주어에 단수가 오든 복수가 오든 뭐가 오든지 간에 의문, 그 과거형 의문문은요. 언제나 did 주어 동사 원형 이 형태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네, 여기까지 했으니까요. 문제 풀러 가볼게요. 1번 문제. 글의 괄호 안에 주어진 말을 이용해서 다음 우리말에 맞게 영어로 쓰세요라고 했네요. 아까 문제를 봤어요. 레오나르도가 실수를 했는가? 그렇죠. 지문에서 make a mistake, 실수를 하다라는 힌트를 줬어요. 우리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실수를 했는가? 과거 의문이지요. 따라서 레오나르도 주어 앞에 조동사 did가 와야 합니다. 조동사 did 레오나르도 실수를 하다. 동사 원형 make 그 다음에 a
mistake까지.

잡아주면 되겠지요. Make a mistake. 실수를 하다. 동사 원형입니다. Did Leonardo make a mistake? 레오나르도가 실수를 했는가?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지요. 1번 문제 정답. Did make a mistake.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예요. 모나리자가 눈썹이 없는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시간이 지나면서 그림의 눈썹이 지워져서? 지워졌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일치하지 않고요. 레오나르도가 실수로 눈썹을 그리지 않아서 이 훌륭한 화가 실수로 눈썹을 그리지 않지는 않았습니다. 네, 있는 그대로 그렸어요. 3번. 그 시대 여성들이 눈썹을 미는 것이 유행이어서. 맞지요? For fashion. 유행을 따라서 밀었다고 했습니다. 정답은요. 3번 체크해 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지문 아주 재미있게 잘 읽어봤고요. Now it's time to wrap up today's class. 오늘의 수업 마무리하러 가봅시다. 네, 오늘의 수업 마무리는요. 아주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서 해볼 건데요. Hidden Word 게임입니다. 우리 친구들, 숨은 그림 찾기 많이 해보셨지요? 오늘은 숨은 단어 찾기예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어떤 그림 속에 몇 개의 단어들이 숨겨진 채로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해석에 맞게 그 단어들을 바르게 문장으로 배열해 봅시다. 준비되셨지요? 첫 번째 문제. 자, 여러분, 단어를 찾아보세요. 해석은요. 그 단어는 무언가를 의미했는가? 입니다. 그 단어는 무언가를 의미했는가?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좋아요. 이제 선생님과 함께 해봅시다. 먼저, 의미했는가? 과거 의문이니까요. 맨 앞에, 그렇죠. did, 조동사. did 찾으셨죠? did, 그 다음 주어. the word, 그 다음에요. 동사 원형 mean anything 마지막에 물음표까지요. 찾아주세요. 네, 조합해 보면 Did the word mean anything? 그 단어는 무언가를 의미했는가? 였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 바로 들어가 봅시다. 짜잔! 어때요? 단어들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해석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눈썹이 희미해졌는가? 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눈썹이 희미해졌는가? 희미해졌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요. 여러분 찾아봤죠? Did. 마찬가지로 조동사 did가 문장 맨 앞에 오고요. 그 다음에 did the eyebrows. 그 다음에 동사 원형 fade. 희미해지다. fade. 시간이 지나면서 over time 하고 마지막에 센스 있게 물음표까지 찾아주세요. 문장은요. Did the eyebrows fade over time?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네. 단어 정말 잘 찾았고요. 문장으로까지 잘 만들어줬습니다. 좋아요.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문법 능력 올리기 미션입니다. 유명한 미술 작품의 유래에 대해 내가 궁금한 점을 과거형 의문문을 이용해서 작성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 두 번째 지문에서 모나리자 다뤄봤었죠. 그 외에도 아마 아주 유명한 미술 작품들이 많을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한 점을 이 과거형 의문문을 활용해서 질문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네,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영문법 독해의 힘을 키우는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내용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복습 열심히 하고 미션도 해보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납시다. See you next time.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좋아요.
0: 그럼 좀 특이한 곳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구점. 필요한 학용품을 찾아 문구점 산만리 파트 1.
1: 근데 솔직히 문구점 가면요.
0: Yeah.
1: 필요한 게 없는데도 자꾸 사게 돼요.
0: 맞아요.
1: 나는 다이어리를 쓰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사는 거예요.
0: 이상하게 한 번, 한 줄 정도 몇 줄 쓰다가 안 쓰게 되는데.
1: 또 내년에 보고 아 이거 안 썼네.
0: 맞아요.
1: 그렇게 돼요.
0: 우리 어렸을 때 그런 필통이라든가
1: 특이한
0: 거 버튼으로 막 나오고 이런 필통도 있었었거든요.
1: 감성 있죠.
0: 예전 일이지만
1: 네.
0: 아무튼 그 뭐랄까 그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학용품을 사는 곳이 아닌 것 같아요.
1: 맞아요. 뭔가 이게 추억을 이야기하고
0: yes.
1: 나의 어떤 그런 좀 비어있는 감정을 메꾸는
0: 맞아. 감성이 좀 들어가 있어요.
1: 맞아요.
0: 오케이. So, 오늘 문구점 간 시츄에이션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입니다. 이런 공책 찾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 오,
0: 원하는 공책이 있는 거예요.
1: 있네. 저희 아이들도 보면요, 이 캐릭터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 공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0: 어렸을 때는 화려한 거 많이 찾는데, 또
1: 맞아요.
0: 살짝 중학교, 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좀
1: 네.
0: 뭔가 좀 심플한 거, 이런 거 많이
1: 맞아요.
0: 찾죠. 자, 두
1: 예.
0: 번째 미션은요. 다른 표지 색으로도 나와요. 색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되겠네요.
1: 그쵸.
0: 그렇죠?
1: 원하는 컬러가 또 있나 보죠.
0: That's right. 자,
1: 좋습니다.
0: 영어로 바꿔볼게요.
1: 예. 문구점에 가서 또 영어로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0: All
1: 제가.
0: 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Can I help
1: 안녕하세요.
0: you?
1: 혹시 이런 공책 찾고 있는데요.
0: Do you speak English? Sorry.
1: 아, 예. 오케이, 오케이. I find. I am finding.
0: Oh,
1: I am
0: you're
1: finding.
0: trying to find,
1: Yeah,
0: okay.
1: this notebook.
0: Ah, like this.
1: Yeah.
0: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1: Yeah. 잠깐만, 근데. 다른 표지 색으로도 나와요?
0: Sorry?
1: color. Different color. Different color, another color.
0: Oh, a different color. It comes in blue,
1: Blue?
0: but it's sold out.
1: Ah,
0: Yeah, it's
1: blue.
0: sold out. It's all gone. Yeah.
1: Yes.
0: I'm sorry.
1: 아, it's okay.
0: That's the most similar one.
1: 아.
0: Yeah. 아유, 정말.
1: 네.
0: 이 해외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문구점이라는 게 따로 별로 없거든요.
1: 그냥
0: 찾기가
1: 다
0: 쉽지
1: 같이
0: 않아요.
1: 팔죠.
0: 맞아요. 이것저것 다 파는 곳이 많기 때문에 약간 우리 같은 추억은 좀 없긴 한데.
1: 그쵸.
0: 그래도 오늘 나오는 것에서 굉장히 어휘 같은 것도, 아, 우리 이거를 몰랐다니 하는 게 많을 겁니다. 오케이. 자,
1: 궁금합니다.
0: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드세요.
2: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3: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2: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3: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이런 공책 찾고 있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는 겁니다.
1: 네, I'm looking for a like this.
0: 자, 일단 앞에부터 한번 가볼게요.
1: 나는 look for 하고 있어. 예, B-I-N-G잖아요. 그래서 look for가 찾다예요. 저 또 이것도 많이 외웠던 기억나요.
0: 네.
1: Look for 이것을 like this. 이거 여기서 끊어도 되겠네요.
0: 오케이.
1: 예, 이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공책.
0: 공책이 필요합니다.
1: 공책이니까
0: 네.
1: 그냥 북이 아니라 notebook이겠네요.
0: yes.
1: 우리가 이게 노트북을 컴퓨터를 쓸 때 사실
0: right,
1: 노트북
0: right.
1: 쓰잖아요.
0: Laptops,
1: 랩탑인데
0: right?
1: 그죠?
0: 네. 오케이. 자, 한번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looking for 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A notebook like this. 정답입니다. 원 워드로 해주시고요. 노트 한다는 거를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1: 네, 맞아요.
0: 노트북 공책이 되겠고요. 자, 참고로 이거 나온 김에 당연히 우리 교재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1: 교재요?
0: 우리가 왕초보 영어도 교재가 여러분들 있잖아요.
1: 네.
0: 영어로 뭐라고 하죠?
1: 교재.
0: 갑자기 안 떠오르죠.
1: 교재는 한자잖아요. 교재는 한자인데. 교재 그러면은 학습지 뭐 이런 개념인가요?
0: 그러니까 이거 내가 뭔가를 필기하는 느낌보다는 그것을 네. 참고해서 학교에서 예를 들어
1: 배우는 거.
0: 우리 왕초보 영어 교재 같은
1: 교과서 같은 거.
0: Right, right.
1: 교과서 그거는 그냥 북 아니에요? 북?
0: 북?
1: 예.
0: 오케이.
1: 북.
0: 자, 북은 당연히 들어가지만 바로 textbook.
1: 텍스북이에요.
0: Textbook, yes. 이것도 two words가 아니라 one word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Text가 들어간 book. So, textbook을 보고 사실 뭐 notebook에 이렇게 필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이 맞겠죠. 자, 앞부분에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슬기 씨가 이거를 암기를 한 적이 있다고
1: 네.
0: 얘기를 했었죠. So, 우리 look for something 한다는 거. 이게 바로 뭔가를 찾다라는 뜻인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for 뒤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얻고자 하는 게 많아요.
1: 네.
0: for 뒤에. 좀 이따가 제가 비슷한 표현들 알려드릴 텐데. 그래서 이거를 얻으려고 나는 look하고 있는 거예요.
1: 예.
0: look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번에 한번 제가 그거 알려드렸을 거예요. find랑 좀 다르다 했었죠.
1: 맞아요.
0: look for 하는 것은 이미 찾아냈나요? 아니면 찾고 있나요?
1: 찾고 있어요.
0: yes. 이거는 예.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I'm
1: 네.
0: looking for something, right?
1: 예.
0: but find는 찾아내다, 결과에 더 집중하는 겁니다. So I already found it. 이런 식으로. Okay, so look for something. 아예 덩어리고요. 진행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Okay?
1: 네.
0: 예를 들어서 저희 언니 누나 찾고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난 찾고 있다. 나의 누나나 뭐 언니나.
1: I'm looking for my sister.
0: 그렇죠. I'm looking for my sister.
1: Yeah.
0: Have you seen her? 막 이러면서. 자, 질문형도 가능하겠죠.
1: 네.
0: 주어 비동사 돌리면 됩니다.
1: 그쵸.
0: 바꾸면 돼요. 이거. 너 나 찾고 있니? 너 나 찾고 있는 거야? 계속 두리번거리길래.
1: Yeah. Are you looking for me?
0: 그렇죠. Are you looking for me?
1: Uh-huh.
0: Very nice. Look for. 이것도 사실 몇 번만 써보면요. Find랑 느낌이 다른 것을 알게 될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I am finding my sister.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과이기 때문에.
1: 네,
0: 과정이기 때문에. 자, 같이 한번 이러면 읽어볼 텐데 이 정도에서 나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Looking 하고 있는데 뭘 얻으려고? 뒤에 것을.
1: Mm-hmm.
0: 읽어볼게요. I am looking for my sister.
1: I am looking for my sister.
0: Are you looking for me?
1: Are you looking for me?
0: 네. 자, 이제 for 관련해서 제가 좀 비슷한 느낌의 흐름의
1: yes.
0: 표현을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이런 겁니다. Ask for something 하는 게 뭔지 아세요?
1: Ask for?
0: Right.
1: 물어보는 거 아닌가요?
0: 자, 그거는 그냥 ask고요. Ask for something은요. 뭔가를 좀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for 뒤에 것을 내가 원한다고 했었잖아요.
1: 네네네.
0: Okay, so 뭐 ask for something은 내가 물어봐서 for 뒤에 있는 거 받으려고 하는 거.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좀 쉽죠?
1: 네네네.
0: Apply for something 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1: Apply는 뭔가 제공하는 건데요?
0: 아, 그거는 provide고요.
1: 아이고, 많이 못 갔네요.
0: 많이 못 갔어요.
1: 예.
0: Apply for something. 예를 들어서 I'm applying for a job. 이렇게 얘기를 하면
1: 찾고 있는 거네.
0: 맞아요.
1: 구직.
0: 이거는 구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 네.
0: 그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1: 네.
0: 신청하는 것을 apply for 한다고
1: 지원하다.
0: 합니다. 그래서 그 포지션을 내가 원하는 거죠. for
1: 예,
0: 뒤에.
1: 예, 예.
0: 그러기 위해서 내가 apply를 한다. 그래서
1: for가
0: 항상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1: 네.
0: Okay? So, 요거는 노트북 원하는 거예요.
1: 네.
0: 읽어보겠습니다.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1: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0: All right. 자,

0: 됐을 때 거기에서 주인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 네.
0: 여기 좀 비슷한 게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러면서.
1: We might have one over here. 진짜 이 문구점 사장님들은 정말 신기한 게 거기에 진짜 물건이 많거든요. 뭐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아시는 게.
0: 심지어 디자인까지.
1: 네. 지금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있을지도 모르겠다. Might have.
0: Might have.
1: 비슷한 것. 이렇게 끊을까요?
0: 겉, 오케이.
1: 예, one이 것이잖아요. Over here. 여기에.
0: 여기에.
1: 그러면은 여기에 비슷한이 들어가야겠네요.
0: 비슷한이라는 형용사가 나와야 됩니다.
1: same one은 이상해요.
0: Same one?
1: 예.
0: Okay.
1: 그래서
0: Same one은 뭐죠?
1: same은 비슷한.
0: 네? 죄송한데, 비슷한이 아니라면서요.
1: same은 거의 똑같은 거예요.
0: 맞아요.
1: 예, 거의 똑같은 거라서 비슷한 거는 제가 왜 아냐면요.
0: S로 시작하죠.
1: 저는 이제 저희 가족끼리
0: Yeah.
1: similar look을 입는 걸 좋아해요.
0: 요즘에 약간
1: 예.
0: 시밀러룩 이 말이 또 유행이죠.
1: 맞아요.
0: 오케이.
1: family look, similar look.
0: 똑같으면 오히려 조금 촌스럽다라고 해서 비슷하게
1: 맞아요.
0: 가죠.
1: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스펠링이
0: 스펠링이.
1: 관건이죠. C. mil, miller.
0: Okay.
1: Yeah,
0: Okay.
1: similar.
0: Similar.
1: similar.
0: 맞는지 한번 보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So,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1: Yes.
0: 정답?
1: 오!
0: 맞습니다. 근데 진짜 맞아요. 예전에 무슨 공항 사진 같은 게뭐 소셜미디어에 올라왔었는데,
1: 네.
0: 예전에는 왜 커플끼리 똑같은 옷을 입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1: 맞아요.
0: 그게, 아우, 너무 티를 낸다, 막 이래가지고, 약간 같은 계열의 색을 입는다든가, 무늬가 비슷하다든가. Am I right?
1: 진짜
0: Yes.
1: 은근히 티내는 거죠.
0: 맞아요, 맞아요.
1: 에.
0: 그런 게 이제, 뭐, similar look이다, 또 유행을 했었는데, so similar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이라는 형용사고요. 그러면 방금 슬기 씨가 얘기했던, 같은이라고 하려면,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요?
1: 그쵸.
0: 네.
1: 이게 바로 우리가 쌤쌤이라고 하는
0: 맞아요.
1: 쌤.
0: 쌤쌤. 쌤인데, 얘는 더를 넣는 게 중요해요.
1: 아, 그래요?
0: 예. 왜냐면, 같은 것은 뭐, 비슷한 거랑 아예 다르죠. 딱
1: 네.
0: 특정, 한정돼 있잖아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the same, 뭐뭐. 이렇게 쓰는 거. 그래서 더랑 같이 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보세요. 여기서,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사장님은 확신이 차이 있나요?
1: 아니요.
0: 아니에요?
1: 예.
0: 예. 있을지도 모른다?
1: 확신 많이 떨어지는데요?
0: 어디서
1: 예.
0: 알수 있어요?
1: Might have.
0: That's right.
1: Might.
0: Might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1: 네.
0: So, might 뒤에 동사 원형 하면 뭐 그렇다. 100%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럴지도 몰라요. Okay, let's see. 어디 보자. 이러면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Okay?
1: 네.
0: So, 한번 might 뒤에 동사 원형입니다, 여러분들. 그녀가 너에게 뭔가를 물어볼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 준비하고 있어. 이런 느낌. 자, 그녀가 너에게 물어볼지도 모른다. 뭔가를.
1: 그녀가
0: 아하.
1: she might ask
0: You,
1: you
0: 뭔가.
1: something.
0: Something.
1: Yeah.
0: She might ask you something. 이런 식으로.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나 늦을지도 몰라. 아, 내가
1: 오.
0: 내일 약속이 있을, 갑자기 어떻게 될지도 몰라서. 아무튼, 나 늦을지도 몰라.
1: I might late.
0: 아! 이거 실수 잘
1: 뭐이뭐 이상한
0: 안 하는데.
1: 느낌이 드는데요? I might
0: I might
1: be late.
0: be late.
1: 아, yeah.
0: 왜냐면 late은 비동사랑 같이 써야 되죠? 비동사의
1: 네.
0: 원형은 be 되겠습니다. So 이런 것들이
1: I be late.
0: 살짝 헷갈리죠.
1: 그렇죠. 이게
0: Right.
1: 딱안 떠오르죠.
0: Yes, yes.
1: 네.
0: So might 뒤에 동사 원형 ask, might 뒤에 동사 원형, 비동사 원형 be입니다. 네.
1: 예.
0: 자, 요거 갈때 확신에 찬 듯이 낭독하면 엄청 어색하죠?
1: 그렇겠네요.
0: 떨어지니까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She might ask you something.
1: She might ask you something.
0: I might be late.
1: I might be late.
0: 네. 자, 그리고 오늘은 이 명작을 하진 않겠으나,
1: 네.
0: 항상 이 might과 관련돼 있는, 친구들을 같이 알아야 돼요.
1: 오.
0: 그 might 대신에 may가 나올 수도 있고, must가 나올 수도 있어요. 조동사, right? 그러면은
1: 네.
0: 확신이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1: 오호.
0: So, might이 일지도 몰라.
1: 예.
0: 라면은 may는 거의 비슷한데요.
1: 오.
0: 살짝 달라요. 약간, 뭐뭐 할 수도 있지.
1: 와하.
0: 살짝 확신이 올라가요.
1: 예.
0: 그리고 must는 확 올라갑니다.
1: 와.
0: 강한 확신, 추측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그랬겠구만. 이런 느낌으로.
1: 그럼 마이 지금 이 문장의 마이 대신에 얘네들을 다 써도 되는 거예요?
0: 가능하지만 이 전달하는 그런 확신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1: 예.
0: 오케이?
1: 뜻이 달라지네요.
0: 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1: We might have a similar one.

0: Over here.
1: 네, 여기서 참고로 one은 어떤 것이라는 뜻이지 네. 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1: 자, 다음 문장 보니까요.
0: 네.
1: 다른 표지색으로도 나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0: 다른 컬러가 필요하네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예. 약간 white color 좋아했어요.
0: 아, 그래요?
1: 깨끗한 느낌.
0: 아...
1: 하지만 이제 지문이 막 묻기 시작하죠.
0: 저는 때타가지고. 저는 무조건 블랙이요.
1: 실용적이었구나.
0: 예, 그럼요. Does it come in cover colors? 어, 뭐, 이게 약간 느낌이?
1: 이게 뭘까요?
0: Come in. 들어오나요? Come. 아, 이런 것도 취급하나요? 이런 느낌인가?
1: Something like that, 예. I guess.
0: 그러면은 아까 그, 이건 노트북이 될 것 같고, 그 노트북이 다, 어, 커버가 색깔이 다른 거. 여기 달라야 되겠네요. Does it come in another? Another 할까요? 다른
1: okay.
0: 거니까.
1: Alright.
0: 예.
1: Good try, good try.
0: 예, another cover, 또 다른 커버 색깔이 있나요?
1: Okay.
0: 예.
1: 뭔가 해석은 되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렇죠? Alright. 보겠습니다. Does it come in another cover colors? 자, 일단은 다른이라고 할 때 another이라고 하는 거 쓴 거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아요.
0: 오.
1: 오늘 답은 아니지만 괜찮습니다. 하지만
0: 네.
1: 이게 여기서는 안 돼요.
0: 아, 그래요?
1: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0: different이에요.
1: 왜냐하면 another 같은 경우에는 another color이라고
0: 아~
1: 해야 되겠죠. 복수를 쓰면 안 돼요. 만약에 복수로 쓸 거면 other colors라고
0: 아,
1: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문법적인 충돌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0: 그 여기 other는 돼요?
1: other이라고 하면 가능하죠. other cover colors 이런 식으로.
0: 오.
1: 오케이. 네. different 이거 말고 다른 right
0: 예.
1: 굉장히 심플한 표현으로 썼고요. 이 different 할 때 많은 분들이 강세를 잘못 줘서 different 사음절처럼 발음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I의 강세를 꽝 찍고요.
0: 네.
1: 거의 T는 흡수되는 느낌이에요.
0: 아.
1: 이런 느낌이죠. different different 그러니까 천천히 하면 T가 살짝 T가 나지만 연음으로 읽을 때는 거의 티가 나면 안 되는 겁니다. Alright, so 앞쪽에 강세 주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0: 네. Different.
1: Okay, one more time.
0: Different.
1: Different. 이렇게 돼야지 different.
0: 에이.
1: Okay. 자, 그리고 어떤 색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0: 네.
1: 다른 표지 색으로도 나와요 라고 했는데 어떤 색으로 어떤 물건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일단은 나온다 come 쓰면 되고요.
0: 네.
1: 그리고 뒤에 색 앞에다가 in을 넣어주는 거예요.
0: 오.
1: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come in 색 쓰면 어떤 색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0: 우와.
1: 예를 들어 come in gold, come in green
0: 예.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come in 이런 색상으로
0: 아.
1: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0: 근데 이게 나와요라는 해석이 있으니까
1: 네.
0: 저는 뭔가 come out이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1: right,
0: 느낌이 드는
1: 그러니까
0: 거예요.
1: 이게 해석된 거를 그대로 영어로 바꿔보려고 하는 거는
0: 네.
1: 문장 흐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약간 자기 크리에이티비티를 만들 수가 없죠. 좀 한정된 상황에서
0: 맞아요.
1: 해석만 해버리는 건 있습니다.
0: 네.
1: 자,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세요. 파란색과 핑크색으로 나온다를 활용을 해서
0: 예.
1: 그건 일단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건 와요. 이렇게 하면 되죠.
0: It comes.
1: It comes. 예. 그런데 파란색과 핑크색으로.
0: It comes in blue and pink.
1: 그렇죠.
0: Oh.
1: In blue and pink. 자, how about this? 그 드레스는
0: 네.
1: 빨간색으로도 나와요. 하면
0: oh.
1: 중간에 also를 한번 넣어서
0: 예.
1: 느낌 살려볼게요. 뭐 그걸 빼도 상관없습니다. 그 드레스는 빨간색으로도 와요 이래야겠죠?
0: The dress comes in also red.
1: 아, 오케이. The dress also comes in red.
0: 아,
1: 이렇게 하면 이건 검정색, 흰색도 있지만요. 사실 빨간색으로도 나옵니다.
0: Yes.
1: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어떤 색으로 나온다라고 할 때는 전치사 in을 쓰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문장에서 자연스럽게 익히셔야 돼요.
0: 네.
1: You know? Okay.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t comes in blue and pink.
0: It comes in blue and pink.
1: The dress also comes in red.
0: The dress also comes in red.
1: Alright. 자. 응용 문장, 질문형을 할 텐데요. 살짝 헷갈릴 수도 있긴 하지만
0: 네.
1: 그건 나와요. 그럼 it comes잖아요.
0: 예.
1: 그럼 질문으로 그건 나오나요?
0: 어.
1: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0: Does it comes?
1: 어, does it comes?
0: 아, does it come?
1: 이렇게 살짝 헷갈리죠, 그죠?
0: 네.
1: 자, 그러면 그게 나와요. 검정색으로도요. 그래서 뭐뭐뭐 to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0: Does it come in black too?
1: 그렇죠. Does it come in black too?
0: Yes.
1: Does it also come in black?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질문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0: 네.
1: 이런 것들은 이런 문구점에서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옷 사러 갔을 때 특히 그렇지 않나요?
0: 그렇죠, 그렇죠.
1: 아, 나 이거 사이즈도 좋고 스타일도 좋은데 색이 별로네 이랬을 때는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0: 네.
1: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0: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1: Alright,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꼭 이래요. 원하는
0: 왜요?
1: 게 있으면 파란색으로도 나오는데. 품절이에요.
0: 아이고
1: 꼭 없어요.
0: 꼭 내가 원하는 건 잘 나가더라고.
1: 잘 나가요.
0: 예, 맞아요. 그리고 또 내가 사고 싶은 거 비싸고.
1: 왜냐면 모두가 원하거든요.
0: 그렇죠. 예.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품절. 이렇게 되겠네요.
1: 이거는 우리가 다행히도 지금 배웠으니까.
0: 네. 그러면 여기에 품절이니까 다 팔렸다가 이제 저희는 알죠.
1: 오케이.
0: 워낙 이거는
1: 이거 외래어로도 쓰지 않나요?
0: 너무
1: 사실?
0: 많이 그 현수막에
1: 걸어놓죠?
0: 걸어놔요.
1: 그거 보면은 눈물이 딱 나죠?
0: 맞아요.
1: 그렇죠? 아, 못 샀구나. 네.
0: 이거 주문해서 못 받아요? 아, 이렇게도 물어봐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1: 그래서 콘서트 티켓 같은 거 뭐 5초 만에도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0: 맞아요. 네. 광클 해야 돼요.
1: 광클.
0: 아주 열심히 클릭.
1: 그래도 될까 말까?
0: 네.
1: So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맞습니다.
0: Yes.
1: 자, sold out은 중요한 게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비동사랑 같이 썼죠?
0: 그렇구나.
1: So it is sold out인 상태예요. 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So sold out은 품절인, 뭐 매진인 티켓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Correct? Alright.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아까 요거 우리 달아놨었죠. 그죠?
0: 네.
1: Right? Also 해서 약간 양념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거로도 나온다. 그래서 어떤 또한 뭐뭐 도로 쓸 수 있었던 거. Right? 자, 예를 들어 이 also는요 사실 강조하고 싶은데 아무데나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 그리고 또 있잖아요 하면서 출발을 해도 돼요.
0: 아.
1: also를 앞에 넣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그리고 또한 그건 무료입니다. 그럼 일단은
0: also it's free.
1: That's it. Also it's free.
0: Yes.
1: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주어 뒤에 바로 뒤에 넣어서
0: 네.
1: 저는 또한 AA batteries도 필요해요. AA batteries가 우리가 왜 AA 해가지고
0: 아,
1: 좀 굵은 배터리
0: 네네네네.
1: 살짝 굵은, right?
0: 네.
1: 저는 또한 필요해요. 그러면 어때요?
0: I also need
1: AA 배터리들.
0: AA batteries.
1: 오케이. Okay. 그나저나 이거 사이즈 뭐 AA, 뭐 AAA,
0: 예.
1: AAA 이런 거 있잖아요.
0: 맞아요.
1: Double, triple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Also, it's free.
0: Also, it's free.
1: I also need AA batteries.
0: Oh, I also need AA batteries.
1: 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제가 항상 여러분들 계속 머리에 들어갈 때까지 시킬 건데요.
0: 네.
1: Also는 to랑 비슷하고요.
0: 음?
1: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아시더라고요.
0: 알죠.
1: 그런데 또 하나 쓰는 게 있습니다.
0: As?
1: 문장 보통 맨 뒤에 넣어서 as, 이러면은 또한이라는 뜻이 돼요.
0: 그래요?
1: 역시 제가 잘 고른 것 같아요.
0: 누가 쓰죠 이렇게? 저는 뵌 적이 없어요.
1: 영국이나 이런 데서 특히 많이 쓰기도
0: 아.
1: 하는데 자, 아우 잘했다 잘.
0: 아, as well 인가요? 어 그래요?
1: 정답
0: 오.
1: 맞습니다. Oh, I like this one as well. 이러면 어, 나 이것도 한번.
0: 이것도 좋아요. 네.
1: 이거는 오. 희한하게 좀 뭐라 그럴까요? 약간의 격식의 느낌도 없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어린 친구들보다는 조금 나이 조금 더 성인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 아주 좀 점잖은 느낌을 많이 주기도 합니다.
0: 네.
1: As well 같은 경우에 얘는 문장 맨 뒤에 넣어주시면 돼요. Alright,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0: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1: Very nice. 또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이런 공책 찾고 있는데요.
0: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1: 두 번째 미션은요. 다른 표지색으로도 나와요?
0: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1: 그렇죠. in이 중요했습니다.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2: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1: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2: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1: 네, 입으로 직접 도전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1: Alright. 자, 첫 번째는요. Look for something. 아, 뭔가를 찾는 과정을 강조한 거였죠.
0: Yes.
1: 입영작 할 때는 여러분 틀려도 되니까 목소리 키워주세요.
0: Okay.
1: Alright. 자, 제 여동생을 찾고 있는데요. 저는 저의 여동생을 찾고 있어요.
0: Oh, I'm looking for my sister.
1: There you go. I'm looking for my sister. Mm-hmm. 자, how about this? 이런 공책 찾고 있는데요. 자, 저는 찾고 있어요. 공책을 일단 거기까지 하면은
0: I'm looking for a notebook.
1: 이런
0: like this.
1: Like this. 자, 세 번째입니다. 너 나 찾고 있는 거니? 너 나 찾고 있어?
0: Oh, are you looking for me?
1: There you go. 진행형으로 또 썼네요.
0: Yeah.
1: 같이 읽어 볼게요. I am looking for my sister.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Are you looking for me? Okay, 다음은요. Come in 어떤 색이 나와야 됩니다.
0: 네.
1: 자, 첫 번째. 아, 그 드레스 빨간색으로도 나와요. Also를 좀 넣어볼게요. 그 드레스는 또한 빨간색으로 나온다.
0: The dress also comes in red.
1: Yes. 자, 그거 검정색으로도 나와요. To를 마지막에 넣어볼게요.
0: Yes. Does it come in black too?
1: Two.
0: Yes.
1: Alright, 하나 더 해볼게요. 다른 표지색으로도 나와요? 자, 그거는 나오나요? 일단 어떻게 해요?
0: Does it come in?
1: Okay, does it come in? 자, 다른 커버 색상들?
0: Different cover colors?
1: You got it. Okay,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dress also comes in red. Does it come in black too?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ed colors? 네,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4: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3: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4: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1: 네, 오늘은 진짜 쇼핑몰에서도 쓸 수 있는 전치사 in 넣어서 come in 요거 많이 트레이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어딜 놀러 갈 때 내가 필요한 색상이 있을 때 그때 딱딱 꺼내서 쓰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That's right. Alright,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0: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2: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5: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2: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Sorry.
5: Only this color?
2: At the moment, yes.
1: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0: 네.
1: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0: 난 내가 춤추는 걸 봤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saw you dance.
1: Alright, very nice.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바로 네. look for something or someone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너 내 핸드폰 찾고 있니? 너 너의 핸드폰을 찾고 있어?
0: 네.
1: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Alright.

0: 자, 그날 배운 다이얼로그 같은 경우에 네. 일단 연기하는 게 조금 쑥스럽다라고 한다면은 목소리 키워서 낭독해보는 훈련 항상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아주 자신감이 생기는 것만큼 영어가 느는 방법이 또 없는 것 같아요.
0: Of course.
1: 네.
0: Alright.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고 보는 영어쌤 이지인 선생님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영문법 독해 힘 레벨 4 다섯 번째 강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정대명사 두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시작하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나갔던 리뷰 퀴즈 함께 해결해 볼까요? Their skin helps them swim blank faster. 그들의 피부는 helps, 돕는다. 자, 여러분, help 하면 떠오르는 구문이 하나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help, 목적어, 목적격, 보호 구문이에요. 목적어가 이것 하도록 돕는다란 뜻이에요. 그것들이 수영하도록 돕는다. 어떻게 수영하도록? 더 빨리. 네, 여기까지의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훨씬이란 뜻을 가진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표현이 필요해요. 정답은 a lot이 되겠죠. 네, a lot을 쓰면 faster가 더 강조돼요. 훨씬 더 빠르게 란 의미가 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Their skin helps them swim a lot faster.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확인해 봤고요. Today's learning point로 오늘 배울 내용을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Today's learning point. 오늘은 step up, 문법을 적용해 독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올 지문의 주제는 첫 번째, plant, 식물이고요. 두 번째, animals, 동물입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흥미진진한 사실들을 알려줄지 기대되지 않나요? 자, 그럼 우리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자, 문법을 적용해 독해를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어떤 문법을 배웠는지 한 번 더 짚어봐야겠죠? 우리 부정대명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부정대명사란 정해지지 않은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대명사죠. 자, 우리말에도 정해지지 않은 대상을 말할 때 어떤 하나, 몇몇, 어떤 사람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영어에는 어떤 표현들이 있을까요? 먼저 대표적으로 하나, 어떤 하나를 가리킬 때 one이라는 표현을 가리킵니다. 씁니다. 자, 근데 그 대상이 여러 개일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원에다 s를 붙여서 복수명사로 ones로 만들고요. 뜻은 어떤 것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대상들이 두 개가 있을 때, 세 개가 있을 때 또는 여러 개가 있을 때 쓰는 부정대명사들이 있었어요. 먼저 두 개의 대상 중에 하나는 어떻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떻다, 나머지 하나는 어떻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하나는 앞에서 본 one과 같이 또 one을 쓰고요. 나머지 하나는 어떤 표현이었죠, 여러분? 네, the other를 씁니다. the other 하면 나머지 하나를 뜻하는 표현이 되겠어요. 자, 세 개가 있을 땐 어떻게 할까요? 역시 하나는 one으로 나타내고요. 또 다른 하나가 있고 또 나머지 하나가 남겠죠? 또 다른 하나란 표현으로 바로 another를 씁니다. another은 하나의 단어예요. on과 other이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가 됩니다. another. 나머지 하나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the other로 표현해 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 본 것은 다 단수 형태의 단수 명사들이에요. 그러면 대상이 여러 개 있을 때, 아주 많을 때는 또 어떤 부정대명사 쓸 수 있을까요? 먼저 몇몇이란 뜻을 가진 표현으로 some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몇몇이 있으면 또 다른 몇몇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others를 쓰면 됩니다. Some others, 나머지 모두, 이제 나머지 몇 개가 또 남게 되겠죠? 그럴 때는 더를 붙여서 the others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나온 표현들은 복수 명사라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지 가이드로 지난 시간에 배운 문법 내용 정리했고요. 이제 스텝업으로 독해 지문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스텝업에 오셨습니다. 교재 29쪽을 펴주시고요. 오늘 읽을 2번 지문의 대주제는 앞에서 말했죠? Plant, 식물입니다. 오늘 나올 주인공은 또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기대가 되는데요. 자, 우리 2번 지문 시작해 볼게요. Can trees move from one place to another? 질문으로 시작하네요. 나무는 움직일 수 있나요? From one place to another. From A to B 구문이 나왔네요. From A to B 구문은 A에서 B까지 어떤 방향을 나타낼 때 쓰는 구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입해서 해석을 해볼게요. 한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까지 move, 이동할 수 있나요? 라고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정대명사 another 나왔죠?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했어요? 또 다른 곳. 지금은 place, 장소를 말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곳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겠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벌써 흥미진진하네요. 나무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고요? 네, 무슨 일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Most trees can't, but some can. 대부분의 나무는 할수 없습니다. 뭘할수 없죠? 뒤에 move, 이동하다라는 동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하지만 some, 몇몇은 can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역시 뒤에 move 생략돼 있죠? 자, 부정대명사 some이 나왔어요. 많은 나무들 중에 대부분은 움직일 수 없지만 또 몇몇은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나무들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Blank of them is the walking palm. 무엇? 아직 뭔지 모르니까 무엇으로 해석할게요. 그것들 중에 무엇은 바로 The Walking Palm, 걷는 야자수입니다. 네, 벌써 이름부터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걸알수 있게 해주죠? 걷는 야자수란 나무가 움직인다고 해요, 여러분. This special tree can walk. 이 특별한 나무는 걸을 수 있어요. 네, 이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걸을 수 있는 나무예요. Its roots are above the ground, so it looks like it has legs. 그것의 뿌리는, 여기서 its는 무엇의 뿌리죠? 바로 앞에 나와 있는 walking palm이 되겠습니다. 그것의 뿌리들은 above the ground. 네, 전치사구가 나왔네요. 땅 위에 있다, 있습니다.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전치사구가 나오면, 네, 전치사구가 나오면 이때 비동사는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뿌리가 지금 땅 위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looks like, 뭐뭐처럼 보입니다. 뭐처럼 보이죠? 그것이 다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walking palm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정말 뿌리들이 땅 위로 나와 있고 마치 다리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럼 다음 문장도 보겠습니다. Sometimes the trees need more sunlight. 때때로 나무는 뭘 필요로 하죠? 더 많은 햇빛을 필요로 합니다. 맞아요. 식물들은 햇빛을 받고 자라니까요. Then it grows new roots in that direction while blank die off. 그러면 그것은 자라나게 합니다. 새로운 뿌리를 그 방향으로요. That은 여기서 지시대명사 direction을 꾸며주는 저 방향, 그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저기서 말하는 그 방향이란 무엇일까요? 해를 쫓아서 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while이 바로 나오네요. 여기서 끊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while의 뜻은 무엇인가요? 뭐뭐하는 동안에? 네. 이처럼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여기 쓰인 while은 의미가 다릅니다. 바로 반면에라는 뜻을 가지는 양보 접속사예요. 반면에는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이어줄 때 쓰이는 표현이죠. 자, 그럼 뒤에 오는 내용이 앞에 내용과 상반됩니다. 무엇이 die of, 죽는 반면에 그것은 새로운 뿌리를 그 방향으로 자라나게 한대요. 정말 상반되는 내용이 나왔나요? 새로운 뿌리가 자라나는데 어떤 건 죽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반대되는 내용, 상반되는 내용을 이어줄 때 while, 양보접속사를 쓸수 있습니다. This happens slowly. 이것은 천천히 일어납니다. 이것이 뭘까요? 네, 여기서 말하는 this는 앞에 나오는 내용을 말하겠죠? 새로운 뿌리는 자라나고 또 다른 것들은 죽어가는 그 현상이요. 천천히 일어난다고 해요. It can move about 20 meters in a year. 이것은 움직입니다. 대략 20m를 1년에요. 1년에 20m 정도를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about을 뭐뭐에 관하여라고 해석하지 않고 약이라고 해석을 했죠? about은 이렇게 뒤에 숫자가 나오면 어림잡아 대략이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대략 20m 정도를 이동한다라는 말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재밌었죠? 움직이는 나무라니요. 자, 그러면 글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문제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번 문제예요. 글의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하고 B에 들어갈 말을 찾는 건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정대명사들이 나와 있네요. 자, 선생님은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단 문법적으로 맞고, 또 문맥상 의미적으로도 맞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먼저 A부터 보면, blank of them 하고 뒤에 is, 비동사가 보이네요. 비동사 is가 쓰였다는 얘기는 앞에 오는 주어가 단수 명사였다는 얘기죠. 자, 단수 명사가 와야 돼요. 그러면 이 blank, 빈칸에 오는 것은 그것들 중에 무엇이 될까요? 우리 보기에서 찾을 수 있어요. some 아니면 one이에요. 여기서 단수 명사는 뭐가 되죠, 여러분? 네, 바로 one입니다. 이 빈칸에 들어갈 표현은 바로 one이 되겠죠. 그럼 의미상으로도 맞는지 볼까요? One of them is the walking palm. 그것들 중에 하나는 걷는 야자수이다. 네, 앞 문장에서 몇몇은 움직일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몇몇 중에 하나. 하나의 예로 바로 walking palm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의미상으로도 원이 들어가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2번, 3번으로 좁혀졌어요. 자, 이제 B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 문장은 선생님이 강조해서 설명했었죠? 다시 볼게요. Then it grows new roots in that direction while blank die off. 그것은 새로운 뿌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그 방향으로요. 뭐뭐하는 반면에 무엇이 죽는 반면에. 자, 여기 동사 die를 한번 볼까요? 네, 그대로 s가 안 붙여져 있죠? 그대로 쓰였어요. 그렇단 얘기는 요 앞에 오는 명사가 복수 명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the others가 맞을까요? another이 맞을까요? 네, 바로 the others가 되겠죠. 그래서 the others를 한번 넣고 의미상으로도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그러면 그것은 새로운 뿌리를 자라나게 해요. 새로운 그 방향으로. 자, 뭐뭐하는 반면에 다른 나머지 것들이 죽는 반면에. 그렇죠. 새로운 것들은 이제 해가 있는 쪽으로 가고 남은 오래된 뿌리들은 죽게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다른 것들은 이라는 의미로 the others를 넣는 게 적절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죠?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잘했어요. 자, 이번엔 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그래서 찾아 쓰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표의 내용을 채워 넣는 건데요. 전체 내용을 잘 알고 또 세부적인 내용도 파악하고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예요.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walking palm. 오늘의 중심 소재죠? walking palm, 걷는 야자수에 대한 설명을 채워 넣어요. It has roots above the blank. 그것은 뿌리를 갖고 있어요. above. 뭐뭐 위에. 자, 우리 앞에서 above가 나온 문장 봤었죠? 뭐 위에 있었죠? 네, 여기 지문에서 찾아볼까요? 자, 어딨나요? 여기 있습니다. Its roots are above the ground. 뭐 위에요? 땅 위에 있습니다. 그림으로도 확인되죠, 여러분? 땅 위에 뿌리가 나와 있어요. 따라서 첫 번째 빈칸은 ground를 써주고, So they look like 그래서 그들은, 그것들은, 뭐뭐처럼 보입니다. 예요. 자, 그것들이 가리키는 건 뭘까요? 네, 앞에 나온 roots가 되겠죠. 뿌리들은 뭐처럼 보일까요? 뒤에 나와 있습니다. So it looks like it has legs. 자, 뭐처럼 보인다?
다리처럼 보인다 해서 legs.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It has roots above the ground, so they look like legs. 잘했어요. 자, 그럼 walking palm에 대해서 정리가 됐고, 이제 new roots and old roots. 새로운 뿌리들과 오래된 뿌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To get more blank, new roots grow in that direction. 여기서 투부정사는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돼요.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뿌리는 자라나죠? 그 저 방향으로요. 자, 무엇을 얻기 위해서 뿌리가 자라난다고 했죠? 네, 여기 나와 있죠? Sometimes the tree needs more sunlight. 더 많은 햇빛.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표현은 sunlight가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To get more sunlight, new roots grow in that direction. 잘했어요. 반면에 old roots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As old roots blank, the tree looks like it is walking. 이때 as는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럽습니다. 오래된 뿌리가 뭐 하면서 그 나무는 뭐뭐처럼 보여요. 뭐처럼 보이죠? 그것이 walking, 걷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새로운 뿌리는 자라나고 그리고 오래된 뿌리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The others die off. 여기서 말한 the others가 바로 오래된 뿌리가 되겠죠. 즉, 빈칸에 들어갈 표현은 die off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넣고 한번 읽어볼까요? As old roots die off, the tree looks like it is walking. 잘했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문제는 다 풀어봤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Easy Guide로 오늘 읽은 지문의 내용의 전체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글쓴이는 어떤 메인 아이디어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었을까요?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죠? 네, 맞아요. 바로 걷는 야자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Some trees can move like the walking palm. 몇몇의 나무들은 움직일 수 있다. 뭐처럼요? 걷는 야자수처럼요. 네, 이 말을 가장 하고 싶었죠? 이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details, 세부 내용도 포함을 시켰나요? Most trees can't move. 대부분의 나무는 움직일 수가 없죠. 이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the walking palm은 걸을 수 있대요. 움직일 수 있대요. 그렇죠? 그래서 독자의 관심을 끌어당기고 The walking palm has roots above the ground. 그 걷는 야자수는 뿌리가 어디 위에? 땅 위에 나와 있다 라는 말도 했고요. It grows new roots for sunlight while old roots die off. 그것은 walking palm은 새로운 뿌리를 햇빛을 위해 햇빛을 향해 자라나도록 하고 뭐 하는 반면에 오래된 뿌리가 죽는 반면에 새로운 뿌리를 자라나게 해서 마치 걷는 것과 같은 현상을 일어나게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글이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문법을 잘 적용해서 글을 해석하고 파악했는지 문법 내용 짚어보도록 할게요. Grammar입니다. 자, 여기 들어갈 부정대명사는 뭘까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From A to B 구문 선생님이 알려줬죠? 하나의 장소에서 다른 곳, 또 다른 곳이란 의미를 갖도록 바로 another를 넣었어야 됐어요. From one place to another. 자, 다음이에요. 하지만 몇몇은 할 수 있다. 몇몇. 네, 여러 대상 중 몇몇은 할 수 있다는 뜻으로 some을 쓸 수 있죠. But some can.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2번 지문 잘 해결했고요. 자, 이제 3번 지문도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준비됐나요? 이제 3번이에요. 자, 3번 지문의 대주제는 animals, 동물입니다. 자, 이번엔 또 어떤 동물이 나올까요? 바로 나와 있네요. 힘차게 읽어볼까요? A flamingo is a big bird with a very long neck and legs. 플라밍고가 나왔어요. 홍학이죠? 플라밍고는 큰 새입니다. 여기서 with는 뭘 가지고 있는 이란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굉장히 긴 목과 다리를 가지고 있는 큰 새입니다. 자, 이 문장으로 여러분이 플라밍고의 생김새를 떠올릴 수 있죠. 긴 목과 긴 다리를 가지고 있는 새고요. They are famous for their pink color. 그것들은 바로 홍학들이겠죠. 홍학들은 유명합니다. 자, are famous for. Be famous for는 무엇 무엇으로 유명하다. 뭐 때문에 유명하다라는 뜻이에요.

뭘로 유명하죠? 그들의 핑크 컬러, 분홍색, 분홍색 색깔 때문에 유명하다. 맞아요. 분홍색 색이죠? Are they pink as they are born? 질문입니다. 그들은 분홍색인가요?

No, they are not pink at first. 아니요, 그들은 분홍색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at first는 처음에는 이란 뜻을 가지는 표현인데요.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꼭 알아두세요. 처음에는 분홍색이 아니라고 해요. 그럼 무슨 색이었을까요? Some are gray and the others are white. 몇몇은 회색이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흰색이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정대명사 some, the others가 나왔습니다. 많은 새끼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몇몇은 회색이고 또 몇몇의 남은 그 아기 새들은 흰색이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써 있어요. 자, 다음 볼게요. Then why are flamingos pink? 그러면 왜 플라밍고는 분홍색일까요? 궁금해지죠? 태어날 때는 흰색, 회색인데 어떻게 하다가 분홍색이 될까요? 그 비밀이 다음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The secret to their pink color is in their food, like shrimp. 그 비밀, 그들의 분홍색에 대한 비밀은 까지가 주어예요. is 하고 비동사가 나와 있는데 뒤에 오는 말이 전치사구네요. 그러면 어디 어디에 있습니다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그들의 먹이에 있습니다. Like, 모 같은, 새우 같은 먹이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Shrimp has red pigments. 새우는 가지고 있어요? 빨간 피그먼트. 뭐죠? 네, 색소예요. 색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So, as flamingos eat more, their feathers turn bright pink. 그래서, 아, 이때 또 예제가 나왔네요. 이때 예제는 뒤에 이렇게 비교급이 나오죠? 그럼 점점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플라밍고가 더 많이 이것을 먹으면서, 여기서 뭘 먹는 걸까요? 당연히 먹이, 슈림프가 되겠죠? 네, 이렇게 붉은 색소를 가지고 있는 슈림프 같은 먹이를 먹으면서, 점점 더 많이 먹으면서, their feathers, 그들의 깃털은 turn. 여기서 turn은 돌다란 뜻이 아니라 상태가 변하다란 뜻으로 쓰인 동사예요. 변합니다. 어떻게요? 밝은 분홍색으로 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라밍고가 왜 분홍색을 띠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주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자, 그럼 문제로 내가 내용을 잘 확인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번, 플라밍고가 분홍색을 띠는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은, 네, 플라밍고가 분홍색을 띠는 이유. 이게 글의 핵심 내용이었죠. 자, 그 이유를 여러분이 잘 고를 수 있어야 돼요. 1번, 음식의 섭취량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왜냐면 뒤에 So as flamingos eat more, their feathers turn bright pink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혹시 여러분 1번을 골랐나요? 네, 1번은 정답이 아니죠. 자, 플라밍고가 분홍색을 띠는 이유는 음식의 양 때문이었나요? 음식의 종류 때문이었나요? 먹이의 종류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섭취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정답은 뭘까요? 2번이 되겠죠. 붉은 색소가 들어있는 먹이를 먹기 때문에, like shrimp, 새우와 같은 먹이를 먹기 때문에 그 색소가 깃털의 색깔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 여러분이 알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은 왜 틀린지 한번 볼까요? 희거나 회색의 색소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죠? 자, 이렇게 오답으로 언급되지 않은 사실을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정답에서 제외해야 돼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글을 읽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고르세요. 자, 이 문제는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죠. 그쵸?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연결해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볼까요? 1번. 플라밍고는 주로 어디에 서식하나요? 서식하는 장소를 묻고 있는데 그 정보가 지문에 주어졌었나요? 어디에 살고 있다고 했죠? 네, 기억 안 나죠, 여러분? 뭐 아프리카나 뭐 열대우림이나 어디가 나와야 되는데 장소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1번부터 틀렸네요. 우린 알수 없어요. 이 글을 통해서는. 자, 그다음 2번. 플라밍고는 어떻게 생긴 동물인가요? 플라밍고의 생김새에 대한 언급이 있었나요? 네, 어디 있었죠? 첫 번째 문장에 있었어요. A flamingo is a big bird with a very long neck and legs. They are famous for their pink color. 까지입니다. 자, 이게 바로 2번 질문에 대한 답이죠. 플라밍고는 큰 새예요.
긴, 굉장히 긴 목과 다리를

가지고 있고 또 색깔은 어떻다? 분홍색이다. 네, 이렇게 생김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서 네, 이 질문은 답을 찾을 수 있어요. 3번. 플라밍고는 새끼 때 어떤 색인가요? 자, 플라밍고가 새끼일 때 어땠는지 나와 있는 문장이 있었죠? 여러분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스스로 찾아봐야 됩니다. 네,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 나와 있네요. Some are gray and the others are white. 몇몇은 회색이고 다른 몇몇은 어떻다? 흰색이다란 말이 있었죠. 태어날 때 처음에는 분홍색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플라밍고가 새끼 때 어떤 색인지에 대한 정보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글을 읽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정답 처리해 주세요. 네, 이렇게 문제 잘 풀어봤고요. 이제 이지인 선생님의 이지 가이드로 방금 읽은 지문의 전체 구조와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글의 메인 아이디어, 중심 생각은 뭘까요? 중심 생각이란 글쓴이가 가장 말하고 싶은 내용을 말해요. 자, 이 글쓴이는 어떤 말을 가장 하고 싶었을까요? 그걸 여러분이 설명하면 뭘까요? 플라밍고가 왜 분홍색인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는 글이죠. 자,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죠? 바로 먹이에 있었습니다. 그 표현을 영어로 간단히 나타내면 이 문장으로 쓸수 있어요. Flamingos are pink because of their food. 자, 어때요? 플라밍고는 분홍색입니다. 자, 분홍색이요. 뭐 때문에? 그들의 먹이 때문에. 저기 because of란 표현이 쓰였는데요. because는 뭐뭐 때문에라고 잘 알고 있죠? 여기 이렇게 전치사와 같이 쓰이면 의미는 뭐뭐 때문에가 맞는데요. 뒤에 오는 표현이 이렇게 명사 형태여야 돼요. 명사. 그래서 그들의 음식 때문에 플라밍고는 분홍색을 띤다. 이 문장이 바로 중심 생각을 나타내는 문장이고요. 자, 그리고 어떤 세부적인 정보들을 제공해 주나요? 첫 번째, flamingos are white, are not pink at first. 플라밍고는 분홍색이 아니에요. 언제? 처음에는 at first란 표현 기억해 두라고 했죠, 선생님이? 네, 처음에는 분홍색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쩌다가 분홍색이 됐을까? 먹이의 비밀이 있습니다. Flamingos eat shrimp. Shrimp has red pigments. 플라밍고는 새우를 먹고요. 새우는 뭘 갖고 있죠? 붉은 색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As flamingos eat more, their feathers turn bright pink. 자, 이런 먹이를 뭐 하면서? 이때 as는 점점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럽다고 했죠? 플라밍고가 점점 더 많이 먹으면서 their feathers, 그들의 무엇은? 깃털은 turn bright pink. 이때의 turn은 돌다란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네, 변하다란 뜻이 된다고 했죠. 변합니다. bright은 밝은이란 뜻이고요. 밝은 분홍색으로 변합니다란 뜻이 돼요. 자, 이렇게 전체 내용 확인했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자, grammar로 부정대명사가 어떻게 쓰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몇몇은 회색이다. 어떻게 나타내죠? Some are gray. 자, 그리고 이어서 나머지들은 어떻다라고 말할 때 바로 the others를 씁니다. The others are white.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질문을 잘 풀어봤고요. Review quiz 나갑니다. 이 빈칸에 들어갈 표현을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선생님이 아주 힘주어서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복습하면서 꼭 맞춰보세요.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힘차게 영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기초 영문법 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19강이고요. 부사의 용법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부사이다 보니까 오늘 어휘 미리 보기에서도 우리 다양한 부사들 살펴볼 텐데요. 쌤이랑 같이 어휘들 한 번씩 읽어보면서 부사가 어떤 것이구나 힌트를 한번 얻어보도록 할게요.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볼게요. early 나와 있습니다. early 하면 오늘은 일찍이라는 의미로 나올 예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I get up early in the morning 하면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반대말은 late, 늦게입니다. 예를 들어, I get up late in the morning 하면 나는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가 되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fast, 빠르게인데요. 예를 들어, run fast 하면 무슨 뜻이에요? 빠르게 달린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very 하면 우리 자주 쓰는 말이죠. 매우. 예를 들어, very fast 하면 매우 빠르게가 되는 거예요. 이어서 high인데요. high는 높게라는 의미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high가 높은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였는데, 오늘은 높게라는 의미의 부사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계속 볼게요. well 하면 잘이라는 의미고요. 예를 들어서 I cook very well 하면 나는 요리를 매우 잘한다. 혹은 I swim very well 하면 나는 수영을 매우 잘한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hard입니다. hard 뜻이 정말 많은 단어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부사 의미 열심히 그리고 심하게 공부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study hard 이렇게 얘기하면 열심히 공부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는 어떨까요? rain hard. rain hard. 열심히 비가 오는 건 아니겠죠? 심하게 비가 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hard의 두 가지 의미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어서 loudly 볼게요. 자, 우리 loud라고 하면요. 소리가 큰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예요. 그런데 뒤에 이 ly를 붙였더니 부사가 되었습니다. 큰 소리로. 자, 오른쪽 한번 볼까요? quick이라고 하면요. 빠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예요. 근데 뒤에 이렇게 ly를 붙였더니 빠르게라는 의미의 부사가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slow라고 하면 느린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인데 뒤에 ly를 붙였더니 무슨 뜻이 돼요? 느리게. 이게 바로 부사입니다. 자, happy 하면 행복한이죠. happy 하면 행복한. 그런데 뒤에 ly를 붙였더니 행복하게라는 의미의 부사가 된 거고요. 또 soft 하면 부드러운인데 뒤에 ly를 붙여서 부드럽게. 조용히 라는 의미의 부사가 되었습니다. 자, clear 어때요? clear 하면 분명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예요. 그런데 뒤에 ly를 붙였더니 분명하게 라는 의미의 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careful 하면 조심스러운, 주의 깊은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거든요. 근데 뒤에 ly를 붙였더니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라는 의미의 부사가 된 거예요. 자, 우리 두 개만 더 볼게요. 여러분, lazy라고 하면요, 게으른입니다. 그런데 뒤에 ly를 붙였더니, 게으르게 라는 의미의 부사가 되었네요. 그리고 kind 하면 친절한인데, 뒤에 ly를 붙였더니, 친절하게 라는 의미의 부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 보면, 뭐뭐 하게로 끝나는 단어들이 정말 많죠? 이런 단어들이 모두 부사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이 부사의 의미와 역할 공부해 볼 거고요. 이어서 부사를 어떻게 만드는지 형태까지 완벽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부사의 의미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은 부사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혹시 부사 사과가 떠오르진 않나요? 자, 그런데 오늘은요, 이 부사 사과 말고 다른 부사를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배울 부사는 문장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말, 부사인데요. 자, 교재 설명 읽어볼게요. 부사는요, 부차적인 품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요, 자기 자체가

주인공이 되지는 않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꾸며주고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조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른 말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꾸며주는 말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말로는 뭐뭐하게 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단어들 중 slowly 한번 볼게요. slowly 무슨 뜻이에요? 느리게, 뭐뭐하게로 해석이 되죠. 또 느리게는 혼자서 쓰이진 않습니다. 뭐 느리게 달린다, 느리게 배운다와 같이 다른 말을 꾸며주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 바로 부사에 해당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부사가 다른 말을 꾸며주는 역할을 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말들을 꾸며줄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부사는 동사를 꾸며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John runs fast. 무슨 의미죠? John은 빠르게 달린다 라는 의미예요. 여기서는 이 fast라는 부사가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부사는요 동사뿐만 아니라 형용사도 꾸며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Jane is very happy에서 매우 행복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Jane은 매우 행복하다. 매우라는 의미의 부사가 뒤에 있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사는요, 다른 부사도 꾸며줄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문장 안에 부사가 두 개 이상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부사가 다른 부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He speaks English very well 이라고 했죠? 그는 영어를 말하는데 매우 잘 말한다 라고 했어요. 자, very라는 부사가 뒤에 있는 well이라는 부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부사는 특이하게도 문장 전체를 꾸미는 역할까지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Luckily he passed the test 이렇게 말하면 Luckily가 운 좋게도 라는 의미거든요. 운 좋게도 그는 시험을 통과했다 라는 의미입니다. 앞에 있는 이 부사가 뒤에 있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사는요 형용사나 동사 혹은 다른 부사 그리고 문장 전체까지도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점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Practice 1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입니다. 괄호 안의 단어들을 부사로 바꾸면서 단어를 추가하여 그림을 묘사하는 문장을 완성하세요 라고 하였어요. 자, 여러분 우리 그림을 한번 잘 볼게요. 왼쪽을 보시면 이렇게 그네 타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또 달리기를 하고 있는 남자도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는 시소 타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 아래에는 노래하고 있는 여자도 보입니다. 또 오른쪽에는 귀여운 강아지가 짖고 있네요. 또 왼쪽을 보시면 헬멧을 쓴 여자아이가 뭐하고 있어요?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The woman next to the bench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next to라고 하면 뭐뭐의 바로 옆에 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벤치 바로 옆에 있는 여자는 노래하고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벤치 바로 옆에 있는 여자가 노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happy,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happy를 부사의 형태로 만들어 주어야겠죠? 우리 어휘 미리 보기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행복하게 happily 라고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2번입니다. 이번에는 The bin can next to the woman is barking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bark라는 단어는 짖다거든요. 누가 지금 짖고 있어요? 개가 짖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Next to the woman. 여자의 바로 옆에서 짖고 있는데 큰 소리로 짖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 큰 소리로 라고 하려면 loud 뒤에 ly를 붙여서 loudly 이렇게 써주시면 부사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the dog next to the woman is barking loudly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3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the boy라고 했습니다. 남자 아이죠. 그런데 in the t-shirt, 티셔츠를 입은. 그런데 티셔츠를 무슨 색 티셔츠를 입었을까요? running, 달리고 있는 남자아이는 파란색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blue t-shirt is running fast. 빠르게 달리고 있대요. 여러분, 빠르게라는 의미를 갖는 부사는 fast입니다. fast는 뒤에 ly 넣지 않아요. fast 자체가 빠르게, 빨리라는 의미의 부사입니다. 자, 이어서 4번인데요. The girl, 여자아이인데 헬멧을 쓴 여자아이라고 했어요. 자, 무슨 색 헬멧을 썼을까요? 노란색 헬멧을 썼습니다. 그래서 yellow helmet is riding her bike. 그녀의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리게 타고 있다고 했으므로 slowly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The girl with the yellow helmet is riding her bike slowly. 노란색 헬멧을 쓴 여자아이가 느리게 자전거를 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었네요. 자, 이어서 2번 보겠습니다. 보기의 단어들을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라고 했고요. 자, 보기를 보시면 very, early, slowly, softly 모두 부사로 활용될 수 있는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1번 볼까요? He didn't rush his meal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rush라고 하면 서두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는 서둘러서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라는 의미이므로 천천히 혹은 느리게 먹었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주면 되겠죠. 따라서 느리게라는 의미의 부사 slowly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스파게티가 맛있는데요. It's the most popular dish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popular이라고 하면 인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요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맛있어서는 안 되겠죠? 매우 맛있다.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very를 넣어서 강조를 해주면 되겠네요. The spaghetti is very delicious. It's the most popular dish. 그 스파게티는 매우 맛있다. 그것은 가장 인기 있는 요리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She arrived for the meeting. 그녀는요, 회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no one was there. 아무도 없었대요. except her. except라고 하면 누구를 제외하고거든요. 그녀를 제외한 아무도 없었다는 건 그녀가 일찍 도착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일찍이라는 의미로 early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번인데요. He's speaking to 빈칸. 그가 말을 하고 있는데, people in the back can't hear him clearly 라고 하였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can't hear. 없다고 했거든요. 그 말은 그가 너무 조용히 말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he's speaking too softly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softly는 부드럽게, 조용히 이러한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는 부사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우리 부사의 형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부분의 부사는요, 형용사의 뒤에 ly를 붙여서 만듭니다. 모든 부사가 그럴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사는 형용사 뒤에 ly만 붙여주면 완성됩니다. 자, 왼쪽을 보시면요. 형용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형용사는 이렇게 뭐뭐한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자, 얘네들이 바로 형용사가 되겠고요. 자, 이 형용사의 뒤에 ly를 넣으면 뭐가 된다고 했죠? 바로 부사가 됩니다. 부사는 이와 같이 뭐뭐하게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예시 살펴볼게요. kind 하면 친절한인데 뒤에 ly를 붙였더니 kindly, 친절하게라는 의미가 되었어요. 자,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slow 하면 느린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죠. 근데 뒤에 ly를 붙였더니 slowly, 느리게가 됩니다.
자, 이어서 honest 하면 정직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인데 뒤에 ly를 붙였더니 honestly, 정직하게라는 의미의 부사가 된 거고요. 또 beautiful 하면 아름다운이라는 의미인데 뒤에 ly를 붙였더니 beautifully, 아름답게라는 의미의 부사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대부분의 부사는요, 형용사의 뒤에 ly를 붙여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형용사들 중에서 이렇게 y로 끝나는 형용사들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y를 그냥 두지 않고 i로 고친 후에 ly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예시 한번 볼게요. easy, y로 끝나죠? 이 경우 y를 그냥 두지 않고 I로 바꾼 후에 LY로 바꿔줍니다. 그럼 easily 이렇게 되겠죠? noisy, heavy, 그리고 lazy 다 마찬가지예요. 다 뭘로 끝나요? Y로 끝나죠? 이런 경우에는 Y를 I로 고친 후에 LY를 넣는다. 그러면 시끄럽게는 noisily, 그리고 무겁게는 heavily, 그리고 게으르게는 lazily가 되겠습니다. 쌤이 예시 하나 추가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교재에 같이 써봐요. 자, happy 무슨 뜻이에요? happy? 행복한이죠? 얘도 y로 끝나잖아요? 자, 그래서 y를 i로 바꾼 후에 ly를 넣어주어야 해요. 자, 그러면 이러한 형태가 완성됩니다. happily. happily. 자, 이렇게 써주어야겠죠? 자, 스펠링 happily. 자, y를 i로 바꾼 후에 ly를 붙인다는 점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사는 ly를 형용사의 뒤에 붙이고 형용사가 y로 끝나는 경우에는 이 y를 i로 바꾸고 ly를 붙인다라는 규칙을 지금 배운 거예요. 자, 그런데 규칙에는 예외가 있기 마련입니다. 형용사와 부사가 같은 형태들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미 형용사의 단어들이 부사의 의미도 같기 때문에 ly를 붙일까요? 안 붙일까요? 안 붙인다. 이런 규칙이 적용 안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early, late, high, fast, 그리고 hard와 같은 단어들이 이미 부사의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단어들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우리 별표하고 의미 기억할게요. 먼저 early, 형용사 뜻은 이른이에요. 그런데 부사 뜻도 있어요. 일찍이 됩니다. 자, late, 늦은도 되지만 늦게라는 의미의 부사로도 활용이 돼요. high, 높은도 되지만 높게라는 의미의 부사도 됩니다. 그리고 fast, 빠른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또 빠르게, 빨리라는 의미의 부사로도 쓰이는 거예요. 또 hard도 단단한, 어려운 혹은 날씨가 매서운이라는 형용사로도 쓰이지만 문맥에 따라서는 단단히, 열심히, 심하게라는 의미의 부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친구들은요, ly를 붙이지 않고 그 자체로 형용사나 부사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 형용사의 뒤에 ly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 early의 뒤에는 ly를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late의 뒤에는 ly를 붙인 형태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뜻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요. 바로 lately. 얘는 늦게가 아니라 최근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high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ly를 붙인 형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얘는 높게가 아니라 매우, 매우라는 의미예요. 자, fast 뒤에는 ly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 단어 없고요. 또 hard 뒤에 ly를 붙이면 hardly라는 단어가 있긴 해요. 그런데 의미가 또 달라집니다. 얘는 거의 뭐뭐
않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여러분,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하면요. 자, 이두 가지 단어를 주고서 늦게라는 의미의 부사를 골라봐라고 합니다. 여러분, late와 lately 중에서 늦게라는 의미의 부사는 뭐예요? late죠. 이때 lately를 고르지 않으려면 우리 이 단어들의 의미도 같이 알고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형용사와 부사가 전혀 다른 형태인 것들도 살펴볼 텐데요. 자, good. 잘하는, 좋은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인데, 부사 형태는 good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well입니다. 잘이라는 의미고요. 예를 들어서, I cook very well. 이렇게 말하면, 나는 요리를 매우 잘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well은 잘이라는 의미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역시 부사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예외는요, 시험 문제에서 항상 자주 다뤄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필기해 두시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practice 2 들어가 볼게요. 1번인데요. 그림을 보고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1번 볼게요. 이 파란색 옷을 입은 친구가 너무 빠릅니다. 굉장히 빨리 달리네요. 그러면 he ran really fast일까요? 아니면 he ran really fastly일까요? 그는 매우 빨리 달렸다. 빨리라는 의미의 부사는 fast입니다. fast는 형용사로 빠른도 되지만 그 자체로 부사의 의미도 가지고 있죠. 빠르게도 되므로 fastly, ly를 붙이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야 하는 예외적인 부사고요. 또 이어서 2번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요, 요리를 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he cooks good일까요? he cooks well일까요? 잘이라는 의미의 부사가 필요한 거니까 우리 well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비가 굉장히 거세게 심하게 오고 있습니다. It is raining hard일까요? It is raining hardly일까요? It is raining hard입니다. Hard는 매섭게, 심하게라는 의미의 부사로 사용될 수 있고요. Hardly는 거의 뭐뭐 않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림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어서 4번인데요. 이 여자가 문제를 풀고 있는데 굉장히 쉽게 푸는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she solved the problem이라고 하였습니다. Solve the problem은 문제를 풀다, 해결하다라는 표현인데요. 자, 쉽게 푸는 거잖아요. 쉽게 부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easily가 정답입니다. 자, 이어서 2번으로 넘어가서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문장을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번 보시면 she kind helped me라고 했습니다. 우리말 뜻을 떠올려 보면 그녀는 나를 친절하게 도와준 거잖아요. 친절하게. 지금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가 필요한 자리라는 것알수 있겠죠? 그래서 kind가 아니라 뒤에 li를 붙여서 kindly helped me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The cat was lying lazily in the sunlight. 햇볕에 고양이가 아주 게으르게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게으르게라고 해야 하므로 lazy가 아니잖아요. lazily 부사 형태가 되어야겠죠. 이때 주의할 점은 y로 끝나는 형용사니까 우리 y를 i로 바꾸고 ly를 붙여준다라는 점 잊지 마세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The bird flew highly라고 했어요. 자, 그 새는 높게 날았다라는 의미로 한 말이겠죠? 우리 높게라고 할 때는 highly가 아니죠. high입니다. highly는 매우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아요. 정답, the bird flew high. 그 새는 높게 날았다. 4번입니다. He plays soccer very good. 그는 축구를 하는데 매우 잘한다. 매우 잘한다이므로 끝이 아니라 well이 되겠습니다. He plays soccer very well.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배운 내용, 우리 Grammar in Real Life를 통해서 복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만화를 한번 살펴보면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남자아이가 시계를 보고 깜짝 놀란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하신 적 없나요? 시계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 왜 놀랐겠어요? 늦잠을 잤겠죠? 나는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 우리 늦게라고 할 때는 부사 형태 무엇을 써주어야 할까요? I got up late this morning. 아니면 I got up lately this morning. 정답은 late가 되겠죠? late는 늦게라는 의미의 부사로 쓰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서 나는 늦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학교에 달려갔겠죠. 자, 빠르게, 빨리라는 의미의 부사는 fastly일까요? 아니면 quickly일까요? 정답은 quickly입니다. fastly 이런 단어 없다고 했어요.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I listen to my teacher. 선생님이 지금 수학 수업을 하고 계시나 봐요. 그런데 나는 선생님의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들었다. 주의 깊게 들었다. 이므로 부사자리죠? carefully가 필요합니다. 자, 계속 볼게요. 선생님은 나를 친절하게 알려주셨대요. 친절하게 부사자리다. 그쵸? 그래서 kind 형용사가 아닌 kindly 부사가 나와주어야 합니다. 자, 오른쪽 볼게요. I came back home in the afternoon. 나는 오후에 집에 왔대요. 근데 날씨가 어때요? 비가 심하게 내렸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오른쪽 보시면 in the evening 저녁에는 I studied hard for my test. 나는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답 거의 다 채웠으니 하나씩 해결해 볼게요. 위 그림의 괄호 1번부터 4번에서 알맞은 단어를 각각 골라서 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번의 정답 뭐였죠? 난 늦게 일어났다. I got up late this morning이 되겠고요. 2번을 보시면 나는 학교에 빠르게 달려갔다 이므로 quickly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나는 선생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carefully가 정답입니다. 자, 4번 보시면 선생님께서는 나를 친절하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부사가 필요하므로 우리 kindly 넣어줄게요. 자, 2번입니다. 주어진 단어들을 배열하여 5번의 우리말을 문장을 영어로 써보라고 하였습니다. 자, 날씨를 나타내고 있죠. 비가 심하게 내렸다. 비가 심하게 내리다라는 표현은 rain heavily거든요. 자, 우리 날씨를 나타낼 때는 주어를 is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t rained heavily가 되겠고요. 심하게라는 의미의 heavily라는 부사를 써주었습니다. 자, 이어서 3번인데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질문에 대한 답을 영어로 쓰라고 했습니다. How did the boy study for his test? 그 남자 아이는 시험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했니?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고 했죠? 따라서 he studied hard for his tes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우리 오늘은 부사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형태까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예외까지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반갑습니다. 자, All in One 중학 영어. 자, 오늘은 283강입니다. 자, 수요일이죠. 자, 수요일 날은 자, 우리가 월요일 날 배웠던 어법상들 쓰기로 반복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완료 시제 두 가지 상황밖에는 사실은 안 배웠기 때문에 계속적 용법과 그 다음에 완료적 용법 이렇게 두 가지 용법만 가지고 여러분들과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완료 시제 두 가지 용법을 가지고 문장을 다섯 개를 좀 제작을 좀 저희가 좀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만들어진 문장들 여러분들 시제 부분을 특히 주의하시면서 한번 듣고 따라 읽어보심으로써 숙달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1번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1번은 그때 이래로 그들이 거의 13,000명의 자원봉사자를 25개 국가에 보내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항상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뼈대부터 여러분들 딱 세우시는 것을 항상 원칙으로 하셔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 했어요? 그들이 보내왔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1번, 2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시면 아래쪽에서 좀 찾아보세요. 자, 그들 어디 있어요? 데이 있을 텐데요.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내왔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have s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나머지 필수 성분이 뭐가 있죠? 목적어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얘가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거의 13,000명의 자원봉사자를 보내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3번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두 개만 배치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로 보냈나요? 바로 25개 국가로 보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언제 보냈나요? 그때 이래로 보내온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둘 다 부사적 수식어입니다. 그런데 이쪽 앞에 이렇게 콤마가 이렇게 찍혀 있죠? 그래서 저도 이것을 존중해서 자, 이 녀석을 어디다 넣을 거예요? 1번에 앞에다가 넣고자 합니다. 그러면 25개 국가에 보낸 것인데 25개 국가는 뭘로 할까요? 이거는 끝에다가 넣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3번에 뒤쪽에다가 넣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휘는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어휘 중에서 volunteer라고 하는 어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중등용 단어는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인데 근데 이거 어차피 고등학교 1학년 가면은 여러분들 바로 외우셔야 될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좀 빨리 미리 외워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volunteers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넘어갈 것이고요. 그러면 한국어로 먼저 재구성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가능할까요? MD 그 다음에 마지막에 MD 나머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것을 영문으로 다시 옮겨 적으면 이렇습니다. 자, 그때 이래로 자, 그들이 보내왔다 거의 13,000명을 25개 국가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이죠. 이 보내왔다를 아우 원고 쓰면서 이거를 저렇게 현재 완료로 제가 해석을 해주면 이것도 한국말이 어색하다라고 또 하시면 어떡하나 이런 좀 불안함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법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어색하더라도 영어의 어감을 살려서 번역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 그때 이래로 그들이 보내왔다.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하자면요. 그때 이래로 보냈어. 이렇게 과거 시제로 그냥 써도 돼요. 혹은 그때 이래로 보내고 있어. 이렇게 사실 현재 진행형 시제로 써도 느낌이 아무렇지가 않아요. 한국말로.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말이 어색하긴 해요. 왜 진행형으로 써? 왜 지금까지 보내왔는데 과거에 보냈어 라고 과거라고 해? 이게 둘 다 어색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자 요번 우리가 시제를 지나가는 구간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넘어갈 거고요. 자, 그러시면 자, 이 문장 암기, 복기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ince then, 그때 이래로 They have sent 뭐를요? Almost 13,000 volunteers 그 다음에 to 25 countries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마무리 짓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갈게요. 그날에서 팔린 신문 숫자가 극적으로 떨어져 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우 이렇게 해석하면서 아우 어색해 이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 자연스럽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날에서 팔린 신문 숫자가 극적으로 떨어졌어. 이렇게 사실은 하면 과거에만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지고 있어. 그럼 지금만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어감과 질감은 현재 완료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주어동사는 누구예요? 숫자가 떨어져 왔대요. 자, 그럼 그거부터 먼저 좀 찾아보세요. 숫자 어디 있습니까? The number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떨어져 왔던 어디 있어요?

0: has dropped
1: 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다수식어예요, 지금. 그런데 그 숫자가 무엇의 숫자입니까? 신문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두 단어 이상이죠?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형용사적 수식어이기 때문에 일 뒤에 등장하는 것이 맞고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팔리는요? 이거는 신문이 어떤 신문인지를 또 자세히 수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 바로 sold in the country는 두 단어 이상이잖아요. 또 뒤에서 앞으로 수식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 뒤에, 뒤쪽에 배치가 될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남은 거 뭐예요? 극적으로 떨어져 왔다니까? 이거는 문장 맨 앞에 쓰든가, 아니면 뭐 동사 수식 부사하고니까 문장 맨 끝으로 가든가.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문장 맨 끝에다가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 요렇게 배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한국어의 어순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적 수식어가 요렇게 수식하고 요렇게 수식하는 구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 녀석이 동사, 뒤쪽에는 부사적 수식어가 요렇게 붙은 구조가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이것을 영문으로 옮기면 어떻습니까? 자, 요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것은 어떤 건가요? 바로 a number of를 한번 상기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좋은 학습자라면 the number of를 보는 순간, 자, a number of가 함께, 자, 바로 세트로, 커플로 떠오르는 것이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뒤쪽에 복수명사가 오는 것은 동일하지만, a number of는 many라고 하는 하나의 수거 표현이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오게 되면 이 녀석이 주어예요. 하지만 the number는 무엇무엇의 숫자라고 하는 정상적 표현이라고 했고, 따라서 이 녀석이 주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뒤쪽에 동사를 has로 받았죠.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되셨나요? 네, 그러시면 요 정도로 해서 자 마무리 짓고요. 자, 복기로 가겠습니다. The number of newspapers 이렇게 되어 있어요. Sold in the country. 그 다음에는요, has dropped. 어떻게요? Dramatically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드라마 알죠, 여러분들? 그래서 극적으로는 dramatically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가 다 되었고요. 자, 그러시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입니다. 같은 지문에서 뽑은 문장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인터넷이 만들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인터넷이 만들어 왔다. 과거에 만들었고, 자,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만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역시 계속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만드나요? 3번 목적어네요. 그죠? 추세를.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만들어왔는데 어디에 만들어왔어요? 여기에다가 만들어왔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는 뭐 얘를 4번으로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아래쪽에, 자, 영문으로 옮기면 어때요? 인터넷, the internet. 자, 인터넷은요,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대문자로 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왔던 어떻게 하겠어요? 메이크가 아니군요. 자, 그래서 has made로 썼을 줄 알았는데 has created 이렇게 돼 있어요. 3번은요,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또 다른 추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에다 만들어 왔어요? 여기다 만들어 온 거니까 이게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국어로 재배치를 하시면 되고요. 이것을 영문으로, 자, 옮기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요, 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to the news industry 부분을 뭐 부사적 수식어로 여러분들이 보셔서 어디에다가 만들었느냐 이렇게 보셔도 되지만, 사실은 요거는 트렌드가 있는데 이 추세가 무엇에 대한 추세냐, 그죠? 예, 그래서 자 바로 그 언론 산업에 대한 또 다른 추세로 번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 MA로 보셔도 크게 지장이 없겠어요. 혹시 그렇게 보면 안 되나라고 생각하는 저 같은 학생이 이 시청자분들 중에 틀림없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언론 산업의 또 다른 추세를 만들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 내용상으로 충분히 구체화 시키실 수 있죠. 예, 그래서 옛날에는 종이 신문을 보다가 자, 그 언론 산업의 또 다른 추세를 만들어 온 것은 그 인터넷이 맞습니다. 왜? 옛날에 그 종이신문 같은 경우에는 발간 시점, 신문의 발행 시점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이 다시 찍혀져 나오는 그 사이에는 기사가 업데이트가 될 수도 없고 새로운 기사가 나와도 그거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 신문 산업이. 그런데 최근에는 어때요? 아이고, 뭐 5분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도 할수 있고요. 계속 수정, 기사 수정도 할수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다른 그런 추세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터넷이 아이고 언론 산업은 뭐 엄청나게 자, 그렇게 지형을 좀 바꿔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 문장도 우리 복기 한번 해볼까요? The internet has created. 자, 무엇을요? Another trend. 어디에다가요? 자, 바로 to the news industry.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복기 잘 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네 번째 문장 이렇습니다. 자, 이거 간단한데요? 짧고요. 자, 뭐가 어떻게 됐대요? 이혼율이 상승해 왔다. 사실 한국말로는 또 뭐가 좀더 자연스럽죠? 이혼율이 90년대 이래로 꾸준히 상승했어. 이렇게 단순 과거 시제로 표현해도 따지고 보면 이상하지만 우리 습관상 전혀 어색하지 않은 요 오묘한 상태. 아, 영어와 우리말이 이렇게 시제가 다르구나. 이런 거 한번 다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때는 이례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승해 왔다가 반드시 매칭돼야 됩니다. 이혼율이 상승해 왔다. 기본이고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영문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혼율은 divorce rate가 되겠습니다. divorce도 rate도 둘다다 중등용 단어입니다. 상승해 왔다.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해 왔다가 이제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has risen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혹시 잊어버리셨을까 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ise, rose, risen, A, B, C 형이에요. 그래서 your risen이라고 하는 단어는 올라가다의 자, PP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진 다 수식어구잖아요. 그럼 누구 먼저 쓸 거예요? 그럼 보통 짧은 거 먼저 쓴다고 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전부 다 2번 뒤에다 쓸 건데요. 얘를 먼저 쓰고 얘를 나중에 쓸까 생각 중입니다. 혹은 뭐 이거를 문장 맨 앞으로 옮겨도 상관은 없고요. 그런데 자, 요 이래로를 컴마 붙여서 문장 맨 앞으로 사실 한국어로 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저도 그냥 문장 맨 끝으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래서 자, 요 녀석을 이 뒤, 요 녀석을 이 뒤에 뒤 이렇게 배치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영문으로 가면 어떨까요? The divorce rate has risen steadily, 자, since the 1990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자, 복기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divorce rate. 어떻게 됐나요? 자, has risen.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Steadily. Steady라는 단어 아시죠, 여러분들? 꾸준하게는 steadily.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 since the 1990s.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도 마무리 지을까 하고요. 자, 그다음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가시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문장 만들면서 이 문장이 너무너무 어색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한국말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 공원은 교량이 69년에 만들어진 이래로 유명해져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너 한국말로 왜 그렇게 하니? 라는 얘기 들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안 어색해요. 69년에 만들어진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명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 근데 이거를 도대체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자연스럽게 없다는 거죠. 한국말로 제가 해봤어요, 저도. 그랬더니 어때요? 그 공원은 말이야, 교량이 69년에 만들어진 이래로 계속 유명해. 이렇게 현재 시제로 써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제 어감이. 오히려 정확하게 시제 표현을 하면 이게 아주 그냥 오그라드는 거죠, 손발이.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싶었다가, 그래도 우리가 시제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좀 정확하게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어색하더라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렇게 한 것이니까 양해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중요한 건 뭐죠? 공원. 자, 과거에만 유명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만 유명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유명한 상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2번이 되겠죠? 자, 이걸 영문에서 여러분들 찾아서 옮기시면 자, 공원은 the park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명해져 왔다는 동사와 보어로 나뉠 거예요. 그래서 2번과 3번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센스 이해는 어떻게 될까요? 이 녀석은 문장 맨 앞으로 가도 되죠. 1 앞으로 가도 되고 3 뒤로 가도 되는데 이것도 문장 맨 앞으로 콤마를 동반해서 한국어 해석이 맨 앞에 있지는 않으니까 저도 그냥 끝에다 넣어볼게요. 그래서 3의 뒤쪽으로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since는 전치사 접속사 동일형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접속사로 쓰였고 다시 한번 since절 안의 시제가 현재 완료는 아니에요. 나중에 학교에서 시험 보는데 오 since 나왔다 현재 완료 이렇게 쓰시면 틀리는 거예요. since절이 수식하는 동사가 바로 자 현재 완료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좀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하시죠. 자 그러시면 어수는 이렇게 여러분들 한국말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부사적 수식어 맨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문으로는 이렇습니다. 자, the park has been famous. has been famous 다시 한번 느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이 문장도 복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ark has been famous. 언제 이래로? Since the bridge was made in 1969.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까지 배우셨던 문장들 다시 한번 듣고 자, 따라 읽어보시고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0: Since then, they have sent almost 13,000 volunteers to 25 countries. The number of newspapers sold in the country has dropped dramatically. The internet has created another trend to the news industry. The divorce rate has risen steadily since the 1990s. The park has been famous since the bridge was made in 1969.
1: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반복을 통해서 충분히 완료 시제의 두 가지 용법에 대해서는 숙달됐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
2: あ,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5: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6: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밌는 영어 책을 펼쳐서 영어에 푹 빠져보는 그런 시간을 저와 함께 가져볼까요? 영어 실력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

0: 할까요?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책을 펼쳐서 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1: No matter how many come, Mrs. O'Leary knows each of them by name. Dotty, I've got a fresh batch of cherry ice cream just for you. Bessie, your bowl of chocolate is almost ready. Dairy cows spend up to 8 hours a day eating. They drink 25 to 50 gallons of water a day. Dotty admires Mrs. O'Leary so much that she likes to stay and have a soda after the others have gone. Dotty asks, Mrs. O'Leary, will you teach me how to make ice cream as wonderful as yours? Cows do not have top front teeth. Cows grab grass by twisting it around their tongues and pulling it or breaking it with their bottom front teeth.
0: Cowlicks,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픽션으로 시작을 하네요. 창작 동화이죠. 픽션과 논픽션이 한번 이렇게 교차되어서 계속해서 이 책은 진행이 됩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No matter how many come, Mrs. O'Leary knows each of them by name 이라고 되어 있네요. No matter how many come, no matter how라는 것은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그러면 아무리 뒤에 거 하더라도가 되겠죠. 아무리 많은 소가 오더라도, 지금 소 이야기잖아. 그래서 아무리 많은 소가 오더라도 Mrs. O'Leary, O'Leary 여사님은 knows,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냐면 each of them, 그들의 각각을, 그러니까 모든 각각의 소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By name이라는 것은 이름을 통해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소가 많은데 아무리 많은 소가 Mrs. O'Leary한테 오더라도 그 각각의 소를 잘 알고 있으면 이름을 통해서 알고 있다. 즉, 각각의 이름을 전부 다 알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Dotty, I've got a fresh batch of cherry ice cream just for you. 아, 갑자기 저도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지는데요. Bessie, your bowl of chocolate is almost ready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Dotty, Dotty, I've got, 나 가지고 있어.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a fresh batch. fresh라는 것은 신선한, 맞죠? 아주 신선한 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batch라는 것은 아, 우리 친구들이 약간 낯선 그런 어휘일 수가 있습니다. batch라는 것은 한 번 먹을 1회분의 양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 회분. 자, 예를 들자면 우리 친구들 소프트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나요? 소프트 아이스크림 이렇게 기계로 내려서 주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한 번 먹을 양이라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콘이나 컵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기계를 통해서 쭉 내리는 직원분께서 상점의 직원분께서 이렇게 쭉 내려주시잖아요. 그럼 쭉 내려주면 한꺼번에 한 번에 쫙 나오는 그 양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배치가 되겠죠. 아,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어떨 때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내리는 양, 이게 한 회분의 양인데 다른 거 뭐 예를 들어 한 국자, 한 번 먹을 양이 한 국자의 양이라면은 그게 또 하나의 배치가 될 거요,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기준은 다 다르지만 한 번 먹을 한 회분의 양을 배치라고 한다라는 점. 자, 그래서 여기에 아주 신선한 한 회분의 양이 있어. 무엇이 있냐면 of cherry ice cream just for you, 너만을 위해서, just for you, 너만을 위해서 여기 체리 아이스크림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Bessie, your bowl of chocolate, 이 초콜릿 한 그릇, 한 그릇이 is almost ready, 거의 준비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Dotty, Bessie 전부 다 이 소들의 이름을 Mrs. O'Leary가 전부 다 외우고 있고 알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네요.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팩트가 나옵니다. 이제 픽션을 또 한 페이지 보았으니까 팩트, 이 사실을 보는 거죠. 논픽션, 비문학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Dairy cows. 이거 제가 예전에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Diary 아니고요. Dairy라고 했습니다. 유제품의, 낙농의라는 의미죠. 그래서 dairy cows라고 하면 바로 젖소들이 되겠죠. 젖소들은 spend, 사용합니다. 보냅니다. Up to. 자, up. up이 뭐죠? up은 위죠. 맞죠? up to. 위까지. 아, 위로까지. 그래서 최대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위로까지니까 어떤 많은 양의 한계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젖소들은 spend up to 8 hours a day eating. 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군요. 젖소들은 사용합니다. 시간을 사용해요. 얼마까지? 최대 8시간. a day, 매일 8시간을 사용합니다. 뭐 한다고요?

0: eating. 그렇죠. 계속 먹습니다. 24시간 있으면 그 중에 3분의 1을 먹는 데 사용한답니다. They drink 25 to 50 gallons of water a day라고 되어 있는. 그리고 그들은 마십니다. 무엇을 마시냐 하면 25에서 50 gallon. 혹시 우리 친구들 gallon 잘못 들어보셨죠? 우리는 리터를 쓰잖아요. 리터 단위를 쓰는데 영어권 국가의 일부 영어권 국가에서는 gallon이라는 걸 쓰는데요. 미국과 영국의 갤런이 좀 다릅니다. 3.8리터 혹은 4.5리터, 약 3.8에서 4.5리터 정도인데요. 이게 나라별로 이 갤런도 약간 단위가 그 용량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5에서 50갤런 정도, 그렇죠? 갤런이라고 하면은 액량, 맞죠? 액체의 그량 단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로는 리터가 훨씬 더 익숙한 그런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소들은 25에서 50갤런 갤런의 물을 a day 매일 마신답니다. 와,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을 마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이제 방금 읽었던 것을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1: No matter how many come, Mrs. O'Leary knows each of them by name. Dotty, I've got a fresh batch of cherry ice cream just for you. Bessie, your bowl of chocolate is almost ready. Dairy cows spend up to 8 hours a day eating. They drink 25 to 50 gallons of water a day.
0: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픽션이 또 나오네요. Dottie admires Mrs. O'Leary so much that she likes to stay and have a soda after the others have gone.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읽었을 때, 아, 문장이 좀 긴데? 이거 어디서부터 의미 파악을 해야 되지라고 모르시겠으면은 중간이나 이렇게 헷갈려 하지 마시고 어디서부터 가장 앞에서부터 가장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의미, 그 단어의 의미를 파악해 나가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그런 연습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Dottie는 admire이라는 것은 존경하다, 감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존경하다로 한번 볼까요? Dottie는 Mrs. O'Leary를 존경합니다. 얼마나 존경하냐 하면 so much, 아주 많이 존경을 해서 that 그 결과 she likes to stay, Dottie는 she likes to stay, 좋아한답니다. 무엇을 좋아하냐 하면 머무르는 것, 누구와 함께? 여기 딱 적혀있진 않지만 바로 머무른다? 누구와 머무르겠습니까? Mrs. O'Leary를 너무나 존경하고 좋아하니까 Mrs. O'Leary와 함께 머무는 것을 좋아하겠죠. 그렇죠. And have a soda. Soda라는 것은 탄산음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소들이 진짜 실제로 탄산음료를 마신다기보다는 지금 픽션이잖아요. 맞죠? 창작 동화잖아요. 그래서 소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And have a soda after the others have gone. 그리고 탄산음료 마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냐면 언제 탄산음료를 마시냐면 after the others have gone. 다른 소들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혼자 남아서 탄산음료를 마시고 그 다음에 머무르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다음 계속 보도록 할까요? Dottie asks, Mrs. O'Leary, will you teach me how to make ice cream as wonderful as yours? 라고 돼 있네요. Dottie가 묻습니다. Mrs. O'Leary한테 묻습니다. Mrs. O'Leary, will you teach me? 나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How to make ice cream? 아이스크림 만드는 방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자, 그런데 이제 비교를 하는 것이죠. As wonderful as yours. 멋진 아이스크림이죠, 맞죠? 근데 어떻게 멋진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as wonderful as yours. 자, 여기 as가 나오면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뒤에 것만큼이나 중간에 것 한, 요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뒤에 거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두 번째 있는 as 뒤에 거, yours, 당신 것만큼. 여기서 당신 것은 바로 Mrs. O'Leary가 만든 아이스크림이 되겠죠. 그래서 Mrs. O'Leary, 당신 것만큼이나 wonderful, 멋진 아이스크림 만드는 방법을 도어리 인조에게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네요. 한마디로 지금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 이말 아니겠습니까? 맞죠? 이렇게 물은 것은 아이스크림 만드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라는 것은 만드는 방법도 알고 싶지만 하나 좀 먹고 싶은데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고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이것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Fun Reading Grammar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은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현재 완료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완료가 과거 시제와 어떻게 다르며 이 현재 완료가 겉으로 보기에는 안 그런 것 같지만 그 안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숨겨져 있거든요. 그 의미를

0: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 시제를 비교하면서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 시제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떤 특별한 그런 차이점이 있는지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 forgot his wallet이라고 되어 있죠. 그는 그의 지갑을 잃어버렸어 라고 하는 것이죠. He forgot his wallet. 아, 지갑을 안 가지고 왔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그는 그의 지갑을 잊어버렸어. 자, 그러면 지갑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과거에, 지금 여기 forgot이라는 과거 시제가 있잖아. 그러면 지갑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현재는 어떤 거죠? 과거에 지갑을 잊어버렸으면 지금은 가지고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찾았을 수도 있고, 다시 집에서 가지고 왔을 수도 있고, 분실했는데 찾았을 수도 있고, 뭐 다시 가방에서 꺼냈을 수도, 아, 여기 있었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전히 없을 수도 있고요. 그게 확인이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forgot이라는 과거 시제를 쓰게 되면 진짜 말 그대로 이미 지나간 일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새걸 샀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 여기 있는 he has forgotten his wallet이라고 하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는 have plus pp 혹은 has plus pp가 되겠죠. 자, 그러면 현재 완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과거부터 이 행동이나 이 동작이 현재까지 지속이 되고 있다. 현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he has forgotten his wallet이라고 하면 그가 지갑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잊어버렸으니까 지금도 그는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게 지금 이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완료라는 것은 단순히 예전, 이미 지나간 예전의 일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현재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혹은 그 동작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We cleaned the house라고 하면 우리는 집을 치웠다라는 거죠. 우리는 집 청소를 했다. 자, 그러면 언제 청소를 했죠? 과거에 청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집 상태가 어떻습니까? 어지럽혀져 있습니까? 아니면 깨끗한 단정한 상태로 있습니까? 이첫 번째 문장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그 단서가 없죠. 왜? cleaned라는 단순히 과거 시제만 쓰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we have cleaned the house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집을 치웠다. 집을 깨끗하게 청소했다. 근데 시제가 어때요? 현재 완료 시제잖아요. 그러면 어떻다? 과거에 어느 과거부터 현재까지 중에 집을 치웠는데 지금도 집이 깨끗하다라는 것을 이 안에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예문은요. She went to Europe. 그녀는 유럽에 갔다. 그러면 그녀는 어디 있죠? 유럽에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곳에 있습니까? 모르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마지막 문장을 보면 She has gone to Europe이라고 하면 그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중 유럽에 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현재 완료죠. 아, 어디 있습니까? 바로 유럽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갔고 유럽에 갔고 지금도 유럽에 있다. 그녀는 지금 여기에 우리나라에는 없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완료 안에는 그 어떤 동작이나 행위가 현재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혹은 그 동작이나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입니다. Cows do not have top front teeth라고 되어 있네요. 소들은 do not have 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안 가지고 있냐면 top front teeth 바로 앞 윗니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라고 했을 때이이 앞에 있는 윗니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랫니만 있나 봐요. Cows grab grass. 자,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소들은 grab 잡습니다. 무엇을 잡냐면 grass 잔디 풀을 잡습니다. By 뭘 함으로써 twisting it 그것을 twisting 휘감음으로써 around their tongues라고 돼 있네요. 그들의 혀로 휘감으면서 잔디를 잡는답니다. And pulling it. 그리고 그 잔디를 혀로, 이제 이 팔이나 손이 혀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게 입에서 나와서 잔디를 잡는데, 그리고 나서 pulling it. 그 잔디를 당기거나, or breaking it. 그거를 끊어낸답니다. With their bottom front teeth. 아, 앞, 아랫니로 그것을 잘라내거나 당긴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나왔던 여기에 tongue이라는 거 발음 한번 주의하시고요. 조금 있다가 fun reading tips에서 이 발음 관련된 거 조금 더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Dottie admires Mrs. O'Leary so much that she likes to stay and have a soda after the others have gone. Dottie asks, "Mrs. O'Leary, will you teach me how to make ice cream as wonderful as yours?"

0: Cows do not have top front teeth. Cows grab grass by twisting it around their tongues and pulling it or breaking it with their bottom front teeth.
1: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표현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No matter how. No matter how. No matter how many come, Mrs. O'Leary knows each of them by name. Batch. Batch. Dottie, I've got a fresh batch of cherry ice cream just for you. Up to. Up to. Dairy cows spend up to 8 hours a day eating. Admire. Admire. Dottie admires Mrs. O'Leary so much that she likes to stay and have a soda after the others have gone. Tongue. Tongue. Cows grab grass by twisting it around their tongues.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단어를 학습할 때 발음 연습이 필수인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제가 이 단어를 고르면서도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이 실수하는 그런 단어들을 골라보았는데요. 한 개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ongue. Island. Island 아니고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읽었습니다. Island라고 하죠.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is, is가 보이니까 Island라고 하고요. 혹은 여기에 psychology라고 되어 있습니다. psychology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사실은 이 철자 규칙에 벗어나는 예외적인 그런 단어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영어는 어떤 일률적인 일관성 있는 그런 규칙들도 있지만 예외적인 규칙들이 너무나 많아서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들립니다. 자, 예를 한 마지막으로 하나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저 섬을 Island라고 계속해서 읽고 있다면 어떤 음성에서 Island라고 했을 때 Island가 뭔데?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즉, 발음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들리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어를 학습할 때 꼭 입을 열고 사전에서 음성으로 들어보고요. 따라 읽는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말하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1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유엔 산하의 세계 기상기구가 지난해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으로 전 세계가 공기의 품질이 너무너무 좋아졌다라고 하는 발표를 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무엇 때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공영 방송인데요. 도이치 벨레라고 하는 방송에서 한국 경제가 지금 그 위험도가 1980년대 일본의 버블 경제와 닮아있다라고 하는 방송을 내놨습니다. 과연 독일에서 진단한 한국 경제의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야기를 Today's Topics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topics. 그첫 번째 주제는 유엔이 한 말이 되겠습니다. 유엔 다음에 이렇게 콜론이 나와 있는데요. 헤드라인에 콜론이 나오게 되면 says 혹은 according to 누가 말했다 혹은 어디에 따르면이라고 해서 이 내용의 출처를 얘기해야 될수 있는 표현입니다. 유엔에 따르면 gains in equality in 2020. 2020년에 공개 품질이 개인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죠. 네,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좋아졌을까요? 내용 들어보시죠.
1: UN gains in air quality in 2020. The UN Weather Agency says the world, and especially urban areas, experienced a sharp drop in emissions of air pollutants last year amid lockdown measures and related travel restrictions put in place over the coronavirus pandemic.
2: UN gains in air quality in 2020. The UN Weather Agency says the world, and especially urban areas, experienced a sharp drop in emissions of air pollutants last year amid lockdown measures and related travel restrictions put in place over the coronavirus pandemic.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올해는 다시 예전으로 좀 많이 복귀하긴 했습니다만 작년은 우리가 상당히 좋은 품질의 공기 속에서 산것 같습니다. 몇 가지 단어 보면 좋겠는데요. New keywords 확인합니다.
1: Urban,
2: urban,
1: pollutant,
2: pollutant,
1: to put in place,
2: to put in place.
0: 첫 번째 단어는 urban이라고 하는 도시를 얘기하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urban, pollutant라고 합니다. pollutant, 오염물질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to put something in place. 이때 가운데 들어오는 게 법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정책. 규정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법 등을 마련하다라고 할 때 put in place 역시 많이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The UN Weather Agency says 여기가 일단 누가 한 말이냐를 얘기해 줍니다. UN의 기상기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The world and especially urban areas 전 세계 특히 도시 지역이 experienced a sharp drop in emissions of air pollutants last year.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air pollutants, 공기 오염 물질이 배출된 양이 a sharp drop, 급감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여기선 경험하다라고 썼지만 또 많이 쓰는 표현이 see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과거니까 이제 saw가 되겠습니다만 전 세계 혹은 뭐 어느 국가, 지역이 나오거나 아니면 the year 2010 이렇게 연도가 나오거나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다 라고 할 때 experience 혹은 see란 단어를 동사로 많이 쓰고 있고요. 또 하나 뭐뭐가 떨어졌다, drop, fall, decline 혹은 뭐뭐가 늘어났다, rise, increase, hike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그 대상이 되는 명사 앞에는 전치사 in을 쓴다라는 거죠. 뭐가 그렇게 급격하게 줄었는데 요거 배출량 이런 식으로 전치사 in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줄어들었냐면 Amid lockdown measures, 첫 번째로는 그렇습니다. 봉쇄 조치가 이루어졌죠. 두 번째로는 and related travel restrictions put in place, 그렇습니다. 이때는 이제 관계대명사 주격하고 비동사가 생략된 과거 분사형의 PP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바로 봉쇄 조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와 관련된 여행 금지, 규제 조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조치들은 뭐 때문에 부과가 되었냐면, CC가 되었냐면, over the coronavirus pandemic.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put in place가 여기 양쪽에 다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imposed. 마치 부과된 이라는 개념으로 함께 바꿔 쓸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대표적으로 초미세먼지라고 하죠. PM2.5, PM2.5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만큼 작아서 호흡을 하게 되면 바로 코라든가 이런 데서 걸러지지 않고 폐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는 초미세먼지가 40%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요. 정리합니다.
1: UN gains in air quality in 2020. The UN Weather Agency says the world, and especially urban areas, experienced a sharp drop in emissions of air pollutants last year amid lockdown measures and related travel restrictions put in place over the coronavirus pandemic.
2: UN gains in air quality in 2020. The UN Weather Agency says the world, and especially urban areas,

0: experienced a sharp drop in emissions of air pollutants last year amid lockdown measures and related travel restrictions put in place over the coronavirus pandemic.
1: The issue is South Korea's economy in danger? In danger는 위기에 빠진이라는 얘기인데요. 과연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졌을까요? 글쎄요. 어떤 내용인지 내용이 조금 긴데요. 들어보시죠.
2: Is South Korea's economy in danger? German media have reported there is growing concern that soaring real estate prices and worsening household debt in South Korea are combining to create an economic bubble, similar to that of Japan in the late 1980s, with the fear that when the bubble bursts, the whole Korean economy will also experience a comparable crash.
0: Is South Korea's economy in danger? German media have reported there is growing concern that soaring real estate prices and worsening household debt in South Korea are combining to create an economic bubble, similar to that of Japan in the late 1980s, with the fear that when the bubble bursts, the whole Korean economy will also experience a comparable crash.
1: 잘 들어보셨습니까? 한 다섯 가지 정도의 표현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2: Real estate.
0: Real estate.
2: Household debt.
0: Household debt.
2: To burst.
0: To burst.
2: Comparable.
0: Comparable.
2: Crash.
0: Crash.
1: 첫 번째 표현은 부동산이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죠. Real estate. Household debt. 가계부채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Household debt. To burst, 터지다라고 할 때 쓰죠. 뭐 그게 거품이 터졌든 풍선이 터지든 뭔가 터질 때 burst. Comparable이라고 하죠. Comparable, 비슷한, 비견할 만한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마지막으로 crash. 뭐 차량 같은 것들이 충돌하거나 혹은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어딘가에 큰 충격을 받으면서 망가질 때 crash 역시 쓰는 표현입니다. 자, 독일의 국영방송, 정확히 공영방송인데 공영방송이 본 한국은 뭘까요? German media have reported there is growing concern.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자, German media, 독일 언론이 have reported. 뭐 어떤 보도를 내놨냐면요. There is growing concern.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the soaring real estate prices and worsening household debt in South Korea.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soaring이라고 하는 말, 네, 형용사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real estate prices, 이게 이제 명사에 해당하는 거고요. 뒷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worsening이라고 하는 것이 형용사에 해당하는 거고요. household debt, 가계부채라고 하는 것이 명사가 되죠. 이렇게 영어에서는 형용사와 명사로 짝을 자주, 거의 뭐 빈번하게 읽습니다. 우리말로는 이걸 둘 다 형용사와 명사 쓰셔도 되고요. 예를 들면 급증하는 부동산 가격보다는 이제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뭐 요 정도가 딱 좋겠는데 이렇게 형용사와 명사로 쓰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가계부채 악화 이렇게 명사와 명사로 번역하셔도 깔끔합니다. 어느 쪽이 조금 더 전반적으로 깔끔해질지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면 되는데 대체로 우리말은 명사 명사로 쓸 때 깔끔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Rising oil prices도 올라가는 유가보단 유가 상승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무난할 때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그리고 가계부채 악화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두 가지 문제인데요. 이것이 are combining to create an economic bubbl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합해져 지금 경제 거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경제 거품을 만들다라고 할 때 create a bubble 이란 말도 쓰고요. form a bubble 함께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Similar to that of Japan in the late 1980s. 이때 that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받는 것은 bubble, economic bubble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한국에서 형성되고 있는 경제 거품이 1980년대 말에 일본의 거품과 유사하다라고 일단 첨언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몇십 년대 할 때 the 그리고 s를 쓴다 그랬죠. 왜냐면 80년대는 복수잖아요. 80년부터 89년. 그러니까 복수 쓰셔야 되겠고 정해진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를 써야 되죠. With the fear that 또한 어떤 우려가 지금 나타나고 있냐면요. When the bubble burst. 이 거품이

0: 터지게 되면 the whole Korean economy, 한국 전반적인 한국 경제가 will also experience a comparable crash. 이때 comparable 뭐예요? Comparable to Japan's crash라는 얘기가 되겠죠. 일본의 80년대 말에 거품이 터졌을 때 나타난 그 충격과 비견할 수 있는 충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1980년대 말 사실 부동산 거품이 가장 컸거든요. 그러면서 잃어버린 10년, 그러다가 잃어버린 20년까지 사실 왔었습니다. 일본 금리는 사실 0%에 가까워서 뭐 앤캐리라는 말도 만들어질 정도로 문제였는데요. 디플레이션이죠. 근데 그때와 비견할 수 있다는 것은 좀 글쎄요. 독일의 생각이긴 합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요. 정리합니다.
1: Is South Korea's economy in danger? German media have reported there is growing concern that soaring real estate prices and worsening household debt in South Korea are combining to create an economic bubble, similar to that of Japan in the late 1980s, with the fear that when the bubble bursts, the whole Korean economy will also experience a comparable crash.
2: Is South Korea's economy in danger? German media have reported there is growing concern that soaring real estate prices and worsening household debt in South Korea are combining to create an economic bubble, similar to that of Japan in the late 1980s, with the fear that when the bubble bursts, the whole Korean economy will also experience a comparable crash.
0: Today's patterns. 오늘 패턴은 버블과 함께 쓰이는 동사를 좀 살펴보고 싶어요. 조금 전에 버블이라고 하는 거품과 함께 쓰인 동사가 최소한 두 가지 나왔습니다. 기억나시죠? 거품을 형성하다라고 할 때 create이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거품이 터지다라고 할 때 the bubble burst. 그렇게 있었습니다. 네 가지 동사를 알아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요 문장을 통해서 한번 보죠. 암호화폐 시장에서 몸집을 불리고 있는 거품이 언제라도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금 전에 했던 표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꾸 배운 것을 응용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는데요. 암호화폐는 크립토커런시입니다.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이 되겠고요. There is growing concern that 그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표현을 고선이 가져왔고요. The bubble blank in the cryptocurrency market could burst at any time. 이때 암호화폐 시장에서 몸집을 불리고 있는 이라고 할 때 사실 이거 안 써도 됩니다. The bubble in the market 이라고 써도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몸집을 불리고 있는 좀 키워주면 좋겠죠? 자,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다 아신 단어예요. 그렇습니다. inflate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inflating in the market이 되겠습니다만 자 암호화폐 시장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거품이 언제라도 burst,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라는 얘기인데요. 동사한 얘기는 뭐냐면 조금 전에 나왔던 create 이란 말도 있지만 form이란 단어가 형성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게 거품이 커지는 게 inflate예요. 그게 inflation에서 나온 말이죠. 반면에 거품이 줄어들면 다행입니다. 그건 deflation에서 나온 말로 deflate란 말을 쓰죠. 그래서 form, inflate, deflate. 근데 deflate 안 하고 계속 커지다가 터지면 burs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orm, inflate, deflate, burst. 이 네 가지 단어는 자동사와 타동사로 다 쓴다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장 듣고요. 따라합니다.
1: There is growing concern that the bubble inflating in the cryptocurrency market could burst at any time.
2: There is growing concern that the bubble inflating in the cryptocurrency market could burst at any time.
0: 빙 언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하고 말해보고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household debt, 가계 부채가 되겠는데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최대 위협 요인입니다. 이제는 가계부채 팽창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딱 두 문장인데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요거가 일단 핵심입니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우리가 불어나는 게 설마는 아니라 그랬죠. 가계부채도 늘고 있고요. 최대 위협 요인입니다. 여기에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요거는 뭐 사실 수고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제동이라는 게 브레이크를 밟는 거기 때문에 그 표현 고스란히 씁니다. 가계부채라고 할 때 household debt, 조금 전에 봤던 표현이고요. 제동을 걸다라고 할 때는 to put the brakes on something, 이렇게 씁니다. put the brakes on something.

0: Blank household debt is the Korean economy's Achilles heel. 아킬레스 건이란 말 들어보셨죠? Achilles heel이라는 것이 약점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일리어드에 나오는, 그 우리로는 이제 트로이로 보통 알려져 있는데, 일리어드에 나오는 그 신화 속의 얘기인데요. 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이라고 할 때, 문자 그대로, literally, snowballing이란 말 쓰시면 됩니다. snowballing 효과 있잖아요. snowball 효과. 계속 진행될수록 커지는 거. Snowballing household debt is the Korean economy's Achilles heel. 근데 이 표현을 뭐 항상 쓸 수는 없죠. 보편적으로 최대 위험 요인이라고 할 때 risk factor란 말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snowballing household debt is the Korean economy's 왜요? Biggest risk factor라고 하거나 아니면 one of the biggest risk factors for the Korean economy.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Now is the time for the government to put the brakes on the nation's mounting household debt.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라고 할 때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snowball이라는 말도 쓰고요. mounting이라는 말도 쓰고요. 그리고 ballooning이라고 해서 balloon, 풍선처럼 부풀어 오는 거. 그것도 ballooning이라는 말도 쓰니까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nowball, mount, 그리고 put the brakes on. 이런 것들이 문장과 합해지면 그 문장이 조금 더 명확해지고 조금 더 맛깔나게 되는 거니까요. 이런 순서에 대한 structure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제대로 된 단어 표현에 대한 이해 두 가지 측면을 꼭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문장 듣고요. 정리하죠.
1: Household debt. Snowballing household debt is the Korean economy's Achilles heel. Now is the time for the government to put the brakes on the nation's mounting household debt.
2: Household debt. Snowballing household debt is the Korean economy's Achilles heel. Now is the time for the government to put the brakes on the nation's mounting household debt.
0: 오늘 우리가 보았던 여러 가지 단어 표현 중에 중요한 것을 모아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합니다.
1: To put in place.
2: To put in place.
1: Real estate.
2: Real estate.
1: Household debt.
2: Household debt.
1: To put the brakes on.
2: To put the brakes on.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기존에 있었던 모든 방송 에피소드 다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모든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1: 뭐야, 짐이 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2: 그런 거 없어도 돼.
0: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1: 너 로밍은 했냐?
2: 당연하지. 봐.
1: 야, 이거 차단하면 어떡해?
0: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3: I'm injured. I'm injured.
1: 너 뭐해?
0: 도와주세요, 불이야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2: 어, 저파수인가? 아,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라고. 어?
0: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제외 공간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어, 버스 온다.

안녕하세요. 마이 그레모 코치 표준편의 제15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레모 코치 정 코치입니다. 잘했습니다. 우리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벌써 절반을 넘어가고 있죠?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려운 문법들을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잖아요. 복습 한번 확실하게 하고 오늘 강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지난 강들보다는 조금 내용이 좀 쉽습니다. 오늘 배울 그레모 확인해 볼 건데요. Today's grammar, 접속사, 그리고 이제 비교 나오잖아요. 이게 큰 목차고요. 우리 이제 하나씩 볼 거예요. 접속사 오늘 먼저 보고 이제 비교는 다음 강의 이렇게 만나볼 건데요. 접속사 뭔지 아시나요? 접속사.

들어보셨나요? 자, 이게 이제 팔품사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이 접속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그렇게 알아가면 됩니다. 자, 우리 명상개념 시크릿 통해서요. 오늘 배울 내용 확인합니다. 자, 쌤이 왔습니다. 오늘의 명쾌한 개념 시크릿은요, 여러분들이 이 빈칸에다가 알맞은 접속사를 넣어주시면 되는 건데요. 사실 뭐 해석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적절한 걸 넣는 거 생각해 볼수 있지만, 이 접속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오늘 확실하게 이해를 할 겁니다. 자, 강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확인할 거니까요. 오늘 열공 부탁드립니다. 자, 열공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 그림이 재미난 게 나와 있지만 먼저 여러분들 교재 펴주시고요. 유닛 체크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유닛 33까지 왔고요. 우리 절반을 넘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And, but, or 이라고 하는 굉장히 친숙한 아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이제 접속사라는 건데요. 제가 이 기초를 딱 벼락치기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접속사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디서 봤어야 되냐면, 팔품사 공부할 때 봤어야 됐어요. 팔품사 뭡니까? 단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되는 8가지의 성격으로 단어를 이렇게 8가지로 분류를 한 거예요. 외우는 방법. 명동에서 형부랑 대감이 접전을 벌인다. 이렇게 외우기로 했었잖아요. 그때 접전할 때 접이 접속사고요. 접속사가 뭐 하는 애냐면은 붙여주는 애입니다. 무언가를 이어주는 말이 접속사고요. 그래서 이렇게 접착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단어와 단어, 그리고 구하고, 그리고 절과 절이요. 왼쪽 보시면은 따로 이렇게 놀고 있어요. 따로따로. 몰라. 근데 접속사를 딱 이렇게 붙여놓고 나면요. 이 둘이 이렇게 수줍게 붙게 되는 겁니다. 단어와 구, 절을 연결해주는 역할. 이어주는 역할하는 게 바로 접속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사실 접속사 여러분들이 처음 보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봐왔던 건데, 그거를 문법적으로 오늘 정리하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 근데 구와 절은 뭔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나 생각이 안 나신다면 짧게 설명드릴게요. 단어는 한 덩어리. 우리 문장에서 뭐 덩어리 덩어리 있잖아요. 띄어쓰기가 되는 그한 덩어리 한 덩어리로 있는 단어라고 하고요. 구 같은 경우에는 두 덩어리 이상을 보통 말합니다. 두 덩어리 이상이 한 덩어리처럼 쓰이고 있는데, 그때 그 안에 주어 동사 관계 없는 거. 그리고 절 같은 경우에는 역시 두 덩어리 이상인데요. 좀 덩어리가 많아요. 두 덩어리 이상이 의미적으로 한 덩어리처럼 쓰이고 있는 건데,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절이라고 하는데, 좀 이따 만나게 될 거고요. 단어는 짧은 거, 구는 좀더긴 거, 그리고 절은 더긴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얘네들을 전부 다 이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분홍색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접착제. 이름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 녀석 잡으러 갑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and, but, or를 만나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여기 적혀 있죠? 가장 기본적인 접속사 아닙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쓰던 거고요. 뭐, and 같은 거는 진짜 많이 썼죠. 얘네가 문법적으로는 접속사가 되면서 요게 무언가 두 개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밑에 이제 해석해 보다가 우리가 이제 알게 되겠지만, 반복적인 어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생략하면서 붙여주거든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and가 보이죠? 근데 사실 and를 완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and가 들어간 문장은 좀 길어요. 왜냐면, 원래 있던 거에다가 and를 넣고 무언가를 더 갖다 붙였거든요. 그래서 문장의 길이로 보면요, 상당히 깁니다. 이게, 나중에 고등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and가 정말 중요합니다. 고등학교의 그긴 문장이에요. 보면은 꼭 and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랬을 때이 and가 누구랑 누구를 연결해주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and를 무시하시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and 마음속 깊이 저장하세요. 아, 무언가, 무언가를 연결해주는 건데, 뭐랑 뭐를 연결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요 개념 고3까지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그거는 해석으로 알아내는 거예요. 볼게요. The bread was delicious. 그 빵은요, delicious. 맛있었대요. And, 그리고요. The soup was perfect. 수분요, perfect 했대요. 완벽했대요. 자, 얘는 지금 뭐랑 뭐 연결해요? 괄호 칠게요. 요만큼과, 그리고 요만큼을 연결하고 있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생략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반복되는 게 없기 때문에 앞에도 다 써줬고, 뒤에도 다 써줬습니다. 그 다음에 and는 그리고고요. but 하면은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러나입니다.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좀 뭔가 반대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죠. 앞 문장은 oranges are sweet.
오렌지들은 달콤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But 근데요, lemons are sour. sour 단어는 신, 맛이 신 이런 뜻입니다. 레몬이 대표적으로 생각만 해도 막 지금 침이 고이죠. 오렌지는 달콤한데요. 레몬은요, sour 하대요. 맛이 시다라는 겁니다. 얘도 지금 생략한 거 전혀 없습니다. 앞에 있는 요 문장과 뒤에는 요 문장을 but으로 연결을 했다라는 거. 잘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or입니다. 또는 아닙니까? 요거 모르는 친구들 없을 것 같고요. 앞 문장에 you can stay here. 너는요, 여기에 stay. 머물 수 있대요. or 또는 이제 선택을 주는 거죠. 또는 you can go home. 너는 집에 가도 좋다. 요 stay can은 느낌을 약간 우리 조동사에서 허가해 주는 거, 허락해 주는 그 can 있잖아요. 그 느낌을 넣었을 때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얘도 지금 생략한 게 전혀 없죠. 앞 문장 그리고 뒷 문장을 전부 다 적어줬습니다. 자, 근데 얘네들은 어떤가요? 생략되는 걸또 친절하게 괄호를 써서 표현해 놨습니다. 반복되는 어구는요 계속 쓸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I인데 I가 또 나와야 될때 I 할 이유가 전혀 없죠. I slept for just an hour. slept 아직도 뭔지 모르면은 우리 표준편의 클래스에 맞지 않는 겁니다. sleep의 과거형이죠. 그러면서 적어주는 저는 친절한 존 코치. 내가요 잤대요. 딱한 시간 잔 거죠. for just an hour. 딱한 시간. 단지 한 시간을 잠을 이게 잔 겁니까? 잠깐 눈 뜨고 눈 감았다 뜬거 아니에요? 한 시간을 잤대요. and 길이고요. 그리고 나서요. I went to work. 내가 이제 출근을 했다라는 건데 여기 I 있는데 여기다가 I를 또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생략 가능하다라는 거 반복되는 어근에 보통 생략합니다. Alex는요, likes movies. 영화를 좋아하네요. But 그러나 Grace는요, doesn't 다음에 아무것도 안 써도 괜찮다. 원래 쓰는 거는 Grace doesn't like movies. Grace는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요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는 Alex는 영어 좋아하는데 Grace는 아니다 라고만 해도 뒤에 이제 영화를 안 좋아한다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알수 있는 거죠. 앞 문장을 보면 충분히 뒤에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낼수 있을 때는 요거 생략도 가능하다. And, but, or 가장 기본적인 접속사 알아보고 있고요. 이거는 전혀 새로운 게 없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하던 건데 하지만 고3까지 다 가르치는 이전 코치가 분명히 말하는데 얘네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뭐 너무 쉽다 그래서 아 뭐야 and를 왜 문법책에서 다루지? 다룰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긴 문장에서 and만 나면은 누구랑 누가 연결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단어와 단어 구하구를 얘네들이 연결하기도 하는 것을 살짝 볼 건데요. 단어와 단어는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와 한 덩어리를 and나 but이나 or이 연결해 준다라는 거고요. 구는 여기서 두 덩어리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두 덩어리 이상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는 게 얘네들 접속사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The model. 그 모델은요. 그 model은 was tall and beautiful. 진짜 모델을 말하는 거죠. 그 이제 키큰 모델 있잖아요. 그 모델이 키가 컸고요. and beautiful. 아름다웠다라고 합니다. 단어와 단어. 여기서 우리는 단어와 구의 개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는 이런 거, 한 덩어리, 단어, 단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어와 단어를 and가 연결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she's wearing, 그녀는 입고 있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모자니까 쓰고 있는 중이네요. red, 빨간색 모자를요. and, 그리고요. a blue jacket, 파란색 자켓을 지금 입고 있는 중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때 얘네들은 딱 봐도 덩어리가 한 덩어리 아니지 않습니까? 요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일종의 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근데 보통 문법을 좀 아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은 구입니다. 구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이제 다 배웠으니까. 우리 지금 레벨이 한50 넘었거든요. 절반 넘었잖아요. 100레벨이 이제 만점이라고 봤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50 넘어갔습니다. 우리 정도 되면요, 이제 구에는 나중에 막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막 현재분사, 과거분사, 이런 거를 이용한 것도 구거든요. 우리 상상만 한번 해볼게요. 투부정사가 기본적으로 이게 두 덩어리 이상 아닙니까? 걔네가 의미적으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 게또 구예요. 그 다음에 우리 현재분사, 지난 시간에 배운 따끈따끈한 거, 걔네들도 뒤에 뭐 따라올 때 있잖아요. 그랬을 때이 덩어리들 구입니다.
과거분사 PP 아닙니까? 얘네들도 뒤에 뭐가 이렇게 모르게 따라왔을 때 두세 덩어리 막 됐

했을 때 얘네들이 다 구예요. 구. 그리고 구의 특징은 얘네들이 한 덩어리긴 한데 그 안에 주어 동사 관계가 없어요. 이 안에 주어 동사가 없어요. 그랬을 때 얘들은 구라고 부를 수 있고요. 요거는 좀 쉬운 구. 우리는 근데 사실은 요런 어려운 구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다른 강의나 다른 교재를 공부하시더라도 구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마시라. 우리 다 알고 있다. 자, 얘는 어떻습니까? The weather, 날씨가요. It's sunny, 한 단어네요. 날씨가 되게 좋아요. But cold, 날씨가 되게 화창한데. But cold, 근데 춥대요. 이렇게 단어와 단어 연결. 그 다음, do you want, 넌 원하니, 파이를 원하니, 단어네요. 또는 아이스크림. 뭐 간단합니다. 아이스크림을 원하니, 이렇게 되는 거고요. 디저트로, 넌 디저트로, 파이를 원하니, 아이스크림을 원하니, 이렇게 간단하게 얘네가 연결하는 그런 사례들을 보셨습니다. 뭐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좀 넘어가 볼게요. 우리는 엑서사이즈를 통해서요, 기본적인 아이들을 한번 복습을 쫙 하려고 합니다. and, but, or 이런 것들 이제 계속 나올 건데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제 문장의 구조 파악하는 연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픽한 문제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다른 문장들은요, 쭉 한번 보세요. 보시면서 해석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긴 문장 적응하는 거예요, 사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가장 큰 고민이요. 문장이 길어져요. 사실 중3만 돼도 문장이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중1 때 비해가지고는 되게 길어집니다. 하지만 이게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이게 많이 길어져요. 그때 여러분들이 구조 파악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아마 요 접속사 공부하면서 요 앞에 명쾌한 개념을 공부한 친구들은 그런 걸 봤을 거예요. 문장에는 주어 동사가 제일 기본이다. 맞아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 긴 문장이라도요, 주어 동사가 있죠. 요거를 잡아주면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근데 잡았는데 end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또참 영문법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어 동사 잡았는데 그 옆에 end가 보이면은 또 주어 동사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왜? 얘가 문장과 문장 연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얘네들은요, and, but, or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구조가 좀 복잡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구조 파악하는 연습. 제가 픽한 문제, 네 문제 말고도요, 전부 다 보면서 좀 쉬운 단어들, 쉬운 문장들로 구조 파악하는 연습하겠습니다. 자, 여기 and, but, or가 연결한 어구를 밑줄 한번 표시해 볼까요? but은 바로 보이죠? 얘가. 뭐와 뭐를 연결하고 있는가?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요. 가볼게요. The movie, 그 영화는요, was까지 괜찮죠? 어땠대요? 어땠는데요? Very funny. 매우 재밌었습니다. But, 근데요, too long. 너무 길었다. 이렇게 되네요. 얘랑 얘랑 but이 연결하고 있는 거 맞죠? 이 물결과 이 물결을 but이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번은요, My brother, 나의 남동생은요, loves, 좋아합니다. 사랑해요. 뭘요? Meat. 고기를요, but. 그러나, 제가 이제 습관처럼 세모를 치는데, 저는 독해할 때 얘를 세모를 치거든요. 잘 보이게 해놔야 돼요. 잘 보이게 해놔야 이게 구조 파악이 되거든요. 진짜로. 내 남동생은 고기를 좋아하는데요, but. 근데요, he, 그는요, hates, 싫어하다죠. vegetables, 채소는 싫어한다. 그러면, 딱 해놓고 나니까는 문장과 문장 연결이죠. 앞에는 이 문장. 그리고, He hates vegetables라고 하는 한요 문장을 이 문장 두 개를 but이 연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되시나요? 자, 넘어갑니다. 6번에도요. 바로 접속사 보입니다. 전제 스타일대로 세모를 칠게요. 테라가요. picked up the book. 책을 집어들었다라는 겁니다. 테라는 책을 집어 그 책을 집어들었다. and 그리고요. put it on the desk. 그것을 책상에다가 put 하면은 두다. 놓다 아닙니까? 그럼 얘는 지금 뭐한 겁니까? 이 뒤에 거를 딱 봤더니 요렇게 연결하는 거죠. 책을 집어 들어 가지고는 그것을 데스크에다가 책상에다가 놓았다. 요렇게 물결 두 개를 연결하고 있는 and. 그럼 얘는요. or 있네요. 자, 얘는 그 동그라미 쳤습니다. Should I do it now? 내가 그것을 지금 해야만 하나요? or 아니면 wait 기다려야만 하나요? until tomorrow 내일까지 기다려야만 하나요? until 하면은 참고로 뭐뭐까지 요런 뜻이고요. 자, 그러면 얘는 내일까지 기다리다라고 하는 요 덩어리랑 do it now, 지금 하다라고 하는 요 덩어리가 should I에 공통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 물결과 이 물결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건데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이걸로 이제 기초를 닦는 겁니다. 근데 기초를 닦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쉬운 거를 왜 하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and, but, or이 보인다면은 제가 요거는 이제 동그라미를 쳤는데 여러분들 기호를 하나 만들어 봐요. 저는 세모를 칩니다. 이 중요한 거 세모 딱친 다음에 얘가 지금 누구와 누구를 연결하고 있는지를 늘 독해할 때 신경을 쓰라는 거 예, 명심해 주시고요. 자, 간단하게 기본적인 접속사, 연결하는 말들을 알아봤습니다. 우리 정리하고 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많이 어렵지 않으셨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어렵지 않은 걸할 겁니다, 오늘. 하지만 하나하나 정리는 잘해 나가야 되고요. 접속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접속사는 팔품사 중에 하나이고요. 접전할 때 접입니다. 접속사, 이어주는 말입니다. 단어도 이어주고요. 구도 이어주고요. 이건 방금 봤죠? 절 이어주는 거는 잠시 후에 또 만나볼 거고요. 우리는 기본적인 애들 봤습니다. and와 but, or 살펴봤는데, 진짜 이건 초등학교 때도 우리가 알고 있던 거잖아요. 하지만 이거 고3까지 기억해야 된다. 얘네가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고 있는지, 이거 꼭한번더 문장으로 복습하시고요. 우리는 좀더 어려운 접속사 만나러 갑니다. 자, 쌤이랑 같이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유닛은요, 유닛 34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기 봐봐요, 제목.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다라고 이렇게 이제 탁 나와버립니다. and, but, or 좋았는데. 그 이해 잘 됐는데. 이딱 보니까 부사절이 뭔지도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접속사랑 만났어요. 이해 잘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게 전코치의 팁이 딱 들어갑니다. 이 문법 용어라는 게요, 처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문법 하는 사람들끼리, 영어 아는 사람들끼리 용어를 만들어 놓으니까는 우리가 처음 보면은 그 말이 뭔지를 모르죠. 하지만 내가 그거를 알고 나면, 나도 그 일원이 되고 나면요, 별거 아닙니다. 부사절부터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요. 부사절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부사절이 뭐냐면은, 절은 절인데, 저기 막 이상한 막 저기 막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스님들 계신 데가 아니고, 단어 구절 할때 절인데, 걔네가 부사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 짐작으로 알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절이 뭔지를 알아야죠, 절. 절이라는 게 뭐냐면요. 봐봐요. 이 노란색 얘가 절입니다. 구와 절이 뭐냐면은 두 단어 이상이 모여가지고요. 얘네가 의미적으로 한 덩어리인 거예요. 한 덩어리. 뗄 수가 없는 겁니다. 보세요. When I was seven이에요. 이거 설마 I 따로, was 따로, seven 따로인가요? 아니죠. When I was seven은 의미적으로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오케이? 되나요? 이런 거가 이제 하나의 덩어리가 되면서 이제 그때 생각할게. 두 단어 이상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면 구 아니면 절이란 말이에요. 구는 뭐였냐면은 그 안에 주어 동사 관계가 없어요. 여기서 구도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좀 고급스럽게. 영어를 공부하는 거 하면은 우리 to 부정사 쓰면은 to study English 쓸수 있죠. 이만 쓸게요. 이렇게 몇 덩어리?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얘네가 따로 떼지나요? to 따로, study 따로, English 따로요? 아니잖아요. 우리 해석할 때 그냥 한 덩어리로 보잖아요? 이게 이제 덩어리가 지어진 건데, 요게 구냐, 절이냐 따질 때는 주어 동사 관계가 이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돼요. to study English 주어 동사 관계 없죠? 그러면은 얘는 구입니다. 자, 근데 이번엔 여기 보세요. When I was seven요. 딱 봐도 우리 정도 되면 이게 한 덩어리란 말입니다. 근데 주어 동사 관계가 있나 없나를 딱 봤는데, 너무 잘 보여, 주어 동사가 이렇게. 주어 동사 관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얘는 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절이에요. 우리의 문법 보는 눈으로 한 덩어리로 보이는데 그 안에 주어 동사 관계가 있을 때 그것을 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지 뭐. 근데 그런 거 있어요. 문법 모르면요, 우리 문법 레벨 지금 한 50, 한 3, 4 되고 있거든요. 문법을 모른다, 레벨 한 3, 4일 때. 진짜 막 그래머 코치를 처음 이제 첫 장을 폈을 때는요, 구와 절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기본적인 이론을 배워도요, 한 덩어리로 안 보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레벨이 낮으면은, 문법 레벨이 낮으면은, 이런 게한 덩어리로 안 보여요. to study English가요, 한 덩어리로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to 따로, 뭐뭐로, study 공부하다 따로, English 영어 따로,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to 부정사를 알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보이는 거잖아요. 문법이 그래요. 레벨에 맞겠다 이렇게 가면은 알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레벨의 단어와 구와 절은 별게 아니에요.
한 덩어리 보이죠? 절입니다. 자, 그때 이게 무슨 역할을 하나 딱 봐봐요. 문장에서 When I was seven, 내가 7살이었을 때요. I was short. 나는 키가 작았대요. 실제 쌤의 이야기고요. 쌤이 어렸을 때 되게 작았어요. 그래가지고 뭐랄까 이렇게 반에서 항상 이렇게 움츠리고 있었지. 작고 되게

이런 게 시간 같은 거, 방법 같은 거, 장소 같은 거 나타내는 게 부사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부사절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밑에 단 보세요. If you know the answer. 우리 정도 수준이 되면은 얘네가 한 덩어리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 안 보이잖아요. 그쵸? If you know the answer이 한 덩어리로 보입니다. 자, 그때 이 노란색 한 덩어리 안에서 주어 동사 관계를 생각을 해봤더니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절이 되고요. 절인데 무슨 절인가 한번 생각을 딱 해봤더니 얘는요, 네가 답을 안다면 Raise your hand 하면 손을 들어라는 명령문이죠. 손 들어라. 이건 답을 안다면이라고 하는 조건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부사죠. 부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부사절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한번더 치고 올라갑니다. 우리의 문법 레벨이 56까지 올라가는 이 순간. 절 하면요. 또는 구 하면요. 종류가 세 개밖에 없어요. 명사. 아니면은 형용사. 아니면은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만 하면 돼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구 같은 경우에는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요렇게입니다. 딱. 그러니까 이 방금 부사절이라고 하는 게 바로바로 생각이 안 나는 분들은요. 그런 친구들은 얘네가 명사냐 형용사냐를 생각해봐요. 명사절이라면은 문장에서 얘네가 명사란 뜻이잖아요. 되게 중요한 주어 같은 막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형용사라면 명사를 꾸며줘야 되겠죠. 그런 거다 아니잖아요. 그냥 얘네들은 시간이나 조건이나 장소 같은 것만 문장에다가 더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부사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유닛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유닛 34, 위에 크게 파란색이 뭐라 돼 있습니까?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돼 있잖아요. 이 부사절, 이 노란색 덩어리를, 그리고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있는 그 덩어리를 얘네가 이끌고 있고요. 저런 when이나 if 같은 거를 지금부터 배우겠다라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갑니다. 자, 기초적인 어떤 접속사들부터 쭉쭉쭉 한번 가볼게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중에 기초적인 접속사들인데요. 시간이나 이유나 목적, 조건 등을 나타냅니다. 이런 게 전부 다 무슨 의미냐면은 다 부사의 의미입니다. 그런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고요. 그럼 얘도 접속사죠. when이 접속사입니다. 왜 접속사냐? 이어줘야 접속사잖아요. 얘네들도 이어주죠. He was only five라는 문장이 있어요. 1번 문장이라고 할까요? 모차르트가요. wrote music 하면요. 원래는 write가 쓰는 건데, 음악을 쓰는 건데 작곡하다라고 합니다. 모차르트가 작곡을 했대요. 뭐야, 5살 때요? 세상에. 엄청난데? 여기 2번 문장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얀색 하얀색 두 문장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앞서는요, 우리 강의 전반부에는 뭘 봤냐면은 이런 거를요, and 같은 거, but 같은 거, or 같은 거 이런 걸로 연결을 해 줬잖아요. or 쓴 거예요. 이런 걸로 연결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런 when 같은 걸로 연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느낌이 좀 달라져요. 이런 거를 and로 연결하면은 문장 그리고 문장 이런 느낌이고. when이 딱 붙잖아요. 그러면 when이 무슨 뜻입니까? 뭐뭐 할 때죠. 그러면 얘는 문장 그리고 문장의 느낌이 아니라 이만큼이요. 때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부사절이 딱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문장이 있고 요거는 시간의 의미를 더해주는 그런 식의 느낌이 되는 겁니다. 되시나요? 요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법을 조금 더 공부하게 되면은 이런 애들이랑, 이런 애들이랑 약간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좀 달라. 똑같은 다 접속사인데, 얘네랑 얘네는, 얘네들과 얘네들은 조금 성격이 다른 걸로 구체적으로 아마 배우게 될 건데요. 지금도 우리는 느낌은 잡을 수 있어요. 얘네들은 뭐, 그리고 뭐, 문장, 그리고 문장, 문장, but, 문장이라면은 요것들은 얘네가 붙는 순간 요 뒤에 있는 것들이 시간, 이유, 목적, 결과, 이런 것들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 결과는 없지만, 여기서 조건이라고 되어 있지만, 결과란 것도 있어요. 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두 문장이 연결이 되게 되죠. 모차르트는요, 작곡을 했대요. 뭐 했을 때? 그가 오직 5살이었을 때 작곡을 했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는 딴거 아니에요. 딴거 아니고, 이 노란색의 의미 알아야 돼요. 부사절이 이끄는 접속사들은요, 의미를 모르면 여기 뒤에 있는 이 문장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인지, 이유인지, 조건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요 노란색에다가 집중을 딱 하면

하면서 정확한 의미랑 같이 봅니다. I watch TV. 나 TV 봤대요. While이 뭐예요? 뭐뭐 하는 동안에죠. 뭐 하는 동안에 에바가요. Was playing her guitar. 에바가 그녀의 기타를 연주하는 동안에 나는 TV를 봤다. 뭐뭐 하는 동안에 while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do your homework. 명령문이네요. 너 숙제해라. before 많이들 아시죠? 뭐뭐 하기 전인데 요것도 선생님이 중학생들, 특히 중1들만 가르치다 보면은 앞에 거랑 자꾸 연결을 합니다. 뭐 숙제를 하기 이렇게 숙제하기 전에 막 이렇게 연결하는데 그게 아니고 뒤에 겁니다. 뒤에 게한 덩어리가 되면서 이렇게 연결하면서 before you watch TV, 너가 TV 보기 전에 do your homework, 너는 너의 숙제를 해라. 요렇게 가는 겁니다. 뒤에 거예요, 뒤에 거. 이것도 처음 보면은 되게 헷갈립니다. 뒤에 거랑 노란색의 의미 연결. 또이 노란색들 전부 다 알아야 됩니다. After 나오고요. Until 나오고요. Because 나오네요. 할수 있어요. After 뒤에 거랑 연결하면은 After I finish this report,

됩니다. 별표 3개. 뭐뭐 할 때까지. 뒤에 거랑 연결하면은 until you come. 네가 올 때까지 I will wait for you. 나는 너를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되고 있나요? 자, 그 다음에 because 하면은 왜냐면이죠. Because I was sick. 왜냐면은 내가 아팠기 때문에 I didn't go to work. 나는 출근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 잘 되고 있습니까? 이 노란색에 모르는 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리고요. I'm glad that you like it.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건 사실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대신 또 다음 시간에 제대로 배우게 되는데요. 요 대신 좀 어려운 대신인데 의미만 파악을 딱 하고 넘어갈게요. I am glad래요. glad가 뭔데요? 즐거운 거죠. 기쁜 거죠. 나는 기쁘대요. 왜 기쁜데요? That you like it. 네가 그거를 좋아한다니 참 기쁘다라고 하면서 이 덩어리는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덩어리인데, 앞에 나오는 glad라고 하는 감정의 원인. 왜 기쁘냐? 이런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패턴이 굉장히 많아요. I am glad that, I am happy that. 뭐 이런 식으로 뒤에 대디아가 glad라는 감정의 원인을 밝혀줍니다. 이때 부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부사절로 나와 있습니다.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나는 네가 그걸 좋아한다니 되게 기쁘다. 그 다음에 if 나오네요. 대표적인 녀석이죠. 많이들 아시죠? 만약 뭐뭐 한다면. 만약에 you ask him. 너가 그에게 좀 뭔가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뭐이 정도의 뜻이고요. 또는 요청한다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가 그에게 물어보거나 요청을 한다면은 he will help you. 그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요 정도입니다. if 정말 국민 접속사고요.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다음 although 나오네요. 자, 여기에 별표를 3개를 친 다음에 곱하기 10을 적습니다. 요게 중학교 수준에서 가장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얘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이런 뜻이죠. 그 뜻도 좀 어렵고요. 얘가 들어가 문장도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뜻이거든요. 비록 it was hot. 더웠어요. 더웠음에도 불구하고 she was wearing a jacket. 그녀는 자켓을 입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니까 although로 연결되는 두 덩어리는요. 얘랑 의미가 뭔가 안 맞아. 더우면은 자켓 안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더움에도 불구하고 자켓을 입고 있는 중이었다. 이런 식으로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좀 상반되는 뭔가 맞지 않는 그런 애들을 연결할 때 although를 쓴다. 무슨 뜻이라고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하세요. 자, 이번에는요. 이런 게 어려워요. 나와 있죠. 뜻이 여러 개인 접속사가 있습니다. 문맥을 통해서 뜻을 파악해 줘야 돼요. 똑같은 as인데요. 이 as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전 같은 걸 이용을 하게 되면은 as의 의미가 진짜 많아요. 옛날에 종이 사전일 때는 as를 찾잖아요. 그럼 몇 장을 넘어가야 돼요? as 계속 as야. 의미가 굉장히 많고요. 지금 온라인 사전 이용하셔도요, as는 의미가 진짜 많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느낌 찾아가야 됩니다. 먼저 when이랑 같은 의미가 있어요. 나는 피터를 봤어요. as 뭐 했을 때, I was going to school. 내가 학교 가는 동안에 학교를 가다가 피터를 봤다. 뭐뭐 할 때.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얘가요, because의 의미가 있습니다. 몰랐다면요,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요. James가요, didn't go to work. 출근을 안 했어요. as, where? 여러분들 왜 때문이죠? 이런 표현 쓰잖아요. 왜죠? 왜 때문이죠? He was really sick. 그가 정말로 아팠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직장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출근 못했습니다. 요거 because랑 바꿔 쓸수 있죠. 그럼 얘는요? 뭐뭐처럼, 뭐뭐대로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you must do. 너는 해야만 한다. must 뭐뭐 해야만 하죠? as 뭐대로. Mom says, 엄마가 말하는 대로 너는 해야만 한다. 이런 식의 느낌 as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while도요. 아, 이거는 진짜. 와, 이거는 별표 3개에다가 얘도 별표 3개에다가 곱하기 10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는요. 사실 고등학교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의미거든요. 중학교 때는 거의 얘입니다. while 하면 뭐뭐 하는 동안에. Our TV was stolen. 우리의 TV가요. 이게 steal, 훔치다의 PP꼴이고요. 도난당했어요. While, 뭐 하는 동안에요? We were sleeping.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도난당했습니다. TV를 훔쳐간 거죠, 도둑이.
멈하는 동안에

얜 뭐냐? 나는 화이트를 좋아해. 근데 나의 girlfriend, 나의 여자친구는요, prefer, 선호합니다. red. 빨간색을 선호합니다. 빨간색을 좋아한다라는 거죠.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내용이 상반됩니다. 이럴 때의 while은요, 반면에, 또는 뭐뭐 하지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고등학교 수준 독해 때 굉장히 요렇게 많이 쓰이거든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뭐뭐는 동안애가 기본이고, 반면에 뭐뭐 하지만, 이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since입니다. since 하면은 뭐뭐 이래로 계속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뭐뭐 때문에 because의 의미도 있습니다. 얘는 별표 3개에다가 곱하기 한5 정도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몰랐다면은 정말 중요합니다. 가볼까요? since 뭐뭐 이후로 이래로 이렇게 참 많이 알고 있는데요. 현재 완료네요. 나는요. I have known her. 그녀를 쭉 알아왔어요. since 언제 이후로? she was a child. 그녀가 아이였을 때 이후로 쭉 알아왔다. 얘가 현재 완료랑 찰떡궁합이죠. 짜장면과 단무지 관계입니다. 어떤 시점 이후로 뭔가를 쭉 해왔다. 현재 완료거든요. 그다음에 얘는요. Since we have no money, 돈이 없어. We can't buy, 못사 그것을. 이게 원인이죠. 우리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못 산다. 딱 원인과 어떤 결과입니다. Since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 정말 좋네요. 요거는 고3까지 꼭 저장하셔야 되고요. 오늘은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이 내용들을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연습하러 갑니다. 연습밖에 없습니다. 연습하면 완벽해지죠. 제가 픽한 문제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의미를 쫙 알고요. 그거를 적절하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 접속사들이죠. when은 뭐뭐 할 때, before 뭐뭐 하기 전에, after 뭐뭐 후에, until 뭐뭐까지. that은요,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좀 볼게요. 명사 덩어리 이끄는 그런 that이 참 많고요. if는 만약 뭐뭐 한다면, although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요게 좀 어렵겠죠.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부터요. I'm glad 다음에. glad라는 감정의 원인이요. 지금 you got a job. 너가 이제 취직한 거예요. 직업을 얻은 거예요. 원인이죠. that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이 that 이하가 원인이 돼서 내가 참 글래드하다. 너 직장 얻어서 나참 기분 좋다. 그 다음, you must stay here. 너는 여기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안 익었어요. 의미로 가는 겁니다. 철저하게 의미로 풀어주는 그런 문제. 6번은요. He was sick. 그가 아팠대요. My father went to work. 이 he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고요. 나의 아버지가요. 출근을 하셨죠. 아프면 출근을 안 하셔야 되는데 출근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자, 내용이 상반됩니다. 이때 뭐 씁니까? although죠. 이거 별표 3개예요. although 들어간 거 영원히 저장, 고3까지 저장. 그는요, 아팠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의 아버지는 출근하셨다. 오케이? 요게 although, 중학 수준에서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접속사의 느낌. 자, 이번에는요, 적절한 걸 찾겠습니다. 이게 참 전형적인 중학 수준의 문제고요. 철저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앞내용이랑 뒷내용이랑 해석한 다음에 연결관계 생각해야 돼요. I don't like him. 나 그를 좋아하지 않아요. He often lies. 그는요, lies.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이유죠. as가 정답이고 이유를 나타냅니다. 그가 거짓말해서 좋아하지 않아요. 그 다음, he fell asleep. 그는요,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어요. He was reading a book. 책을 읽는 동안에 아닙니까? while이 들어와줘야 되겠죠? 그리고요. Do in Rome. 로마에서는 해라. 유명한 속담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해라.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는 거죠. 요거는 뭐 하는 대로의 as입니다. 자, 이거는요. 눈이 많이 왔네요. 패트릭은요. 지하철로 출근을 했습니다. 눈이 많이 온게 원인이 되죠? 이유를 나타내는 since고요. 얘는요. 에릭은요. 이 드레스를 입었는데요. 이제 갈색으로 입었어요. 근데요, 메리는요, 지금 블루색을 입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청색을요, 뭐뭐 하지만이죠. 또는 반면이죠. 에릭은 요거 입고요. 반면에 메리는 청색을 입고 있는 중이었다. 자, 7번은요, 현재 완료를 보는 순간, since가 딱 생각나셔야 돼요. 10년이 됐다 이겁니다. 뭐한 이유로? 그 커플이 결혼한 이후로 10년이 지났다. 현재 완료와 since의 조합입니다. 저리 복습하고 옵니다. 자, 쌤이 왔습니다. 우리 방금 배운 내용은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는 겁니다. 얘네가 나면요, 이제 뒤에 나오는 덩어리들이 부사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When, as if, since.
since, while, after, before, because 알아.

같고요. 각각의 의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이제는 전꽃의 명쾌한 개념 시크릿 바로 풀립니다. 해석하고 해석하고 알맞은 접속사 넣으면 되는 거죠. My mom was cooking dinner. 어머니가요, 요리를, 저녁을 지금 요리를 하고 계셨죠. 뭐 했을 때, I came home. 내가 집에 왔을 때잖아요. when 정도의 이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넣어주시면 딱 맞고요. 우리 배운 내용 확인합니다. 쫙 리뷰할게요. 접속사 뭡니까? 뭔가를 이어주는 말입니다. 연결해주는 말이고요. 기본적인 애들, and, but, or. 그리고 고급스럽게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해석이 되면 되는 거예요. 특히나 as나 since나 이런 아이들, while 같은 아이들 의미가 많았죠. 그 의미까지 싹 다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 되셨나요? 자, 문장들로 쭉 한번 복습을 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 잘 복습하시고 그 열공의 흔적들 인증받으시고요. 여러분들은 좋아요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땡스타그램에서 만날 거고요.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 강도 접속사거든요. 다음 강에서 우리 꼭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1, 2, 3, 4.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독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잘 왔어요. 정말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어떤 파트 지금 하고 있었어? 그래, 어휘추론 하고 있었지. 하면서 느끼는 건데, 야, 어휘추론의 이 문제 유형의 마력, 정말 매력적이지 않아? 이렇게 선생님이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가 매력적이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단어의 밑줄 그은 단어들이 그냥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봤을 때 충분히 대부분은 근거가 있다 얘기했습니다. 앞에 이런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이 밑줄 가능해? 아, 완전 가능하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글의 이런 맥락의 응집력, 그러니까 글과 글, 문장과 문장 사이가 이렇게 잘 유기적으로 연결되게끔 하는 그런 장치들이, 아, 어휘가 굉장히 이게 큰 역할을, 정말 대부분은 다 어휘가 할 수밖에 없지만, 그죠? 네. 많은 경우에 이런 어휘의 정말 이 쓰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 파트예요. 그래서 너무 문제풀이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아, 이 글의 구조가 이렇고, 그래서 이 흐름이, 어휘의 흐름이 적절하고, 혹은 적절하지 않구나, 이렇게 가늠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 그냥 텍스트에만 집중을 하면 글의 흐름이 잘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글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의미 단위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100% 완벽하게 해석은 할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의미 단위로, 아, 이런 의미니까 다음에 이런 의미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단계별로 좀 같이 한번 보자고요. 오늘은 또 새로운 파트도 같이 섞여 있어. 그래, 맞아. 빈칸 추론으로 드디어 들어옵니다. 우리한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4개의 문항이 들어있는 이 빈칸 추론. 우리 일단은 빈칸 추론 1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어려운 파트에 들어오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쌤이 여러분들을 도닥도닥 토닥이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말 준비해봤거든. Today's struggle. Struggle이란 단어가 참 우리 수능 독해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고분분투하다. S다. 이런 동사로 보통 많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명사로 쓰인 거겠지? 오늘의 고분분투가, 정말 내가 열심히, 아, 정말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해서 하는 이, 열심히 하는 이 고분분투가 is tomorrow's strength. 나의 내일의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가 그걸 정말 딱 느끼기에는, 그걸 보람으로 느끼기에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리죠. 노력도 물론 많이 들고요. 노력은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서 조금 여러분들 수월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시간 또 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휘추론 나머지 두 개의 문제 11번, 12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이상하다 싶을 때, 그렇지. 반대말, 우리말의 반대의 의미를 집어넣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도입부에는 일단 중요한 내용이 앞에 설명이 돼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 지금 보시면 앞부분이 첫 문장에서 중요한 소재가 뭐지? 그래, 맞아. 여기 지금 보니까 우리의 현대 기술이야. 현대 기술이 없다라는 건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현대 기술이 갖고 있는 뭐가? 그렇지.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얘가 이 두 개의 단어가 딱 하이라이트로 돼 보여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봤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이 전체 글의 내용은 현대 기술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측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볼게요. Although가 나오면 어떻게 쭉쭉쭉쭉 가서 한번 끊어주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아마 반전이 있을 거야, 이렇게. 자, although 뭐 얘기는 하나? The wonders of modern technology. 현대 기술의 wonders라고 하면 경이로움이지. 경이로움은 당연히 긍정적인 측면이죠. 현대 기술이 가져다주는 와 하는 이런 경이로움은 have provided people, 사람들에게 뭘 제공해 줘 왔어요?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The opportunity beyond the wildest dreams of our ancestors. 우리 조상들의 dreams, 꿈꿔왔던 거. 근데 가장 어떻게 꿈꿔왔어? 거칠게 꿈을 꾸었던 것에 넘어서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원래 beyond the wildest dreams라고 하면 꿈꿔보지 못한, 즉 꿈의 꿈으로도 상상해보지 못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실전에서는 이런 의미까지 다 알고 해석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단순히 봤을 때 우리 조상들이 꿈꿨던 것을 그걸 넘어서서 그런 기회를 사람들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과연 우리 두 발로 혹은 동물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거 말고 기계를 이용해서 이동한다라는 걸 상상조차 할 수 있었을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다라는 걸 상상조차 할 수 있었을까? 그런 거 뭐 상상 못했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한 정말 엄청난 기회, 그런 경이로움을 가져다 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현대 기술의 어떤 측면을 일단 이야기하고 있니? 그렇지. 현대 기술이 가져다주는 당연히 긍정적인 측면을 위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lthough의 특성상 뒤에는 뭐가 나올 거라고? 그렇지, downsides, 부정적인 측면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렇듯이 the good 이라고 하면 the good thing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더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 people, 복수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thing이나 things가 뒤에 생략된 사람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대상을 지칭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그렇듯 좋은 일들, 좋은 것은 as weakened by, 모의에서 약화가 될 수 있어. A downside, 아래쪽 측면,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면에 의해서 약화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현대 기술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아마도 얘는 더 강조해서 얘기할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감을 잡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부정적인 측면이 뭐가 있을까? 딱 봤더니 those downsides라고 나옵니다. One of those downsides. 자, 그러한 부정적인 측면 가운데 하나는요. Is that anyone who so chooses, 그렇게 하기로 선택을 한 그 누구라도 can pick up,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뭘 선택할 수 있지? The virtual megaphone. 자, virtual, 가상이라는 뜻이에요. 가상의 megaphone이라고 하면 확성기입니다. 자,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확성기를 집어들고 그렇게 내가 해야지라고 선택을 하면 그 누구라도 사실 인터넷 딱 키고 거기 이제 확성기를 들이댄다는 게 뭐겠어요? 확성기를 든다는 게. 예, 인터넷은 뭐 월드와이드 넷이잖아요. 완전히 다 세계적으로 연결망이 연결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확성기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이걸 들고 and put, 뭐 할 수 있어요? Put in their two cents. 밑에 보시면 의견을 말하다. 되게 양심적으로 이런 표현들은 좋죠. 그래서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On any of an infinite number of topics. Infinite 이라고 하면 finite 이란 단어가 한정된 이라는 뜻이고요. Infinite 이라고 하면 무한한 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엄청나게 많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게 왜 부정적인 측면이야? 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야? 그 어떠한 주제? 주제의 다양성이죠. 다양한 주제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거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봤더니 뒤에 핵심이 나와요. Regardless of, 뭐만 상관없이 라는 뜻이죠. Their qualifications. Qualification이 뭐예요? 그래, 맞아. 자격이나 자질이란 뜻이야. 이거 모르면 안 되는 단어야. 자신의 자격, 그들의 자격이나 자질에는 상관없이요. 사실은 이 관련된 주제나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라는 거는 나쁠 게 없어. 그런데 뭐가 빠져 있어? 그렇지. 자질이 없어도, 자질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의견, 그것도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쌤은 교사잖아. 그죠? 선생님은 의사가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어떤 의학적인 지식에 대해서 그냥 인터넷상으로 원하면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계속 볼게요. After all on the internet. 자, 인터넷상에서는요. 결국에는 there are no regulations. 규제가 없어요. Preventing. Prevent가 무슨 뜻이야? 그치, 막다, 예방하다 라는 뜻입니다. Prevent는 보통 뭐랑 같이 쓰이느냐? From 이란 전치사랑 같이 쓰여서 목적어가 목적보호하지 못하게 하다 이런 뜻이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규제가 있어 없어? No, 없어요 라는 뜻이야. 그럼 누가 뭐 할 수 있는? 여기 지금 오어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여기 지금 대상이 두 개의 대상이 나왔어. 유치원 쌤 그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offering medical advice. 선생님처럼 유치원쌤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분들이 뭘 한대? 의학적인 지식에 대해서 의학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이거 뭐야? 자질이 없잖아.
그지? 그럼에도 이걸 막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 그리고 또 뭐야? 아, physician. 이번에는 의사예요. 의사가 뭐 하지 또 못하게 할수 없어요? 그렇지.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규제가 없다. suggesting ways. 이번에는 뒤에 거딱 봐도, 안 읽어봐도 뭐인 건알수 있어요. 의사로서 줄수 있는 조언이 아닌 걸알수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뭐에 대한 건지. 여러분들 집에다가요,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안전하게 줄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안하는 걸 못하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규제할 방법이 없어. 선생님은 의사 면허가 없는데 의학적인 지식에 대해서 마치 아는 것처럼, 의사인 것처럼 막 글을 써가지고 막 확성기를, 인터넷이나 확성기로 막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미스인포메이션을 줄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때? 당연히 제지를 해야 되는데 규제할 방법이 no 없어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맥락상으로 봤을 때 preventing 어때요? 규제할 방법이 없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2번까지도 좋아 좋아. As a result. 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니? Misinformation, 잘못된 정보입니다. Wrong의 의미를 갖고 있는 miss예요. 잘못된 정보가요. Get disseminated, 퍼뜨리다라고 밑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가 퍼지게 됩니다. 뭘로요? 정보로서 퍼지게 된대요. 정보는 뭐야? 아, 우리한테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게 전제로 정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마치 잘못된 정보가 유익한 정보인 것처럼, 맞는 정보인 것처럼 그렇게 퍼지게 돼서, and it is not always easy. 뭐 하는 거 쉽지가 않죠? It is not always easy. 늘 하는 거 쉽지 않아요. To differentiate the two. Differentiate, 구별하다라는 뜻이죠. 그두 개를 구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The two라는 게 뭐야? Information and misinformation. 이두 가지가 되겠죠. 야, 어떤 게 이게 진짜 맞는 정보니? 아, 어떤 게 이게 잘못된 정보니? 이두 개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어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This is particularly frustrating for scientists. 근데요, 이게 특히나 누구에게는 frustrating, 좌절감을 줄수 있어요. Scientists,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과학자들한테는 이게 좌절감을 줄수 있대요. 자, 이 사람들은 누군데요? Who spend their lives? 자신들의 일생을 뭐 하는 데 보내? Learning how to understand the intricacies of the world around them. 그들 주변에 있는 세상의 intricacies. 밑에 보시면 복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복잡한 것들을 이해하는 그 방법을 일생 동안 배우는 데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뭔가 전공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 그 세상의 뭔가 이치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런 정말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왜 좌절감을 줄까? 이 사람들이 only to. 자, 여러분들 only to 부정사를 쓰게 되면 뒤에 어떤 결과적인 의미입니다. 결국 뭐뭐하게 될 뿐이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뒤에는 사실은 부정적인 어감의 내용이 좀 많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결국 뭐하게 될까요? Have their work. 그들의 그 업무, 그들의 연구를 어떻게 summarily. Summary가 여러분들 원래는 이렇게 합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summarily라고 하면 얘는 즉석에서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굳이 여러분들 모르신다면 해석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즉석에서 어떻게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연구가 누구에게 도전을 받게 될까? 사람들에 의해서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뒤에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설명해 줍니다. 자, who's experienced with the topic? 그 주제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열심히 탐구했던 그 연구의 그 주제에 대한 경험이 can be measured, 측정이 될수 있대요. 어떻게? in minutes, 분 단위로 측정이 될수 있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정말 한 5분 공부하고 뭔가 그 지식을 좀 쌓았다라고 생각하고 마치 평생 동안 연구해온 이 사람들과 비슷한 것이냐, 즉석에서 일하면서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도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뭐야? 이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 뭐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굉장히 이것이 좌절감을 줄수 있다. 이런 의미로 괜찮겠죠. 그러니까 도전을 받았을 때 당연히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괜찮습니다. 4번도 좋아요. 야, 1, 2, 3, 4번 다 괜찮은데? This frustration, 그리고 이러한 좌절감은요. Is then, 그런 다음에 diminish, 어떻게 될수 있어? 아, 근데 이 좌절감이 줄어들 수 있다네. 뭐에 의해서? By the fact that. That 이하라는 사실에 의해서요. 어떤 사실인지 보겠습니다. To the general public, 일반적인 대중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대중들의 눈에는요. Both scientists and the challenger. 그 과학자와 그리고 그 과학자에 도전한 그 도전한 사람이 awarded, 부여받는데요. 뭘요? 동등한 credibility, 신뢰를 부여받는다라는 그런 사실에 이 좌절감은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과학자, 그리고 그 도전한 사람, 이 사람은 일반적인 대중들의 눈에는 똑같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동등한 신뢰감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과학자들이 느끼는 그 좌절감은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겠어? 엄청나게 더 커지겠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봤을 때, 야, 그 진짜 이거 왜 그런 거야? 이 사람이 말하는 거 과학자분 왜 이런 거예요? 이게 사실 아닌 거예요? 과학자분 말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거기에서 오는 좌절감이 어떻게 되니? 더 커지겠지. 그치? 줄어드는 게 아니라 증폭된다. 이런 의미로 amplified라는 단어 정도로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히 increased라는 단어로 바꿔주셔도 되겠습니다. 증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그렇지.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시 반대 의미. 줄어들긴 어떻게 줄어들어 더 커지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여러분 답에 쉽게 가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5번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 흐름만 잘 잡으면 지금 여기선 다운사이즈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야. 부정적인 측면이니까 그 부정적인 측면을 끌고 가서 과학자들한테 이 주는 좌절감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폭되고 훨씬 커지게 된다. 이렇게 가야 글의 흐름이 쭉 일치하겠죠. 안 그랬다면 여기 지금 however 정도가 나와줬어야 되겠지. 아니면 뒤에 사실이 그걸 좀 상쇄시킬 수 있는 사실이 나오거나. 그죠? 자, 이제 12번 어휘추론 문제 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it has been suggested that 이때 가져진 주어 이렇게 보이네. 자, 뭐라고 시사가 돼요? Organic methods. Organic 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치, 유기농. 이게 딱 떠오르잖아. 유기농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긍정이야, 부정이야? 아, 우리 유기농 식품, 유기농 경작 이런 거 되게 비싸면서 좋은 거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왠지 이 유기농의 방식이랑 우리한테 긍정적인 플러스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수능 질문은 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편견을 좀 깨는 질문들이 많아요. 그걸 좀 잘 생각하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유기농의 그런 방식이 뭐라고 정의되는 방식이에요? Defined as those in which one natural products can be used as inputs. 자, 천연 제품, 천연 어떤 그 제품들, 자연에서 나온 그런 제품들만이 can be used, 사용될 수 있대요. 뭘로? Input, 투입물이에요. 투입물로 사용될 수 있는 those, those라는 게 여기서 methods입니다. 방식으로 규정이 되는 그런 유기농의 방식, 유기적인 유기농의 그런 방식. 자연에서만 유래된 거, 화학성분 않는 거. 이게 바로 유기농 방식이잖아. 그죠? 그래, 이런 유기농의 그런 방식들은 would be less damaging. 어떻다고요? 덜 피해를 준다고요. 어디에? To the biosphere. Biosphere, 생물권이라는 뜻입니다. 뭐 그냥 여러분들 바이오가 들어가면 생물에 관련된 거니까 환경이나 우리 생물의 생물들이 살고 있는 생물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충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아, 환경 예, 혹은 생명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물권에는 덜 해를 준다라고 그렇게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organic or organic methods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긍정적으로 많이 평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however가 나왔어요. 하지만 자, 그럼 여기서부터 뭔가 반전이 있겠지. 우리가 봤던 이 유기농의 방식,

유기농이라고 할까? 유기농의 방식.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긍정적인데 하지만이라고 나와요. 하지만 뭘 하는 거? Large scale adoption of organic farming. 유기농 경작을 대규모로 채택하는 거야. 큰 규모로 다 유기농으로 만드는 거지. 그치? 이렇게 큰 채택은 대규모의 채택을 reduce 무엇을 줄일 수 있어요? Yield라고 하면 산출량입니다. 산출량을 줄이고 그럼 여러분들 수확량 같은 것들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 이거 좋은 거야? 안 좋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 뭔가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 수확량을 줄이고 그리고 뭘 늘려? Increase production cost. 비용, 생산 비용을 늘려요. For many major crops. 그것도 많은 주요한 작물들의 생산량, 산출량은 줄이고 비용은 올리고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유기농의 방식은 부정적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방식이 갖고 있는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일단은 reduce라는 단어는 여기 같은 문장 안에서 봤을 때 유기농 방식이 주는 부정적인 측면 혹은 단점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reduce yields는 괜찮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Inorganic nitrogen supplies. In이 붙었어요. 그 organic의 반대가 되죠. Organic이 유기의라는 뜻이니까 유기농의라는 뜻이니까 inorganic이라고 하면 무기질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무기질 nitrogen 질소 공급은요. 무기질 질소 공급은 are essential 필수적이래요. 그럼 유기물이 아닌 무기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게 단점을 갖고 있는데 왜 단점이냐? 바로 무기질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건 필수적입니다. 뭘 하는데요? For maintaining moderate to high levels. 얘가 중간의라는 뜻이야. 그러면 중간에서 too high, 높은 수준까지, 즉 중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중상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는 필수적이래요. 뭐를? For productivity for many, the non-leguminous crop species. Legume이라는 단어가 콩의, 콩과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비콩과 작물종들, 다수의 작물종들의 생산을 중상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는 무기질의 질소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organic이 아니라는 거죠. inorganic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무기질도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로 봤을 때 맥락상으로 essential은 나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볼게요. Because, 왜냐하면 organic supplies of nitrogenous materials, 이 질소성의 물질을 유기적인 질소성의 물질을 공급하는 것이 often are either A or B. A든 B든 둘 중 하나라는 얘기예요. 제한적이고 더 비용이 많이 들어요. 뭐보다 inorganic nitrogen fertilizers. 무기 질소 비료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들고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뭐와 뭐의 지금 비교야? 무기와 유기의 비교예요. 예, 무기 물질을 제공을 하는 것이 덜 비싸고 그리고 더 필요하다. 얘는 더 비싸고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대조구조로 봤을 때도 essential이라는 단어는 좋아. 괜찮아요. 자, in addition, 더욱이, 게다가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흐름이 지금 안 바뀌고 있어. 어떤 흐름이? 유기농의 방식이 갖고 있는 단점의 그 방식이 흐름이 안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욱이, there are benefits. 뭐야? 이점이 있대요. 어떤 이점이 있지? To the extensive use of either manure or legumes as green manure crops. Either A or B가 또 나왔죠? A든 B든 둘 중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Manure라고 하면 거름입니다. 거름이나 아니면 친환경 거름 작물로서의 콩, 콩류를 사용하는 것. 그것도 어떻게?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이 이점이 있대요. 여러분들 이거 뭐야? 무기질이 아니야? 유기물로서 거름을 사용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거름을 유기물로 사용하는 게 지금 어떻다라는 거야? 유기물 사용에 있어서의 한계점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 지금 더욱이 게다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또 이점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위에도 이점이 있고 밑에도 이점이 있어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유기물질, 즉 친환경 이 거름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면서 있을 수 있는 이 반대인 단점, 한계점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든단 말이죠. 조금 더 내용 보겠습니다. 많은 경우에요. 뭐 하는 거야? Weed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 그 잡초입니다. 잡초 통제, 잡초 방제가 can be very difficult, 매우 어렵고 and require much hand labor, 많은 수작업이 필요할 수 있어요.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요. 만약에 chemicals, 화학 물질이 can

not be used, 사용이 안 되면은요. 즉, 화학물질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 방식으로만 하게 되면 굉장히 이 잡초를 통제하기도 어렵고 수작업도 많이 들어가요. 사람들이 가서 막 손으로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뭐야? 유기농 방식이 갖고 있는 단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좀 이상하구나라는 생각이 더 확실해집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수작업이 많이 필요한데, fewer people, 더 이런 사람들이 fewer, 더 적습니다. 뭐 하려는 사람들? willing to do this work. 이런 일을 하려고, 기꺼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더 적습니다. 왜요? As society has become wealthier. 사회가 점점 더 부유해지면서, 야, 이제 먹고 살 만해지니까 사람들이 굳이 이런 일까지 내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더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유기농 방식으로 이렇게 경작을 하는 거에 한계가 있어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광범위하게 이런 방식을 쓰는 것이 어떻다? 그렇지. 한계, 제약이 있다. 이런 뜻으로 여기서는 limitations 아니면 constraints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어야 될것 같아. 나머지 4번, 5번 어색한 부분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So, methods using organic farming, however. 자, 하지만은요. 하지만이 나왔어요. 그럼 뭐야? 유기농 방식의 긍정적인 한계점, 그리고 또 다시 긍정적인 부분으로 가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유기농 이 경작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방법. 그 방법들이 어떤 방법인데? Such as라고, 커마, 커마. 여기까지 괄호로 닫아보겠습니다. 그럼 실제 주어는 뭔데? 유기농 경작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방식은요. 주어가 나왔으니까 이제 동사 찾아야 되겠지? 이것은 can make important. 중요한 무엇을 만들 수 있어? 기업. 공헌을 할수 있습니다. 어디요? To the sustainability of rural ecosystems. 시골 혹은 이 농촌의 생태계 지속 가능성에 기여를, 중요한 기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유기농 방식이 이런 한계점이 있지만, 하지만 이런 방식이 여전히 사실은 도움은 된다. 생태계에 도움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방식인지 보겠습니다. 자, such as a sensible use of crop rotations. Crop rotation. Rotate가 여러분들 이렇게 회전시키는 겁니다. 작물을 회전시키는 거니까 작물 돌려짓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작물 돌려짓기의 합리적인 사용. 그리고 specific combination of cropping and livestock enterprises. Crop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 농작물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그 농작물, 경작과 뭘 합하는 거야? Livestock. 가축의 경영의 specific combination. 특정한 어떤 그런 조합을 이용하면. 그래서 이두 가지를 잘 조합하거나 돌려짓기라던가, 그래서 이런 적절한 유기농 경작 방식의 일부의 이런 사용들은 여전히 사실은 이 시골 생태계에 굉장히 큰 역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봤을 때 contribution.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것은 도움이 되는 건 맞다. 이런 의미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5번의 contribution도 좋아, 좋아.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고? benefits가 아니라 이점이 아니라 오히려 한계점 혹은 제약 정도의 의미로 바꿔주시면 되기 때문에 3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하다 싶을 때 우리말에 반대말을 한번 넣어봐서 걔가 더 적절한지 맥락상을 한번 꼭 확인해 보시란 이야기예요. 자, 이제 어디로 갈까? 네, 빈칸 추론으로 가겠습니다. 빈칸 추론 총 4문제가 나오고요. 31번부터 34번까지 되는데 31번 문제가 우리가 딱 하나의 단어 혹은 아주 짧은 구를 넣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빈칸 추론 1에서는요, 하나의 단어나 짧은 구를 넣는, 비교적 짧은 구를 넣는, 어구를 넣는 문제 유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빈칸 추론은 보통 빈칸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초반부에 빈칸이 위치하냐. 특히 첫 문장이 위치해 있는 경우에는 그냥 주제문이에요. 주제문 부분에 빈칸이 딱 뚫어져 있으면 어때? 심리적인 압박이 막 느껴지죠. 뭐야? 중요한 내용 같은데 빈칸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초반부에 빈칸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뒤에 있는 내용들이 크게 흐름에 바뀜없이 그냥 아주 탄탄하게 그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제의 결론 부분, 특히 이쭉 글이 있다가 마지막 후반부에 확실한 주제를 나타내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후반부에 빈칸이 있는 경우와 그 도입부, 초반부에 빈칸이 있는 경우 이렇게 두 부분으로 많이 나뉘게 되는데, 중후반부에 빈칸이 있는 경우가 좀더더 어려워요. 왜? 중간에 반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후반부에 좀더더 무게중심을 두고 문제를 푸셔야 되겠고요. 예시나 실험이 쭉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도 나와요.
예시나 실험이 쭉 나와 있는 경우에는 뭘 보면 되냐면, 아, 실험이니까 재밌네, 예시니까 재밌네, 그거 다 읽지 마시고요. 그것이 시사하는 바 최종 결론이 뭘까? 이것만 빠르게 보시면서 결론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결론 부분은 약간 비유적인 표현으로 표시가 되거나 설명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표현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을 중심 내용과 같이 견주어서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 틀리나? 요걸 잘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도 괜찮아. 선생님이랑 읽으면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이렇게 첫 문제, 1번 문제는 선생님이 빈칸을 먼저 한번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 지금 이 정보가 뭐뭐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단어를 넣는 거예요. 빈칸의 위치 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도입부에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보가요, 핵심이래요. 어디에는? To their blank. 그들의 무언가에는 핵심이래.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These firms, 이러한 회사들은요, work in a relative secrecy. 어떻게 이래요? 상대적인 비밀 속에서, 즉, 비밀리에 상대적으로 작업을 합니다. 특히 이제 비밀리 하려면 뭐가 필요해? 아, 그치. 우리의 뭔가 중요한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기 위한 신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족관계, 신뢰, 그리고 royalty, 충성도. 이런 충성심에 대부분은 이런 그 구축을 기반을 두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는 비밀리에 작업을 합니다. 자, 뭘 하는 기업이길래 이렇게 비밀리에 뭔가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he early grain trade firms, 초기 grain, 곡물이에요. 곡물을 무역했던, 거래를 했던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곡물이 있으면 그 곡물들은 여기에도 갖다 주고 저기에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뭔가 맞교환해서 가지고 오고 이런 초기 회사들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회사들은요, were active,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어디에서요? In both surplus producing and food deficit reasons. 어떤 지역 둘 다에서 활발하게 움직였습니까? 활발하게 활동을 했어요? Surplus라고 하면 잉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잉여로 생산이 돼. 뭐가 생산되겠어? 곡물이. 우리나라 쌀이 너무 많이. 우리 국민들을 먹이고도 몇 배나 더 많은 양이 있어. 그럼 이게 잉여의 산물이죠. 그죠? 그래서 잉여로 생산이 되는 지역, 그리고 반대로 식품이 부족한, 음식이 부족한 그런 지역, 둘 다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수요가 많지만 공급이 없는 곳은 어떻게 조달했을까? 공급이 너무 많은 데는 이걸 어떻게 했을까? 좀 궁금하죠? 양쪽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and these firms, 이러한 기업들은요, made it.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어? 자신들의 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게 뭘까? 봤더니 to 부정사가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자, 형식상의 자리에 it이라는 짧은 형식상의 목적어, 가목적어 it을 넣어놓고 뒤에 실제 내용의 의미를 담고 있는 실 내용인 내용상의 주어, 즉 진 목적어, 내용상의 목적어인 진 목적어인 to 부정사는 뒤로 뺀 겁니다. 자, 그럼 뭐 하는 걸 자신들의 일로 했어요? The state of supply and demand in both. In both라는 건이두 개의 지역이죠. 자, 잉여로 남는 지역, 그리고 음식이 부족한 지역, 이둘 다에서 공급과 수요, 수요와 공급의 상태를 아는 것을 자신들의 일로 했대요. 자, 그러면, 잉여의 지역. 곡물이 많이 남아. 곡물을 담당하는 기업에 대한 거야. 곡물을 거래하는 무역 기업에 관련된 내용이죠. 잉여의 그런 지역과 그리고 이 음식이, 식품이 부족한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두 개의 지역을 이 곡물 기업은 둘다 다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양이 많이 남고 어느 정도의 양이 많이 적은지 이러한 정보들, 이 상태를 아는 것을 자신들의 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뭘까? 잉여의 지역과 부족의 지역, 이게 어느 정도에 남고 어느 정도 부족한지 이 정보가 어땠을까? 중요했으니까 자신들의 일로 삼지 않았을까요? 왜 중요했을까요? 기업하면 뭐야? 그렇지. 수익이 중요하지 않았겠어.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Because disinformation, 자, disinformation이 바로 뭐야? 이거야. 많이 남는 거, 그리고 부족한 거, 수요와 공급, 그 상태. 이것이, 이 정보가 was a key, 핵심이었죠. 뭐에는요? 그들의 무언가에는요. 그 무언가가 뭘까? Profitability, 수익성. 너무 마음에 들죠? Unification, 그치, 통합이란 뜻이에요. Innovation, 혁신. Reputation, 명성. Morality, 도덕성. 뭐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치, 도덕성은 진짜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왠지 수익과 관련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 기업들은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였어요. 그들의 무언가에 정말 중요한 거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무언가에는 진짜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상대적으로 비밀리에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관계, 신뢰, 그리고 충성심, 충성,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했죠. 자, 더욱이, 게다가, 이러한 기업들은요, were able to benefit from, 어디로부터도 이득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The rise of commodity exchanges. 상품

거래소 그리고 commodities, future markets, 상품을 미래하는 미래 거래하는 시장, 선물 거래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상품 선물 시장. 근데 이것은 언제 등장을 한 거예요? 18세기, 19세기네요. 그죠? 1800년대 중반에 등장을 한, 나타난 이런 두 가지의 rise, 부상으로 역시 이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어쨌든 이런 정보들이 이들한테는 어떤 부분에서 중요했는지 그걸 확실하게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좀더 볼게요. 자, agriculture markets. 자, 농업 시장은요. 농업으로 이루어진 이제 시장이죠. 농수산물을 만드는 그런, 그죠? 그런 거 거래하는 그런 시장은 are naturally unstable. 당연하게 어땠어요? 안정적이지 않았어. 즉, 불안정했습니다. 왜 농업시장은 불안정하지? Due to, 뭐, 때문에 불안정했죠. Changes in harvest size. Harvest가 우리가 수확하는 거죠. 수확의 크기의 변화. 수확량의 변화예요. 수확량이 왜 변화하지? 이것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Variable. 변동성이 가능한 거야. 자꾸 변하기 쉬운 날씨의 패턴 때문에. 그리고 다른 요인 때문에. 그쵸. 이런 날씨의 요인이나 자연적인 요인에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이 바로 이런 시장이 농업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locking in prices by buying and selling grain for future delivery. 미래 운반을 위해서, 즉 앞으로 오늘 가을, 올 가을에 이 쌀을 어느 정도 옮겨야 돼. 그런 미래 운반을 위해서 곡물을 사고 파는, 사고 판매하는 그런 가격을 어떻게 하는 거야? locking in. 고정시켜 놓는 거야. 고정시켜 놓는 것이 help. 도움을 줬습니다. These firms to minimize such risk. 그러한 이런 변동성의 위험들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올해 이쌀 생산이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A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거래를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100이라는 양이 필요해. 그럼 그 100이라는 양을 미리 어떻게 하는 거야? 딱 고정을 시켜 놓는 거예요. 어떤 그 지역에다가 우리가 이 가격 100이라는 걸 100만 원에 우리가 살게라고 가정을 딱 고정을 시켜 놓는 거죠. 더 많이 생산이 될 수도 있지만 더 적게 생산이 될 수도 있잖아. 그렇게 딱 가격을 고정시켜 놓으면 어떻게? 그치. 거기에 변동성에 영향을 받을 위험이 적어지겠죠. 최소화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죠? 이거 전부 다 뭐야? 뭐에 관련된 거니? 아까 우리가 봤던 profitability, 수익성에 관련된 거죠. 그죠? 자, it made sense. 뭐가 말이 됐어요? It to 가져 진주어입니다. 근데 to 부정사에 여기 지금 for 안에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와 있죠. The grain trading companies, 이렇게 곡물을 거래하는 기업들이 to manage their risk, 그들의 이런 위험들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것은 타당하고 말이 됐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는 거? Within a single firm, 단 하나의 기업 안에서. 하나의 기업 안에서? 근데 이 기업은 뭔데? They was operating in more than one country. 하나 이상의, 하나, more than one이니까, 하나 이상의 국가. 즉, 뭐, 여러 개의 국가가 되겠죠? 여러 개의 국가에서 활동을 하는 하나의 기업 안에서 그들의 이런 위험들을 관리하는 것이 말이 되고 타당했고 합리적이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예를 들면, 내 A라는 기업이야. 근데 A라는 기업이 하나의 국가. 뭐, 여기 C라는 국가가 있어. C라는 국가에서만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D, E, F, G. 이 A라는 국가가 여러 국가에서 활동을 하는 거야. 왜 여러 국가에서 활동을 해야 될까? 맞아. 어느 국가에서는 어떤 특정한 작물이 남고, 어떤 국가에서는 그 작물이 부족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여러 개의 국가에서 하나의 기업이 활동을 하는 게 그들의 뭘 줄일 수 있었어? 그들의 리스크를 잘 관리하고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얘기야. 뭐가 아니라? rather than 이라고 하면 뭐뭇이 아니라 뒤에 거라기보다는 이란 뜻이니까 뒤에 것이 아니라라는 뜻이 되겠죠. 뒤에는 정반대가 되겠죠. 어떤 정반대로 나오는지 볼게요. Operating as independent national companies trading with each other. 서로서로 거래를 하는 국가, 즉 독립적인 independent니까 독립적인 국가, 개별적으로 그 독립 그 국가 안에서 거래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죠. 즉 하나의 국가들만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기업이 여러 개의 국가, 한개 이상의 국가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위기 관리를 잘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their access to information in multiple markets. 그래서 multiple markets이라고 나오죠. 다양한 여러 개의 시장에 대한 정보에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은요. enable them. 그들로

투자금 가능하겠습니다. 뭘 할 수 있도록요? To easily cover the risk. 그 위험을 쉽게 cover, 다룰 수 있게끔 가능하겠어요. 자, 어떤 위험을요? Associated with agricultural commodity trade. 농업의 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와 관련된 생길 수 있는 위기 같은 거, 위험 같은 거. 특정한 지역에서 덜 나, 생각했던 것보다. 특정한 지역에서 너무 많이 나, 이렇게 됐을 때 그런 위기 관리를 쉽게 잘 다룰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뭘 위해서? 이러한 정보는 뭐에 가장 중요했을까요? 그들의 수익이 가장 중요했겠죠. 그래서 위기 관리를 잘할 수 있게끔 해줬다라는 건 수익을 잘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게끔 해줬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1번을 정답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1번 문제는 사실은 이 문장만 봐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거 아니야? 당연히 수익이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당연히 수익이지 라고 생각한 걸 그냥 그대로 답으로 하기보다는 내가 고른 게 예, 본문에서 위기관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아 수익과 관련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맞는 이 정보를 찾아가는 하나의 방법으로 추론을 한번 여러분들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네, 2번 가보겠습니다. 자, 2번은요, 스타일에 관련된 거다. 스타일 하면은 우리가 막 패션 같은 거. 아, 뭐, 쟤는 되게 스타일이 좋아. 그래서 뭔지 뭔가 옷 입는 거나 외모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외모가 아니라 뭐야? conversation, 대화에 관련된 거. 특히 대화뿐만 아니라 뭐에도 관련된 거? 글쓰기에도 관련된 스타일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문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부분 첫 문장에서는 얘를 바로 문체라고 해석하기 어렵겠으나 뒤에 뽑은 두 번째 문장부터 봤을 때 아 얘는 네, 좋은 문체에 대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볼게요. The basic guidelines for good style. 훌륭한 문체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 안내는요 are not mysterious. 신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쓰는 게 잘 쓴 글이야? 라고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그게 뭐 엄청나게 신비스럽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새로울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In fact, 실제로요. You use them. 여러분들은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everyday, 매일같이 씁니다. 어디에서요? 대화에서 씁니다. 그럼 대화에도 뭐가 있다는 거야? 그치, 말하는 어떤 어투 혹은 이런 그 스타일, 말하는 방식, 대화의 방식, 대화의 스타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In conversation and in writing. 자, 좀 더 넓혀갑니다. 대화뿐만 아니라 어디에도요? 글쓰기에서요. We all, 우리 모두는요. Rely heavily on. 굉장히 의존을 해요. 어디에? Cooperation. 협력에 의존을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sense of exchanges and a polished practical style makes cooperation easier. 자, 일단은 글을 쓰고 대화를 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의존한대? 협력에 의존을 한대요. 근데 이 협력은 뭐 하기 위해서요? Make sense of. 이해하다 라는 뜻이 되죠. Understand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Understand. 뭘 이해하기 위해서요? Exchanges. Exchange는 사실은 이렇게 교환하는 거죠. 말할 때 이렇게 교환하는 게 뭐야? 대화야, 대화. 그러니까 conversations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혹은 이 말한 사람들이, 말한 사람, 그 글을 쓴 사람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협력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야? 대화. 이건 이제 우리가 face to face로 하는 거죠. 얼굴 대 면대면으로 보고 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화예요. 아니면 또 뭐? 글쓰기. 이 둘 다 뭐가 필요하다? 협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협력이라는 건 누구와의 협력이겠어요? 말하는 사람, 서로서로와의 대화. 아니면 글을 쓴 사람과 읽는 독자와의 협력, 이해하려는 그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요, polish practical style, polish. 원래 polish가 광을 내다, 윤을 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윤이난 실용적인 문체, 이게 뭘까요? 세련된 문체가 되겠습니다. 세련된 실용적인 문체는요, makes cooperation

그러면 뭐 어렵지 않고 새롭지 않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 Writers develop such a style. 이 작가들은요, 그러한 스타일, 그러한 문체들을 개발하고 발전시킵니다. 어떻게 함으로써요? By acknowledging. Acknowledge. 인정하다 라는 뜻이죠. 대 이하를 인정함으로써 독자가요, 기대할 거야 라는 걸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뭐를? The same things. 동일한 걸 기대할 거야 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걸 기대하지? That listeners is back in conversation. 청자들이 대화에서 기대하는 것과 동일한 걸 독자들도 기대해 라는 걸 인정함으로써 그렇게 좋은, 훌륭한 이런 세련된 스타일들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good style, polish style, 그게 바로 뭘까요?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Clarity, relevance, and proportion. Clarity, 명확성. Relevance, 연관성이죠. 적절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말을 하는데 그 대화와 적절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절성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Proportion이라고 하면 비율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균형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스타일의 요건이 바로 뭐야? 명료함. 그리고 또 뭐? 적절함. 또 뭐? 균형. 이 세 가지가 대화에 있어서 그리고 글쓰기에 있어서 중요한 그 스타일의 요건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If you listen to, 여러분들이 만약에 듣는다면요. 누군가의 말을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냐. 그 사람에 대한 설명입니다. Who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Who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쭉 가다가 또 Who가 한번 나올 텐데 여기 있다. 네, Who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라는 뜻이 되겠죠. 자, 어떻게 말해요? Not clear. 우리가 봤던 명료함과 거리가 없는 사람이다. Not clear니까. 명료하지 않고 Who cannot stay on the topic. 그 주제에 머무르지 않는데 그러니까 뭐야 적절하게 연관성 있게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offers too much or little information. 너무 많이 혹은 너무 적게 정보를 제공한다.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균형성이 깨진 겁니다. 자, 이럴 때 이런 사람의 말을 들을 때 you will quickly lose interest. 여러분들은 곧 뭘 잃게 돼? 관심이나 흥미를 잃게 될 겁니다. In the conversation, 그 대화에서 아, 이 사람과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돼? 그렇지. 글쓰기에 대해서 이도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글쓰기에서도 뭐가 중요하다? 요 세 가지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 Writers too. 그렇지. 자, 작가도 역시요. Need to be clear. 명료해야 되고 and stay on the topic. 그 주제에 잘 머물러 있어야 되고 and give information appropriately. 적절하게 그 정보를 주어야 합니다.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죠.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In fact, 실제로요. This attention to audience. 이 청중들에 대한 이런 주의, 관심과 and appropriateness. 적절성은요. Maybe even more important.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대화에서도 중요하지만 어디에서 더 중요해요? 글쓰기에서 더 중요한다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가 어디에 더 중요하다? 글쓰기에서 더 중요할 수 있대요. 왜? In conversation, 대화에서보다. 그 이유는 because writing does not permit. 글쓰기에서는요, 허용하지 않습니다. 뭘 허용하지 않아요? Non-verbal communication. Verbal, 이 말의 언어라는 뜻이야. 그럼 non-verbal은 뭐겠어? 말이 아닌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들 쳐다봤을 때 아이 컨택하고 있지. 이거 말로 하는 거야? 아니지. 이게 바로 뭐야? 비언어적인. 표정이라든가 이런 facial expression, 표정이라든가 아이 컨택이라든가 이런 gestures. 이런 것들이 전부 다 non-verbal communication이죠. 글쓰기에서 이거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대화에서는 할 수 있지만. 그죠? 이게 허용되지 않고 and immediate feedback, 즉각적인 feedback도 허용되지 않죠. 이건 바로 뭔데? 그렇지. 대화의 일부야. 근데 이것은 라이팅에는 허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라이팅에서는, 글쓰기에서는 어떻게 이 세 가지 이런 것들을 더 잘 지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as writers, 작가로서요, we have to. 작가로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거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 지금 세미콜론이 나왔습니다. 부연 설명하는 거죠. And in fact, 이 부분을 해석을 잘했으면 훨씬 쉬웠을 거예요. In fact, 사실상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사실상요, we have to. 작가로서의 우리예요. 작가로서 글 쓰는 사람으로서의 우리는 have to imagine. 응? 지금 이 세 가지 잘하고 그러는데 상상을 해야 된대요. 뭐를요? Both has. 양쪽을 다, 양쪽 절반을 다 상상해 봐야 됩니다. 뭐에? Of a virtual conversation.
가상

대화의 양쪽. 가상대화의 양쪽 절반이 뭔데? 말하는 자, 듣는 자. 이둘 양쪽의 절반을 둘다 상상해 봐야 된대요. 그럼 무슨 말이야? 그치? 대화에서는 이 둘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듣겠지? 이게 왔다 갔다 할수 있잖아요? 근데 글을 쓰는 사람은 어때? 말하는 사람으로서의 글쓴이는 듣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게 없으니까. 말하기에서처럼 non-verbal conversation, 이 커뮤니케이션이나 immediate feedback이 없기 때문에 이걸 잘 상상하면서 들어야 된다는, 글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이렇게 글을 쓰면 만약에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은 이런 반응을 하겠지? 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글을 써야 되겠구나. 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결정적인 단서는 어디 있어요? 그치,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요? 그치, 이때 선택지로 가보겠습니다. 볼게요. Recognize the limitations of writing and conversation. 자, 대화와 글쓰기의 한계점을 인식한다. 지금 대화가 아니라 대화가 아닌 글쓰기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보완하느냐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대화에 대한 이야기하니까 바로 아웃을 시켜주시면 돼요. 여기 imagine, 상상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envision, 상상한다. picture, 그림을 그린다, 상상한다. anticipate, 이것도 기대한다라는 뜻이니까 이럴 거야, 예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도 상상한다, 머릿속에 그린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발전시켜서 볼수 있습니다. 세 가지 선택지 중심으로 볼게요. envision the reader's preference. 작다 빠도 독자들의 선호도를 상상한다. 독자들이 이걸 좋아할 거야. 이게 아니라 지금 이세 가지를 만약에 의사소통을 했을 때 어떻게 여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preference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leaders desire for more knowledge. 더 많은 지식을 원할 거라는 그 독자들의 기대 혹은 욕구를 상상해 본다. 그려 본다. 자, 5번 보겠습니다. anticipate the absent reader's response. 부재에 있는, 여기는 없어. 글을 쓸 때는 없어. 독자들의 반응. 글을 쓸 때는 독자들의 반응이 없지. 글쓸 때는 나 혼자잖아, 오롯이. 그죠? 그러니까 그 독자들의 반응, 없는 그 독자의 반응을 어떻게 예상하면서, 머릿속에 그리면서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답 몇 번이야? 그렇지.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관련 없는 거 선생님이 지금 지워봤지만 뒤에 거 이렇게 지워주겠습니다. 관련 없는 것도 꼭 한번 지워보셔야 돼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3번 가보겠습니다. 자, 3번은요, 뭐라 뭐에 관련된 걸까요? 네. 우리가, 이거 되게 재밌는 글이었는데, 어떤 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manipulate the perceptions. 뭘 한대요? 지각을 조작한대요. 지각을 조작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좀 빠르게 한번 볼게요. 우리는 알아요. 동물들이 발전시켜 왔다는 걸, 진화시켜 왔다는 걸요. 다양한 patterns, 방법들을요. 뭐 하기 위한 방법이지? manipulate, 조작하다, 조종하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지각을 조종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만들어 왔대요. 개발해 왔고 진화시켜 왔대요. 근데 누구의 지각을 조작하는 거야? Predators. 여기 약탈자라고 나왔지만 사실 우리는 그냥 포식자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식자를 속이려고. 네, 포식자를 속여야 내가 살아남을 거 아니야. 그들에게 뭘 부여하기 위해서? 약간의 안전함을 부여하기 위해서. 즉,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포식자들에게 약간 이런 지각을 조작해서 마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조작을 해서 안전함을 꾀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너무 생존에 필요한, 진화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겠죠? 자, 그러면서 어떤 존재가 나옵니다. 새가 나와요. Greater power birds. 큰 파워 새는요. Utilize this. 이 빈칸을 이용합니다. 뭐에서요? And the mating domain. 메이팅이 뭐야? 짝짓기예요. 자, 그러면 메이팅에서 포식자가 아닌 짝짓기, 번식을 위해서 얘네들은 어떤 걸 사용할까? 근데 첫 문장에 그냥 나온 거 아니겠지? 그지? 그럼 얘도 뭘 할까요? 왠지 manipulate the perceptions, 지각에 대한 조작과 관련이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males 뭐야? 수컷이지, 수컷. 그러면 암컷은 뭐야? females가 나옵니다. 그죠? 암컷이 나오고 쭉 가다 보시면 females가 나와요. 암컷은요, 바오라는 걸 만들어요. 아, 그래서 얘가 바오생가 봐요. 그죠? 바오를 만드는데 그 바오의 기능은요, 제공하는 겁니다. arena를 제공해요. arena. 어떤 경기장 혹은 무대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무대에서는요, 뭘 하냐? 수컷이요, 보여줍니다. 구애를 하는 거예요. 구애하는 동작을 하는데 이 암컷한테 막 이렇게 예쁘게 보이려고 하겠죠. 구애 동작을 해요. 근데 이 암컷은 어디에 서 있어요? Standing in the avenue. 길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은 어떤 길인데 that leads up to the bower. 바우까지 오는. 예를 들면 여기가 매일이 서 있는 매일 바우어가 서 있는 바우어 새가 서 있는 여기 아리나예요. 예, 아리나 다시 말하면 바우어가 되겠죠? 그죠? 여기가 무대야, 무대. 여기 이제 바우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암컷은 female은 여기 서 있는 거야. 어디로 근데 얘가 서 있어? 이렇게 이 길로 이어지는 이곳에 서 있어요. 아, 그러면 얘가 얘를 막 이렇게 불러들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죠? 구애 동작을 하겠죠. 보겠습니다. 이 수컷은요, decorate the avenue. 이 길을요, 장식을 합니다. 뭘요? With a variety of objects. 아우, 다양한 어떤 물건들로 장식을 하는 거. 예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일로 와봐. 이렇게. 그죠? 욕을 합니다. Such as stones and shells. 돌이라던가, 아니면 여기에 조개 껍질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장식을 하는 거예요. 자, but, 하지만, they do not do so. 그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요. 뭘로? In a chaotic manner. Chaotic. 혼란의 혼돈스러운 상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방식. 무질서한 방식으로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무작위로 하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방법 우리가 뭘 생각하면 돼? 이 메이팅을 하는데 얘네들이 뭘 하는지 어떻게 이걸 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뭔가 조작을 하진 않나 이걸 의심하면서 보자고 얘기했어요. 볼게요. 자, the larger 그리고 the smaller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뭐한 이라는 의미로 지금 해석이 되죠. The larger object, 더 큰 물체들은요, are placed. 여기서는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죠? 더 큰 물체들은요, are placed closer, 더 가까이 놓여집니다. 그 바워에. 그러니까 여기는 더 큰 애들이 놓여진다는 얘기예요. 큰 애들. 가까이에는요. 그리고 the smaller object farther away. 더 작은 물체들은 더 멀리.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여기가 바워란 말이야. 여기에 가까이 있는 물체들은 더 크게, 그리고 여기는 더 작게. 작게, 작게. 그럼 이것이 나타낼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를 봐야 되겠죠? This creates, 이것은 만들어냅니다. A forced perspective. Perspective는 원래 관점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원근법이라는 뜻입니다. Forced니까 강제 원근법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사실 그 정도의 거리는 아닌데 강제로 원근법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것은 the opposite of, 뭐의 정반대요? 신데렐라 성관의 모습과는 정반대래요. 신데렐라 성이 뭔지 몰라도 돼. 이거의 정반대에 그래서 나타나는 기능이 뭔지, 결과가 뭔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바우어는요, 이 무대는요, 어떻게 보여? Appears smaller than it actually is. 그것이 그런 것보다 더 작아 보인대요. 그럼 바우어가 더 작아 보이는 것의 결과는 뭘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황이야? 메이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메이팅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구애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앤들러라는 사람과 그의 동료는요, suggest that 이 알을 시사하고 암시했습니다. 보여줬어요. The male courting and the bower. 바우어 안에서 뭐 하는? courting. 네, 구애를 하는. 그런 구애 동작을 하는 이 수컷은요, now appears. 자, 이 부분을 봐야 돼. 이 부분이 중요해. 그래서 저를 어떻게 보이게 하려고 이 바우어를 작게 보이게 했나.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이게요? 더 커 보인대요. 수컷이 자기가 더 커 보이는 거야. 원래 보이는 것보다. 그리고 어떻게? Thus more attractive to the female. 이 암컷한테 얘가 보기에는 더 커 보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더 늠름해 보이고 더 강해 보이겠죠. 그러니까 more attractive, 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뭐야? 지금 강제 원근법을 만들어냈잖아. 강제 원근법이라는 게 바로 뭐야? 그치. 지각을 조작한 거지. 이렇게 보이게끔 만든 거 아니겠어? 그지? 이제 다 나왔어. Data on male mating success collected in the wild. 야생에서 수집된 메이팅의 성공, 짝짓기 성공을 하는 이 수컷, 수컷 짝짓기 성공에 대한 데이터는 그 자료는 supports their hypothesis. 그들이 이런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이게 맞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지각적인 조작을 역시 포식자들한테 쓰는 것뿐만 아니라 메이팅에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지각적인 조작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선택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지각적인 나와 있는데 얘는 뭐야? 그치, 편향이에요. 그런데 편향이라는 것도 뭐야?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것보다 더 다른 쪽으로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각적인 편향이라는 게 바로 그렇지. 여기서는 조작의 의미를 받을 수가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정답 그래서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generic variations는 뭐예요? 유전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유전자를 바꿔요?
아니지, 그지? 유전적인 변이 관련 없습니다. Vocal attractions, attractiveness. 여러분들.

여기가 소리 낸다 그랬어요? 아니지. 목소리의 매력 그리고 decorating skills. 아까 막 길을 예쁘게 만든다고 얘기했으니까 뭐 이렇게 장식하는 기술에 대한 거예요? 아니야. 이런 데 빠지면 안 돼. Location advantages. 5번은 정답을 한 친구들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곳에 있는 뭔가 장소적이고 그 장소성이 갖고 있는 이점? 장소가 갖고 있는 이점이 아니에요. 위치상의 이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보이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워질 것 같아요. 자, 괜찮을까요, 여러분? 네, 마지막 질문 재밌죠? 그죠?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용은 파악했어도 선택지로 내려와서 그걸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연습하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선택지들이 나올 수 있구나. 아, 꼭 똑같은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도 맥락상으로 들어가면 비슷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 다 마무리됐고요. Manipulate이라는 단어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맨이나 메뉴가 들어가면 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마리오네트 그 인형 있잖아. 손으로 이렇게 막 움직임을 조작하잖아요. 조종하잖아요. 조작하다 조정하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Manipulation 명사까지 수강 후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빈칸 추론은 계속됩니다. 정답 근거 찾아서 오답 근거 찾아서 만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좋아요.
0: 좀 특이한 곳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구점. 필요한 학용품을 찾아 문구점 산만리 파트 1.
1: 근데 솔직히 문구점 가면요. 네. 필요한 게 없는데도 자꾸 사게 돼요.
0: 맞아요.
1: 나는 다이어리를 쓰게 될 것 같아. 그걸 사는 거예요.
0: 이상하게 한 번, 한 줄 정도 몇 줄 쓰다가 안 쓰게 되는데.
1: 또 내년에 보고 아, 이거 안 썼네.
0: 맞아요.
1: 그렇게 돼요.
0: 우리 어렸을 때 그런 필통이라든가 특이한 거 버튼 누르면 막 나오고 이런 필통도 있었었거든요.
1: 감성 있죠.
0: 예전 일이지만 네. 아무튼 그 뭐랄까 그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학용품을 사는 곳이 아닌 것 같아요.
1: 맞아요. 뭔가 이게 추억을 이야기하고 나의 어떤 그런 좀 비어있는 감정을 메꾸는?
0: 맞아. 감성이 좀 들어가 있어요.
1: 맞아요.
0: 오케이. So, 오늘 문구점 간 시츄에이션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이런 공책 찾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하는 공책이 있는
1: 있네.
0: 거예요.
1: 저희 아이들도 보면요. 이 캐릭터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 공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0: 어렸을 때는 화려한 거 많이 찾는데 또
1: 맞아요.
0: 살짝 중학교 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좀
1: 네.
0: 뭔가 좀 심플한 거 이런 거 많이
1: 맞아요.
0: 찾죠. 자, 두
1: 예.
0: 번째 미션은요. 다른 표지 색으로도 나와요. 색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되겠네요.
1: 그쵸.
0: 그렇죠?
1: 원하는 컬러가 또 있나 보죠.
0: That's right. 자,
1: 좋습니다.
0: 영어로 바꿔볼게요.
1: 예. 문구점에 가서 또 영어로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0: All
1: 제가.
0: 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Can I help
1: 안녕하세요.
0: you?
1: 혹시 이런 공책 찾고 있는데요.
2: Do you speak English? Sorry.
1: 아, 예. 오케이.
2: Oh,
1: I am
2: you're
1: finding.
2: trying to find,
1: Yeah,
2: okay.
1: this notebook.
2: Ah, like this.
1: Yeah.
2: 아,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1: 잠깐만, 근데. 다른 표지 색으로도 나와요?
2: Sorry?
1: color, different color. Different color, another color.
2: Oh, a different color. It comes in blue,
1: Blue?
2: but it's sold out.
1: Ah,
2: Yeah, it's sold out. It's all gone. Yeah.
1: Yes.
2: I'm sorry.
1: It's okay.
2: That's the most similar one. Yeah.
0: 아유,
1: 네.
0: 정말. 이 해외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문구점이라는 게 따로 별로 없거든요.
1: 그냥
0: 찾기가
1: 다
0: 쉽지
1: 같이
0: 않아요.
1: 팔죠.
0: 맞아요. 이것저것 다 파는 곳이 많기 때문에 약간 우리 같은 추억은 좀 없긴 한데.
1: 그쵸.
0: 그래도 오늘 나오는 것에서 굉장히 어휘 같은 것도, 아, 우리 이거를 몰랐다니 하는 게 많을 겁니다. 오케이. 자,
1: 궁금합니다.
0: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4: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3: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4: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이런 공책 찾고 있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는 겁니다.
1: 네, I'm looking for a like this.
0: 자, 일단 앞에부터 한번 가볼게요.
1: 나는 look for 하고 있어. 에, BING잖아요. 그래서 look for가 찾다예요. 저또 이것도 많이 외웠던 기억나요.
0: 네.
1: Look for 이것을 like this. 이거 여기서 끊어도
0: 오, 오케이.
1: 되겠네요. 예, 이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공책.
0: 공책이 필요합니다.
1: 공책이니까
0: 네.
1: 그냥 북이 아니라 notebook이겠네요.
0: 오.
1: Yes. 우리가 이게 노트북을 컴퓨터를 쓸때 사실 노트북 쓰잖아요.
0: Like laptops, right?
1: 랩탑인데, 그죠? 예.
0: 오케이. 자, 한번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looking for 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A notebook like this. 정답입니다. 원워드로 해주시고요. 노트 한다는 거를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진
1: 네,
0: 않습니다. 자,
1: 맞아요.
0: notebook 공책이 되겠고요. 자, 참고로 이거 나온 김에 당연히 우리 교재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1: 교재요?
0: 그렇죠? 우리가 왕초보 영어도 교재가 여러분들 있잖아요.
1: 예.
0: 영어로 뭐라고 하죠?
1: 교재.
0: 갑자기 안 떠오르죠.
1: 교재는
0: 별거 아닌데.
1: 한자잖아요. 교재는 한자인데, 교재, 그러면은 학습지 뭐 이런 개념인가요?
0: 그러니까 이거 내가 뭔가를 필기하는 느낌보다는
1: 예.
0: 그것을 참고해서 학교에서 예를 들어
1: 배우는
0: 보고하는 거.
1: 거.
0: 우리 왕초보 영어 교재 같은 그런 거.
1: 교과서 같은 거.
0: Right,
1: 아,
0: right.
1: 교과서. 그거는 그냥 북 아니에요? 북?
0: Book.
1: 예.
0: Okay.
1: 북.
0: 자, book은 당연히 들어가지만 바로
1: 아,
0: textbook. Textbook,
1: 텍스북이에요?
0: yes.
1: 오.
0: 이것도 two words가 아니라 one word로 구성이 돼 있고요.
1: 아.
0: text가 들어간 book. So, textbook을 보고 사실 뭐 notebook에 이렇게 필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이 맞겠죠. 자, 앞부분에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슬기 씨가 이거를 암기를 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1: 네.
0: So, 우리 look for something 한다는 거, 이게 바로 뭔가를 찾다라는 뜻인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for 뒤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얻고자 하는 게 많아요.
1: 네.
0: for 뒤에. 그좀 이따가 제가 비슷한 표현들 알려드릴 텐데. 그래서 이거를 얻으려고 나는 look 하고 있는 거예요.
1: 예.
0: look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번에 한번 제가 그거 알려드렸을 거예요. find랑 좀 다르다고
1: 아,
0: 했었죠.
1: 맞아요.
0: look for 하는 것은 이미 찾아냈나요? 아니면 찾고 있나요?
1: 찾고 있어요.
0: yes. 이거는 과정이 중요한 거야. I'm
1: 네.
0: looking for something, right? but find는 찾아내다, 결과에 더 집중하는 겁니다. so I already found it. 이런 식으로. Okay, so look for something. 아예 덩어리고요. 진행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Okay?
1: 네.
0: 예를 들어서 저희 언니 누나 찾고 있는데요.
1: 아.
0: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난 찾고 있다. 나의 누나나 뭐 언니나.
1: I'm looking for my sister.
0: 그렇죠. I'm looking for my sister.
1: Yeah.
0: Have you seen her? 막 이러면서. 자, 질문형도 가능하겠죠.
1: 네.
0: 주어, 비, 동사 돌리면 됩니다.
1: 그쵸.
0: 바꾸면 돼요. 이거. 너 나 찾고 있니? 너 나 찾고 있는 거야? 계속 두리번거리길래.
1: Yeah. Are you looking for me?
0: 그렇죠. Are you looking for me?
1: Uh-huh.
0: Very nice. Look for. 이것도 사실 몇 번만 써보면요. Find랑 느낌이 다른 것을 알게 될 겁니다.
1: 네.
0: 이런 경우에도 I am fine.

0: 마이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과이기 때문에, 좀 과정이기 때문에. 자, 같이 한번 이러면 읽어볼 텐데 이 정도에서 나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Looking 하고 있는데 뭘 얻으려고? 뒤에 것을. 읽어볼게요. I am looking for my sister.
1: I am looking for my sister.
0: Are you looking for me?
1: Are you looking for me?
0: 네. 자, 이제 for 관련해서 제가 좀 비슷한 느낌의 흐름의
1: yes.
0: 표현을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이런 겁니다. Ask for something 하는 게 뭔지 아세요?
1: Ask for?
0: Right.
1: 물어보는 거 아닌가요?
0: 자, 그거는 그냥 ask고요. Ask for something은요. 뭔가를 좀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1: 아.
0: 자, for 뒤에 것을 내가 원한다고 했었잖아요.
1: 네네네.
0: Okay, so 뭐 ask for something은 내가 물어봐서 for 뒤에 있는 거 받으려고 하는 거.
1: 오.
0: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좀 쉽죠?
1: 네네네.
0: Apply for something 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1: Apply는 뭔가 제공하는 건데요?
0: 아, 그거는 provide고요.
1: 아이고, 많이 못 갔네요.
0: 많이 못 갔어요.
1: 예.
0: Apply for something. 예를 들어서 I'm applying for a job. 이렇게 얘기를 하면
1: 아, 찾고 있는 거네.
0: 맞아요.
1: 구직.
0: 이거는 구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 네.
0: 그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1: 네.
0: 신청하는 것을 apply for
1: 지원하다.
0: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포지션을 내가 원하는 거죠. For
1: 예,
0: 뒤에.
1: 예, 예.
0: 그러기 위해서 내가 apply를 한다. 그래서
1: 아,
0: for가 항상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1: 네.
0: Okay? So, 요거는 notebook 원하는 거예요.
1: 네.
0: 읽어보겠습니다.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1: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0: Alright. 자, 이랬을 때 거기에서 주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 네.
0: 여기 좀 비슷한 게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1: We might have a one over here. 진짜 이 문구점 사장님들은 정말 신기한 게
0: 네.
1: 거기에 진짜 물건이 많거든요. 뭐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아시는 게
0: 심지어 디자인까지
1: 네 지금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있을지도 모르겠다. Might have.
0: Might have.
1: 비슷한 것 이렇게 끊을까요?
0: 것 오케이.
1: 예, 원이 것이잖아요. Over here 여기에.
0: 여기에
1: 그러면은 여기에 비슷한이 들어가야겠네요.
0: 비슷한이라는 형용사가 나와야 됩니다.
1: 아, same one은 이상해요.
0: Same one?
1: 예.
0: 오케이.
1: 그래서
0: same은 뭐죠?
1: same은 비슷한.
0: 네? 죄송한데 비슷한이 아니라면서요.
1: same은 거의 똑같은 거예요.
0: 맞아요.
1: 예, 거의 똑같은 거라서 비슷한 거는 제가 왜 아냐면요.
0: S로 시작하죠.
1: 저는 이제 저희 가족끼리
0: yeah.
1: similar look을 입는 걸 좋아해요.
0: 요즘에 약간
1: 예.
0: similar look 이 말이 또 유행이죠.
1: 맞아요. family look, similar look.
0: 똑같으면 오히려 조금 촌스럽다라고 해서
1: 맞아요.
0: 비슷하게 가죠.
1: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예, 스펠링이 관건이죠. C, 밀, 밀, 러.
0: 오케이.
1: Yeah, similar.
0: Okay. S-I-M-I-L-A-R.
1: Similar.
0: 맞는지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So,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1: Yes.
0: 정답?
1: 오!
0: 맞습니다. 근데 진짜 맞아요. 그 예전에 무슨 공항 사진 같은 게 뭐 소셜미디어에 올라왔었는데
1: 네.
0: 예전에는 왜 커플끼리 똑같은 옷을 입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그게 아우 너무 티를 낸다 막 이래가지고 예, 예. 약간 같은 계열의 색을 입는다든가 무늬가 비슷하다든가. Am I right?
1: 진짜 yes. 은근히 티내는 거죠.
0: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게 이제 뭐 similar look이다 또 유행을 했었는데 So similar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이라는 형용사고요. 그러면 방금 슬기 씨가 얘기했던 같은이라고 하려면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요?
1: 그렇죠.
0: 네.
1: 이게 바로 우리가 쌤쌤이라고 하는
0: 쌤쌤 쌤인데 얘는 더를 넣는 게 중요해요.
1: 아 그래요?
0: 예, 왜냐하면 같은 것은 뭐 비슷한 거랑 아예 다르죠.
1: 네.
0: 딱 특정 한정돼 있잖아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the same 뭐뭐 이렇게 쓰는 거. 그래서 더랑 같이 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보세요. 여기서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사장님은
1: 네.
0: 확신이 차 있나요?
1: 아니요.
0: 아니에요?
1: 네.
0: 예. 있을지도 모른다?
1: 확실히 많이 떨어지는데요.
0: 어디서 예. 할 수 있어요?
1: Might have.
0: That's
1: might.
0: right. Might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1: 그쵸? 네.
0: So, might 뒤에 동사 원형하면 뭐 그렇다, 100%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럴지도 몰라요. Okay, let's see. 어디 보자. 이러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1: 네.
0: Okay? So, 한번 might 뒤에 동사 원형입니다, 여러분들. 그녀가 너에게 뭔가를 물어볼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 준비하고 있어. 이런 느낌. 자, 그녀가 너에게 물어볼지도 모른다. 뭔가를.
1: 그녀가
0: uh-huh.
1: she might ask
0: you,
1: you
0: 뭔가
1: something.
0: something.
1: Yeah.
0: she might ask you something.
1: Mm-hmm.
0: 이런 식으로.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나 늦을지도 몰라. 오. 아, 내가 내일 약속이 있어. 갑자기 어떻게 될지도 몰라서. 아무튼 나.

0: 늦을지도 몰라.
1: I might late.
0: 아, 요거 실수 잘 안 하는데.
1: 뭐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요. Mm-hmm. I might.
0: I might.
1: Be late.
0: Be late.
1: 아, yeah.
0: 왜냐면 late은 비동사랑 같이 써야 되죠.
1: 네네.
0: 비동사의 원형은 be 되겠습니다. So 이런 것들이 살짝 헷갈리죠.
1: 그렇죠. Right. 이게 딱 안 떠오르죠.
0: Yes, yes. 네. So might 뒤에 동사 원형 ask. 마이키의 동사 원형, 비동사 원형 B입니다.
1: 예, 예.
0: 자, 요거 갈 때 확신에 찬 듯이 낭독하면 엄청 어색하죠?
1: 그렇겠네요.
0: 떨어지니까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She might ask you something.
1: She might ask you something.
0: I might be late.
1: I might be late.
0: 네. 자, 그리고 오늘은 이 명작을 하진 않겠으나
1: 네.
0: 항상 이 마이크와 관련돼 있는 친구들을 같이 알아야 돼요. 그 might 대신에 may가 나올 수도 있고 must가 나올 수도 있어요. 조동사, right? 그러면은
1: 네.
0: 확신이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1: 오호.
0: So might이 일지도 몰라. 라면은
1: 예.
0: may는 거의 비슷한데요.
1: 오호.
0: 살짝 달라요. 약간 뭐뭐 할 수도 있지.
1: 오호.
0: 살짝 확신이 올라가요.
1: 예.
0: 그리고 must는 확 올라갑니다.
1: 와.
0: 강한 확신, 추측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그랬겠구만. 이런 느낌으로.
1: 그럼 지금 이 문장의 might 대신에 얘네들을 다 써도 되는 거예요?
0: 가능하지만 이 전달하는 그런 확신이 바뀌어버리는
1: 예,
0: 거죠.
1: 예예예. 예. 뜻이 달라지네요.
0: 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1: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0: 네, 여기서 참고로 one은 어떤 것이라는 뜻이지 네. 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0: 자, 다음 문장 보니까요.
1: 네.
0: 다른 표지색으로도 나와요?
1: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컬러가 필요하네요.
0: 저는 개인적으로
1: 예.
0: 약간 화이트 컬러를 좋아했어요.
1: 아, 그래요?
0: 깨끗한 느낌이에요.
1: 아.
0: 하지만 이제 지문이 막 묻기 시작하죠.
1: 저는 때타가지고. 저는 무조건 블랙이요.
0: 실용적이었구나.
1: 예, 그럼요. Does it come in cover colors? 이게 약간 느낌이?
0: 이게 뭘까요?
1: Come in. 들어오나요? 아! 이런 것도 취급하나요? 이런 느낌인가?
0: Something like that,
1: 예.
0: I guess.
1: 그러면은 아까 이건 노트북이 될 것 같고 그 노트북이 커버가 색깔이 다른 거 여기 달라야 되겠네요. Does it come in another? Another 할까요? 다른
0: okay.
1: 거니까.
0: Alright.
1: 예.
0: Good try, good try.
1: 예, another cover 또 다른 커버 색깔이 있나요?
0: 오케이. Okay.
1: 예.
0: 뭔가 해석은 되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렇죠? Alright, 보겠습니다. Does it come in another cover colors? 자, 일단은 다른이라고 할 때 another이라고 하는 거 쓴 거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아요. 오늘 답은 아니지만 괜찮습니다. 하지만
1: 네.
0: 이게 여기서는 안 돼요.
1: 그래요?
0: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 different이에요.
0: 왜냐하면 another 같은 경우에는 another color 이라고 해야 되겠죠. 복수를 쓰면 안 돼요. 만약에 복수로 쓸 거면 other colors 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문법적인 충돌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1: 그 여기 other는 돼요?
0: other이라고 하면 가능하죠.
1: 오.
0: other cover colors 이런 식으로.
1: 오.
0: 오케이. 네, different 이거 말고 다른, right?
1: 예.
0: 굉장히 심플한 표현으로 썼고요. 이 different 할 때 많은 분들이 강세를 잘못 줘서 different 사음절처럼 발음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i의 강세를 꽝 찍고요.
1: 네.
0: 거의 T는 흡수되는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죠. Different. Different. 그러니까 천천히 하면 T가 살짝 T가 나지만 연음으로 읽을 때는 거의 T가 나면 안 되는 겁니다. Alright. So 앞쪽에 강세 주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1: 네. Different.
0: Okay. One more time.
1: Different.
0: Different. 이렇게 돼야지 different. 오케이. 자, 그리고 어떤 색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다른 표지 색으로도 나와요라고 했는데 어떤 색으로 어떤 물건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일단은 나온다 come 쓰면 되고요.
1: 네.
0: 그리고 뒤에 색 앞에다가 in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come in 색 쓰면 어떤 색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1: 우와.
0: 예를 들어 come in gold. Come in green.
1: 예.
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come in 이런 색상으로,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1: 근데 이게

0: 나와요라는 해석이 있으니까 네. 저는 뭔가 come out이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1: 그러니까
0: 거예요.
1: 이게 해석된 거를 그대로 영어로 바꿔보려고 하는 거는 네. 문장 흐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약간 자기 크리에이티비티를 만들 수가 없죠. 좀 한정된 상황에서 맞아요. 해석만 해버리는 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세요. 파란색과 핑크색으로 나온다를 활용을 해서 예. 그건 일단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건 와요. 이렇게 하면 되죠.
0: It comes.
1: It comes. 그런데 파란색과 핑크색으로.
0: It comes in blue and pink.
1: 그렇죠. In blue and pink. 자, how about this? 그 드레스는 네. 빨간색으로도 나와요. 하면 중간에 also를 한번 넣어서 예. 느낌 살려볼게요. 뭐 그걸 빼도 상관없습니다. 그 드레스는 빨간색으로도 와요 이래야겠죠?
0: The dress comes in also red.
1: 아, okay. The dress also comes in red. 아, 이렇게 하면 이건 검정색, 흰색도 있지만요. 사실 빨간색으로도 나옵니다.
0: Yes.
1: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어떤 색으로 나온다라고 할 때는 전치사 in을 쓰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문장에서 자연스럽게 익히셔야 돼요.
0: 네.
1: You know? Okay.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t comes in blue and pink.
0: It comes in blue and pink.
1: The dress also comes in red.
0: The dress also comes in red.
1: Alright. 자. 응용 문장, 질문형을 할 텐데요. 살짝 헷갈릴 수도 있긴 하지만
0: 네.
1: 그건 나와요. 그럼 it comes잖아요.
0: 예.
1: 그럼 질문으로 그건 나오나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0: Does it comes?
1: Does it comes?
0: 아, does it come?
1: 이렇게. 살짝 헷갈리죠, 그죠?
0: 네.
1: 자, 그러면 그게 나와요? 검정색으로도요? 그래서 뭐뭐뭐 to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0: Does it come in black? To.
1: 그렇죠. Does it come in black too?
0: Yes.
1: Does it also come in black?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질문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0: 네.
1: 이런 것들은 이런 문구점에서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옷 사러 갔을 때 특히 그렇지 않나요?
0: 그렇죠.
1: 아, 나 이거 사이즈도 좋고 스타일도 좋은데 색이 별로네. 이랬을 때는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0: 네.
1: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0: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1: Alright,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꼭 이래요. 원하는 게 있으면 파란색으로도 나오는데 품절이에요.
0: 아이고
1: 꼭 없어요.
0: 꼭 내가 원하는 건 잘 나가더라고.
1: 잘 나가요.
0: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내가 사고 싶은 거 비싸고.
1: 왜냐면 모두가 원하거든요.
0: 그렇죠. 예.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품절. 이렇게 되겠네요.
1: 이거는 우리가 다행히도 지금 배웠으니까.
0: 네. 그러면 여기에 품절이니까 다 팔렸다가 이제 저희는 알죠.
1: 오케이.
0: 워낙 이거는
1: 이거 외래어로도 쓰지 않나요? 사실?
0: 너무 많이 그 현수막에
1: 걸어놓죠.
0: 걸어놔요.
1: 그거 보면은 눈물이 딱 나죠.
0: 맞아요.
1: 그렇죠? 아, 못 썼구나.
0: 이거 주문해서 못 받아요? 아, 이렇게도 물어봐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1: 예. 그래서 콘서트 티켓 같은 거 뭐 5천 만에도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0: 맞아요. 네. 광클 해야 돼요.
1: 광클.
0: 아주 열심히 클릭.
1: 그래도 될까 말까?
0: 네.
1: So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맞습니다.
0: Yes.
1: 자, sold out은 중요한 게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비동사랑 같이 썼죠?
0: 그렇구나.
1: So it is sold out인 상태예요.가 되겠습니다. Okay? So sold out은 품절인, 뭐 매진인, 티켓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Correct? Alright.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아까 요거 우리 달아놨었죠, 그렇죠?
0: 네.
1: Right? Also에서 약간 양념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거로도 나온다. 그래서 어떤 또한 뭐뭐 도로 쓸 수 있었던 거. Right? 자. 예를 들어 이 also는요 사실 강조하고 싶은데 아무데나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 그리고 또 있잖아요 하면서 출발을 해도 돼요.
0: 아.
1: 그래서 also를 앞에 넣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그리고 또한 그건 무료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0: also it's free.
1: That's it. Also it's free.
0: Yes.
1: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주어 뒤에 바로 뒤에 넣어서
0: 네.
1: 저는 또한 AA batteries도 필요해요. AA batteries가 우리가 왜 AA 해가지고
0: 아,
1: 좀 굵은 배터리들
0: 네네네네.
1: 살짝 굵은, right?
0: 네.
1: 저는 또한 필요해요. 그러면 어때요?
0: I also need
1: AA 배터리들.
0: AA batteries.
1: 오케이. 그나저나 이거 사이즈 뭐 AA, 뭐 AAA,
0: 예.
1: AAA 이런 거 있잖아요.
0: 맞아요.
1: Double, triple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Also, it's free.
0: Also, it's free.
1: I also need AA batteries.
0: Oh, I also need AA batteries.
1: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제가 항상 여러분들 계속 머리에 들어갈 때까지

0: 건데요.
1: 네.
0: 아우성은 투랑 비슷하고요.
1: 응?
0: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아시더라고요.
1: 알죠.
0: 그런데 또 하나 쓰는 게 있습니다.
1: 에즈?
0: 문장 보통 맨 뒤에 넣어서 as 이러면은 또한이라는 뜻이 돼요.
1: 그래요?
0: 역시 제가 잘 고른 것 같아요.
1: 누가 쓰죠, 이렇게? 저는 뵌 적이 없어요.
0: 영국이나 이런 데서 특히 많이 쓰기도 하는데,
1: 아.
0: 자, 아우 잘했다, 잘.
1: As well, 인가요? 그래요?
0: 정답? 맞습니다.
1: 오.
0: Oh, I like this one as well. 이러면, 나 이것도
1: 이것도
0: 한번, 예. 이거는
1: 좋아요. 오.
0: 희한하게, 좀 뭐라 그럴까요? 약간의 격식의 느낌도 없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어린 친구들보다는 조금, 나이 조금 더 성인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 아주 좀 점잖은 느낌을 많이 주기도 합니다. As well
1: 네.
0: 같은 경우에. 얘는 문장 맨 뒤에 넣어주시면 돼요. Alright,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1: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0: Very nice. 또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이런 공책 찾고 있는데요.
1: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0: 두 번째 미션은요. 다른 표지 색으로도 나와요.
1: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0: 그렇죠. in이 중요했습니다.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2: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3: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2: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0: 네, 입으로 직접 도전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Alright. 자, 첫 번째는요. Look for something. 뭔가를 찾는 과정을 강조한 거였죠.
1: Yes.
0: 입영작 할 때는 여러분 틀려도 되니까 목소리 키워주세요.
1: 오케이.
0: Okay. Alright. 자, 제 여동생을 찾고 있는데요. 저는 저의 여동생을 찾고 있어요.
1: Oh, I'm looking for my sister.
0: There you go. I'm looking for my sister.
1: Mm-hmm.
0: 자, how about this? 이런 공책 찾고 있는데요. 자, 저는 찾고 있어요. 공책을 일단 거기까지 하면은
1: I'm looking for a notebook.
0: 이런
1: like this.
0: Like this. 자, 세 번째입니다. 너 나 찾고 있는 거니? 너 나 찾고 있어?
1: Oh. Are you looking for me?
0: There you go. 진행형으로 또 썼네요.
1: Yeah.
0: 같이 읽어볼게요. I am looking for my sister.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Are you looking for me? Okay, 다음은요. Come in 어떤 색이 나와야 됩니다.
1: 네.
0: 자, 첫 번째. 그 드레스 빨간색으로도 나와요. also를 좀 넣어볼게요. 그 드레스는 또한 빨간색으로 나온다.
1: The dress also comes in red.
0: Yes. 자, 그거 검정색으로도 나와요. to를 마지막에 넣어볼게요.
1: Yes. Does it come in black too? Yes.
0: Alright, 하나 더 해볼게요. 다른 표지 색으로도 나와요? 자, 그거는 나오나요? 일단 어떻게 해요?
1: Does it come in?
0: Okay, does it come in? 자, 다른 커버 색상들?
1: Different cover colors?
0: You got it. Okay,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 The dress also comes in red. Does it come in black too?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0: 네,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0: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1: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0: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1: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2: 네, 오늘은 진짜 쇼핑몰에서도 쓸 수 있는 전치사 in 넣어서 come in 요거 많이 트레이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맞아요. 어딜 놀러 갈 때 내가 필요한 색상이 있을 때 그때 딱딱 꺼내서 쓰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 That's right. Alright,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3: 슬기롭게 미션 해결!
0: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4: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0: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4: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0: Oh.
4: Sorry.
0: Only this color?
4: At the moment, yes.
2: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3: 네.
2: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3: 난 내가 춤추는 걸 봤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saw you dance.
2: All right, very nice.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이죠. 바로 look for something or someone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너 내 핸드폰 찾고 있니? 너 너의 핸드폰을 찾고 있어?
3: 네.
2: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2: Alright. 자, 그날 배운 다이얼로그 같은 경우에 일단 연기하는 게 조금 쑥스럽다라고 한다면은 목소리 키워서 낭독해 보는 훈련 항상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 아주 자신감이 생기는 것만큼 영어가 느는 방법이 또 없는 것 같아요.
2: Of course.
3: 네.
2: Alright.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놔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오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We really believed,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믿었습니다. That our value, 우리의 가치, as people,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was determined by, 뒤에 나오는 내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1: Yeah. So it was determined by

0: believe that our value as people was determined by how popular we are, how many people liked us. Slowly, though, thankfully, we started to realize that what's important is not how popular we are, it's more about our characters, our personalities, and how satisfied we are with our own lives. So now, I would much rather be known as someone who is friendly and kind-hearted and warm, rather than someone who is just popular.
1: 네,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it is more about 뒤에 명사라든지 동명사 형태가 나올 텐데요. 뭐뭐가 더 중요해요. 직역하자면은 이것에 더 관한 것이다 정도가 되겠지만 실제 뜻은 뭐뭐가 더 중요하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패턴은 I would much rather. much가 빠져도 사실은 I would rather만으로도 뭐뭐가 더 좋다라는 의미로 뭐뭐를 더 선호한다는 의미로 쓸 수가 있는데요. 이제 much가 들어가서 강조를 해주고 있죠. I would much rather. 저는 뭐뭐 하는 편이 훨씬 좋아요. 그런 편을 선호해요. 두 가지 패턴 이용해서 만들어 볼 영어 문장들의 우리말 번역 먼저 보여드릴게요.

0: 네, 오늘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인기라는 것에 대해서 다룬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Your popularity won't follow you out of high school, so stop acting like it's important. I can't wait until after high school when people stop caring about popularity and more about the important things in a person.
0: 네, 다시 한번 보면요.
1: So Belle says,
0: Your popularity won't follow you out of high school.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인기라는 것이 고등학교 밖으로 따라 나오지는 않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인기라는 것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1: It does not.
0: 네, 그래서 so stop acting like it's important. 그게 마치 중요하기나 한 것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그만 그렇게 행동해라라는 말인데요. 네, 이런 재미있는 표현 나왔을 때 이걸 그냥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다음번에 내가 말을 할 때 써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1: Yeah, I think so for sure. It's a great one. So Patrick says.
0: Patrick says, I can't wait until after high school. 고등학교 졸업 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말은 when people stop caring about popularity, 사람들이 인기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그만 쓰는 시기가 그때겠죠. And more about the important things in a person. 그 사람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들, 실제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더 신경 쓰기 시작하는 그때, 졸업 후까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여기서는 사실은 하나가 빠져 있어요. 보면 when people stop caring about popularity and start caring more about the important things in a person.
1: Yeah.
0: 이대로 그냥 쓰게 되면은 stop caring and stop caring more about처럼
1: no, right.
0: 뭔가 네, 의도하는 의미가 잘 표현이 안 되지만
1: right.
0: 구어체로 보통 쓰다 보면은 듣다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1: Right. So if you hear this, you know, or if someone says this to you, make sure you know it's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도마뱀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훈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은 한 3, 4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

출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의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부트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강도를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 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동차 업계에서 굉장한 대부로서 인정받는 헨리 포드는 우리의 생각이 분명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일은 우리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법이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거든요. 자, 그 문장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Whether you think you can or think you can't, you're right. 한 번 더 읽어볼게요. Whether you think you can or think you can't, you're right. 자, 오늘의 문장 어떤 뜻일까요? 본격적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이 문장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법적인 포인트는요, 바로 이 단어 whether에 있습니다. 자, whether의 뜻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를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whether 첫 번째 뜻은요, 뭐뭐 이든 아니든 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뜻으로는 뭐뭐 인지 아닌지 라고 또 적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되게 비슷하죠. 그쵸? 뭐뭐 이든 아니든, 뭐뭐 인지 아닌지, 뭔가 이제 손으로 동작을 했을 때 요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뭔가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두 가지 뜻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재밌는 건요, 이 두 가지 뜻이 사실 비슷하면서도 그 쓰임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조금 문법적인 용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사실 요 weather절이라는 것은 weather 다음에 주어, 동사 등등이 이제 쓰여서 만들어진 절을 말하는 건데, 명사로도 쓰일 수가 있고 부사로도 쓰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게 뭐 부사절이네 명사절이네 라는 것을 따지시기보다는 뜻 자체를 기억을 해 주시는 게 weather이 쓰였을 때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위에 적어 놓은 뭐뭐 이든 아니든은 사실 부사절의 뜻이지만 부사절이라는 것 필요 없어요. 그냥 뭐뭐 이든 아니든 이런 뜻으로 쓰일 수 있구나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뭐인지 아닌지는 이 친구가 명사절로 쓰였을 때의 해석 방법인데, 역시나 명사절이라는 것보다는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데 집중을 해주시면 실전에서 whether 절을 활용하시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부사절, 명사절 제가 적어놨지만 더 중요한 건 뜻이라는 거죠. 기억해 보시면서 예문들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Whether you win or lose, it's going to be fun. 자, 여기서 whether가 뭐뭐이든 아니든인지, 뭐뭐인지 아닌지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헷갈리시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두 개 다 넣어보세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걸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뭐뭐이든 아니든이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Whether you win or lose. 네가 이기든

지든 네가 이기든 지든 whether you win or lose, it's going to be fun. 재밌을 거야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렇죠? 어떤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 네가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 근데 이기든 지든 이거 재밌다니까. 그러니까 함께 해보자 정도의 맥락에서 나올 수 있는 문장이다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문장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읽어보죠. I don't know whether it will be rainy or sunny tomorrow. I don't know. 나는 모른다는 겁니다. 자, 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whether절이 나왔죠. 뭐뭐이든 아니든, 뭐뭐인지 아닌지 둘다 넣어보세요. 넣다 보면 이제 나중에 감이 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I don't know, 몰라요. 뭘 몰라요? Whether it will be rainy or sunny tomorrow. 내일 rainy, 뭔가 비가 올지, or sunny, 또는 화창할지. 아, 어떤지, 어떨지, 뭐뭐일지, 아닐지, 요걸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일은 날씨가 뭐 화창할지, 비가 올지 잘 모르겠네 정도의 뜻이라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weather절 간단하게 한번 그 뜻과 쓰임들 살펴봤는데, 아,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돌아가 볼게요. 오늘의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멋있는 문장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Whether you think you can, or think you can't, you're right. 뭐뭐 이든 아니든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미리 힌트 드리면서, 자, 그래서 뜻 어떻게 됩니까? Whether you think you can. 당신이 can,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든, or think you can't. 여기서 이제 you가 한번 생략된 거죠. 당신이 할수 없다고 생각을 하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당신 스스로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수 없다고 생각하든, 그리고 심표치고 뭐라고 나옵니까? You're right. 당신이 맞아요. 라고 적혀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 당신이 할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당신 말이 맞아요. 근데 당신이 할수 없다고 생각하면요, 그것도 당신 말이 맞습니다. 결국 당신이 마음 먹은 대로 당신은 할수 있기도 한 거고, 할수 없기도 한 겁니다 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를 이 문장이 담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었어요. 긍정적인 문장이니만큼 여러분들 weather의 쓰임과 함께 이 문장 외워보시면 너무나 큰 도움이 되겠죠? 참고해 보시면서,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훈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문장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먼저 읽어보면, 그는 지금 일을 그만둬야 하는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라는 문장 적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퇴사를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거죠. 아직 결정을 못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거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서 현재 완료형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 이렇게 시작을 해요. He hasn't decided. He hasn't decided. 그는 결정을 못한 거죠. 자, 뭘 결정을 못한 거예요? 그만둘지, 그만두지 말지, 뭐뭐 할지 말지. whether 이어지는 거볼 수가 있어요. 그래놓고는 하고 싶은 말을 편하게 쓰시면 돼요. 그만두다, 동사 quit 써서 whether he should quit his current job. quit는 그만두다, current는 지금에란 뜻이니까 지금의 일자리를 그만둬야 하는지. 요 결정을 아직 못했습니다라는 문장 완성된 거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만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He hasn't decided whether he should quit his current job. 좋아요. 다음 문장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뭔가 말을 해야 할지 조용히 있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종종 있어요. 종종, 아이고, 뭐 내가 뭐라고 좀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을까? 잘 모르겠네.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지금 내가 그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생각 가지고 문장 만들어 볼 텐데, 자, 모르겠더라고요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뭐 I don't know인가? 뭐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이 드실 수가 있죠. 조금 바꿔서 확신할 수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서 영어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이렇게 시작을 해요. I wasn't sure. 나는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뭘 확신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뭔가 말을 할지 말지. 할지 말지. 뭐가 들어가주면 되겠어요? whether 들어가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장들 차근차근 따라오면 되죠. 해서 내가 뭔가 말을 해야 할지. Whether I should say something or
아니면 keep my mouth shut. 내 입을 그냥 이렇게 닫고 있을지. I wasn't sure. 확신할 수가 없었다라는 문장이 완성됐습니다.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요. 시작. I wasn't sure whether I should say something or keep my mouth shut.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뭐뭐인지 아닌지 뭐뭐 하든 말든 이런 말 우리가 평소에 많이 하는 만큼 오늘의 내용 weather 꼭 기억하시면 너무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복습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See you soon!

0: while you sweat. 오늘 같이 해본 자세 여러분 다리 열심히 풀고 계시면은 제가 오늘의 영어 표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의 영어 표현 뭐였죠? To crave for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To crave for 무슨 뜻일까요? 무언가를 굉장히 당겨하다, 굉장히 땡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음식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뭐 신체 활동이 될 수도 있어요. 운동도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좀 뭐가 당겨, 뭐가 확 당겨 이러면은 to crave for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do the stretch whenever you crave for a deep stretch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자세를 뭐 할 때 하시라고요? 굉장히 좀 강한 스트레칭을 원할 때, 스트레칭을 당겨할 때 하시면 됩니다. 어쩔 때 다리가 부었을 때 for your swollen legs 그랬어요. 다리가 굉장히 많이 부어 있을 때 하면 좋은 동작입니다. 대화문 통해서 조금 더 잘 설명해 드릴게요. 대화문, let's go.
1: What is she doing out there?
2: She's doing yoga.
1: In the rain? Is she losing her mind?
2: When things are bad, she craves for yoga no matter where or when.
0: 네, 첫 번째 대화 봤죠? What is she doing out there? 쟤 지금 밖에서 뭐 doing out there, out there. 저 밖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She's doing yoga. She's doing yoga. 지금 요가하고 있잖아.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In the rain? 비 속에서? In the rain? Is she losing her mind? 쟤 지금 정신이 살짝 나가고 있는 거야? 미쳐가는 거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s she going crazy?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Is she losing her mind?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When things are bad, 상황이 안 좋을 때면 she craves for yoga. 쟤는 요가를 당겨해, 요가를 땡겨해. No matter where or when.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no matter where or whe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she craves for yoga. 오늘의 표현 여기 딱 나왔죠. 그럼 두 번째 대화 보러 가겠습니다.
1: What did you crave for when you were pregnant?
2: I craved for mom's kimchi. It was weird because I never liked kimchi.
1: It's so interesting, isn't it? For me, it's always pizza.
2: But you were never pregnant.
0: 네, 두 번째 대화도 같이 봤어요.
1: What did you crave for when you were pregnant? What did you crave for?
0: 뭐가 넌 그렇게 땡겼어? When you were pregnant. 너 임신했었을 때 뭐가 그렇게 땡겼었어? 이러니까 친구가 I craved for mom's kimchi. 오늘의 표현 딱 나왔습니다. 나는 엄마 김치가 그렇게 땡기더라. I craved for kimchi.
1: It was weird.
0: 근데 좀 이상했어.
1: Because I never liked kimchi.
0: 김치를 좋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엄마 김치가 그렇게 땡겼대요. 임신했을 때. 그랬더니 친구가 It's so interesting, isn't it? 진짜 좀 웃기지 않아? 흥미롭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1: For me, it's always pizza.
0: 나는 말이야, for me, it's always pizza. 항상 피자야. 항상 피자가 그렇게 땡겼더라. 그러니까 친구가
1: But you were never pregnant.
0: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너 한 번도 임신한 적 없잖아. 뭐 임신한 것처럼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대화 다 봤고요. To crave for. 잘 쓰실 수 있으시겠죠? 그럼 마무리 할게요.
3: Yay! We did it. We did the forward fold with one bent leg seated down. Good. Now, next class, we will do a boat pose. I'm so excited.
0: So 오늘 우리 다리 접어서 하는 전굴 했어요. 앉아서 하는 전굴이었죠? 다리 굉장히 많이 부어있을 때 진짜 최고, 완전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다리 부어있을 때 많이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트 자세라는 거 할 거예요. 배.

자세라고 하는데요. 다음에 우리 해보도록 해요. 오늘 영어 표현 to crave for 이라는 표현이었어요. to crave for 무언가를 굉장히 당겨하다. 그래서 신체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그냥 막 끼워 맞춰서 쓸 수 있으니까요. 많이 써주시고요. 그럼 우리 내일 볼 때까지 okay? Be healthy. 건강하시고 I will see you so soon.

0: Hey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Go Go Listen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Welcome back. I'm your good buddy, 진아킴. 여러분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이 진행자가 자신의 상황이 참 다행이다 이런 말로 시작이 되는데요. 자, 어떤 상황인지 왜 다행인지 한번 이야기를 잘 듣고 파악해 보시겠어요? Give a shot.
1: I'm fortunate to have a place to spend the night here in Amantini, where they have no accommodation. The farm village scenery and low wall all seem so familiar. Most of all, they give me a big welcome, which makes me feel like I'm visiting grandmother's place.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어요? 숙박시설이 없는 아만티니에서 이 진행자는 하룻밤을 묵을 수 있는 곳을 찾았던 거죠. 그래서 다행이다 라는 말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자, 캐치 되셨다면 오늘의 리스닝 포인트 드릴게요.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 that is, I'm fortunate to have a place to spend a night. There you go. 여기 나왔습니다. 나는 하룻밤을 지낼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low wall all seem so familiar. 낮은 벽은 모두 낮은 것 같다. 앞에 어떤 내용이 함께 있거든요. 그거를 떼고 이것만 발췌해서 listening point로 잡아봤습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이어질 때 또 과연 어떻게 들릴까요? 역시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Pay attention.
2: Today's listening point. 1. I'm fortunate to have a place to spend a night here in Amantani, where they have no accommodation. I'm fortunate to have a place to spend a night here in Amantani, where they have no accommodation. 2. The farm village scenery and low wall all seem so familiar. The farm village scenery and low wall all seem so familiar.
0: Did you catch them well? Excellent. 자, 그럼 뜻 알아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I'm fortunate to have a place to spend a night here in Amantani where they have no accommodation. 나는 묵을 곳이 없는 이곳, 아만타니에서 하룻밤을 지낼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와, 다행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문장이 길었지만 이해되셨겠죠? 오케이.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주세요. The farm village scenery and low wall all seem so familiar. 농장 마을 풍경과 낮은 벽이요, 모두 낮이 익은 것 같습니다. 눈에 익은 거죠. 친숙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이렇게 들렸고요. 그리고 이런 의미로 쓰였네요. 자, 전체 이야기 좀 긴 내용들이었지만, 자, 자막을 보면서 놓친 부분, 잘못 들은 부분, 확실하지 않은 부분 어떻게 쓰이고 들리게 되는지 보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Take a listen.

0: I'm fortunate to have a place to spend a night here in Amantini, where they have no accommodation. The farm village scenery and low wall all seem so familiar. Most of all, they give me a big welcome, which makes me feel like I'm visiting grandmother's place.
1: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I'm fortunate to have a place to spend a night. 자, I'm to a. 기는 거죠. Fortunate가 아니라 fortunate. Fortunate. 그리고 뒤에 나오는 to, 약해요. I'm fortunate to have a place. 강세 주시는 부분들을 잊지 마시고, to spend, sp, 만났습니다. 이럴 때 두 번째 자음의 소리, 된소리,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서 spend. 이 드 이어지면서 뒤에 바로 어 나오죠. 자음으로 끝나고 모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연음 현상, 리어전, spend, spend a night 하시면 돼요.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I'm fortunate to have a place to spend a night. 네, Google listening 2. I'm fortunate to have a place to spend a night. 느끼실 수 있겠죠? Okay. Google listening 3. I'm fortunate to have a place to spend a night. 네, 잘하셨어요. 자, 문장에서도 give a shot. I'm fortunate to have a place to spend a night here in Amantini where they have no accommodation.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which is low, wall, all. 다 L 사운드가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에요. 혀끝이 윗니 뒤로 올라가서 턱 붙으셔야 L 사운드가 정확하고요. Seems so familiar 하시면 됩니다. Low, law 아니고요. Low wall, all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천천히 하세요. Google listening 1. Low wall, all seems so familiar. Google listening 2. Low wall, all seems so familiar. Alright, Google listening 3. Low wall, all seems so familiar. Great job.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e farm village scenery and low wall all seems so familiar. One more time. The farm village scenery and low wall all seems so familiar. Excellent. 자, 이제 영국식 발음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Let's go listening.
2: Go listening. 1.
3: I'm fortunate to have a place to spend a night here in Amantini where they have no accommodation. I'm fortunate to have a place to spend a night here in Amantini where they have no accommodation.
2: 2.
3: The farm village scenery and low wall all seem so familiar. The farm village scenery and low wall all seem so familiar.
1: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I'm fortunate to have a place to spend a night here in Amantini, where they blank 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장소가 있어서요. 뭐 할 장소? To spend a night. 밤을 지새울, 밤을 보낼 장소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어디? 여기. 어디 안에 있는? In Amantini. 그런데 이 Amantini는요, where they blank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have no accommodation 이라고 해서 숙박시설이 없다. 즉, 숙박시설이 없는 Amantini에서 아만타니 이곳에서 하룻밤을 지새울 수 있는, 보낼 수 있는 장소를 갖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은 없었지만 다행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Blank and all low wall all seem so blank 했습니다. 연습하셨으니까 빈칸에 the farm village scenery, 농촌 풍경과 low wall, 낮은 벽, 이것 모두가 seem so 어때요? 익숙하다는 거죠. Familiar. 친숙한, 익숙한 이런 의미죠. Blank, they give me a big welcome. 크게 환영을 해줍니다. Blank에 들어갈 말은 바로 most of all 했어요. 무엇보다

0: 보다도 그 중에서도 그들이 나에게 굉장히 크게다라는 거는 따뜻하게 맞아줬다는 거죠. 아주 기뻐하면서 환영을 해줬어요. Which makes me feel like I'm visiting grandmother's place. 마치 내가 할머니의 집에 방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게 해준다는 거죠. 그 환영 자체가 말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해되셨다면 한번더 들으시면서 내가 놓친 부분 있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1: I'm fortunate to have a place to spend a night here in Amantini, where they have no accommodation. The farm village scenery and low wall all seem so familiar. Most of all, they give me a big welcome, which makes me feel like I'm visiting grandmother's place.
0: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반복 학습 통해서 꼭 안 들리는 부분까지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올게요. See you later. Bye.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where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in English.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words. Discover versus uncover. Discover versus uncover. Today, we learned the words discover and uncover. What are the differences? First, discover is used a lot. Uncover. This is a mystery movie. Let's find out what the differences are. Okay, discover.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여기서는 사실 발음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마지막 부분에 이 R만 잘 해주시면 돼요. Discover, okay? 대신 강세에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discover가 아니고요. Discover, 강세가 어디에 들어가요? 네, ka에 들어가죠. 한번 해볼게요. Discover, discover, very good. Okay, let's take a look at the nuanced differences. 네, discover는 감춰져 있거나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할 때 discover라고 합니다. Okay? So you can use the word discover when you find something that was unexpected or you find something that was hidden or hidden away.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 examples. I want to discover my own talent. The archaeologist discovered the mummy. Newton discovered gravity. Discover. Discover. 발견하다.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want to discover my own talent. 나는 내 재능을 발견하고 싶어.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I want to discover. 나는 발견하고 싶어. My own talent. 내 재능을. I want to discover my own talent. I want to discover my own talent.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archaeologist discovered the mummy. 여기서는 mummy가 엄마가 아니고요. 미라지요. 네, 발음은 아주 살짝 차이점이 있어요. 엄마라고 할 때 귀엽게 사랑스럽게 mommy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mummy,

고고학자는 미라를 발견했어. Discover. Okay, the archaeologist discovered the mummy. Okay, very good. Okay, 마지막 문장입니다. Newton discovered gravity. 뉴턴이 중력을 발견했지. 여기서도 뭐를 발견한 거잖아요. 그래서 discover가 적합하죠. Newton discovered gravity. Gravity가 아니고 gravity. 네,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Newton discovered gravity. Newton discovered gravity. 다음은 uncover입니다.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un, un 입 모양 보세요. un 그 다음에 cover. Okay? 똑같이 여기서 끝까지 r 발음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v도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보니까 v는 입술이 붙으면 안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uncover. uncover. Very good. Okay, uncover는 discover하고 다르게 숨겨져 있던 것이 뭔가 드러낼 때 그때 uncover입니다. cover가 무슨 말이에요? 뭔가 덮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숨겨져 있을 때 일부러 숨겨놓는 거를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럴 때 uncover입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some sentences. Did you uncover anything interesting? He tried his best to uncover the truth. The police uncovered the case. Uncover. 알아내다. Uncover.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Did you uncover anything interesting? 뭐 재밌는 거라도 알아냈어? 근데 여기서는 uncover가 뭔가 좀 재밌는 건데 그 재밌는 거 누가 일부러 덮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내는 거예요. Did you uncover anything interesting? 그래서 did you discover anything interesting? 하고 뉘앙스 차이가 있죠. Did you uncover anything interesting? Did you uncover anything interesting? 두 번째 문장입니다. He tried his best. 그는 최선을 다했어. To uncover the truth. 그래서 뭔가 진실이 있는데 그거가 누가 일부러 약간 덮어 씌운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He tried his best to uncover the truth. 그는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 He tried his best to uncover the truth.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police uncovered the case. 경찰이 그 사건을 척발했어. Okay? 그래서 모르는 사실들, 그 막 덮어 씌우려고 한 사실들을 이제 알아낸 거죠. 그래서 the police uncovered the case.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The police uncovered the case. The police uncovered the case. 네, 오늘 배운 단어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Discover. 이거는 뭔가 발견할 때 discover. 특히나 뭔가 우연치 않게 뭐를 발견하거나 예측하지 않은 거를 발견할 때 discover. Uncover 같은 경우는 뭔가 누가 일부러 약간 덮어 씌운 거를 알아낼 때 uncover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들의 뭔가 mystery, 그런 crime 관련된 그런 영화들 uncover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Discover, uncover.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I want to discover my own talent. I want to discover my own talent. I want to discover my own talent. I want to discover my own talent. I want to discover my own talent. Did you uncover anything interesting? Did you uncover anything interesting? Did you uncover anything interesting? Did you uncover anything interesting?
Did you uncover anything?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건강검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일이죠. 우리가 매년 받거나 2년에 한 번씩 받으면서 우리의 건강 상태를 이렇게 점검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자, 이번 주는 바로 그 주제를 가지고 영어 표현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의 목적과 기본검사는 지난 시간까지 끝났습니다.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초음파 찍고요, 엑스레이 찍고요, 그 다음에 내시경 하는 이야기까지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그 단어들이 조금은 어려운 단어들이 나옵니다. 선생님, 이런 어려운 단어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자, 주제별로 이렇게 하는 theme based 학습에서는 사실 쉬운 단어, 어려운 단어가 따로 없어요. 필요하면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초음파, 엑스레이, 내시경 이런 단어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아니, 왜냐면 어디 가서 내시경 받았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전혀 얘기할 방법이 없잖아요. 내시경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거기서 이제 포인트를 잡아보는 겁니다. 조금 긴 의학 단어들 같은 게 나오는데 한번 잡아보죠. 자, 초음파도 그래요. 초음파도 사실 뭐 뭔지는 알잖아요. 우리가 다 받아봤으니까. Ultrasound. 자, 요 발음이 어에 가까워요. 우, 유처럼 돼 있어가지고 읽을 때 유를 읽을 것 같은데 어. Ultrasound. Ultrasound. 그래서 이 앞에 관사가 언입니다. 지난 시간에 urine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있었죠? 소변 검사할 때 urine sample. 똑같은 u로 시작하는데 근데 읽을 때 u로 읽으니까 앞에 관사가 어구요. a urine sample. 이거는 똑같은 u로 시작하는데 읽을 때 어로 읽어요. ultrasound. 해보세요. ultrasound. 그래서 어는 모음값이에요. 발음이. 그래서 언입니다. 이거 잘 구분해주세요. get an ultrasound test. get an ultrasound test. 들어볼게요.
1: get an ultrasound test. Get an ultrasound test.
0: 초음파 검사를 받다예요, 이게. 자, 그럼 초음파 검사를 받으면 그 사진이 나오죠. 그렇죠? 사진이 나오는데 그거를 직접 찍어가지고 사진처럼 이렇게 현상하거나 집에 가져오는 경우는 많이는 없어요. 근데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많이 그래요? 애기 초음파, 그죠? 애기 초음파 사진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초음파 사진을 뭐라고 하냐면요. Sonogram. 이런 게 조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sonogram. 읽어보세요.
1: sonogram. sonogram.
0: 그쵸. 그래서 애기 초음파 사진 같은 거 이렇게 그 SNS 같은 데도 올리시는 분 있죠.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sonogram. That's what it is. 자, 나는 위에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자, 위 초음파 검사를 받은 거죠. 그럼 위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니까. ultrasound test를. I got an ultrasound test of my stomach. I got an ultrasound test of my stomach. 하면 위에 대한, 자, 위의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전체 of로 연결했습니다. I got an ultrasound test of my stomach. 자, 들어볼게요.
1: I got an ultrasound test of my stomach. I got an ultrasound test of my stomach.
0: 됐죠? 초음파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레이는 쉽죠. 그냥 엑스레이가 영어 단어니까 엑스레이가 어렵진 않은데 자 여기서 이제 관사 잘 보세요. 엑스레이 검사를 받다, 엑스레이를 찍다. 자, get an x-ray scan. 자, 비슷한 말들이에요. 얘나 얘나 같은 말인데요.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선생님, 이 x가 저게 왜 앞에 on이 들어갔습니까? 자, 철자는 자음 철자지만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에, 에, 에, x-ray죠? 어우, 모음 발음이네요, 이게. 그러니까 모음 발음이니까 언이에요. 자, 이게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이걸 철자로 잡고 앞에 언인지 어로 구분하신 분들은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철자 아니에요. 대부분 모음 철자는 모음으로 읽히지만 이런 경우 좀 예외적으로 X지만 읽을 때 L을 읽으니까 get an X-ray scan 해서 get an X-ray scan 그래서 언이 들어간 겁니다. 이거 이해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읽는 발음 기준입니다. 들어볼게요.
1: get an X-ray scan get an X-ray scan
0: Very good. 자, 꼭 scan이란 말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우리 스캐너 할 때 그 scan이거든요. 이게 사진 찍는다는 의미로 get an x-ray taken 해도 돼요. 자, get a picture taken 또 마찬가지로 get an x-ray taken 해서 내가 x-ray를 찍었다. 내가 찍는 게 아니라 항상 누가 찍어주는 거니까 객동사가 계속 따라 나오는 겁니다. get an x-ray taken 마찬가지로 관사는 언이겠죠? 들어볼게요.
1: get an x-ray taken get an x-ray taken
0: Very nice. 나는 폐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다. 그렇죠?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다. 같은 얘기니까요. 자, I got an x-ray scan of my lungs. 폐에 대해서 I got an x-ray scan 언 주고 뭐에 대한 of my lungs. of my lungs. 나는 폐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다. 그렇죠? 결핵 검사 같은 거 할 때. 자, 들어볼게요.
1: I got an x-ray scan of my lungs. I got an x-ray scan of my lungs.
0: I got an X-ray scan of my lungs.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내시경 쪽 단어들이 이제 조금 챌린징합니다. 이 단어들은 정말 약간 의학적으로 쓰는 단어여가지고, 자, 요거 먼저 드릴게요. 단어 endoscopy. 자, 저랑 한 세 번만 읽어보시면 자기 단어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내시경이라는 단어 오늘 중심 단어니까 어려워도 익힙니다. endoscopy. 한번 더요. endoscopy. 노란색의 항생. endoscopy. endoscopy. endoscopy. Get an endoscopy. 자, 일반 내시경은 그냥 이렇게 부릅니다. 들어볼게요.
1: Get an endoscopy. Get an endoscopy.
0: 자, 스코피가 약간 들여본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내시경을 말하는데 위내시경하고 대장내시경을 부르는 말이 따로 있긴 있어요. 그래서 get a gastroscopy. 자, gastro 이게 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읽을 때 gastroscopy 강세가 되게 중요해요. 긴 단어일수록 무조건 어디다 힘을 주는지가 바르게 읽는 어떤 가장 중요한 그 이슈거든요. Get a gastroscopy. Gastroscopy. Gastroscopy. 자,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들어볼게요. 위내시경입니다, 이거는요.
1: Get a gastroscopy. Get a gastroscopy.
0: Okay, very good. 자, 그 다음 대장내시경 뭐라고 하냐면요. Get a colonoscopy. Get a colonoscopy. 강세가 여기 들어갑니다. Get a colonoscopy. Get a colonoscopy. 자, 들어볼게요.
1: Get a colonoscopy. Get a colonoscopy.
0: 자, 문장에 넣어서 하나 만들어 볼게요. 나는 위내시경을 받으면서 수면 마취를 했다. 아하, 우리가 또 하나 잡아야 되는 게 이거네요. 내시경이 좀 괴롭잖아요, 여러분. 그죠? 위내시경이든 뭐 대장내시경이든 괴로우니까 수면 마취 많이 하는 경우 있는데 수면은 이제 자는 거긴 한데 자 요거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Put me under 이게 수면 마취입니다. Put me under 그쪽에서 they는 뭐 의료진들 말하겠죠. 그쪽에서 나를 잠들게 했다예요. They put me under 이게 뭐라고요? 수면 마취라고요. 마취란 단어가 되게 거창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 안 쓰고 요 단어 많이 씁니다. 그냥 표현이에요. They put me under during the gastroscopy, during the gastroscopy, 위내시경이었으니까 이거죠. 위내시경 중에 내가 수면 마취를 했다. 이 문장 그대로 외울게요. They put me under during my gastroscopy, during my gastroscopy. 수면 마취하고 위내시경 받았어. 그죠? 들어볼게요.
1: They put me under during the gastroscopy. They put me under during the gastroscopy.
0: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주제가 건강검진이잖아요. 그러면 내시경 쪽 이 단어들을 평상시에 우리가 쓸 일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건강검진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초음파 검사, 아까 기억나시죠? Ultrasound, ultrasound, get an ultrasound test, get an ultrasound test. 들어볼게요.
1: Get an ultrasound test, get an ultrasound test.
0: X-ray 검사를 받다, 그죠? X-ray scan을 get 한다면 돼요. Get an X-ray scan. on 붙여야 되고요. Get an X-ray scan. 자, 들어볼게요.
1: Get an X-ray scan. Get an X-ray scan.
0: 방금 전에도 또 나왔듯이 gastroscopy 위내시경 get a gastroscopy. Get a gastroscopy 해서 여기 강세 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테스트 넣어도 되고요. 이런 건 그냥 테스트 없이 그냥 쓰더라고요. Get a gastroscopy. 들어볼게요.
1: Get a gastroscopy. Get a gastroscopy.
0: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기본 검사에다가 약간 심화된 검사들 이야기를 좀 해봤고, 자, 일단 건강검진 소견이

나오면 그의 결과값에 따라서 더 추가 검사를, 심층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죠. 이제 MRI나 CT까지 가는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검진 관련된 주제들 혹은 그 이전에 다른 주제들도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다시 보기 저희 사이트에서 무료로 이용하시고, 저희 방송 교환도 전부 다 일주일 단위로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많이 활용 부탁드려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개인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누르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직접 답변 드립니다. Alright,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Listen and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경험을 한번 물어볼 텐데요. 거기에 가본 적 있으세요? 혹은 여기에 와본 적 있으세요? 라고 해서 여러분이 되게 여행지에 관련해서 여러분 그 경험을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패턴부터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앞으로 어디에 가본 적 있느냐 혹은 어디에 와본 적 있느냐 라고 질문할 수 있는 방법은요, Have you been to 장소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에 혹시 와본 적 있으세요? 혹은 서울에 가본 적 있으세요? 이런 질문들을요, Have you been to 장소로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문장 구조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니까요. 자, 일단 우리가 뭘 해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현재 완료라는 거를 씁니다. 왜냐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에 한번 해본 경험이 있다라는 거를요, I have 과거 분사로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할 때는 상대방에게 I have 하고 나서 과거 분사를 have you 과거 분사로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는요, 영어로는 가본 적이라는 것보다는 있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동사를 넣으세요. Have you been to 장소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그 장소에 와본 적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요, Have you been to 장소로 얘기를 하니까 오늘은 장소를 다양하게 넣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서울에 와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서울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서울을 어떻게? 그렇죠, 서울은 영어로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Have you been to 장소로 얘기를 해서 Have you been to Seoul?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혹시 서울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서울에 와본 적 있으신가요? 다양하게 여러분이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Have you been to Seoul? 한 번만 더. 시작! Have you been to Seoul? 이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go라는 동사, 오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come이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한국어에서 지금 서울에 와본 적, 가본 적이라고 얘기를 해서 자꾸 뭔가 go를 써야 될 것 같고 come을 써야 될 것 같고라고 자꾸 뭔가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영어에서는요, 경험을 얘기를 할 때 거기에 잠깐 체류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그 경험을 물어볼 때는 비동사로 얘기를 하니까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올려주시면서 다시 한번 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ave you been to Seoul? 이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여기에 와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Have you been to? 하고 나선 This place? 이렇게 물어보면 이 장소에 여기에 오신 적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Have you been to this place? 한 번만 더. 시작! Have you been to this place? This

0: city, this country, 다양하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이 도시에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this city, 이 나라에 라고 얘기를 할 때는 this country, 다양하게 여러분이 또 응용할 수 있는 문장이 바로 have you been to this place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Have you been to this place? 라고 해서 여기 혹시 와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도 물어봤고요. 세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혹시 EBS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혹은 EBS에 와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쵸? EBS를 넣어서 Have you been to EBS? 라고도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Have you been to EBS? 한 번만 더. 시작. Have you been to EBS? 해서 EBS라는 곳에 혹시 와본 적 혹은 가본 적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도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혹시 응급실에 가본 적 있으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응급실. 여러분 일단 큰 병원이라는 거는 hospital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 안에 응급실은요. emergency roo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have you been to the emergency room?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혹시 응급실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Have you been to the emergency room? 한 번만 더. 시작. Have you been to the emergency room? 해서 이번엔 응급실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도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장소에 가본 적 있는가? 혹은 어떤 장소에 와본 적 있는가? 라고 한번 경험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요? 그쵸. 바로 Have you been to 장소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양한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Have you been to Seoul? Have you been to Seoul? Have you been to this place? Have you been to this place? Have you been to EBS? Have you been to EBS? Have you been to the emergency room? Have you been to the emergency room?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서 응용을 하거나 혹은 조금 더 살을 붙여서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 혹시 EBS 가보신 적 있어요? 라는 질문 Have you been to EBS? 였습니다. 자, 그럼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요. 아, 네, 제가 가봤어요. Yes, no, 이렇게만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아, 네, 제가 EBS 가봤어요. 혹은 EBS 못 가봤어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 얘기 기준이니까 I have been to EBS. 이렇게 얘기를 하면 EBS에 가본 적이 있는 거고요. 가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have 뒤에 not을 붙여서요. I haven't been to EBS.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EBS에 가본 적이 없어요. 라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해본 적이 있다, 가본 적이 없다. 다양하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가본 적이 없습니다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 haven't been to EBS. 한 번만 더. 시작. I haven't been to EBS. 해서 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본 적이 있을 때는 그쵸. I have been to EBS. 해서 haven't been to 혹은 have been to 요거 두 개를 구분지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번에는 서울에 와본 적이 있으세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Have you been to Seoul? 이라고 물어봤었잖아요. 그러면은 몇 번 와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횟수를 물어볼 때는 그쵸? 여러분이 How many times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Seoul? 이렇게 물어보시면 혹시 서울에 몇 번 가보셨나요? 혹은 서울에 몇 번 와보셨나요? 라는 질문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Seoul? 한 번만 더. 시작.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Seoul? 이라고 여러분이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거기로 혹은 여기로 몇 번 와보셨나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here이 아니고 그때는 have you been here, have you been there 이렇게 얘기를 해서 to를 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본 적이 있느냐라고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요? 그렇죠. Have you been to 장소로 얘기를 해서 그 장소에 가본 적 혹은 와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고요. 여기 혹은 거기라고 얘기를 할 때는 to를 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점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강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 hope everything's going well and wonderful with you.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동안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하루 딱 한 문장으로 여러분 자신감도 키우고 그렇죠. 네, 바로 행복감도 찾는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자, 무엇인가 도전한다고 하는 것에는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한테 주어지는, 그렇죠, you'll be given another chance to give it a try.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요. 또 한번 이전에 못했던 것을, 그렇죠, 예, 우리가 잘못을 파악해보고 또 새로운 것도 다시 한번 더 해볼 수 있는 그런 또 멋진 어떤 기회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한마디로 하면은 계속해서 you'll be given limitless chances. 기회가 무한히 주어진다는 얘기니까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늘도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Let's hit the road with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Did you give it a go? 한번 해보셨나요? 기다리시면 안 돼요. 그냥 보고만 있으면 nothing's gonna happen to your English.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해보고 내가 한 단어라도 알면 그걸 갖고 쭉 거기서부터 출발해 보세요. That will be a great starting point for you. 자, 그렇다면 네, 막판에 우리는 일정을 변경해야만 했어. 되게 길고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알았던, 우리가 배웠던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판이라는 표현은 옛날에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핵심은 뭐뭐 해야만 하다에 지나간 버전인 거죠. 그래서 지나간 일을 얘기할 때 야, 그렇게 해야만 했어. 해야만 했어. 영어로는요. had to입니다. had to. 빨리 하면 had to. had to. 이게 들리니까 뒤에 동작이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뭐 긴 설명 필요 없이요. 바로 let's go and try it out. 스텝 1. 자, 앞에서 나왔던 내용. 지나간 일인데 그 당시에 불가피함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자, 그런데 일정 변경 조용히 있어야 됐고 선택을 해야만 했고 맨 마지막에 식량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만 했던 거죠. 혼자 먹지 못하고. 자, 그렇다면 잘한 짓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네 가지 중에서 공통적으로 해야만 했다. 일정을 변경해야만 했어. 지금이 아니고 지나간 일이니까 we had to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변경하다 뭐예요? change. 그다음에 우리의 일정이 뭐예요? 일정. schedule. 아니면 계획을 변경하다라는 뜻으로 planner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we had to change our plan. 아니면 change it. 이까지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we had to change it. We had to change it. 됐죠? 자, 그다음에 나는 조용히 있어야만 했어. 어려운 것 같지만 앞에 나왔던 거. I had to. 지나간 일이에요.

지금은 아니고 조용히 있다가 뭐예요? 조용히 quiet.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stay quiet. 그다음에 일부러 노력을 가하면 keep quiet죠. 그래서 I had to keep quiet. I had to keep quiet. 됐죠? 네. 이거를 quiet는 quiet이에요. quiet. 이거는 조용한이란 뜻이고요. quiet이라고 쓰면은요, 그건 quite, 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발음 구분하세요. 얘는 quiet, 그다음에 꽤라고 할 때는 quite, quite good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녀는 선택을 해야만 했어. She had to choose. 간단하죠? 뒤에 대상이 와도 되고 없이 쓰이기도 합니다.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 자체를 이야기할 때. 자, 그들은 식량을 나눠야만 했다. They had to share. 그렇죠? 그런데 뭘요? The food. They had to share the food. 뒤에 나오는 것만 바꿔줘도 돼요. Share the room, share the food, share their ideas.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돼서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 본격적으로 여러분 해보시는 시간이죠. Your turn time. 일정을 변경해야만 했어. The plan이나 아니면은 the schedule 대신에 it으로 쓰시면 돼요. Your turn. 맞습니다. We have to change it. We have to change it. 조용히 있어야만 됐다. Your turn. 맞습니다. I had to keep quiet. I had to keep quiet. 선택을 해야만 됐다. Your turn. 네. She had to choose. 물론 어려운 단어 뭐 select라든가 예, 뭐 이런 걸쓸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she had to choose. 아니면 뭐 pick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She had to pick. 그렇죠? A over B. B를 놔두고 A를 선택해야만 됐다라는 식으로 그죠? 그들은 식량을 나눠야만 했다. Your turn. 맞습니다. They had to share the food. 나눠 먹는 게더 좋은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조금 더 let's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우리는 막판에 일정을 변경해야만 했어. 앞에 이미 다 나왔습니다. We had to change. We had to change what? Our plan 아니면 our schedule 다 좋습니다. 그래서 our plan. 근데 막판에 이거 옛날에 한번 했었어요. 어떤 순간입니까? 마지막이죠. At the last moment 아니면 at the last minute 해서 바로 at이란 단어 쓴다는 거. 어떤 시점이 쭉 연결되거나 그 중에 한 점을 이야기할 때 숫자가 연속되거나 한 점을 얘기할 땐 at을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at the last minute. We had to change our plan at the last minute. 그러니까 불가피했다는 이야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처음부터 조용히 있어야만 됐다고 내 의견은 하도 말하지 못한 채 들러리만 섰다는 얘기했죠. 그래서 바로 불평을 이야기하는 거죠. 불평을 하는 거죠. 그래서 I had to, 예. Keep quiet. 그런데 바로 어떤 상황인 거예요? 네, from the start. 맨 처음부터. 근데 바로니까 right from the start. 이 표현 많이 씁니다. Right from the beginning. Right from the start. 이 표현 많이 쓰니까 알아두세요. 됐죠? I had to keep quiet right from the start. 자, 사람과 돈 사이에서 그는 선택을 해야만 됐어. 자, 그러면 그를 뭐 통칭해서 여자도 쓸수 있으니까. 자, 그 여자는 she had to choose. 그러면 두개 중에 선택하는 거죠. Between 그다음에 사랑과 돈이니까 between love and money 이렇게 쓰시면 추상적인 내용도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죠. 자, 부담되시면 여기 나오는 거 버리셔도 되고요. 딱한 가지 문장 두번 연습하겠습니다. Try it again.

Why don't you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가볼까요? 우리가 막판에 어떤 불가피한 일이 생겨서 일정을 변경해야만 했어. 그랬더니 뭐라고 할까요? 반응이요. 아유, 안 좋은 일이라는 게 생기게 마련인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해해. 라는 느낌이겠죠? 자, 그렇다면 we had to change our plan at the last minute. At the last moment.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안 좋은 일은 생기게 마련인 거라고 그런 일 경우도 있지. Things happen. Things happen.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니까 알아두시겠고요. 자,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you know what to do. Visit our website ebse.co.kr. 와서 여러분 마음도 남겨주시고 주위에 많이 한번 나누기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confidence, happiness, and love. Thanks a lot.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시즌. 야, 벨록 험지.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Hello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Google Listening. Good to see you all.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이 진행자가 하룻밤 묵게 될 그 집에 관련된 질문인데, 지붕에는 뭐가 있고 앞마당에는 뭐가 있다라고 하는지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Take a listen.
1: Wow. The fatigue just goes away when I walk into cozy and neat room. What kind of life would be in this painting-like scenery? As I look around the house, this. The roof has the solar collector, and the front yard has a fruit tree.
0: 네, 여러분 잘 캐치하셨어요? 맞아요. 지붕에는 태양열 지벽이가 있고 앞마당에는 과일나무 하나가 있다. 캐치하셨겠죠? 놓친 부분이 있다면 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The fatigue just goes away. 피로가 풀리다. 피로가 그냥 사라져버리다. 이런 의미죠. 두 번째 listening point, which is The front yard has a fruit tree. 앞마당에는요, 과일나무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문장 속에서는 또 어떻게 들릴까요?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The fatigue just goes away when I walk into cozy and neat room. The fatigue just goes away when I walk into cozy and neat room. 2. The roof has the solar collector, and the front yard has a fruit tree. The roof has the solar collector, and the front yard has a fruit tree.
0: 네, 캐치 잘하셨겠죠? 의미 파악 들어갑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The fatigue just goes away when I walk into cozy and neat room. 아늑하고 깔끔한 방에 들어가니 피로가요, 그냥 풀립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네,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The roof has the solar collector and the front yard has a fruit tree. 지붕에는요, 태양열 지별기가 있고 앞마당에는 과일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닥 길지 않았던 두 문장이었던 터라 캐치가 좀 수월하셨을 것 같은데 자, 이번엔 조금 더 수월하게 자, 자막을 보면서 확인하면서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Wow.
3: The fatigue just goes away when I walk into cozy and neat room.
1: 뭐 이래? 무슨 그래? 정말 예쁘네요, 진짜. 이거 뭐
3: What kind of life would be in this...

0: painting like scenery. As I look around the house, this. The roof has the solar collector, and the front yard has a fruit tree.
1: Well, are you ready to enjoy practicing your pronunciation part? All right, let's go for it.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the fatigue just goes away. The 제외한 나머지 모두 다 내용을 담고 있는 content word들이 되겠죠. Fatigue, fatigue. 강세 이 부분을 꽝 주셔서 fatigue just goes away. 딱딱 떨어지는 거라기보다는 just go에서도 이 st, g 자음의 소리가 쭈르륵 연속적으로 나오면 두 번째 자음의 소리 탈락인 거 아시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just goes로 들리지 않고 just goes, just goes. 그리고 뒤에 away의 어와 연결돼서 또 다른 리어전 goes away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1. The fatigue just goes away. Google listening 2. The fatigue just goes away.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3. The fatigue just goes away. 잘하셨어요. 자, 문장에서도 try it. The fatigue just goes away when I walk into cozy and neat room. One more time. The fatigue just goes away when I walk into cozy and neat room. Excellent. 두 번째 listening point 연습해 볼까요? The front yard has a fruit tree. The, a, 중요하지 않은 기능어, 문법적인 역할만 하는 기능어들이죠. Front yard 발음하실 때 보통 은 사운드, 트 사운드 맞물려 있는 경우에 트 사운드 약하게 들리게 되죠. Front 아니라 front yard 넘어가서 발음하시고 has is a 자음의 소리로 끝나고 모음으로 연결되니까 liaison 여는 현상 has a fruit 입술 여러분 윗니로 아랫니로 살짝만 긁으시고 tree라기보단 tree. T 사운드, R 사운드 또 같이 붙어 있을 때 ch, ch, ch, tree, tree, tree 아니라 tree 이렇게 발음해 보세요.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The front yard has a fruit tree. Okay, Google listening 2. The front yard has a fruit tree. 쉽죠? 잘 되시죠? Google listening 3. The front yard has a fruit tree. Good job.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e roof has the solar collector and the front yard has a fruit tree. One more time. The roof has the solar collector and the front yard has a fruit tree. Excellent. 자, 이제 영국식 발음 들어볼게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One. The fatigue just goes away when I walk into cozy and neat room. The fatigue just goes away when I walk into cozy and neat room. 2. The roof has the solar collector and the front yard has a fruit tree. The roof has the solar collector and the front yard has a fruit tree.
1: 네, 이번에 영국식 발음은 별 차이 없네요. 북미권 발음과. All right. Here comes today's listening story.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he blank just goes away when I walk into cozy and neat room. 자, 빈칸에 들어갈 말. Fatigue. 연습 많이 하셔야 되겠죠. 강세 뒤에 있어요. Fatigue. Fatigue. Just goes away. 풀립니다. 그냥 풀립니다. 그냥 사라집니다. 이런 의미로 이때 fatigue가 피로 이를 가리키는데 같은 단어 exhaustion라고도 하죠. 함께 알아두시고요. 피로가 풀립니다. 그냥 풀립니다. When I walk into, 어디로 들어가자? Cozy and neat room. 아늑하고 깔끔한 방으로 들어서자 피로가 그냥 풀리네요. 이런 의미죠. What kind of life would be in this blank scenery? 했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 캐치 되셨어요, 여러분? 네, 바로 painting like라고 해서 이 T 사운드 역시 앞서 제가 발음 연습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은 사운드, 티 사운드 맞물려 있어서 painting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painting like 이게 그림 같은 scenery 경치니까 그림 같은 경치의 그 삶은 어떨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0: Blame this 했습니다.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As I look around the house, 집안을 둘러봤을 때 이거요, 이거, this 라고 하면서 The roof has the blank and the blank has a fruit tree 라고 했어요. 자, 지붕에 뭐가 있다고 했죠? 태양열 집열기, solar collector 그리고 the 뭐 has a fruit tree 라고 했는데 앞마당이죠? 그래서 front yard라고 합니다. 앞뜰 또는 앞마당에는 과일나무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놓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들어보세요.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1: Wow.
2: The fatigue just goes away when I walk into cozy and neat room.
1: 뭐해? 무시하라, 선생님. 정말 예쁘네요, 진짜. 이거 뭐...
2: What kind of life would be in this painting-like scenery? As I look around the house, this...
1: 아,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아, 그렇구나. Uh-huh.
2: The roof has the solar collector, and the front yard has a fruit tree.
0: 네, 오늘 이야기 잘 캐치 되셨겠죠? 반복 학습하시면서 다시 한번 듣는 연습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Take care, everybody. See you next time. Bye-bye.

자, 제가 해야 할 일이 없나요? Should I do something? 뭔가 해야 되나요? Is there anything I should do? And so the other person says, No, 아니요. 30분 후에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기만 해요. Okay. All right. How do we say, I will return in 30 minutes? I'll be back in 30 minutes. I'll be back in 30 minutes. Okay, so our expression is to be back. 네, 유명한 그 아놀드 슈вар츠네거 영화가 있는데요. 아마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터미네이터 영화를 알 거예요. 그래서 그 굉장히 페이머스한 라인인데 I'll be back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I'll be back means that you will return 다시 돌아올 거야. 네, 그런 뜻인데 여기에서는 그냥 돌아올게 그런 뜻입니다. Alright, I'll be back. Can you keep an eye on this while I'm gone? Sure. Is there anything I should do? No, I'll be back in 30 minutes. Alright,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Keep an eye on something. Keep an eye on something. Now, it is a little bit long, but it's a very common expression that we use. 자, 뭐뭐를 감시하다, 아니면은 지켜보다, 그런 뜻이죠. 그냥 just look가 아니죠. Keep an eye on. 뭔가 신경 써서 감시를 하고, 특히 애들. Keep an eye on something, or 뭐 이렇게 어떤 뭐 machine이 뭐또 중지 이렇게 딱 stop 하지 않기로 계속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To keep an eye on. So, can you keep an eye on my bag? Can you keep an eye on my bag?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내 가방 좀 봐줄래? 너무 흔한 질문이죠. Can you keep an eye on this? 뭐뭐 뭐 bag, 뭐 suitcase. 특히 여행 갈 때. 그런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Okay? Please keep an eye on these boxes. Please keep an eye on these boxes. 이 상자들을 잘 지켜봐 주세요. 왜냐하면은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특히 해외에 여행을 다닐 때는 정말 가방이나 뭐 소제품 같은 거를 절대적으로 그냥 놓으면 안 돼요. They will take it. So someone has to keep an eye on those valuables. Okay? So to keep an eye on means 뭐 감시하다, 지켜보다. All right. Let's look at the next one. Be back. Okay, so be back. 네, 이 표현을 기억하려면요, Arnold Schwarzenegger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I'll be back.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아주 굉장히 인기 있는 표현입니다. So be back는 바로 돌아온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return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return보다는 그냥 I'll be back. Or 그냥 잘라서 be back in 5 minutes 이렇게도 씁니다. So, when will you be back? When will you be back? 자, 언제 돌아오실 건가요? When will you be back? When will you return? Now we don't, you can say it, but be back is a lot more natural. Next one. I'll be back in an hour. 정말. 뭐, I'll be back in 5 minutes. I'll be back in an hour. I'll be back in, 2 days. It really depends. So, I'll be back in an hour. 1시간 후에 돌아올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 원어민들이 I'll을 빼요. 그래서 be back in an hour.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So be back. Okay. Alrighty. I think we're ready now to move on to shadowing. All right, guys, it's time for shadowing and it's time for us to practice out loud. Remember, practice makes perfect. Okay, let's get started. Can you keep an eye on this while I'm gone? Sure. Is there anything else? Is there anything I should do? No, I'll be back in 30 minutes. I'll be back. I'll be back. 노래 같아요? Like rapping 같아요? I'll be back. Okay. All right, let's do that one more time. Can you keep an eye on this while I'm gone? Sure. Is there anything I should do? No, I'll be back in 30 minutes. Be back in 30 minutes. Be back in an hour. Be back in 5 minutes. Oh, be back. All righty. Let's take a little short quiz and fill in the blanks. 제가 없는 동안 이것 좀 봐주시겠어요? 그럼요.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Alright,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Cheap versus inexpensive. Cheap versus inexpensive. Now,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입니다. Cheap 그리고 inexpensive. 차이점이 뭘까요? What's the difference? Let's find out. 네, 일단 첫 번째 단어 cheap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발음으로 그냥 cheap 이렇게 좀 짧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영어 모음들은 살짝 길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cheap보다는 cheap. cheap. 오케이, 좋아요. 네, cheap는 부정적 의미의 값이 싼으로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요금이 싸기도 하지만 뭔가 좀 품질도 안 좋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물론 맥락 따라서 어떻게 말하는지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좀 부정적으로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Okay? So cheap means that the price is very low for something, but usually it's used in a negative w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at's a cheap hotel. I bought used furniture for cheap. Good things don't come cheap. Cheap, 값이 싼. Cheap.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at's a cheap hotel. 자, 이거는 톤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That's a cheap hotel. 진짜 싼 호텔이야. 값이 싼 호텔이야. 근데 That's a cheap hotel. 그러면 뭔가 싸구려 호텔이야. 이런 뉘앙스도 있을 수 있어요. Okay? That's a cheap hotel. That's a cheap hotel.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톤도 잘 들으시면 좋아요. Okay?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That's a cheap hotel. That's a cheap hotel.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bought used furniture for cheap. 난 중고 가구를 싸게 샀어. I bought used furniture for cheap. 네, 여기서는 그렇게 막 부정적인 것보다 그냥 싸게 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싸게 샀다 할 때는 for cheap. 이거는 통째로.

기억하시면 좋아요. 네, 같이 한번 해볼게요. I bought used furniture for cheap. I bought used furniture for cheap. 싸게 샀어. 마지막입니다. Good things don't come cheap. 네,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좋은 물건들은 싸지 않지. Good things don't come cheap. 네, 좋은 물건들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돈을 줘야 된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cheap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겠죠. Okay, let's say this together. Good things don't come cheap. Good things don't come cheap. 다음은 inexpensive. Inexpensive. 무슨 말일까요? Okay, 일단은 발음 연습해 볼게요. 네, 뭐가 비쌀 때는 expensive. 거기다가 in만 붙인 거죠. 그래서 inexpensive. Inexpensive.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이에는 에라고 발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에. Inexpensive. Inexpensive.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빨리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inexpensive. 차이점이 뭘까요? 네, inexpensive. 긍정적 의미에 좀 가격이 저렴한에 더 가까워요. 그리고 가격 대비 품질이 괜찮은 이라는 뉘앙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면 cheap도 단어가 되게 짧잖아요. 그래서 회화에서는 inexpensive보다 cheap는 더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이 있고 inexpensive는 단어 자체가 길잖아요. 항상은 아니지만 주로 긴 단어들이 좀 더 포멀한 느낌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네, 문장들 좀 볼게요. That's an inexpensive hotel. This is a relatively inexpensive wine. I have a simple and inexpensive solution. Inexpensive. 저렴한, inexpensive. 첫 번째 문장입니다. That's an inexpensive hotel. 저건 가성비 좋은 호텔이야. 네, 여기서 cheap 대신 inexpensive를 사용하면 바로 그냥 가성비가 좋은, 값이 싼 이런 느낌이 바로 확실하게 옵니다. cheap 같은 경우는 가격이 쌀 수도 있지만 좀 퀄리티가 쌀 수도 있는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오해 없이 그냥 가성비가 좋아 그럴 때는 inexpensive를 더 추천합니다. That's an inexpensive hotel. That's an inexpensive hotel. 좋아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is is a relatively inexpensive wine. 네, relatively는 비교적입니다. This is a relatively inexpensive wine 라고 하면 이건 비교적 저렴한 와인이에요. This is a relatively inexpensive wine. 같이 해볼까요? This is a relatively inexpensive wine.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I have a simple and inexpensive solution. 저에게 간단하고 저렴한 해결책이 있어요. I have a simple and inexpensive solution.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I have a simple and inexpensive solution. I have a simple and inexpensive solution. 네, 정리해 드릴게요. Okay, cheap는 부정적으로 많이 쓰지만 값이 싼 것을 표현합니다. cheap, okay? 그리고 뭐가 싸다라고 할 때 우리나라 말로 싸다, 그리고 저렴하다 그런 차이랑 똑같아요. inexpensive라고 할 때는 좀 더 긍정적으로 저렴하다, 가성비가 좋다 이럴 때 inexpensive를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cheap는 좀 더 캐주얼하고 inexpensive는 좀 더 포멀한 느낌 있어요. 혼동하지 마시고 앞으로 확실하게 사용해보세요. Cheap hotel. That's a cheap hotel. That's a cheap hotel. That's a cheap hotel.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이제 건강검진 관련된 주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검진에서 지난 시간에는 일단 뭐 저기 초음파 찍는 얘기, 내시경, 그죠? 엑스레이 얘기 거기까지 했다면 건강검진 검사를 일단 받죠? 기본적인 검사 쭉다 해가지고 뭐 종이로도 주고 직접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얘기를 나눔으로써 어떤 이상이 있는지도 이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상 소견이 있거나 뭔가 조금 더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밀 검사 단계에 들어가게 되죠. 이건 팔로우업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CT나 MRI 이런 건데, 자, 일단 CT, MRI를 뭐 전문적으로 얘기하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건강검진 결과를 받는다부터 해볼게요. 자, 모든 게 정상으로 나오면 좋지만 이상 소견 같은 게 있으면 나름대로 정밀 검사나 추적 검사를 하게 된다. 이게 오늘 테마입니다. 들어볼까요? 검사 결과 일단 받아야 되죠? 그죠? 한 2주 안에 나오죠? 여러 가지 검사 결과들이. 자, 그럼 테스트하고 result를 붙여서 test result 하면 될것 같고, 받는 거니까 receive. Receive one's test results. S가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검사를 하나 하지 않았죠? 여러 개 했거든요? 여러 개의 검사 결과지를 한꺼번에 받는 거니까, receive one's test results. Receive. 뒤에 강세 주면서 끌어주고요. one's test results. 여기다 힘을 살짝 주세요. 들어볼게요.
1: Receive one's test results. Receive one's test results.
0: 자, 정상으로 다 나오다. 자, 예를 들어 이제 검사 결과들이 정상인 것도 있고 약간 좀 수치 같은 것들이 높거나 이제 우려스러운 수치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정상으로 나오다. 우리도 나오다란 말이 있듯이 영어에 come out이라고 그래요. Come out normal. 힘을 여다주고 여다줍니다. Come out normal. Come out normal 하면 무슨 뜻? 정상으로 나오다가 됩니다. 결과가 정상으로 나온 거예요. My test results came out normal. 이렇게 해요. Came out, 과거. Came out normal. 자, 일단은 원형으로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1: Come out normal. Come out normal.
0: 자, 그러면 이런 검사를 결과를 근간으로 본인의 어떤 몸의 징후나 증상들이 있다면 그에 대한 어떤 진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Diagnosis. 이건 진단이란 뜻입니다. 읽어볼게요. Diagnosis. 여기다 힘주세요. Diagnosis. 들어볼게요.
1: Diagnosis. Diagnosis.
0: 평상시에 몸이 좀 이랬는데 아마 이런 원인이지 않았을까? 그 진단을 할수 있죠. 검사 결과 같은 걸로. 자, 문장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 검사 결과 받았는데 모든 것이 정상으로 나왔다. 아주 좋은 시나리오죠? 자, 검사 결과. Test results를 receive 했는데 came out normal. 이렇게 붙이면 될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배운 거. 문장 만들어 볼까요? 내가 받았으니까. I received my test results. 연습치고. And everything, 모든 게 came out normal. 간단하죠? 아주 좋은 문장입니다. 그런데 해볼게요. I received my test results and everything came out normal. 어때요? I received my test results and everything came out normal. Came out normal. 강세 주시고, 자, 들어볼게요.
1: I received my test results and everything came out normal. I received my test results and everything came out normal.
0: 이상 소견은 아까 normal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반대말이 있어요. 앞에 희한한 친구가 붙습니다. abnormal. abnormal. 비정상적인이라는 뜻이에요. findings는 발견한 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수치상으로 우리가 딱 봤을 때 우린 모르잖아요. 일반인이니까. 그러니까 전문 의료인이 혹은 의사 선생님이

0: 이건 좀 문제가 좀 있네요. 좀 위험합니다. 예? 그게 뭐예요? 소견이죠? 그래서 abnormal findings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이상 소견을 이해하는 단어로 많이 씁니다. 자, abnormal findings. abnormal findings. 이것도 S를 붙여서 일반화시킵니다. 들어볼게요.
1: Abnormal findings. Abnormal findings.
0: 자, 이런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이제 검사를 조금 더 정밀하게 해봐야 되죠? 이게 과연 뭔지를. 그렇죠? 자, 첫째, in-depth test. in-depth test. 자, 요거는 in-depth test 해서 약간 TH 발음이 거의 없는 것처럼 발음하셔도 돼요. in-depth test 해가지고 약간 정밀 검사. depth가 깊이니까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검사예요. 그죠? in-depth test. 들어볼게요.
1: In-depth test. In-depth test.
0: 말 그대로 합성을 한 거죠. 정밀 심층 검사.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요. 이 추적 검사를 뭐라고 하냐면요. follow-up test. 이건 되게 쉬워요. 우리가 업무상으로 follow-up 할게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검사를 받고 이상소견 나와서 그 이후에 또 추가 검사하는 거니까 추적 검사 같은 걸 follow-up test라고 합니다. 그쵸? 그날 나를 따로 잡아서 이제 받아야 되는 검사들이죠. follow-up test. That's an easy word. So, 들어볼게요.
1: Follow-up test. Follow-up test.
0: 자, 그러면 이상소견이 발견이 되면 정밀 검사 같은 걸 받아야 될 수도 있다. 혹은 뭐 추적 검사를 받아야 될 수도 있다. 자, 아까 abnormal findings가 나오면 if there are any abnormal findings, if there are any 만약에 뭐가 있다면 any abnormal findings, you may have to get in-depth tests. You may have to get 뭐뭐 할수 있다. You may have to get in-depth tests. 그죠? 뭔가 심층 검사를 받아야 될 수도 있다. 뭐가 있으면? 이상 소견이 있으면. 그죠? 문제 조금 기네요. 다시 한번. If there are any abnormal findings, you may have to get in-depth tests. 이렇게 들어볼게요.
1: If there are any abnormal findings, you may have to get in-depth tests. If there are any abnormal findings, you may have to get in-depth tests.
0: 좋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요 이제 마지막 두 단어가 자기공명 영상 CT하고 MRI. 근데 사실 영어에서도 그냥 CT 스캔, MRI 스캔이라고 합니다. 단지 뭐의 약자인지만 그냥 보고 우리 넘어갈게요. MRI 스캔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자기공명 영상이라는 것 같거든요. Magnetic Resonance Imaging. 참고로 알아두세요. 다시는 읽을 일 없을 단어일 것 같아요. 우리도 자기공명 영상 막 이미지 이렇게 얘기 안 하듯이 우리도 그냥 MRI라고 하죠. 뭐의 약자인지는 이해가 됐네요. 자. MRI 스캔이라고 하면 됩니다. MRI 스캔 이렇게 들어보세요.
1: MRI scan. MRI scan.
0: 참고로만 보시고요. 자, 컴퓨터 단층 촬영, 자기공명 영상 이것도 CT예요. CT이게요. CT 스캔. CT 스캔. Computed tomography. 저뭐 강세도 안 칠했어요. 어차피 평생 우리가 막 읽을 단어들은 아니기 때문에 Computed tomography. tomography. tomography. Tomography 이게 단층 촬영이란 뜻이래요. 그렇죠? 어쨌든 CT 스캔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CT 스캔이라고 할 거니까 일단은 요건 단어를 알아두시고 요 약자다 정도는 그냥 여러분이 참고를 알아두세요. 자, 들어볼게요.
1: CT scan. CT scan.
0: 자, 문장에 넣어서 그냥 MRI 검사를 받았다. 뭐 CT 검사를 받았다. 뭐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get 동사 쓰면 돼요. 이것도 받다의 의미로. 자, 뇌의 MRI 검사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뇌는 뭐예요? brain이죠? brain. 자, 그것에 대해서 MRI 검사를 받았다. He got an MRI scan of his brain. 오케이? 자, 여기도 왜 on이 들어가는지 한번 잘 보세요. 철자가 m이지만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그쵸? a로 읽죠? MRI. a잖아요? 그러니까 발음이 모음 발음이니까 on입니다. 이 축약어 앞에 요거 읽을 때잘 보세요. 철자가 아니라 발음입니다. He got an MRI scan of his brain. 그래서 읽을 때 모음 에로 읽기 때문에 언입니다. 들어볼게요.
1: He got an MRI scan of his brain. He got an MRI scan of his brain.
0: Very good. 자, 오늘은 이제 CT와 이 MRI 스캔과 같은 심층 검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봤습니다. 물론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었죠. 정상으로 나오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Come out normal. 강세 여기다 주시고 Come out normal. 들어볼게요.
1: Come out normal. Come out normal.
0: 오케이. 요거의 반대말이었죠? 이상소견은 abnormal findings. 그래서 붙여서 abnormal findings. abnormal findings. 강세 주시고 이상소견 들어볼게요.

0: Normal findings. Abnormal findings.
1: Alright, 마지막으로 정밀검사 in-depth test. In-depth test에서 정밀검사. 자, 들어볼게요.
0: In-depth test. In-depth test.
1: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검사 관련된 얘기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자, 하나가 좀 남았는데요. 치과 검사도 같이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치과 검사 관련된 이야기만 다음 시간에 따로 묶어서 정리를 좀 해보고 건강검진 이제 서서히 다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자, 방송 다시 보고 싶거나 아니면 복습 차원에서 여러분이 예전 방송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시 보기 무료로 보실 수 있고 저희 방송 교환도 일주일 단위로 다 편집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매일 단톡방 나오거든요. 거기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저랑 소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참여 코드 EBS1004입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어디에 오신 걸 환영해요? 라고 해서 여러분이 환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Welcome to Korea 이런 것들 많이 쓸 때 그 표현을 가지고 다양하게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패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장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이제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고 싶을 때는요, Welcome to 장소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표현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걸 바로 Welcome to 장소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거든요. 오늘은 어떤 장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그럼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간단하게 그냥 welcome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핵심 패턴 배웠듯이 어떤 장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welcome to 장소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welcome to 장소로 다양한 표현들을 연습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요, 저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우리 집, 그쵸? 바로 welcome to our house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나 혹은 welcome to my house, welcome to my home 이런 것들 얘기를 해 주시면은 그쵸? 바로 우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welcome to our house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Welcome to our house. 한 번만 더. 시작. Welcome to our house. 우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표현 이렇게 Welcome to our house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우리 동네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저희 동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동네를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쵸? 바로 neighborhoo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웃을 바로 neighbor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 동네에 오신 걸 환영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요, welcome to our neighborhood 라고 얘기를 하고, 이 hood를 빼면은 그쵸, 바로 이웃이라는 표현이니까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오늘 우리 동네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 welcome to our neighborhood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welcome to our neighborhood. 한 번만 더. 시작. Welcome to our neighborhood 라고 해서 우리 동네에 놀러 오신 것을 환영해요, 우리 동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우리 회사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 회사? 그쵸? 바로 our company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여기처럼 the company

0: 얘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Welcome to the company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회사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라고 연습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Welcome to the company. 한 번만 더. 시작. Welcome to the company. Our company 상관없습니다. 혹은 Welcome to our office라고 여러분이 표현을 해주셔도 좋아요. 사무실에 왔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office로 여러분이 표현을 해주셔도 되고 혹은 그렇죠. 여기에다가 학교를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학교에 오신 걸 환영해요. 뭐 our school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여러분이 응용을 할 수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저희 사무실에 오신 걸 환영해요. 여기 있었네요. 그럼 사무실은 그렇죠. 바로 our office 혹은 the office로 여러분이 얘기를 해서 우리 사무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Welcome to the office. 한 번만 더. 시작. Welcome to the office. 라고 얘기를 해서 사무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문장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죠. Welcome to 장소로 다양한 문장들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Welcome to our house. Welcome to our house. Welcome to our neighborhood. Welcome to our neighborhood. Welcome to the company. Welcome to the company. Welcome to the office. Welcome to the office.
0: 자,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서 응용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살을 붙여서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이 문장 배웠습니다. 저희 회사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Welcome to the company 라고 배웠었죠. 자, 그러면은 친구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만나거나 세 번째 만날 때 어우, 다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해요 라고 여러분이 환영을 해주고 싶습니다. 일단 다시 돌아온 걸 환영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Welcome back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Welcome back. 어우,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해요 라는 표현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to 장소를 붙이면은요. 그 장소에 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해요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또 놀러 오신 것을 환영해요 회사에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Welcome back to the company.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Welcome back to the company. 한 번만 더. 시작. Welcome back to the company. 라고 해서 회사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표현. 혹은 to 장소를 다 빼고 그냥 아우 돌아온 걸 환영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렇죠. 바로 Welcome back. 이렇게 여러분이 또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문장만 더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우리 회사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해요. 또 똑같은 문장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company.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여러분이 또 보실 거예요. 바로 입사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은 여러분 우리 팀의 어떤 곳에 합류를 환영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Welcome to the team 혹은 Welcome to the company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 여러분이 되게 많이 보거든요. 바로 Welcome aboard 라고 얘기를 합니다. Aboard 라는 거는요 탑승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Welcome aboard 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여러분이 비행기 기내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탑승을 환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Welcome aboard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한 배를 탔다 라는 표현들 그런 것들 많이 보시죠. We're on the same page 이런 것들 그쵸?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나의 힌트를 얻으시면 좋아요. 우리 팀에 합류한 거 우리 배에 합류한 거 혹은 우리 비행기에 합류한 걸 환영해요 라는 의미로요. 이제 앞으로 입사한 것을 혹은 팀에 합류한 거를 환영해요. 우리 팀에 온 걸 환영합니다 라는 거를요. 탑승을 환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Welcome aboard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elcome aboard. 한 번만 더. 시작. Welcome aboard 라고 얘기를 해서 탑승을 환영합니다 라는 뜻이지만 입사나 혹은 어떤 팀의 합류를 얘기를 할 때 이 표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굉장히 간단한 표현이었습니다. 일단 welcome to 장소를 통해서 그 장소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은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렇죠. welcome back to 장소로 혹은 welcome back 다시 돌아온 걸 환영해. 혹은 어떤 것에 팀에 합류를 하거나 입사를 했을 때 합류를 환영해요. 입사를 환영해요. welcome aboard까지 얘기를 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welcome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표현들 정리 한번 해봤어요.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back here today. Your 10-minute happiness. 자, 여러분의 10분 동안의 행복, 매일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여러분, 다시 도전해보고 또 한번 내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혹은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네, 거기에 부담감만 없으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렇죠? 앞에 있는 걸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나올 것을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딱 그냥 하루에 10분만 집중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게 10개, 100개 이렇게 쌓이게 되잖아요. 자, 오늘도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Are you ready to hit the road? Then here we go with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really give it a try or been waiting for my answer till now? 지금 빨리 답이나 알려줘. 답이나 알려줘. 자, 그가 반짝 스타가 아니라는 것을 이게 증명할 거야. 어려운 느낌을 어디서 맨 처음 받으셨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반짝 스타에 현혹되셨나요? 혹은 증명하다 난 좀 알 것 같은데? 근데 어떤 분은 또 증명하다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영어 단어로. 그럴 때는 보여줄 거야. 이런 걸 하면 안 될까요? 자,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걸 최대한도로 10분 활용하는 그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고요. 오늘의 핵심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뭣뭣을 증명해 줄 거야, 증명할 거야, 보여줄 거야에 좀 더 공식적인 표현이 바로 증명할 거야죠. 쉬운 표현이 보여줄 거야고요. 그래서 영어로는요, 바로 prove란 단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This will prove, this will prove that 해서 무엇을 증명할지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거는 외워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깔끔하니까 얘를 외우면 다 외워질 것 같지만, without practicing those sentences, 자, 어떤 예들을 외우지 않으면 this means nothing.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런 점에서 출발합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앞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가장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것들을 연습해 보는 시간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증명할 거야, 뇌에게. 앞에다가는요, 정직하다는 걸, 또 효과가 있다는 걸, 필요하다는 걸, 그가 속임수를 썼다, 속였다는 것을. 그러면, 뭐뭐를 증명할 거야는 앞에 나왔었잖아요. This will prove. 아시겠죠? This will prove. P-R-O-V-E. 그가 정직하다가 영어로 뭐예요? He is honest. H-O-N-E-S-T. 그러면 그 두 문장을 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is will prove that he is honest. 됐죠? 그런데 이게 발음을 This will prove 이렇게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줄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 걸 갖고 한번 해볼까요?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할 거라고. 그러면 This will prove that 그 다음에 이게 효과가 있다. It works. Works가 효과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This will이 줄어서 this will, this will, this will, this will. 처음 들려요. This

will, 아시겠죠? So this will prove that it works, 아시겠죠? 물론 이거를 이렇게 this하고 will이 주는 형태를 선호하지 않는 원어민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최근에는 그냥 같이 쓰더라고요. that은 많이 선호하고요. that will 할 때 that'll, that'll, that'll 이거는 발음이 쉬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연결해 보세요. 이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증명할 거라고, 너한테 그게 필요하다니까 this will prove that you need it. This will prove that you need it. 이게 그가 속였다는 걸 증명할 거라니까 this will prove, 빨리 하면 this will prove, this'll처럼 돼요. This will prove that he cheated.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자, 느낌은 누가 속였다는 얘기니까요. 그렇죠? 자, 요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 네, 지금 싹 바꿔드렸어요. 자, 그러면 직접 도전해보고 한번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Ready? Okay, one more time. 정직하다는 걸 증명할 거야. Your turn! 맞습니다. This will prove that he is honest.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렇죠?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할 거라고. Your turn! 맞습니다. This will prove that it works. 해서 발음은 this will 아니면 this'll 이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증명할 거야. Your turn! 맞습니다. You need it! 해서 this will prove that you need it. 됐고요. 자, 네 번째는요. 그가 속였다는 걸 증명할 거라니까. 그래서 your turn. 예, he cheated.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this will prove that he cheated. Cheated은요. 뒤에 만약에 on the test 이렇게 나오면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거고요. 근데 만약에 on 다음에 사람이 나오면은요. 그 사람을 두고 바람을 폈다라는 뜻으로도 쓰이니까 예, 이렇게 연결하시면은 cheat 다음에 연결되는 거에 따라서 의미가 또 확장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네 가지가 나왔고요. We're gonna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Where? In the next round, step two. 이거죠. 그것이 여기에 있으면 반짝 스타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 줄 거라고. 앞에 거 다 나왔죠. This will prove. This will prove. 그렇죠. 뭘요? 대디아라는 사실을. 반짝 스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수가 나왔는데 한 곡만 딱 유행을 타고요. 예, 인기가 있고 나머지 거 무슨 곡이 있지? 그래서 그걸 one hit wonder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he isn't 아니라는 것을 뭘요? One hit wonder. 아, one hit wonder. 아시겠죠? 그래서 one hit이니까 하나만 있는 거잖아요. 한 대를 딱 smash hit라고 하면은 그게 대박난 거거든요. HIT가. 그래서 시장을 휩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a one hit wonder. wonder는 기적이란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가 반짝 스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줄 거야. This will prove that he isn't a one hit wonder.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너한테 이게 딱 맞게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할 거라고. This will prove that it works. 그렇죠? 근데 너를 위해서죠. 예, it works for you인데, 완벽하게가 영어로 perfectly 아니겠어요? perfectly for you. 이게 문법에 맞는 표현이고요. 이걸 자꾸만 하다 보니까 perfectly, perfectly 힘들어서 구어체에서는 works perfect for you. 이렇게도 많이 써요. 근데 정확한 문법은 ly가 있어야 됩니다. 맨 마지막 거는요. 경험이 더 필요하다는 걸 증명해 줄 거라니까. 그래서 it'll prove, this will prove 다 좋고요. that you need more, 뭐가 필요할까요? experience. 해서 뒤에 이렇게 연결하시면 알고 보면 다 쉽죠? 자, 부담되시면 딱 한 문장만 두 번 마무리합니다. Okay, try it again.

Let's try it one more time in this dialogue. 한번 가볼까요? 그가 반짝 스타가 아니라는 걸 이게 증명해 줄 거라고 그랬더니 B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아, 나도 그의 재능을 믿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요 두 가지 같고요. 앞에 나왔던 거 한번 다시 도전해 보세요. 그렇죠? 예, 봐줘.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This will prove that he isn't a one-hit wonder. 그래서 wonder는 wonder woman 할 때 그 wonder, 예, 경이로움, 기적 이런 뜻이고요. 예, 그다음에 뭐 동사로는 의아하다라는 뜻도 있죠. 자, 그랬더니 재능을 믿는다. I believe in his talent too.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재능과

여러분 스스로의, 그렇죠? 예, 바로 갖고 계신, 예, 어떤 모든 장점들을 믿어보세요. Then you will work wonders. 그렇죠? 바로 기적을 행하실 테니까요. 오늘도, 예, 아주 뿌듯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Stay healthy and happy all the time. Thanks a lot. 자, 복습은 여기서 하시고요. See you next time.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들 해리포터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도 해리포터의 상당한 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야기 너무나 재밌죠. 그렇기 때문에 책이든 영화든 뭔가 시작을 하면 손을 뗄 수가 없는 책이 바로 이 해리포터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세요? 해리포터를 읽다 보면요, 중간중간에 굉장히 멋진 그런 명언들이 숨겨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자, 오늘 제가 하나를 골라왔거든요.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로 잘 알려져 있는 그 시리즈에서 덤블도어 교장 선생님이요, 아이들에게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한마디 건네는 그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거기서 오늘의 문장 골라와봤거든요. 같이 살펴볼게요. Happiness can be found even in the darkest of times if one only remembers to turn on the light. 자, 조금 문장이 긴 것 같지만 사실 크게 어려울 것 없어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해 볼게요. 그래요. 이 문장 속에서 우리가 모르는 단어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문장의 그 제대로 된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부분이죠. Remembers to turn on. 여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 오늘의 문법 요소로 골라봤어요.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Remember라는 동사. 기억하다 라는 뜻이죠. 그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사용이 되면요. 자, 미래에 무언가를 하는 것을 기억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즉, 미래에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다 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굳이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냐면요. 자, 똑같은 remember입니다. 기억하다 라는 뜻의 똑같은 동사 remember 다음에 ing가 쓰일 수도 있어요. 동명사가 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뜻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과거에 무언가 무언가를 했던 것을 기억하다 라는 의미로 자, remember ing는 해석되게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remember인데 투부정사가 쓰이면 뭔가 미래에 뭐를 할 것을 기억하다라는 뜻이 되고 remember 다음에 동명사가 쓰이면 ing가 쓰이면 과거에 했던 것을 기억하다라고 해석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여러 가지 문장에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시면서 자, 예문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죠. Remember to call me when you get home.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to call me라고 to 부정사 구가 나왔죠. 미래에 뭐뭐를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너 전화해야 돼. 미래에 너 전화해야 돼. 그거 기억해. 라는 겁니다. 근데 언제 전화라고 말을 하는 거죠? When you get home. 네가 집에 도착할 때. 상황의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지금 집이 아닌 거잖아요. 뭔가 내 친구가 됐든 내 애인이 됐든 내 가족이 됐든 집에 가고 있는 중인 거고 그럼 집에는 미래에 도착을 하겠죠. 도착하면 나한테 전화하는 거 잊지 마. 자, 뭔가 이렇게 미래에 뭐뭐 하는 것을 잊지 마라고 말할 때는 remember

remember to 부정사가 쓰이게 된다는 겁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것과 비교를 한번 그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이에요. I remember cooking with my mother when I was young. I remember cooking. Remember 다음에 ing가 쓰였죠. 나는 기억을 하는 건데 과거에 요리했던 것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아, 난 요리했었어. 그래요. 그거 기억나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누구와 요리했던 거죠? With my mother. 내 어머니와 함께. 언제?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아, 나는 어렸을 때 내가 엄마랑 같이 요리하고 그랬던 거. 그거 기억나요. 정도의 뜻이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Remember 다음에 to 부정사가 들어가냐, ing가 들어가냐, 동명사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다른 것. 이제 100% 이해가 되셨죠? 이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문장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시적입니다. 멋있는 문장인데요. 자, 뭐라고 적혀 있어요? Happiness, 행복이란 것은 can be found, 찾아져질 수 있대요. 수동태니까 수동태 뉘앙스 그대로 읽자면 찾아져질 수 있답니다. 아, 그러니까 쉽게 우리말로 행복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언제요? Even, 심지어 in the darkest of times. The darkest라는 것은 dark, 어두운이라는 형용사의 최상급이니까 이제 시간들 중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들, 조금 이제 의역을 해보자면 가장 힘든 때도, 심지어는 그런 가장 힘든 때도 행복이란 거 우리가 찾을 수는 있다라는 거죠. If, 만약에 뭐 하면 when, 여기서 when은 숫자 1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대명사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의역을 해볼게요. 우리가 only remembers, 기억을 하기만 한다면. 근데 뭐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To turn on the light. 빛을 켜는 것을, 불을 켜는 것을 기억하기만 한다면요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게 시적인 이유는요, 앞에서 사용된 the darkest of times가 정말 힘든 때, 힘든 시기를 말하기도 하지만 단어 그대로 보면 darkest, 가장 어두운이라는 뜻으로서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두울 때 빛을 켜면 밝아지겠죠. 그래서 힘들 때 빛을 켜는 거 기억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빛을 켜면 뭔가 전등을 켜든지 그렇게 해주면 행복은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영화의 그 장면을 보면요, 덤블도어 교장 선생님이 이 말을 딱 하면서 이렇게 샥 해가지고 촛불에, 라이터도 없이 샥 해가지고 촛불에 불을 팍 붙이는 멋진 효과가 또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걸 제가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들 모르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그 마법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나중에 영화로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한 이 내용들 가지고 문장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엄마 생일에 전화하는 거 잊지 마. 가끔 제 동생이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사는 게 바빠서 어머니에게 전화하는 거 까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 동생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잊지 마라는 거, 기억해 라고 바꿔서 영어 문장 만드는 것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그래서 시작을 해볼게요. You should remember. 기억해야 돼. You should remember.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 생일에 전화하는 것 잊지 마. 미래 관련된 일이에요? 과거 관련된 일이에요? 이건 미래에 관련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to 부정사가 쓰이는 게 맞겠죠. You should remember to call. You should remember to call. 누구에게 전화하는 겁니까? 엄마한테. Your mother, 언제? 엄마의 생일에. On her birthday. 문장이 완성된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가요, 시작. You should remember to call your mother on her birthday. 문장이 완성이 됐죠. 미래 얘기이기 때문에 remember to call, 투부정사가 쓰인 거. 자,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문장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 동생은 처음으로 비행기 탔던 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제 동생이 저랑 나이 차이가 조금 있는데 본인이 언제 비행기를 탔는지 그 처음에 기억을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주어 넣어야 되니까 My little brother. My little brother. 제 동생이, 자,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Doesn't remember. Doesn't remember. 기억을 못합니다. 자, 그리고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동명사가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과거의 일이니까 동명사 들어가는 게 맞단 말이죠. 참고로 뭔가를 타는 거, 그렇죠? 그걸 우리가 go on a ride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조금 활용해서 문장 이렇게 완성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읽으면 이렇게 되죠? My little brother doesn't remember going on his first plane ride. 아, 제 동생은 본인이 언제
뭐 이렇게

비행기를 처음 탔는지 그런 거 기억 못 하더라고요. 과거에 대한 회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remember ing가 쓰인 것까지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내용 우리 함께 살펴봤고요. 덤블도어 교장 선생님의 말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기억만 한다면 행복은 언제나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메시지 가지고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0: 아시죠? 제가 오늘의 영어 표현 소개해드리는 동안 여러분은 뭐 하고 있으면 된다? 오늘의 포즈 복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현 so awkward였어요. awkward 무슨 뜻일까요? 너무 상황이 어색해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조금 이상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를 awkwar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It seems a little bit awkward. It feels a little bit awkward.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It seems difficult, but you can do it. 좀 어렵고 어색해 보이지만 할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대화문을 통해서 조금 더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문 보러 갑시다.
1: Why are you running like that?
2: I just ran into my ex just now. It was so awkward.
1: Wow, did he see you?
2: I don't know, I just ran.
0: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Why are you running like that? 어디 그렇게 뛰어가면 왜 그렇게 뛰고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I just ran into my ex just now. 이럽니다. I just ran into, to run into라는 표현인데요. 딱 마주치거나 이렇게 딱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I just ran into my ex. ex 뭘까요? 전 남자친구 혹은 전 여자친구, 전에 만났던 사람을 그냥 ex 이렇게 얘기합니다. I just ran into my ex just now. 지금 방금 그랬더니 it was so awkward. 이러면서 정말 어색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와우. 와우. Did he see you? 그 사람이 널 봤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친구가 대답합니다. I don't know. 나도 몰라. I just ran. 그냥 막 살피지도 않고 그냥 막 도망갔대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대화였고요. 두 번째 대화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How many years did it take for you to get a hang of yoga?
2: Maybe a year, but numbers aren't important.
1: Were you always good?
2: Of course not. My poses were so awkward at first.
0: 네, 두 번째 대화도 같이 봤죠? How many years did it take? 몇 년이나 걸렸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1: For you to get a hang of yoga. To get a hang of. 어떤 거에게 감이 잡히고 조금 잘하게 되는 그런 거를 to get a hang of. 이렇게 얘기를 해요. So, how many years did it take for you to get a hang of yoga? 요가를 잘할 수 있을 때까지 몇 년이 걸렸네요. 그랬더니, maybe a year? 뭐, 한 1년 정도? But! Numbers aren't important. 근데 숫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Were you always good? 항상 그렇게 잘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Of course not. 당연히 아니죠. 어떻게 처음부터 잘해요? 당연히 아니죠. My poses were so awkward at first. 나는, my poses, 내 자세들은 처음에는 뭘 해도 너무 어색했대요. 그래서 오늘의 영어 표현 딱 나왔어요. It was so awkward at first. 처음에는 어색했대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화도 봤고요. So awkward. 어디에다가 막잘 쓰실 수 있으시겠죠? 그럼 이제 마무리할게요.
0: Guys, we did it. We did the boat pose together. Now you're like Superman. Yeah, it was such a difficult pose, but you did so great. And next class, I want to do the butterfly with you. It's a resting pose, and I think you're going to like it.
3: 여러분, 우리 오늘 보트 자세 같이 해봤는데요. 쉽지는 않았죠. 근데 엄청 단련된 배를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나비 자세로 고관절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표현 so awkward 배웠어요. so awkward 뭔가 너무 어색해서 정말 심하게 어색하다는 거를 awkward, so awkward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이제 잘 쓰실 수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이번 주는 우리가 계속해서 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 That's right. We're talking about popularity.
0: 네. 오늘의 주제도 소개를 할게요.
1: Okay. So we're going to be talking more specifically about this today. Our opinions on popularity can change.
0: 네. 이게 오늘 이야기를 들어볼 내용 중에서 핵심입니다. Our opinions on popularity can change. Mm-hmm. 인기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That's right.
0: Yeah, of course they can change.
1: Of course, especially as we age,
0: 네.
1: you know.
0: 그러면 어떻게 달라진다는 건지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자신의 이제 의견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케일라 씨가 클립을 준비해 주셨어요.
1: Okay.
0: 네, 케일라 씨의 요약 문장을 먼저 만나볼까요?
1: All right, 케일라 씨,
0: 나와주세요.
2: Popularity isn't a bad thing. But I think having your own style is just as cool. Popularity isn't a bad thing, but I think having your own style is just as cool. Popularity isn't a bad thing, but I think having your own style is just as cool.
0: 인기라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어떻다고 말하고 있는지 문장을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1: So Kayla said, popularity isn't a bad thing, but I think having your own style is just as cool.
0: Mm-hmm. 인기라는 게 isn't a bad thing. It's not a bad thing. No. 나쁜 건 아닌데, 있으면 뭐 좋을 수 있는데. But I think having your own style, mm-hmm. 자신만의 스타일을 갖는 것이 mm-hmm. is just as cool. 그것도
1: right.
0: 마찬가지로 멋진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1: That's right.
0: Just as cool 이렇게 말하면 just as cool as popularity.
1: Yeah, whatever's popular.
0: 대상, as 이하가 이제 생략이 되어 있는 형태예요.
1: Uh-huh.
0: 자, 그러면 이 문장 다시 들어볼까요?
1: Okay,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Popularity isn't a bad thing, but I think having your own style is just as cool. Popularity isn't a bad thing, but I think having your own style is just as cool. Popularity isn't a bad thing. But I think having your own style is just as cool.
1: Let's move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popularity.
1: 그 인기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지 않은 상태로 without even knowing,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지금 인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구나,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지도 못한 채 힘들어했던 대상이 바로 인기가 아닌가 싶다라는 말이고요.
0: That's right.
1: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끊어서 without부터 보여드렸어요.

0: 우리가 갈수 있는 갈 가장 인기 있는 식당이 어딘가, 그러니까 어떤 식당이 인기가 제일 많은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고요.
1: And she tells us more next.
2: Oh, what is that popular drink that's popping up at every cafe? I gotta try it. And it's taken me a while to get to a place where just because something is popular doesn't mean it works for me, and that's okay.
3: Oh, what is that popular drink that's popping up at every cafe? I've gotta try it.
0: 네, 그러니까 바로 앞에 나왔던 것이 어떤 식당이 제일 인기가 많은지였고, 아니면 이런 약간 스스로 독백 같은 거죠. 그래서 or what is that popular drink that's popping up? 보통 pop 하면 톡 하고 터지는 것이 pop이에요.
3: Popcorn.
0: 네, popcorn. 또 pop 하는 게 popcorn 일단 가장
3: Popcorn.
0: 대표적인 예인데 pop up 하면 그렇게 톡 하고 터지듯이 그런 소리가 날 것처럼 갑자기 움직이면서 올라오면 생기다라는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pop-up book 하면 그책탁 펼쳐지는 것들. 그다음에 웹사이트 방문했을 때그
3: Pop-ups.
0: pop-up banners 그런 건데요. At every cafe 여기서는 모든 카페에 지금 다 팔기 시작하고 있는 그 인기 있는 음료 저거 뭐지? I've gotta try it. 나도 먹어봐야지. 라는 것으로 사람 중심에서 유행 중심으로 인기의 대상이 옮겨간다는 트랜지션, 여기서도 일종의 트랜지션 볼수 있네요.
3: True that. Next, she says, and it's taken me a while to get to a place.
0: 여기 정말 재밌습니다. place가 그냥 장소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서는 그 장소가 아니에요. It's taken me a while. 여기서 it's는 it has고요.
3: It has.
0: 저에게 있어서 뭐뭐 하는데 시간이 a while 좀 걸렸습니다. To get to a place, 어떤 장소까지 가는데 뒤에 내용을 보면 이게 상태라는 뜻으로 쓰여서 알
3: Right.
0: 수 있어요.
3: So this is more like a mindset. Like it's taken me a while to get to a place where I've accepted it, but I have,
0: 네.
3: right? Like a way of thinking about something,
0: 그렇죠. 그래서
3: right?
0: 장소라는 의미로 안 쓰일 때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나
3: Right.
0: 상태 또는 a place in life.
3: Yeah.
0: 삶에 있어서의 어떤 단계,
3: Yeah.
0: 위치. 자, 그럼 다음 줄 볼까요?
3: So what place? She says, Where just because something is popular, it doesn't mean it works for me. And that's okay.
0: 네. place인데 그 place 안을 들어가 보면 어떤 상태냐면 where just because something is popular 어떤 것이 인기 있다는 이유만으로 it doesn't mean it works for me. 그러니까 인기가 있다고 해서 저한테 맞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
3: Yeah.
0: And that's okay.
3: That's
0: 그리고
3: okay.
0: 그걸 괜찮다는 거. 이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또 생략된 의미는 이걸 깨달은 상태라는 거죠. She
3: She
0: realized.
3: realized something,
0: Yes.
3: right?
0: Okay.
3: All right, let's take a look at the last part.
2: Thinking like that, I think, is a little bit healthier, and I think it's great to have your own style rather than going with the flow of everyone else.
3: Thinking like that, I think, is a little bit healthier.
0: Thinking like that.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is, I think, 제 생각에 a little bit healthier. 더 건강한 것 같아요. 건강에서 좋은 것 같아요. 더 건전한 것 같아요.
3: And she summarizes by saying, And I think it's great to have your own style rather than going with the flow of everyone else.
0: I think it's great to have your own style.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Rather than, 뭐뭐보다, 뭐뭐 대신에 going with the flow of everyone else. 발음상으로 flow of 이게 약간 floor처럼도 들릴 수 있는데 주의해 주시고 flow of everyone else.
3: Flow of.
0: 그러니까 flow는 흐름이잖아요.
3: Yes.
0: 그래서 모두가 그쪽으로 가니까 모든 사람, 뭐 다른 모든 사람의 흐름에 맞춰 가기보다는 내 스타일이 있는 것이 좋은 것
3: Of course.
0: 같다.
3: Basically, don't follow every trend.
0: 네. 일반적으로 go with the flow라는 거는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좀
3: Oh, yeah.
0: 그냥 맞춰서
3: It's positive.
0: 네.
3: It's like, oh yeah, I'll go with the flow. You know,
0: 네.
3: if we need to go here or there
0: 그렇죠.
3: or change the time,
0: 맞아요.
3: I'm flexible.
0: 네. I'm adaptable,
3: Yep.
0: flexible. 적응할 수 있고 좀 융통성이 있다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3: No.
0: 쓰였습니다.
3: In this case, it's like following the crowd,
0: Yeah,
3: right?
0: like blindly.
3: Blindly,
0: 네.
3: right? All right, great. Definitely a great clip. Let's review and take a look at it once again.
2: Popularity. I think it's something that we have often had to struggle and wrestle with without really even thinking about it, without even knowing. It's just kind of this subconscious thing we've had in our mind ever since we were kids. For example, back in school, a lot of the times we would think about who's the most popular person in school and what are the most popular outfits and what are the most popular clubs to join. And then when you transition into adulthood, it kind of changes in a little way. Instead of thinking the most popular person in school, we might be thinking about what's the most popular restaurant to go to, or oh, what is that popular drink that's popping up at every cafe? I gotta try it. And it's taken me a while to get to a place where just because something is popular doesn't mean it works for me, and that's okay. Thinking like that, I think, is a little bit healthier, and I think it's great to have your own style rather than going with the flow of everyone else.
0: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 좀 해볼까요? 먼저, without even 동사 ing 하면은 뭐뭐도 하지 않고, 뭐뭐 하지도 않고. 그 다음, it takes one a while to, 여기서 one이라는 것은 사람을 가리키고, 그래서 뭐뭐 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뭐뭐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다라는 패턴으로 문장들을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우리말 번역 보여드리겠습니다.

날다 타라.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코들이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I'm Kristen Cho. 친구들, 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we've got a new book. Let's see the cover. Ooh, Class 6 and the Very Big Rabbit. 아하, 토끼 이야기인데요. 친구들, 여기 우리 토끼도 있습니다. 오케이. 이 토끼가 그냥 평범한 토끼가 아닙니다. Alright. So, before we begin reading our very fun story, let's go ahead and look at our three words for today. So the first word is to wiggle. To wiggle, wiggle, wiggle. 네, 실룩, 실룩 움직이는 거예요. Wiggle, wiggle, okay? Or it could be like this. All right, the second word is to disappear. To disappear, 사라지다. It's gone. Oh my goodness. And the third word is to squeak. Squeak. 그러니까 이 쥐가 이런 소리를 내죠? 네, 끽 소리를 내다. 네, 그런 뜻입니다. Alright, so these are the three words for today. Let's begin reading our story. Okay, so the story is about a very big rabbit. Okay, what rabbit? 네, 궁금하죠? Let's begin reading. Chapter 1. Rabbits are nice. Class 6 liked their teacher, Miss Bennett. She could do magic like no one else could. She could wiggle her ears and make things disappear. Then she'd ear wiggle again and make them come back. One day, she did something different. She was reading Class 6 a book about rabbits. Rabbits are nice, Miss Bennett said. Then she grinned and ear wiggled. I wish I was a rabbit, she said. 네, 친구들, Miss Bennett라는 선생님이 있는데요. Miss Bennett가 여기서 책을 읽는데 뭔가 좀 특별한 걸 하네요. Alright, let's take a look. 자, Miss Bennett는 그냥 평범한 선생님이 아니에요. 이 선생님은 마법을 부릴 수 있는 거예요. She says here, it says here, she could wiggle her ears and make things disappear. So here comes our first vocabulary word, to wiggle. To wiggle는 실룩실룩 움직이다. 근데 여기 wiggle her ears, 그러니까 귀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And then make things disappear. And disappear is our second word of the day. 자, disappear는, to disappear는 사라지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물건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와, 마법사네요. She's a magician. Then she'd ear wiggle again and make them come back. 그래서 이제 사라지고 또 다시 이렇게 나타나게 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자, she did something different. 뭔가 좀 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여기 그림 보면은 우리 선생님이 rabbits 토끼대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이제 자기한테 이제 자기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Rabbits are nice. 그래 토끼 귀엽지 좋지. I wish I was a rabbit. 아 나도 토끼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Let's see what happens. And there was a fizz and a flash and a bang. And Miss Bennett changed into a very big rabbit. Class 6 sat and looked at the very big rabbit. And the very big rabbit sat looking right back at Class 6. Oh my goodness. 자, 우리 선생님 Miss Bennett가 토끼로 변했어요. 어머,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아마 she's a magician. She can do magic. 그래서 이렇게

0: 변했는데, 와, 엄청 큰 토끼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그림 보면은 학생들이 그 표정들을 보세요. 다들 이렇죠? 그리고 어떤 학생은 요 밑에서 무서워가지고 숨어 있어요. So they are looking at each other.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은 학생을 쳐다보고 학생들은 선생님을 쳐다보고, 네, 어떻게 된지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Let's continue reading. She was Miss Bennet-sized, and she had glasses like Miss Bennet. She was holding the book Miss Bennet had been reading. So Class 6 knew it had to be her. They just didn't know how she had managed the trick. Everyone cheered the big rabbit. The big rabbit went back to the rabbit book and started reading again. At least she tried to read, but all that came out were squeaks. Oh, rabbits can't read, Ranjit whispered to Rachel. You can't blame her for trying, Rachel whispered back. Okay. 자, 이 토끼가 분명히 선생님인데 뭔가 좀 이상하네요. All right, so let's see what's happening here. 자, 안경도 똑같고, 네, she was holding the book. 책도 아까 그 토끼 관한 책을 읽고 있었죠. 그 책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분명히 아 이거 Miss Bennet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학생들이 어떻게 이런 마법을 했는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 문제가 조금 생깁니다, 친구들. 여기서 보면은 she started reading the book again. 자, 책을 다시 읽는데, 책을 읽고 싶었는데, but all that came out were squeaks. 자, this is our third word for today. 자, squeak는 끼 소리 내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네요. 말을 못해요. 토끼는 토끼지만 뭐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이 안 나오고 squeak만 나오는 거예요. Okay, so 여기 학생이 남자 학생이 rabbits can't read. 아니 토끼들은 책이 못 읽잖아. 그러면서 이 Rachel 학생이 여자 학생이 you can't blame her for trying. 네, 이런 이 뜻은 뭐냐면은 아 그래도 뭐 노력하니 뭐 우리가 인정해 줘야지. 네, 그런 뜻입니다. So it's like she tried. So good for her. Even if she can't read, at least she tried. That's what this means. Okay. So we are going to stop here and we will continue the story next time. 자, 친구들. There is a special teacher, Miss Bennet가 토끼로 변했어요. 근데 말을 못해요. 그냥 스퀵 스퀵 이런 소리밖에 안 나요. Oh no! 그래서 이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궁금하죠? Alright, please join me next time as we continue the story about this very big rabbit. Take care everyone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
1: Oh,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here.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 리딩 스텝 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영어 실력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까요? 영어 실력을 올리는 것은 참 쉽습니다. 뭐만 하면요? 책을 읽으면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카오 릭스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책의 구성이 상당히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도 나름 매력이 있죠. 팩트가 나오고 픽션이 나오고 이렇게 교차되어서 나오는데요. 이런 구성도 참 특이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빈도 부사 및 빈도 표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음원을 들어보고 책을 펼쳐보겠습니다.
1: Dottie, I'd love to teach you. I'll need the help to get ready for the Mootown Festival next Saturday, Mrs. O'Leary says. Come behind the counter and put on an apron. Let's start with those peaches. Cows swallow their food whole. It goes into the first of four compartments in their stomachs. Cows regurgitate the resulting cud and chew it. Dottie washes the peaches and carefully chops them into pieces. She tastes quite a few as she puts them in the bowl. Mrs. O'Leary says, Dottie, save some for the ice cream. A dairy cow that doesn't get enough salt in its diet may lose its appetite and produce less milk. Cows are usually provided with a salt lick.
0: 카울릭스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 이어나가 볼까요? 오늘은 픽션부터 시작하네요. Dottie, I'd love to teach you. 자, 여기에서 Dottie가 무엇을 요구했었죠? 바로 Mrs. O'Leary한테 아이스크림 만드는 방법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질문했었잖아요. 그러니까 Dottie야, I'd love to teach you. 아, 난 너에게 정말 가르쳐주면 나도 좋지. 라고 이야기를 하죠. I'll need the help to get ready for the Mootown Festival. Next Saturday, Mrs. O'Leary says. 자, 그런데 알고 보니 안 그래도 도움이 좀 필요했네요. I'll need the help. 나는 도움이 좀 필요해.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아. To get ready. 어떤 도움이냐면 to get ready. 준비하는 데 필요한 도움이죠. 어떤 도움, 무엇을 준비하냐면 for the Mootown Festival. 자, 여기에 보니까 이런 약간 발음을 가지고 약간의 유머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 소들이 어떻게 울죠? 음메라고 우는데 미국에 있는 소나 영국에 있는 소, 캐나다에 있는 소는 어떻게 우냐 하면 무라고 웁니다. 자, 실제로 그렇게 운다라기보다는 동일한 소리이지만 그렇게 들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에 살고 저 나라에 살면서 이런 이렇게 좀 다르게 들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활용한 무라고 울기 때문에 Mootown Festival, 즉 소, Mootown, 소가 사는 마을, 이거 굳이 우리말로 할 필요는 없지만 소들의 마을 페스티벌, 축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축제를 준비하는데 나도 도움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축제는 언제 열리냐면 next Saturday, 다음 주 토요일에 열리게 됩니다. Mrs. O'Leary says. 그래서 O'Leary, Mrs. O'Leary가 말씀합니다. Come behind the counter and put on an apron 이라고 하네요. Come behind the counter, 카운터 뒤로 여기로 와, 이쪽으로 와. And put on, 그리고 입어. Put on an apron. Apron이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apron을 입고 있습니까? 안 입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안 입고 있죠. Apron이라고 하면 바로 앞치마가 되겠습니다. 앞치마를 하나 입어. Let's start with those peaches. 저기 있는 저 peaches, peach라고 하면 복숭아가 되겠죠. 이 복숭아들로 한번 시작해볼까?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이 그려지시죠. 지금 어디에 있냐면 바로 Mrs. O'Leary가 운영하는 가게에 와 있죠.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 와 있는데 지금 그 카운터에 앞에 Dottie가 있다가 나 좀 도와드리면 안 돼요? 라고 나도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었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도움이 좀 필요하니까 이 카운터 뒤로 와서 앞치마 하나 메고 우리 복숭아부터 한번 시작해볼까? 이 머릿속에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이제 이 두 소와 Mrs. O'Leary가 작업하는 그게 머릿속으로 쫙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팩트로 넘어가 볼까요? Fact, cows swallow their food whole 이라고 되어 있네요. Cows, 소들은 swallow, 삼킵니다. 꿀꺽 삼킵니다. Their food, 그들의 음식을 whole. Whole 이라는 것은 통째로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소들은 그들의 음식을 통째로 삼킵니다. 안 씹나 봐요. 저도 이런 글을 통해서 배우거든요. It goes into the first of four compartments in their stomachs라고 돼 있네요. 아, 그래서 그 음식이 goes into 들어간답니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the first,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뭐의 첫 번째냐면 of four compartments. compartments라고 하면 바로 구획. 이렇게 뭔가 칸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걸 구획 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개의 구획의 그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조금 더 볼까요? In their stomachs. 아, 우리 사람과는 좀 다른가 봐요. 그들의 위에 있는, 그들의 위에 있는, 맞죠? 그들의 배 위에 있는 네 개의 부분 중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즉, 위가 네 개라는 소리네요. 맞죠? 우리는 하나의 덩어리로 돼 있지만, 하나의 통으로 돼 있지만, 손은 네 개의 위로 돼 있나 봐. 그래서 그 네 개 중에서 첫 번째로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은요. Cows regurgitate. 아, 좀 어려운 단어죠. Regurgitate.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Cows, 소들은 regurgitate. 이렇게 아, 좀 그러셨나요? 자, 그래서 뭘 했냐면 바로 역류시키다. 거꾸로 올라오는 것이죠. 소들은 역류시킵니다. 무엇을 역류시키냐면 the resulting. 그래서 아까 전에 씹어서 넘긴, 맞죠? 그 결과로 생긴 커드라는 것은 되새김질 할 거리, 할 음식들입니다. 그것을 역류시켜서 and chew it 다시 되새김질을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씹습니다. 즉, 한번 통째로 삼키고 그게 첫 번째 위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다시 입으로 역류시켜서 다시 씹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소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자세히 알게 되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1: Dottie, I'd love to teach you. I'll need the help to get ready for the Mootown Festival next Saturday. Mrs. O'Leary says, come behind the counter and put on an apron. Let's start with those peaches. Cows swallow their food whole. It goes into the first of four compartments in their stomachs. Cows regurgitate the resulting cud and chew it.
0: 바로 같이 보도록 할까요? 이제 픽션으로 넘어가네요. Dottie washes the peaches and carefully chops them into pieces가 되어 있네요. 자, 이제 Dottie가 Mrs. O'Leary를 도우는 그 과정입니다. 돕는 과정이죠. Dottie는 washes, 씻습니다. 무엇을 씻냐면 the peaches, 이 복숭아들을 씻습니다. And carefully, 그리고 조심스럽게 chops them, 탁탁탁탁 이렇게 잘게 씁니다. Them into pieces, 조각들로 만듭니다. She tastes quite a few. Quite a few라는 것은 상당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Dottie가 원래 그렇잖아요. 음식을 하면서, 요리를 하면서 어떡합니까? 자꾸 하나씩 먹잖아요. 지금 Dottie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he tastes. 그녀는 맛을 봅니다. Quite a few. 한두 개가 아니고 상당수를 맛봅니다. 즉, 요리를 하면서 자꾸 먹는다는 것이 되겠죠. And she puts them in the bowl. 그 그릇에 As she puts them, 그 Dottie가 그것들을, 즉 복숭아 조각들을 넣으면서 상당수를 맛을 본다. 말은 맛을 본다, 이제 계속 먹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Mrs. O'Leary says, 그래서 Mrs. O'Leary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Dottie, save some for the ice cream. 지금 아이스크림을 함께 만들고 아이스크림 만드는 방법을 Dottie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떤 당부를 하냐면 Dottie야, 아이스크림을 위해서 좀 그 복숭아들 중에 몇몇을 좀 아껴둬야 돼. 다 먹으면 안 돼. 다 먹으면 안 되는 지금 여기 안 써 있지만요. 다 먹으면 안 돼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둘러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다시 팩트가 나오네요. A dairy cow that doesn't get enough salt in its diet may lose its appetite and produce less milk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한번 보면 차례대로 문장이 좀 길 때는 처음부터 차례대로 보면 되겠죠. A dairy cow. Dairy cow는 바로 젖소가 되겠습니다. 어떤 젖소냐면 that doesn't get enough salt in its diet.

0: that doesn't get enough salt. 충분한 소금을 얻지 못하는 질소입니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소금을 못 얻냐면 in its diet. 다이어트라는 것은 아, 나 오늘 다이어트해. 나 요즘 다이어트 하잖아. 라는 그 다이어트라기보다는 바로 식단이나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들이 먹는 음식이나 식단에서 소금을 충분히 얻지 못하는 그런 질소들은 may lose its appetite. may라는 것은 뭐뭐 할지도 모른다. 추측을 나타냅니다. May lose its appetite. 그 소들의 appetite이라고 하면 식욕이 되겠죠. 식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And produce. 그리고 produce는 생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생산할지도 모릅니다. Less milk. 더 적은 우유를 생산할지도 모릅니다. 즉, 소들이 이 소금을 좀 충분히 어떤 기준치가 있겠죠. 그만큼 먹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Cows are usually provided with a salt lick. 그래서 이 소들은 are usually 일반적으로 보통 provided라고 하면 provided에서 왔겠죠. provided는 바로 제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제공이 되냐면 a salt lick 소금으로 되어서 이 소금으로 핥을 수 있는 것, 핥아서 먹는 그런 소금이 제공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정말 많이 우리가 사실 중학교 때는 시험 문제로도 많이 나오고요.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빈도부사와 빈도 표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포인트는 빈도부사와 빈도 표현입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빈도부사라는 것은 never, rarely, sometimes, often, usually, always라고 지금 이렇게 제가 쭉 적어둔 것이 대부분 빈도순으로 제가 쭉 적어두었습니다. never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고요. 빈도라는 것은 얼마나 자주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always는 항상 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런 빈도부사들이 있고 이거 말고도 좀더 있죠. 제가 일단 대표로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 빈도부사들이 이 문장에서 어디에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She always wakes up early. 그녀는 항상 일찍 일어난다. 하루도 빠짐없이 항상 일찍 일어난다. 라는 것이고요. She can always find the solution. 그녀는 항상 always find the solution. 그녀는 항상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He is always on time. On time이라는 것은 제 시간에 오는 시간을 잘 지키는 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는 항상 제 시간에 온다. 제가 왜 이걸 적어두었냐면 이 빈도부사의 위치 때문입니다. 이세 개의 예문을 통해서 빈도부사가 문장에 어디에 오는지 그 위치를 알려드리려고 적어두었거든요. 일단 지금 여기 보니까 일합이 뭐죠? 아, 여기에 보니까 wake는 일반 동사입니다. 만약에 빈도부사를 쓸것 같으면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보니까 can always find라고 되어 있죠. 일반 동사, 맞죠? find라는 일반 동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도 있습니까? 바로 저기 앞에 보니까 can 있죠. 아, 바로 조동사 뒤에 위치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한개더 있죠. 지금 여기는 동사가 뭐죠? 아, is라는 뭐가 왔습니까? 비동사가 있네요. 비동사 뒤에 위치하게 되네요. 뭐가요? 빈도부사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일반 동사 앞, 일합, 조비, 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합, 조비, 뒤가 빈도부사의 위치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혹시나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면 바로 써먹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오늘은 또 조금 더 추가해서 빈도 표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빈도 표현이라는 것은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 every day, 매일, twice a month라고 하면은 한 달에 두 번. 뭐 이거 말고도 아주 많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았는데요. 이런 빈도 표현을 나타내는 것은 문장에서 대부분 어디에서 볼 수가 있을까요? 자, 한번 볼까요? They go to the movies once a week. 그들은 go to the movies, 영화 보러 갑니다. 언제 영화 보러 간다고요? Once a week, 일주일에 한번 보러 갑니다. 아, 지금 이세 문장의 공통점 다 보이시죠? 바로 문장 끝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빈도 표현들은 문장의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주일에 한번 영화를 보러 간다. We meet up twice a month. 우리는 만난다. 얼마나 자주 만나는가? Twice a month. 한 달에 두번 만난다. She practices the piano every day. 그녀는 피아노를 연습한다. 얼마나 자주 연습하는가? Every day, 매일 연습한다. 라는 이런 빈도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도부사는 일합, 조비디. 빈도 표현은 문장 제일 끝에, 제일 마지막에 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제 방금 보았던 것을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Dottie washes the peaches and carefully chops them into pieces. She tastes quite a few as she puts them in the bowl. Mrs. O'Leary says, Dottie, save some for the ice cream. A dairy cow that doesn't get enough salt in its diet may lose its appetite and produce less milk. Cows are usually provided with a salt lick.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2: Apron. Apron. Come behind the counter and put on an apron. Let's start with those peaches. Compartment. Compartment. It goes into the first of four compartments in their stomachs. Appetite. Appetite. He has a big appetite after exercise. Produce. Produce. Apple trees produce fruit in the fall. Provide. Provide. Cows are usually provided with a salt lick.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part. 우리 친구들 part 전부 다 아시죠? 부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책에서 나왔던 조금 어려워 보였던 그 단어를 제가 예시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까 전에 보셨죠? compartment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compartment 안에 자세히 보니까 아, 눈치채셨습니까? part라는 게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부분이죠. 그리고 come과 ment라는 게 합쳐져서 compartment가 되었는데요. 자,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할까요? part는 부분이에요.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이죠. come은 co, co 혹은 con, com이 되면은 함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부분들이 함께 있는 ment가 붙으면 명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분들이 다 모여서 함께 있는 것. 아, 부분들이 모여서 함께 있는 것. 그래서 그걸 알고 이 단어의 의미로 보면은 칸막이로 이루어져서 혹은 이렇게 칸으로 전부 다 나눠 두었는데 그걸 함께 다 묶어 놓은 객실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아주 큰 배다. 아니면은 어떤 호텔이다. 근데 보니까 호텔에 이렇게 한 층이 전부 다 공간이 탁 트여져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칸막이로 벽으로 다 구분이 되어 있고 그거 한 대 전부 다 한 곳에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객실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소 위에서도 소 위가 네 개인데 어떻습니까? 네 개인데 그게 구획으로 전부 다 칸칸이 나눠져 그게 모여 있으니까 compartment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요거 이해가 되셨죠? 이제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depart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에서 D는 분리를 의미합니다. 분리, 분리를 의미하고요. 뭔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part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붙어 있다가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니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출발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예를 들어서 저랑 저희 가족이 같이 있다가 이제 제가 일이 있어서 어딘가로 출발해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가족과 원래 함께 있었는데 분리되어서 어딘가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답니다. 자, 이것도 오늘 두 가지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E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물어보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율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